지역별 인구를 봐야 되는데, 제주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그죠? 한 70만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축에 속하죠. 네, 제주가. 그래서 농가 수는 비가 가장 많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40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세 작물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인데, 가에서 다는 과실, 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세개 중에 하나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뭐를 줬는지 데이터를 1인당 소비량을 줬습니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일 거예요. 선생님, 저 킬로그램 보니까. 그다음에 권역별 생산량 비율을 줬는데요. 양쪽을 잘 활용해서 가나다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이게 지금 가뜩이나 3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가 아시겠죠? 1인당 소비량에 여기다가 가에다가 친구들이 다뭐 적었을까요? 가에다가 다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을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온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가가 채소예요. 그리고 패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금 나를 보시면 120kg에서 지금 60kg으로 쭉쭉쭉 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쌀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소도 증가 추세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완전 오래된 데이터에 비해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증가했잖아요. 얘도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잘 정리하셨으면 오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 호남권 넓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 넓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생산량이 비중이 큽니다. 크고 크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여기도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워낙에 또. 근데 충청권도 있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다가 중요해. 다에 여길 찾아야지. 그쵸? 제주권. 그럼 이게 여기서 이때 또 과실이 나오는 거죠. 과실. 제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제주가 없잖아요. 아, 이게 쌀인가 보다라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제주가 농업에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주는 과실뿐만 아니라 뭐 브로콜리 뭐 이런 단호박 이런 채소들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쌀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자체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기회는 제주에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가는 채소인데요. 주로 논보다 밭에서, 네, 채소밭이라 그러지. 그쵸? 채소논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채소밭. 나는 쌀, 다는 과실. 우리가 다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맞구나. 과실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이 2020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인당 소비량, 지금 눈을 또, 과실이 어딘지만 보면 돼요. 그럼 1인당 소비량 적잖아요. 그쵸? 자, 쌀의 권역별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이게 쌀인 걸 알아야 돼. 그쵸? 그리고 확인만 하면 돼요. 호남권이구나. 틀렸구나,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이런 자료 분석 문제는요, 가나다, 뭐, ABC, 이런 걸 정확히 찾아야지 우리가 선지의 의미가 있지, 이거 잘못 찾는 순간 그냥, 네, 뭔가 잘못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1번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인데요. 네, 방금 봤던 문제하고,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봤던 문제의 그 유형에, 자료에 1인당 소비량을 그냥 따로 준 거예요. 그쵸? 따로 준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40번 문제는요, 수능 그 다음 해 3월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41번 다음에 40번이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뭐 선배들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으면 3월달에 자신감 없고 이걸 시작했겠죠. 무슨 순서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프는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이고요. 가에서라는 각각 과실, 보리, 쌀, 채소 중에 하나이다.
요거.

우리 늘 계속 파는 거. 여기서 그냥 볼이라고 줬지, 맹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맹유하고 볼이를 그냥 동일시하면 돼요. 기출문제 풀 때.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 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볼 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채소 소비량이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다. 그리고 1위다. 네, 연간 150kg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데이터는 선생님이 봤을 때 137kg인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많이 먹어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뚜렷한 감소 추세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감소했죠. 쌀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도 완만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과일들 평소에 먹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채소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안 먹는 거. 그리고 생산량도 실제로 제일 적어요. 맹유. 보리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보리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선지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 그래서 애들,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그럼 재배 면적, 그리고 전체 생산량은 뭐가 월등히 1위였죠? 쌀이 월등히 1위예요. 근데 소비량은요?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1등이잖아요. 채소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입해서도 먹잖아요. 채소, 과일 수입해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쌀 빼고는 어쨌든 우리가 막 수입해서도 막 많이 먹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 걸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소비량하고요, 재배 면적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1위가. 그래서 1위 재배 면적, 1위 생산량, 이거는 쌀이에요. 1위 재배 면적, 1위 생산량은 쌀이고요. 소비량 1위가 채소라는 거. 어쨌든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속으라는 거죠. 이게 1위니까 재배 면적, 이게 넓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노지의 재배 면적, 네, 높죠. 이거는 노지에서, 이거는 보통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원도 고랭지 채소 제외하고는 시설 재배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전남은 가보다 다의 생산량이 많다. 자, 전남은 네, 쌀 전국 1등, 호남권 전국 1등이죠. 과실 전국 1등은 경북입니다. 제주는 다보다 나의 생산, 네, 나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제주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암이 현무암에 물다 빠져요. 강원은 전북보다 나의 생산량이 많다. 자, 이 보리요. 보리는 따뜻한 남부 지방. 그러니까 전남, 전북, 경남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세 지역 딱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2번 갈게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기역에서 리을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뭐 하나하나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기역, 니은, 보리, 디귿, 채유, 채소. 채우 이상하죠? 자, 채소, 리을,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인 쌀은 식생활 구조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1인당 소비량과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쌀의 그루갈이 그냥 맹유, 보리하고 짝꿍이에요. 보리 또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네, 뭐 많이 찾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소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의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 뭐 최근에 건강을 우선시하는 뭐 채소 소비를 좀더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채소 그리고 과일과 같은 원예 작물은 1970년에 비해 1인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게 진짜 사실이고요. 정말 최근 데이터, 이걸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말 최근 데이터로 선생님 계속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몇년 사이에 조금은 감소했다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역의 재배 면적은 시, 도, 중, 경기도가 가장 넓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자체 면적, 경기도 인구는 많지만, 이쌀 재배 면적이 제일 넓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산업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남 지역, 뭐 전북 지역, 호남권이 제일 넓습니다. 자, 니은 보리입니다.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가장 높다. 아, 요것도 아주 낮아요, 이제는. 과거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자급률 1위는 무조건 쌀이에요. 네, 무조건 쌀. 자, 동그라미 3번. 리을, 과일은 주로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에서 재배가 되면 얘가 물이 안 빠져서 맛이 없어요. 이 과일 나무는 배수가 양호해야 돼요. 물 빠짐이 좋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느낌만 딱 들어도 달고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것 같죠? 자, 그래서 물 너무 많이 오고 막 장마철에 비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충적평야처럼 배수가 불량한 곳은 안 되고요.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재배가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은 채소는 쌀보다 시설 재배에 의해서 생산량이 많죠. 네.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리을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건 채소가 오히려, 오, 차라리 채소랑 비교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네,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3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에서 다 작물을 그래프의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작물은 과수, 맹류, 벼쌀. 친절하게 저때는 뭐다 알려주는데 제발 좀 우리 벼농사, 쌀농사, 논농사가 같은 거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려주면 가끔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래요. 뭐 이런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쌤이 더 놀라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쌀농사, 논농사인데 같은 거고 맹류, 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수, 과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에서 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가는 나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다. 이거는 뭐 쌀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가가 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다보다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나는 다보다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제주가 높을 수 있다? 과수죠. 그다음 가에서 다중 가는 전국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아, 여기서는 그냥 성급하게 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왔더니 여기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거는, 네, 벼, 쌀이 맞고요. 나는 과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 맹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확인도 해봐야 돼. 이거 그냥 주지 않았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주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농업파트에서는 제주를 보는 습관을 좀 기르는데 제주에서는 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쌀이야. 그쵸? 이게 쌀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가 맹류하고 과수 중에 어디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죠? 과수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맹류 같잖아요. 확인. 호남권이죠.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남부지방. 확실하네. 이거 보리네. 맹류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방금 선생님이 과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A. 그 다음에 나가 C. 다가 B.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 2번으로 네, 잘 정리했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 그리고 45번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볼 예정인데요. 자, 44번 보시면 2023학년도 3월 학평 그래프는 도별 농어가 비율. 자, 처음 나오죠? 우리 계속 농촌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어가, 어업에 종사하는 집을 어가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면 농가니까, 어업에 종사하면 어가겠죠? 그래서 도별 농어가 비율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왜 줬어?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더큰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을 이렇게 여기서 원의 크기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요, 경북, 전남, 제주, 충북입니다. X축이 어가 비율이고요. Y축이 농가 비율입니다.

그리고 농어가 비율의 그 원의 가운데 값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농어가 비율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 가 볼게요. 가는 어가 비율 일부 있습니다. 5% 정도 있고 농가 비율 17% 정도 있어요. 그다음 나를 보시면 와 그죠? 이제 느낌 왔죠? 자, 어가 비율 0이고요. 농가 비율 한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구나. 주변에 바다가 아예 없구나 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네, 경지 면적이 좀 많이 작네요. 그리고 경지 면적이 제일 작고 한 7%, 그다음에 3%. 뭐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지 면적이 꽤나 넓고요. 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넓고요. 37%의 어가 비율. 그다음에 한 4%의 농가 비율. 둘다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부터 할까요? 경북?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도에서 경북. 네, 동해안하고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남, 서남해안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면이 바다인 섬이에요. 그런데 딱한 곳. 어디? 충북. 여긴 내륙이죠. 그러면 이게 뭐다? 나가? 나가 충북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경지 면적 제일 작은데. 자, 커요. 도 단위가 크겠죠? 얘도 도긴 도예요. 도지만 제주 특별자치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고 제주 됐죠? 그다음 어가 비율하고 농가 비율 둘다 높은 편. 근데 여기는 어가는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농가가 매우 높은 편. 그쵸? 어딜까요? 이 전남 지역은요, 서해와 남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서남해안의 특징이 리아스 해안이잖아요. 리아스식 해안. 해안선이 복잡한. 여기서 어가는 물고기를 막 배에 막 잡고 이거보다는 양식업. 이것도 어업이죠. 우리 뭐 서남해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뭐 전라도 지역은 막 굴, 전복, 김, 미역. 그쵸?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업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여기 있죠. 여기가 전남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경북인데요. 우리 동해안은 사실 양식업에는 불리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 활용해서 제주 찾고요. 어업 비율 제로인 걸 가지고 충북 찾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북 전남인데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잘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전남이다. 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다는 논 면적이. 자, 다는 논 면적이 반 면적보다 넓을 수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논농사 자체가 불가해요. 제주는 안 됩니다. 너무 배수가 잘 돼요. 가는 다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자, 가하고 답니다. 경북과 제주예요. 이것도 정말 여러 차례 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그 권역에 뭐 경북 전체 인구, 제주 전체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가의 비율이 뭐 17%, 뭐3%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 자체가 워낙에 경북이 크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인구 규모도 크고 비율도 높은 경북을 제주가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전업 농가 수가 뭐 경험농가를 따지든 전업농가를 따지든 무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다음 나는 라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나하고 라. 자, 우리 전남 쌀 1등인데 이렇게 경지 면적도 넓은데 대부분 쌀 농사 짓는데 그쵸? 자, 그래서 라가 많겠죠. 가에서 라중 가수 재배 면적은 나가 가장 넓다. 가수 1등 어디라고요? 네, 경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뭐,

보통은 양이 많고 비율을 적게 주고, 뭐, 양은 적고 비율이 높은 지역, 뭐, 이렇게 줄수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경북의 인구 전체 인구가 많고, 그리고 농가 비율 자체도 경북이 전체 농가 비율, 요거 전업 경험업 합쳐져 있는 거겠지만, 합쳐져 있는 저 수치도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높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진 않았죠? 그쵸? 자, 그럼 정답 3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23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약간 원성이 자자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네, 정답률이요. 30%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틀리고, 1명만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능이었는데, 떨렸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선배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별 농업 특성에 관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라, 그리고 A에서 D, 뭐다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시간 소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어떤 사전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다 들어가고, 알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이거부터 삭제시켜야 돼요. 경남 삭제, 충남 삭제, 전북 삭제, 그 다음에 경기, 충북. 그걸 삭제하면, 강원, 전남, 경북, 제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에서 계속 만나왔던 지역들만 남아요. 자주 봤던 지역들이 남습니다. 이거 네개 중에 가나다라 있고요. 이거 네개 중에 ABCD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계속 머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더 좋은 힌트라면 아래쪽에서 뭐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또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볼 텐데요. 선생님은 여기가 좀더 편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자료. 일단 여기서는, 이게 가나다라에 어디 있겠구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 비율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에서 여기가 제일 선생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X축을 보시면 작물 재배 면적이잖아요. 이게 뭐냐? 전국 대비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이 지역에서. 제일 작은 지역이겠죠? 그쵸? 제일 작은 지역. A가 제주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또 해석을 할때 보시면 X축이 작물 재배 면적이고 Y축이 농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좀 이따가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할 텐데 우리가 농가당 재배 면적 이거 할때 보통은 X축에 농가를 주고요. Y축에 재배 면적을 주면서 X분의 Y 농가당 경지 면적.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주는데 이게 방향이 X축에 재배 면적이 있고요. Y축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 할 때요. Y분의 X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X. 그러니까 이 여기 선에 걸쳐 있는 거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위치고요. 이게 평균 값이라면 이 아래쪽, 빨간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농가당 재배 면적이 평균보다 높아요. 더 넓다는 거야. 농가당 재배 면적이 넓다는 거고. Y분의 X를 했을 때 여기는 그 값이 줄어들어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먼저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소 및 과수재배 면적 비율에서 과수재배 면적 비,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1등이야. 그쵸? 이 C. C가 또 고맙죠. 여기 나와 있는 뭘까요? 경북입니다. 자, 아까 A는 제주였고. 그쵸? 그냥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 있는 게 전남하고 강원인데, 채소 재배 면적, 과수 재배 면적이 전국 대비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강원은요, 경지 면적 자체가 전체에서, 경지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경지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전남은요, 넓은 평야 덕분에 경지율이 매우 높아요.

0: 높아요. 그걸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강원도는 그큰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전체 전국 대비 뭐 가수 재배 면적이든 채소 재배 면적이든 비가 D에 비해서 둘다 낮죠. 그러니까 둘다 높은 게 전남이고요. 둘다 낮은 게 강원이에요. 이거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ABCD는 다 찾았다면 가나다라로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라는 전국에서 가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네, 경북. 먼저 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농가당 가수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요거 있죠. 농가당 가수 재배 면적. 이거는 그냥 가수 재배 면적. 그쵸? 이거는 이 중에서 어디가 이 과수에 더 특화되어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제주죠. 그쵸? 제주.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채소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그랬습니다. 일단 경지율 자체가 강원, 전남 중에 어디가 훨씬 넓다고요? 경지율이 어디가 높다고요? 전남. 그러니까 채소 재배도, 물론 여기가 쌀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전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농가당 채소 재배는 또 강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농가당 채소 재배, 농가당 가수 재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도 다 찾았고요. ABCD도 다 찾았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D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다. 자, A하고 D. 일단 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하고 전남의 전체 농가 수가요. 네, 전남에 훨씬 많죠. 그리고 제주는 전업 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요. 양도 많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전남이 무조건 높습니다. 자, 라는 채소 재배 면적이 가수 재배 면적보다 넓다가 아니라 라는 경북이었죠. 과수가 넓겠죠. 자, 다는 나보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는 여러분들 강원이었고요. 나는 전남이었습니다. 자, 일단 강원은 경지율이 낮아요. 그래서 경지율이 낮고, 그리고 둘다뭐 인구 규모가 적은 거는 매한가지인데,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그래도 경지율이 높고 경지 면적이 넓은 나에서 높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라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라는 경북이고요. 나는 전남입니다. 자, 전남이 경지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가는 A, 다는 B. 그러니까 약간 허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나다라하고 ABCD만 잘 찾으면 답은 당연히 네,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제주였잖아요. A도 제주였잖아요. 다가 강원이죠. 그리고 B도 강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5번인데 ABCD 가나다라 잘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하나이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요 질문은 B를 A씨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래요. 요거의 질문의 공통점 누구와 누구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결국 B는 뭐가 된다? 바로 사회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는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사회 보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A, B, C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 2번에서 각국의 가나 지역 A에서 C 제도의 수혜자 비율인데요. A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했고, B는 사회 서비스, C는 공공부조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 자, 요 정보.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는 정보를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할것 같고요. 일단 가 지역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가 지역은 남성과 여성 전체로 이루어져 있죠? 부분 부분 전체. 요게 나오면은 부분과 부분 또 전체. 이 전체가 어떤 부분에 더 가깝게 위치하냐, 혹은 더 멀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깝게 위치할수록 그 부분이 사람 수가 더 많은 거고, 더 멀게 위치한 부분이 사람 수가 더 적다라고 하는 이 줄다리기 스킬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0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75는 5만큼 떨어져 있는 반면에 60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75는 15, 15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더 가깝게 떨어져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다라는 걸알수 있고, 5만큼 떨어져 있고 1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남성이 여성보다 몇배더 많다? 세배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100명이라고 하면은 남성을 300명으로 놓을 수 있고 전체를 4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 지역 볼게요. 나 지역에 요 사회보험으로 보시면은요. 80, 60, 70이에요. 70이라는 전체가 남성 80과 10만큼 떨어져 있고, 여성 60과 또 1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70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성의 사람 수와 여성의 사람 수가 이나 지역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었던 것처럼 총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400명으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남성과 여성 각각 얼마씩? 200명씩 놓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비율과 수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00에 80이라고 하면은 여기 240. 그다음에 300에 47은 141. 그다음에 여기는 30이 오겠죠? 여기는 100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400에 75는요, 네, 300. 그다음에 400에 48은 192. 그다음에 여기는 44가 오겠네요. 그쵸? 그다음에 나 지역에 여기는 200에 80이니까 160. 여기는요, 96이 오고요. 여기는 20이 오죠. 그 다음에 200에 60이니까 120. 여기는 100이 오고요. 여기는 16이 옵니다. 그리고요, 400에 70이에요. 여기 얼마? 280. 그 다음에 여기는요, 196이고요. 여기는 3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면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여서 여러분 C가 되겠습니다. C. C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공공부조죠, 여러분. 공공부조. B가 되겠네요, B.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B를 지금 여기 사회 서비스로 잡았었죠? 그쵸? C가 공공부조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B로 잡아야 됩니다. 서비스. 요것의 남성 수혜자 수는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나 지역의 남성 수혜자 수 서비스에서 얼마예요? 96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6. 그쵸? 그 다음에요. 가 지역에서 서비스의 남성 수혜자 수는 얼마예요? 141. 14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내용,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A가 되겠습니다. 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 지역 같은 경우, 가 지역이니까 남성, 여성 더한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얼마 수를 물어보니까 여기 300. 그다음에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280이죠. 그렇죠? 280. 그래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돼서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성의 경우. 자,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즉 A죠. 자, A의 비율 대비 공공부조 여러분 씁니다. C의 수혜자 비율은 자, 분수로 접근해야 되고요. 수가 아니라 지금 비율을 물어보고 있고 여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 지금 나 지역 보면은요. 나 지역은 사회보험 60 비율이니까 60. 공공부조는 8. 60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가지역은요. 가지역은 60분의 얼마? 14가 되겠네요. 60분의 14. 그러면은 나 지역이 가지역보다 크냐? 아니죠. 이쪽 가지역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나 지역이 가지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죠? 자, A고요.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분의 남자. 그러면은 나 지역부터 보면은요. A 사회보험이니까 나 지역에 여자분의 남자 수니까는 120분의 16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120 중에서 160이고요. 그다음에요. 가는요. 여자분의 남자니까는 60분의 얼마? 240이네요. 60분의 240.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가 지역이 더 값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그래서 작네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아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그러면은 공공부조, 네, C가 되겠네요. 요거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혜자 수의 차이 30과 14네요. 그쵸? 그러면은 가는요. 16이고요. 나는요. 20과 16이네요. 얼마예요? 4죠, 4. 그래서 가나 지역이 같다라고 하는 거 틀리죠? 다르다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23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 하나다.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험이네. 그 다음에 B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표는 각국의 시기별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이 20%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또한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은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라고 했었죠? 그럼 A 수급자, 요 사회보험이고요. B는 네, 공공부조,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T년부터 T년의 요 A 수급자를 가지고 한번 또 부분 부분 전체가 나왔으니까 확인해 볼수 있겠지. 가 지역과 나 지역 중에 어디가 더 많은지 혹은 같은지를 말이죠. 자, 40이라고 하는 전체 가 지역과는 6만큼 떨어져 있고요. 나 지역과는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더 가깝게 떨어진 게나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야. 6만큼 떨어진 거랑 4만큼 떨어진 거. 그럼 결국에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이 얼마?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2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300명이 되는 거고 전체는 500명이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단서 조항에서 전체 인구가 20% 더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500이라 잡았으니까 500이 20%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가 이제 600이 되겠네요. 600. 100명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봤더니만 전체 50이랑 가 지역은 4만큼 떨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전체 50이랑 나 지역은 얼만큼? 2만큼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깝게 떨어진 게나 지역이죠? 따라서 가 지역보다 나 지역에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2만큼 떨어지고 4만큼 떨어졌어. 그럼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두배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해서 600명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가 지역은 200명으로 잡고, 나 지역은 400명으로 잡으면은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또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수치를 좀 한번 적어 둘게요. 자, 여기 200명에 46이니까 92, 여기 60, 여기 30이고요. 300에 36이죠? 여기 108, 여기는 60, 여기 30,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전체 500에 40이니까는 200. 그다음 여기는요, 120이죠? 그다음 여기는 6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T년 다 채웠고요. T 플러스 20년 채워볼게요. 200에 46, 지금 90, 2고요. 60, 여기 12. 400에 50이네요. 450이면은 여기, 네, 208. 400에 42는요, 168. 428은요, 네, 72가 되고요. 600에 50은요, 여러분, 300이 나오죠? 뭐,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상관없고요. 600에 38은 228이고요. 그 다음에 600에 14는요, 네, 8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선택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A. 요거의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 얼마예요? 92. 이것이 T년의 가 지역. T년의 가 지역 얼마예요? 똑같이? 네, 92죠? 이것보다 20% 많다가 오답이고요. 네. 같은 거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90이 똑같이 90이니까는, 그렇죠? 서술어가 20% 많다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이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이라고 하면은 92죠. 네, 92. 그 다음에 T년의 나 지역. T년의 나 지역. 얼마예요? 108이죠. 108. 자, 이것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즉, 공공부조 물어보는 거죠?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자, T년의 가 지역에서 공공부조에만. 60에서 30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0이네요. 그쵸? 요것의 수는 중복수급자 수. 얼마였어요? 30.

3B죠? 그것의 두 배가 아니라 그거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T 플러스 20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T 플러스 20년 한번 볼게요. 나 지역에서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는 168에서 71을 빼줘야 되겠죠? 168에서 71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90, 168에서 그다음에 71을 빼면은요, 네, 9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역 같은 경우는 가지역은 60에서 12를 빼는 거죠. 60에서 12를 뺀다라고 하면 얼마? 4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8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96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T 플러스 20년에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중복 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네, 80. 아, 중복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3배이다, 요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 수급자 수가 얼마? 72.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 가 지역은요? 12. 이렇게죠? 그러면은 3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몇 배여야 됩니까? 6배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10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 가겠습니다. 자, 101번은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료 1번입니다.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야. 얘는 여러분들 사회보험의 한 유형이지. 나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야. 기초연금 대놓고 나오고 있잖아. 얘는 뭔데?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에서 가는 사회보험이라 그랬지? 그다음에 나는 공공부조라고 했지? 오케이. 자, 자료 2는 각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간호 수급자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런 걸잘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읽어볼게요. 각국의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그러면은 요기 부분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봐, 얘들아. 그중에 가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가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 이거 얼만데? 70에서 10을 빼준 값,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얼만데? 60이구나. 요 비율이 가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의 6배여야 돼. 그러면은 6배가 나오려면은 이것의 토탈 값이 10이 나와야지 10에서 6배 한게 6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10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 그랬는데? 가와 나의 중복 수급자. 즉, 10을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이 10이래. 그러면 결국 여기 얼마가 와야 돼? 여기 20이 와야 되는 거지. 20에서 10을 제외한 게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의 6배가 6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니은에는 20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공부조 수급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주목하시면은요. 자, 부분 부분 전체 나왔지, 그치? 자, 70이라는 전체가 A 지역과는 6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 지역과는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깝게 떨어져 있어? B 지역이 더 가깝게 떨어져 있죠? 그럼 B 지역이 더 사람 수가 많구나. 근데 6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죠? 따라서 A 지역을 우리가 100명이다라고 놓으면은요, B 지역을 300명으로 놓을 수 있고, 전체를 4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비율 곱하기 수 해가지고 사람 수를 구해가지고 역으로 기역과 디귿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줄다리기 스킬을 이용해서 기역과 디귿을 또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시면은 여기 26, 즉 전체 20이라 그랬지? 20에서 A 지역은 6만큼 떨어져 있어. 그쵸? 그런데 A 지역보다 B 지역이 3배 더 커야 돼. 6만큼 떨어져 있고, 그럼 여기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지 3배 더큰걸 충족할 수 있어?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전체 값은요, 부분 값들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우리 평균 구하면은 수학이 100점, 영어가 100점, 그다음에 과학이 뭐 90점이야. 그러면은 이세 과목의 평균은 100점과 90점 사이에 존재하지, 100점을 갑자기 넘어서거나 90점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수 없단 말이야. 즉, 전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값을 사이에 위치한 거야.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3배를 충족해 줄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18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어서 3배 더 많다. 그러면서 20이라고 하는 값은 26과 18 사이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디귿도 해보자. 디귿은 여기는 4만큼 떨어져 있지? 그런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커야 돼. 그러면은 4의 3배. 즉, 여기는 12만큼 떨어진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 12만큼. 그럼 얼마가 와야 돼, 여기? 22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 4만큼 떨어지고 12만큼 떨어져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크다. 충족하면서 22와 6 사이에 전체 값이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마 이런 것을 의도해서 이 문항을 만들었겠지. 요걸 다 값을 구한 다음에, 사람 수를 구한 다음에 역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의도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요것만 적어볼게요. 여기는 100 그대로 읽어도 되니까. 300에 18%니까 얼마냐? 54. 그 다음에 300에 68%니까는요, 204. 그다음에 여기는 18. 그 다음에 400에 20이니까는요, 80이죠? 여기는 280. 여기는 40. 요렇게 한번 적어 놓고, 이제 선택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디귿은 기역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다. 디귿은 20인데 기역보다는 크죠? 근데 니은보다 더 크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보다 작다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금전적 지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얘들아 둘다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 지역 같은 경우는, A 지역은 얘와 얘 더한 다음에 중복 빼주는 거지. 즉26 더하기 76 빼기 22한 값이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얼마가 되냐? 80입니다. 80. 그리고요, B 지역은요, 수를 물어보니까 54 더하기 그다음에 204 공공부조에서 중복 수급자 18을 빼준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요거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200 40이 나옵니다. 240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2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볼게요.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즉 사후 처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죠. 나가 되겠네요. 요것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A 지역은 76에서 22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54네. 76에서 22를 빼준 거 54고요. B 지역은요, 204에서 18. 204에서 18을 빼준 값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86이네요. 186. 어쨌든 A 지역이 B 지역보다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수급자에만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죠? 여러분, 가가 되겠고요. 그것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지역 같은 경우는, B지역은 54에서 18에 빼주는 거죠? 그럼 얼마야? 36이네요. 36. 그 다음에 A지역은요, 26에서 20이니까 얼마예요? 4네요. 그러면은 3배가 아니라 9배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각국 전체 지역에서 가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예요? 40이죠, 40. 그쵸?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강제가입 원칙으로 하는 건 사회보험 가죠? 그것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 강제가입제도 사회보험 80인데, 그것에만이라고 했으니까, 80에서 40 빼준 값, 얼마예요? 40. 이것과 이해가 어떻다? 동일하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료 1번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 A 사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요거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고요. C의 사례는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C의 사례는 사회서비스인 것을 알수 있어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A, B, C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순서 기억해 놨다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공공부조였죠? 여기는 사회보험이었고요. 여기는 사회서비스였습니다. 이 표는 뭔데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의 시기별 수혜자 현황입니다. 시기가 지금 15년과 20년으로 A, B, C 구분되어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 나와 있고요. 또그 수혜자 중에 성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볼게요. 1번입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뭔데? 공공부조잖아, 그치? 그럼 A네. A. 요거의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중, 2015년 전체 인구를 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은 24%다? 아니죠. 15년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이 12%라고 하고 있잖아. 따라서 24%가 아니라 12%라고 해야 됩니다. 1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사회 서비스죠. 네, C겠네요. 사회 서비스. 2015년 남성 수혜자 수는 각국 인구의 12%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사회 서비스의 2015년의 인구를 만약에 100명이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그 100명 중에 24%는 전체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인 거죠? 그럼 전체 인구 중 100명 중 24명이 수혜자다라는 거야. 이 100명은 전체. 그 다음에 요거 수혜자라는 거지, 그치? 그 24명 중에서 또 남자가 50%래요. 24명의 수혜자 중에서 50%가 남자 수혜자래요. 그러면 24명 중에서 얼마? 12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의미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 중에 12만큼

상품이기 때문에 갑국 인구를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12%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죠? 자, B가 되겠고요. 2015년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 여성 수혜자 수는 같다.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선지 2, 3번이 바뀌어져 있었을 경우에 3번을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2번에서 정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3번에서 좀 긴가민가 해도 3번을 아마 덜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2015년에 지금 사회보험에서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의 여성 수혜자 수. 일단 사회보험 놓고 봤을 때 15년, 20년. 이것의 전체 인구를 각각 뭐 100명이다,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48%가 수혜자야. 48명. 여기도 48명이 수혜자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성 수혜자 비율이 30%. 30%. 다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15년의 여성 수혜자 수와 20년의 여성 수혜자 수가 같은 거 아니야? 동그라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표본석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단정할 수가 없어서 틀린 거야. 단정할 수가 없다. 왜 단정할 수가 없냐? 15년과 20년의 전체 인구가 제시되지 않았잖아, 이 문제에서. 지금 선생님은 방금 100명, 100명이라고 가정해서 접근했었을 때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는 100명인데, 여기는 200명이야. 여기는 200명인데, 여기는 100명이야. 150명인데, 300명이야. 이렇게 지금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전체 인구가 15년과 20년에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번 선택지 같은 경우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2015년의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는,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 요곳의 수혜자 수는 의무가입,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 요 수혜자 수의 4배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15년을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해봐. 100명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100명 중에 소득 재분배 효과 가장 큰 거, 12, 그쵸? 100명 중에 12%니까 12. 그 다음에 100명 중에 48% 사회보험이. 그러면 얼마예요? 48이죠? 그러면 요거의 4배다? 요게 아니라 4분의 1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020년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부조 A죠? 그쵸? 2020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뭐 100명이다라고 놓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라고 물어보면은요. 일단 100명 중에 수혜자 비율은 18%니까 18. 그 중에 남성. 그러면은 18에다가 0.35. 요 값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요 수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이 48, 2020년 48%, 48명. 48명 중에서 남성 얼마? 70이니까 거기에 0.7. 요 값을 비교하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에 0.35 하면은요. 6.35 3이 나오고요. 48에 0.7 하면은요. 요거 33.6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을 알수 있죠. 그쵸? 절반보다 더 작은 것을 알수 있죠. 얘의 절반보다 얘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각국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한 장면인데요. 자, 질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세모 세모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모 세모 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 인정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세모 세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기초연금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거 공공부조 말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은 뭐냐?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얘는 국민연금 말하는 거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말하는 거에서 얘는 사회보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은요, 요거 사회보험. 세모 세모는요, 기초연금이어서 공공부조. 이것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그만 글씨를 볼게요. 각국은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 연금의 중복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자, 그러면은, 자, B 지역의 중복수급자 수가 만약에 여기 10명이다. 그러면은요, A 지역이 10명이다. 그러면은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라 그랬으니까는 여기 30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5를 0.05로 곱했을 때 10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와야 돼? 여기는. 여기는 200이 와야 되겠지, 그치? 200. 200. 그리고 전체에다가 10을 곱했더니만 0.1, 10%니까 0.1 곱했더니만 30이 나와. 그러면 B 지역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0.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두 지역을 가정해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200보다 300이 어떻습니까? 더 많죠. 얼마 많어? 1.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A 지역이 5고 B 지역이 지금 10이야. 근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1.5배 더 많으려면은 전체 비율은 어디에 위치해야 돼? B 지역에 더 가깝게 여기 지금 10에 더 가깝게 위치해야 되겠지? 근데 얼마로 위치해야 될까? 바로 8로 위치해야 되겠지. 8. 왜 8일까? 요 전체 8과 요 10은 2만큼 떨어져 있고 전체 8과 요 5는 3만큼 떨어져 있잖아. 더 가깝게 떨어질수록 더 사람 수가 많은 거지. 그쵸? 그러면서 여기는 2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는 A 지역보다 B 지역이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으로 여기 값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C 지역을 알아야 되겠지? C 지역 어떻게 아냐? C 지역. 지금 A와 B를 더해서 생각한 값의 값을 찾았어요. 얼마로? 네, 8인 걸 알아냈죠? 그쵸? 요걸 여기가 1.5배 더 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8을 역으로 추론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C 지역은요. C 지역은 10이라고 적혀져 있어. 근데 그것의 ABC 지역의 전체가 얼마래? 9래요, 9. 9. 9는 어디 있는 거야, 9? 9는 8과 10의 정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A와 B를 더한 집단의 크기와 C의 집단의 크기, 즉 A와 B의 사람 수, A와 B를 더한 사람의 수와 C의 사람의 수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C 지역은 200과 300을 더한 500명으로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가 되고요? 전체는 이렇게 100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200에 20이니까는 40. 여기 20 적을 수 있겠죠? 320이니까는 60. 여기는 45 적을 수 있고요. 500에 15니까는 여기 75.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요, 50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250이고요. 여기는 네, 90 적을 수 있겠네요. 일단 20, 45, 75를 다 더하면 얼마냐? 여기 140이 나옵니다. 140. 그러면 1000에 140이니까는요, 얼마? 니은은 1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 40, 60 더하고, 그 다음에 40, 60과 여기를 더해서 2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여기가 1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0에서 150이 차지하는 걸 얼마큼 차지하는 거예요? 네, 30% 차지하는 거니까 기억은 3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기억은 14, 니은은 30이다. 기억은 30이고요. 니은이 14인 걸알수 있죠? 1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의 동그라미 연금 수급자는 갑국의 동그라미 연금 수급자,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보다 적은가라고 물어보는데요. 사회보험은 250이고 공공부조는 140이기 때문에요.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에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즉 공공부조죠. 요거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은 여러분 20, A 지역은 20, B 지역은요 얼마? 45이기 때문에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요것의 수급자는 B 지역은요 얼마? 60. 그다음에요. C 지역은요 얼마? 150이기 때문에요.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C 지역이 A 지역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하나도 아닌 사람은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C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150.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75. 그 다음에 중복은요, 52 되는 거죠. 요거 175고요. C 지역의 전체가 얼마라 그랬어? 500이지. 그럼 500에서 175를 빼주면 얼마냐? 325가 나옵니다. 요게 C 지역에서, 자, 저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A 지역은요. A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사회보험 40, 공공부조 20, 중복은요, 10. 그럼 얼마예요? 50이고요. 자, A 지역 전체를 우리가 2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200에서 50을 빼주니까 얼마? 15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지역이 어떻다? A 지역보다, C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수급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그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급자를 빼는 형태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 방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04번입니다. 자,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A 권역에 속하는 갑 지역과 을 지역의 지역별 주민 중 국민연금의 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거다. 자, 국민연금은 여러분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 A 권역은 주민이 100만 명인 갑 지역과 100만 명인 갑 지역과 200만 명인 을 지역으로 그럼 전체는 300만 명.

되겠죠. 그러면은 요 200만 명, 300만 명만 좀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200만 명 6%라고 하면은 여기 12, 여기는 26 적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27, 여기는 36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는 공공부조 요거죠, 그쵸?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많은가? 갑 지역은요 지금 10이고요, 을 지역은요 수급자 수 물어보니까는요 26이죠.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A 권역에서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여러분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네, 사회보험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 이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래서 A 권역에서, A 권역에서 사회보험은요, 27. 그 다음에요, 공공부조는요, 36이기 때문에요,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오답이고요. 3번에 지역별 주민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자, 상호부조 원리, 여러분,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것의 수급자 비율은 물어보고 있어요. 비율. 자, 을 지역이 갑 지역보다 높은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비율, 을 지역은요, 네, 6%. 갑 지역은요, 지금 15%죠? 그럼 을 지역이 갑 지역보다 어떻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지역별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공공부조죠? 이거의 수급자 똑같이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비율은 갑 지역은요, 10%, 을 지역은요 13%이기 때문에요,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답입니다. 5번에 을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공공부조죠. 수급자가 얼마예요? 26이고요.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요거는 사회보험인 거죠. 얼마죠? 12죠. 12. 그것보다 14만 명 많다. 12만 명에서 14만 명 더하면은 26만 명 나오기 때문에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5번 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구계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자, 자료 1에 자, 갑구계 사회보장제도 간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장기 요양급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따라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 찾았고요. 자, 자료 2는요, 각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나 수급자 비율을 말하고요. 가는 앞에서 우리,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찾았고요. 가나의 중복 수급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조그만 글씨 보니까 갑국은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자,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A 지역의 3배다. B 지역의 A 지역의 3배다. 그쵸? 요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요렇게 놓으면은 A 지역은 6, 그 다음에 B 지역은 10이야. 그런데 두 개만 놓고 비교했었을 때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여기가 3배 더 커야 돼. 그러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6과 10 중에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할까? 이쪽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10에 더 가깝게 위치하겠지? 그쵸? 그런데 3배 더 크게끔, 그쵸?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예, 9가 되는 겁니다. 9. 왜 9가 되는 거야? 즉, 전체인 9에서 부분인 10은 1만큼 떨어져 있지. 하지만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떨어진 곳이 더 많다 그랬어. 또 1만큼 떨어진 거랑 3만큼 떨어졌으니까 따라서 3배 더 많다라고 하는 요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기를 100명이라 놓으면 여기를 3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C 지역이 남았잖아요. C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A 지역과 B 지역을 얼마로 구해놨어요? 요 9라고 하는 값으로 이끌어냈죠. 그쵸? 근데 C 지역은요? C 지역은 지금 4래요, 4. 그쵸? 그런데 요 A 더하기 B 한 것과 C의 전체가 얼마래요? 6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 그럼 6은 어디에 위치할까? 6은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할까요? 바로 C에 더 가깝게 6이 위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3만큼 떨어진다. 자, 그 말은 결국에 A와 B를 더한 지역보다 C가 더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얼마 더 많다?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A와 B를 더한 게 얼마예요? 100과 300을 더한 게 얼마입니까? 400이죠? 400에 1.5배 하면 얼마인 거예요? 얼마인 거죠, 여러분들? 400에 1.5배 하면은요? 예, 600이 되는 거죠, 600. 2분의 3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3. 그쵸? 400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6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C 지역이 6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냐? 전체는 10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인 수치들을 또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은요, 그대로 두고요. 300에 19%라고 하면은요, 57이고요. 300에 10%. 예, 30. 그 다음에 여기 360이죠? 600에 19%는요, 114. 그 다음에 여기 24. 1000에 60이니까 600. 여기는 200.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57과 114,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더해서 20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필요하냐? 여기 29가 필요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29명이라는 소리는 결국에 여기 29%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여기 더하고 360 더해서 6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얼마가 오냐? 195가 옵니다. 그럼 300 중에서 195는 얼마큼 차지하는 거예요? 65%만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에 기억은 65 맞죠? 하지만 이유는 23이 아니라 29여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금전적 지원은 공공보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인 거죠? 자, C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 그래서 60에서 19 더한 다음에 4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5%가 되는 거고요. B 지역 같은 경우는요, 65에서, 다음에 19 더하고, 다음에 10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 74%가 됩니다. 그래서 C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에요. 3번에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그러면은 나죠? 사회보험. 요거의 수급자 수는, 자, B 지역 얼마예요? 57. A 지역은요? 29의 3배입니까? 아니, 이제 3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3배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3배보다 적은 거죠. 4번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것의 A 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는 것은 29.

0: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이거는 가져가. 요거의 강한 제도의 C지역 수급자 수, 얼마예요? C지역은요? C지역은 360이네요. 그러면은 뭐,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9와 360. 네. 자,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죠? 선별적 복지 성격.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따라서 가고요. 그게 수급자 이제 수가 아니라 이제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지역이,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인 거죠? 요건 안 돼. 요거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가장 높은가라고 물어봤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요거. 일단, 가와 같은 경우에, 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에서 A 지역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얼마예요? A 지역은 45. A 지역 45. 맞죠? B 지역은요? B 지역은 65. C 지역은요? 60. 아, 어디가? 공공부조는 B 지역이 가장 높네요. 그쵸? 요건 맞는 거예요. 근데 콤마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봤을 때 A는요? 보편적 복지는 비율이 A는 29. 그 다음에요. B는요? 19. 그 다음에요. C는요? 19.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C 지역이 가장 높다라고 봤는데 가장 높은 건 어떤 거예요? A 지역인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C 지역이 아니라 A 지역이 가장 높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비교해서 오답인 거를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금전적 지역,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꼭 같이 생각해 줘야 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5번까지 해서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문항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봤습니다. 우리 아직 5문항 남았습니다. 5문항 다음 시간에 마저 풀 거고요. 오늘 했었던 문항들도 혹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꼼꼼하게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복습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5문항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버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문화의 권유봉입니다. 다란관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야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42번째 시간이고요. 진짜 4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대단원 종합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4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개념들 쭉쭉쭉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교재 161쪽이고요. 대단원 종합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수행평가 다음 문항에 답하라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A와 다른 B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능론이 B가 되는 거고 갈등론이 이제 A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론이 A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등론의 기능론과 다른 갈등론의 특징으로 옳은 내용이 올수 있는 거죠. 왜? 이 점, 둘다 맞기 때문인 거죠. 자, 기억선지입니다. 가에는요, 직업 간의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하는가? 직업별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맥락에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이죠. 기능론인데 여기는 갈등론, 기능론과 다른 갈등론의 특징이 한 가지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은의 가해는요, 차등 분배 체계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오히려 억압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보는 거. 항상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등 분배 체계가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억압할 수 있다. 특히 피지배 집단 같은 경우는 계층 상승 욕구를 억압할 수도 있다, 라고 봤잖아요.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디귿의 나에는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예, 불평등을 타파하고 제거하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마찬가지로 갈등론에서 오케이, 기능론과 구분되게 갈등론에서 오케이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옳은 내용이야. 리을의 나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다.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기능론 B에서 OK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이 OK 할수 있는 그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것이죠. 기능론 내용이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갈등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느드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표는 자녀를 100명으로 가정한 경우 갑국의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의 현황을 나타낸 거예요. 갑국의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되고 자녀 세대의 계층은 상층 15, 중층 30, 하층 55%이다.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중 하나이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지금 ABC는 여러분 부모 계층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표 좀 그리고 합시다. 기본표. 이런 식으로. 자, 상, 중, 하, 합계. 여기 위에서 아래로 부모, 그다음에 옆에 가로로 자녀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100으로 놓고 일단 ABC가 어떤 계층인지 부모 중에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부분을 보니까는요. B를 봤더니만은 B, 부모의 B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이 낮은 게 하나도 없대요. 높은 거랑 일치하는 것만 있대요. 부모 계층 중에 어떤 게 이런 거가 있을까요? 바로 하를 보시면 됩니다. 부모 하를 봤었을 때 부모에 비해서 자녀 상은요 높아요. 부모 하에 비해 자녀 중은요 높아요. 그다음 여기는요 같아요. 높거나 같은 것만 있죠? 높거나 같은 것만 있고 낮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계층의 비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C를 봤더니만은 이제 C라고 하는 부모 계층의 뭐는 중 또는 상이겠죠? 중 아니면 상. 높은 게 없대요. 낮은 거랑 일치하는 것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상을 보세요. 부모 상이라 그랬을 때 자녀 상 일치하는 거. 자녀 중은요? 부모보다 낮아요. 하는요? 부모보다 낮아요. 어때요? 높은 건 없고 낮거나 일치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C가 상이 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고 낮고 일치하는 거다 있는 게 뭐인 거예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C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AB, CAB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단서 조항에서 자녀 세대 상층은 15, 중층은 30, 뭐 100명이라 그랬으니까 15% 15명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30% 30명. 하층 55%니까 55. 요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부모 중부터 한번 해 볼까요? 부모 중인데 일치하는 거가 얼마래요? 25래요. 25. 여기 중중으로 2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다음에요. 부모 중인데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이 높대요. 자녀가 더 높은 거. 어때요? 부모는 중이고 자녀는 상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2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요. 낮은 거.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더 낮아. 자녀가 하여야 되는 거죠. 23이 어디 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가 오는 거냐?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를 볼게요. 하하 일치하는 거 얼마예요? 24래요. 24. 여기 24가 와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요. 높은 게 6이래요. 그러면 요두개 합쳐서 6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을 볼게요. 상 일치가 10이래요. 10 여기 와야 되겠네요. 그다음 낮은 게 10이래요. 요두개 합쳐서 10이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12, 15니까는 여기 3이 와야 되겠네요. 근데 요거 두개 합쳐서 6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예,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요. 25, 3, 30이니까 얼마가 와야 돼? 여기 2가 와야 되고요. 여기 23, 24, 55죠?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되냐? 8이 와야 됩니다. 47 더하기 8해야 55잖아요. 그럼 세로로 쭉 더하면 얼마가 되냐? 여기 20이죠? 쭉 더하면 얼마가 되냐? 여기 3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중이 제일 많네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자녀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계층이 대물림된 자녀의 수가 적다. 계층 대물림 상상 중중 하하죠. 요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49, 59. 여기 대물림은 59고요. 그러면은 전체 100에서 59를 뺀게 이동한 거죠? 41이네요. 이동한 자녀 수보다 대물림된 자녀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억 오답이고요. 니은의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 상승 이동은 부모 위 자녀 옆에 있다 그랬을 때 대각선 기준으로 위쪽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상승 이동한 거 얼마예요? 다 더하면은 8입니다. 8. 8.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는요. 대각선 기준으로 요렇게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고 23이니까 33인 거죠? 33.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대충 숫자 차이가 나니까는 세대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죠. 니은도 오답입니다. 디귿에 부모 세대 하층 대비 상승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물어보고 있죠. 부모 세대 하층 대비 30 중에서 상승 이동한 거는 3, 3. 두개 더해서 6이죠. 그쵸? 30분의 6이죠. 30분의 6 곱하기 100일 거고요. 부모 세대 상층 대비 20 중에서 하강 이동한 거는 상상 10 빼고 2와 8 더해서 2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요거의 비율은 요거의 비율보다 낮다. 그렇죠? 낮죠? 디귿선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을의 자녀 세대 중층 중. 부모가 하층인 자녀의 비율은 자녀 중층 중 가로를 읽어야 되죠? 30 중에서 부모가 하인 것은 여기 3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30분의 3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쵸? 10%죠? 부모 세대 상층인 자녀 중, 부모 세대 상층인 자녀 20 중에서 중층인 자녀 얼마예요? 2죠? 곱하기 2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은 마찬가지로 비율 몇 퍼센트예요? 10%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둘다 10%가 나와서 비율 같다? 리을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신, 예, 아주 여러분의 변별할 수 있는 1등급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항이죠?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3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B에 대한 질문에 대해 A, B 중 하나의 관점에서, 즉 기능론으로 하나든 갈등론으로 하나든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가?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요거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개인의 귀속적 요인, 가정 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놓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가정 배경보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업적, 이런 것들보다 더 중시한다라고 보는 기능론이 놓치고 있는, 기능론이 간과하고 있는 기능론급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요런 선택지. 요 선택지가 누구 거라고요? 기능론 거라고 하고. 꼭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지배 집단이 합의한 게 아니라 기능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요, 네 번째,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제도는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지배 계급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갈등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을을 볼까요? 을. 을을 보시면은 기능론의 X, 기능론의 X, 기능론의 X, 갈등론의 동그라미. 결국에 을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갈등론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에서 다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가를 봤더니만은 갑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어떤 상황이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 사람이 누렸습니다. 부모부터 본인까지 이어지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 나타나죠. 하지만 나는요, 회사에서 사원이었던 을, 요한 사람의 독립적인 생애 내에서 회사 나중에 생활하다가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대 내 이동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 달리 나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옳은 선택지입니다. 이번에 나와 달리 다에서는 구조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구조적 이동 나타나 있지 않죠. 하지만은 다에서는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라고 하는 요 부분을 통해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적 이동 나타나 있다.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다와 달리 가에는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라 그랬는데, 다에서 병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다?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개인적 요인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에서도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는 건데, 다와 달리라고 말하니까 오답인 거죠? 따라서 옳지 않는 거 찾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가에서 다는 모두 수직 이동이 나타나 있다. 수직 이동 상승 또는 하강 이동 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 예, 상승 이동한 케이스. 수직 이동 나타났고요. 여기도 평범한 사원이었는데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어때요? 수직 이동. 여기도 지금 신분제가 폐지돼서 노예가 아닌 평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다. 상승 이동, 수직 이동. 따라서 모두 수직 이동 나타나 있고요. 5번에 가에서 다는 모두 세대 내 이동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세대 간 이동은 나타나지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립적 생애에 주목하게 되면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지닌 가수가 됐으니까는 세대 내 이동 나타난 거고요.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립적인 생애 내에서 사원이었던 사람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노예인 병으로 시작해서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도 물론 나타나지만은 병의 독립적인 생애에 주목했었을 때 평민이 되어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된 거잖아요. 세대 내 이동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고요.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갑국과 을국의 각 계층별 비율을 쓰고 갑국의 계층 구조와 을국의 계층 구조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 중, 하라고 하고 갑국, 을국 나눠 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

한국의 3층 비율분의 중층 비율이 2분의 1이래요. 요렇게. 그 다음에 중층 비율분의 하층 비율이 7이래요. 1분의 7이라는 거죠. 1분의 7. 100으로 맞춰주면은 공 하나씩 붙여주면은 되겠네요. 이거 어떤 계층 구조예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죠. 소수의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 갑구는요, 3분의 중이 2분의 5래요. 그 다음에요, 중분의 하가 5분의 3이래요. 요렇게네요. 공 하나씩 붙여주면은 중이 가장 많네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죠.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 같은 거,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20, 10, 70이죠? 20, 10, 70. 그 다음에 20, 50, 30. 20, 50, 30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답안으로서 요 갑굽과 을국의 계층 구조의 특징. 비교해서 쓰라라 그랬을 때 요거 지울게요. 갑굽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고,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사회, 이걸 쓰는 게 키포인트야. 사회 안정 및 통합의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높아서 사회 안정 및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이 문항의 킥입니다. 아셨죠?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과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차이점 쓰기. 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빈곤의 유형 중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 그럼 A가 절대적 빈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의미하는 B라고 말하고 있죠? 의미하는 B. 자,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B가 얘가 절대적 빈곤이야. 그리고 그거 절대적 빈곤과 달리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의미하는 게 그게 뭔데? 그게 A라는 거지. 이게 상대적 빈곤이야. 아, 조금 꼬아놨죠, 여러분? 그런 거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급한 마음에 문제 풀다가 이러한 어떤 문장 구조적인 성격 때문에 A, B를 잘못 고르시면 안될것 같아요. 신중하게 천천히 골라주셔야 되고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방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가 상대적 빈곤, B가 절대적 빈곤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같은 갑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보고,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절대적 빈곤선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본다. 갑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가 지역의 가구 수는 나 지역의 가구 수의 1.5배이다라고 하는 단서도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가 지역의 가구 수를 300가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역은 나 지역 가구 수의 1.5배가 300이니까는 나 지역은 네, 200가구다. 요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표는 갑국의 지역별 전체 가구에서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A는 상대적 빈곤 가구, B는 절대적 빈곤 가구 이렇게 맞고요. 지금 가지역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더 높네요. 그 말은 상대적 빈곤선, 중위소득의 50%보다 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나지역은요,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큽니다. 그 말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선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미 우리 예전에 빈곤할 때 정리했었던 부분인 거죠. 자, 1번입니다. A는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거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중요한 특징이죠. A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2번에 B는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지난 시간 대단원 정리할 때, 한 사회의 소득 분포, 요거 누구 거라 그랬어? 꼭 기억하라고. 그렇지. 상대적 빈곤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A로 연결시켜야 된다. 알았지, 얘들아?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가 지역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뀌었죠. 가 지역은 지금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더 높다. 그 말은 상대적 빈곤 선보다 절대적 빈곤 선이 더 크다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나 지역에서 중위소득의 50%는 최저생계비보다 높다. 중위소득의 50%가 상대적 빈곤선, 상빈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가 절대적 빈곤선, 절빈선이죠. 그래서 나 지역에서 25%, 20%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중위소득이 50%, 상대적 빈곤선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4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정답. 5번에 가 지역의 상대적 빈곤 가구수는 나 지역의 절대적 빈곤 가구수와 같다. 300에 20%니까는 60, 300에 30%니까는 90, 200에 25%니까는요,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200에 20%니까는 40. 요렇게 빈곤 가구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 지역의 상대적 빈곤 가구수는 얼마예요? 60이죠? 60. 나 지역의 절대적 빈곤 가구수 얼마예요? 40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자, 각국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종교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비종교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면서 각국에서 A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다. 원래는 비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이제 A종교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비종교를 차별한 거야. 비종교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비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바뀐 거야. A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된 거죠. 두 번째, 을국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소수의 C인종으로부터 다수의 D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 D인종이 사회적 소수자. 그러나 D인종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D인종이 사회적 소수자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 규정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다.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 됐죠? 자, 이렇게 두 개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래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각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이고, 절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입니다. 각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요. 표는 각국의 최저생계비 대비 얘를 분모로 하고요. 분자는 중위소득이야. 중위소득이 50%인 얘는 절대적 빈곤선인데, 얘는 상대적 빈곤선이 아닙니다. 그쵸? 중위소득, 즉 상대적 빈곤선 중위소득이 50%의 두 배한 값을 말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비가 2020년에는 1분의 2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저생계비가 1이라 그랬을 때 중위소득은 2야. 1분의 2. 그러면은 얘가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다라고 말하면은 1분의 2가 아니라 1분의 1이 되겠네? 그 말은 2020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빈곤선과 중위소득이 50%라는 상대적 빈곤선이 같아 달라? 같다라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202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높다가 아니라 같다지, 같다. 같다. 왜?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비가 1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50% 비는 1분의 1이기 때문에. 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기역 오답이고요. 니은의 2025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

우위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비가 1이야. 그러면은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50%다 라고 하면은 1분의 분자가 0.5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보다 어디가 더큰 거예요? 위에가 상대적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아래는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 이게 더큰 거잖아요. 절대적 빈곤선. 이게 더큰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이 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선지 오른선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2020년에 최저생계비가 2025년에 최저생계비의 절반이라면 2020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2025년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낮다? 여러분 이거 별표. 낮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낮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전체 가구 수도 모르고 가구 소득 분포도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빈곤율이 더 높거나 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단적으로 전체 가구 수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전체 가구 수가 만약에 2020년에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야. 그다음에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수가 만약에 200가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2025년에 최저생계비는 뭐 2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했었을 때뭐 빈곤 가구가, 만약에 20가구다 라고 말하면은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라 해서 빈곤가구 20가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체 100가구 중에 20가구니까는 절대적 빈곤율이 몇 퍼센트 나오는 거야? 20% 나오는 거지. 그런데 25년에 200가구가 됐어. 전체 가구가 최저생계비도 200만 원더 늘었어. 그것들이만 빈곤가구가 40가구로 늘었네. 그러면은 200가구 중에 40가구는 몇 퍼센트인데? 똑같이 20%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 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 문제에서. 게다가 가구별 소득 분포 현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낮다 혹은 높다 혹은 같다, 이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어려운 선지죠. 어려운 선지. 문장이 뭐 엄청 길고 뭐 비교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우리 정확하게 알았어요. 문제에서 알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적용했었을 때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게 있는지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아셨죠? 정보가 있는지 꼼꼼하게 문제들을 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표는요, 갑국과 을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를 나타낸 겁니다. 임금 격차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이전에 우리 성불평등 문제 풀때 적용해봤어, 연습해봤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챙겨야 될 조건은요, 정규직 근로자 남성 월평균 임금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 남성 월평균 임금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 요 조건 챙겨가지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갑국에 남성,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죠, 그쵸? 근데 여기는 정규직 근로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을국의 남성, 여성, 마찬가지로 정규직. 그다음에 남성,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규직 근로자 남성 월 평균 임금이 갑곡이 을국보다 높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천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천.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얼마가 오는지는 이 공식에 넣어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좀 팁을 드렸잖아요. 요 20이라고 하는 것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남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100이라 그랬을 때, 위에는 분자는 남자에서 여자 거뺀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0이라 그랬을 때 20이면은 약분하면은 5분의 1. 5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5분의 1만큼의 격차가 나게끔, 1000의 5분의 1이면 200이잖아. 200만큼 격차가 나게끔 여자를 세팅하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가 와야 돼? 800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팁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4, 25죠. 남자를 100이라 그랬을 때, 그러면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가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규직 근로자 남성 월 평균 임금은 갑곡이 을국보다 높다. 뭐 을국이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작은데, 1000보다 작은 값인데, 4분의 1로 해가지고 숫자 좀 떨어지기 쉽게 하려면은 여기 800으로 놓으면은 좀 편합니다. 800. 800에 4분의 1만큼의 격차. 200만큼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온다? 600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놓으면 좋냐라 그랬을 때, 리을선지를 보니까는 요걸 주고 있어요. 요게 맞춰보는 거지. 갑곡의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900이다. 여기. 여기를 900이다라고 놓으면 얼마냐.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다. 비정규직은 남성 근로자 월 평균이 을국이 갑곡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는 그럼 1000으로 놔보자.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여기 900이라고 놨을 때 10이래요. 남성은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 그러면은 900이 10분의 1만큼이면 얼마예요? 90만큼 차이가 나면 되는 거잖아요. 여사는 810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0이래요. 10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1000이라 그랬을 때 10분의 1이면 100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를 900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역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을국이 갑곡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을국이 정규직 여성 얼마예요? 600이죠, 600. 600. 갑곡은요, 얼마예요? 800이죠, 800. 그러니까 을국이 갑곡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죠. 니은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요, 갑곡과 을국이 같다? 자, 갑곡은요, 여성 810이고, 여성은, 여기 을국은요, 900이잖아요. 그쵸? 810과 900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귿에 갑곡에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는 남자분의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낫다라고 물어보는데, 갑곡에서 정규직은요, 1000분의 800. 그렇죠? 1000분의 800과 900분의 810을 비교하는 거예요. 1000분의 800이 커요? 900분의 810이 커요? 여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낫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디귿 옳은 선택지. 리을에 갑곡의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900달러라면, 이렇게 900으로 낮다라고 하면은 을국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810달러보다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A에서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하고 있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 유일하게 예라고 하는 거. 사회보험이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사회보험과 여기. 얘는 아니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비금전적 서비스죠. 여기가 공공부조면서 기역이 얘가 되겠네요. 기역은 예이다? 오케이. 맞네요. 서비스는 민간 부분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특징이죠. 3번의 B와 달리 C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재분배 효과를 갖냐고 물어보는 거죠. 공통점이잖아요. BC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C와 달리 B는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 5번의 A, B와 달리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공공부조의 특징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자, 11번에 다음 게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누구냐? 자,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총 3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3장의 점수를 모두 합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카드의 내용이 사회보험에 해당하면 1점, 공공부조에 해당하면 2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해당하면 3점을 얻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첫 번째 카드 1번. 사후처방적 성격 갖는다. 공공부조죠? 여러분, 2점. 소득 재분배 효과. 둘다 있네요. 3점. 금전적 지원. 둘다 있네요. 3점.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보험권에요. 1점. 복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 공공부조인 거죠? 2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이죠? 1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갑은요, 카드 1, 2, 3이네요. 1, 2, 3이니까 얼마예요? 8점이고요. 을은요, 1, 2, 5네요. 1, 2, 5니까는 얼마예요? 7점이네요. 병은요, 2, 3, 6이에요. 2, 3, 6이니까 7점. 정은요, 3, 4, 5죠? 3, 4, 5니까는 얼마예요? 네, 6점이고요. 무는요, 4, 5, 6이네요. 4, 5, 6이니까는 몇 점이에요? 4점이다라고 해서요.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갑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이 의미하는 개념을 쓰고 기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래요. 자, 기역에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 왜? 복지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니까. 복지병이죠, 복지병. 그래서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노동을 전제로, 근로를 전제로 복지를 제공하는 노동 혹은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인 거죠. 그래서 복지병 생산적 복지이고요. 구체적으로. 자,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과도한 복지 제도는 근로 의욕 감소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왔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갑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가, 나만 존재하고요. 가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동일합니다.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나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이고요. 네, 중복수급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단 갑구군 A, B, C 지역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으며 C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인구의 1.5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A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스몰 A라고 놓고 B 지역을 스몰 B라고 놓으면은 C 지역은 B 지역이 1.5배니까는 1.5B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숫자가 모두 살아있는 가수급자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20%라고 그랬으니까는 0.2A 더하기 그다음에 0.25B 요 B 사람 수에다가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5B에다가 30, 그러니까 0.45B가 되고요. 는이 전체죠, 전체. 전체는 0.24인데, 0.24를 곱해야 되는데, 0.24에다가 A, B, 1.5B.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A는 2분의 5B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천 가구다라고 천으로 놓잖아요? 그러면은 A를 500, 그 다음에요, B를 200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A를 500으로 놓잖아, 얘들아? 그럼 A를 500, 여기를 200, 그럼 얘

1.5백 얼마인데 300이니까는 얼마가 나온다? 1000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옆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에 20%니까는 수급자 100명. 그 다음에 200에 25%니까는 50. 300에 30이니까는 90. 여기는 1000에 24니까는요, 240. 비율이고 사람 수입니다. 그 다음에 30은요, 500에 30이니까는 150. 그 다음에 여기는요, 320이죠? 60. 여기는 250. 중복이에요. 500에 14%니까는요, 네, 70. 500에 0.14. 200에 0.12는요, 24.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3은요, 130이죠? 1000에 13%니까. 그러면은 70, 24에다가 얼마가 더 있어야지 130 맞춰줄 수 있냐? 36이 와야 되겠죠? 36. 그러면은 300에서 36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12%가 니은에 온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명이랑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24. 그쵸? 요거 했었을 때 여기 오는 숫자 얼마가 올수 있겠어요? 여기에,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되겠지, 세로로. 세로로 봤을 때 150과 60, 얘를 더해서 2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10이랑 얼마가 더 필요해? 40. 이렇게 세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40이죠? 그럼 200명 중에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인 거예요? 20%다라고 해서 기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 과정으로 A, B, 그 다음에 C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사람 수를 찾는 게 관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선택지. 기억은 20이고, 니은은 10이다. 네, 맞죠? 옳은 선택. 우리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얘들아. 이번에 가나 중복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C 지역의 3분의 2다. B 지역은요, 24, C 지역은 36이기 때문에, 36에 3분의 2다라고 하는 거, 옳은 내용이죠, 그쵸? 따라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가나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가나에서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를 먼저 알면 될것 같아. 그래서 가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혜택 받는 사람이 240. 나는요, 250. 중복은요, 13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60이 나와요. 근데 전체 1000에서 360을 빼주면은 어느 것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몇 명이라는 거예요? 640이에요. 640. 요것은 가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130. 130에 5배를 넘지 않는다. 5배 하면 650이거든요. 650을 넘지 않잖아요.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아,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C 지역의 4배를 넘는다. 자, A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A 지역은요, 150에서 70이니까는 빼주는 거죠? 80이고요. C 지역 같은 경우는 60에서 36 하니까 얼마예요? 24죠? 그것의 4배를 넘는다? 아니죠.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어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5번에 선별적 복지인형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만에 마찬가지 중복수급자 제외해줘야 돼요. 공공부조죠. B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공공부조 50에서 24를 빼주니까 얼마예요? 26이고요. C 지역은요, 여기 90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54가 돼서 54의 2분의 1, 27이죠. 27에 26이 미치지 못한다. 옳은 내용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 옳은 내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는 네,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답형 완성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완성해서 요런 표 객관식 문항에서도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자,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어때요?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가에다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써주시면 되고요. 자녀 세대는 중위 많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다음에 따라서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부모 세대 계층보다 중층의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에는 사회 안정, 통합, 이것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내용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한편,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더 많냐. 상승 이동은요, 부모 위고 자녀가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상승 이동이고, 하강 이동은 이쪽 아래쪽이 하강 이동인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다 더해 보지 않아도 위쪽, 요 상승 이동이 아래쪽 하강 이동보다 더 많은 것을, 여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라에는요, 세대 간 상승 이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들어갈 내용, 세대 간 상승 이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독일, 미국, 영국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한 후 많은 국가가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어요. 하지만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과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 복지병이라고 하죠. 복지병. 이에 대한 현대 국가는 노동을 전제로 복지 제공하는 노동 연계 복지인 생산적 복지 제도. 복지병과 생산적 복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과 나를 추구하는 제도의 예를 한 가지씩 서술하면은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위축, 근로 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그래서 요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 가장 대표적인 거 근로장려금 제도, 자활 근로사업 요런 것들 챙겨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런 문제까지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대응해 두면은 여러분 1등급 100점 절대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반복해서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요, 기말고사 3회분 다음 시간에 3시간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말고사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동글동글 바리스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야. 한 개를 짓고 포기하는 건 언제나 쉽다. 하지만 요즘은 무엇이든 한 입씩 베어 물려고 한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그림 보면, 한 입이 별로였다면 저렇게 퇴퇴 뱉고 있어. 그것 또한 경험이고, 또한입 베어 물었던 그게 괜찮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 다음 그림 보면 단단한 믿음과 함께 내 모든 가능성을 살아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고민하지 않고 또 걷고 싶던 길 미루지 않으며. 다음 그림 보면 온 마음 담아서 살다 보면 지난날에는 상상도 못한 나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이거 한번 잘해내 봐야지,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고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다 보면 시작조차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한번 살짝 해볼까? 나 이거 한 입만 좀 베어 물어볼까? 근데 그렇게 베어 물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좋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면 더 좋고, 근데 베어 물었을 때내 취향 아니면 퇴퇴하고 다시 그일안 보면 되는 거니까 좀 너희들이 다양한 일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우리 문제만 좀 잔뜩 풀 거거든? 그래서 레벨 테스트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나도 최대한 좀 옛날 개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복습해 줄수 있도록 할게. X값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는데, 0부터 2파이까지야.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방정식하고 부등식 풀 때는 범위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완전 달라졌다? 저렇게 주어지는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림 그려서 풀수 있는 해의 범위 자체가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기본 범위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그 방정식에 모든 해를 다 구해서 더해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이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문제가 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코사인도 나오고 사인도 나와. 우리 저렇게 삼각함수가 섞여 있으면 문제 풀기가 그치, 번거로웠지. 그래서 이럴 때에는 1차가 기준이었어. sin x. 그냥 우리가 2차라는 저 코사인 제곱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었잖아. 우리 무슨 관계식 이용했었냐면, sin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그거 항상 1이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각도만 같다면 그 둘을 가지고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무조건 1이었지? 그럼 이제 저식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내가 코사인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는 거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나 간단하게 사인 s라고 쓸게. 그리고 뒤에 플러스 3s 마이너스 7은 0이었어.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9s제곱 플러스 3s. 나 전개했더니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플러스 2는 지금 0이었던 거지. 결국 사인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나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해야 되고,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최고차 음수라서 귀찮아서 부호부터 좀 바꾸고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싹 곱해서 식 정리해줬어. 근데 내가 지금 S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저 S라는 거 누구? 그치, 사인이지. 나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은 위아래로 꽉 막혀 있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가능했냐면 1까지의 값만 나오는 게 가능했지. 그래서 3하고 3이었고, 2하고 1이었고, 곱했을 때 6, 곱했을 때 3. 나그둘 가지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부호 그대로 앞에다가 붙여주고, 결국 나오는 식이 3s 마이너스 2 하나, 그리고 3s 플러스 1 하나. 그 둘을 가지고 곱한 게 0이 됐대. 나 우리 둘을 가지고 곱한 게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능한 S가 지금 하나는 3분의 2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그래서 우리 범위가 맞는지부터 체크하자. 우리 사인이라는 애는 위아래로 꽉 막혀 있었다. 풀마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요두 개의 값이 둘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치, 맞지. 그럼 이제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 어려운 방정식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함수 문제로 바꿔 풀기로 했지.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나 sin x가 3분의 2가 돼야 돼. 또는 나 sin x가 뭐가 되는 케이스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케이스 찾아야 돼. 근데 이거 보자마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 나 우리 sin이 3분의 2가 되는 그런 거 외웠어, 안 외웠어?
그치, 안 외웠지. 나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 2분의 1 알고 있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런 값들이잖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우리 저런 값 모르거든?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합을 구하라고 힌트를 준 게, 각각에 대한 x값을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순 없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합을 구하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사인이라는 거,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우리 사인이라는 거,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꿈을 하는 게 사인 그래프였어. 그래서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인 2파이였고,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가운데가 파이. 나 이제 그림 그린다. 나 누구하고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냐면 y는 3분의 2야. y는 3분의 2. 나 그런 상수함수 하나 그었어. 그랬더니 교점이 탕탕 두개 생겼다. 요렇게. 그 얘기는 나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그래서 근이 몇개 나오면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두 개가 우리

값이 3분의 2가 되는 그런 순간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요 값의 사이즈를 나 잠깐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삼각함수는 구석구석 대칭이었어. 사인도 대칭이고. 그럼 요만큼이 알파였다면, 요만큼도 뭐가 되냐면 알파인 거지.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알파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때의 값은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그래서 우리 사인 x가 3분의 2가 되는 그런 x 값은 하나는 알파. 다른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나 이렇게 두 개의 값은 표현을 했어.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계산을 해보자. 나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냐면,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역시나 사인이었으니까 0,0에서 시작해서 한 번, 꾸물. 요게 지금 2파이인 거고, 가운데니까 지금 파이인 거고, 내가 이번에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그어봤어. 그 y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지금 몇 개의 교점이 나오냐면 탕탕 두 번의 교점이 나온다? 그 얘기는 저 방정식의 근이 지금 두개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값도 모르고 3분의 1이 되는 그런 값도 몰라. 그러니까 뭐 이용해야 돼? 대칭성. 그래서 값부터 표현을 해보자. 나 요만큼의 사이즈를 베타라고 부를게. 그럼 나요 지점은 누구였었냐면 파이였었지. 그러니까 좌표로 쓰자면 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베타만큼 움직였으니까 파이 플러스 베타인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우리 끝값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베타였으면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사이즈도 베타인 거지. 그럼 끝자락은 2파이였다. 2파이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뭐가 되냐면 2파이 마이너스 베타인 거지. 따라서 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수 있는 그런 값들은 하나는 파이 플러스 베타인 거고 다른 하나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였던 거야.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다 더해달라 그랬어. 하나씩 더해볼게. 우리 앞쪽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더하는 거니까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 사라져. 그래서 앞쪽에서는 합이 파이 나와. 이제 뒤에 있는 방정식에서는 나 둘을 가지고 더했더니 내가 몰랐던 베타는 어차피 사라져. 그래서 통째로 더했으니까 누구만 남냐면 파이하고 2파이를 더해서 3파이만 남지. 그 우리 문제는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앞에서 파이 나왔고 뒤에 있는 방정식에서 3파이 나왔고 몽땅 더해주면 되니까 4파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파이.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하나씩 따로따로 그렸지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대칭성을 바로 썼어도 괜찮아. 그래서 사인 x가 3분의 2가 되는 값 우리 그거 안 외웠잖아. 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값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 각각에 대한 값을 모르더라도 합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레벨 1에서의 3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4번 한번 보자. 우리 방금 전에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 이번 문제는, 그치, 부등식이지. 특히나 연립부등식이다? 나 우리 연립부등식이라는 건저두 개의 부등식에 대한, 그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지?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X라는 애가 0부터 2파이까지였어. 항상 문제 풀때 범위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등식 좀 쪼개서 하나씩 갖고 와보자. 우리 사인을 가지고 간단하게 S라고 쓸 거고, 나 코사인을 가지고 간단하게 C라고 쓸게. 그 위에 있는 부등식은 ES가 크거나 같이 플러스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한번더 정리해주면 결국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 읽어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사인. 우리 사인 그래프니까 커봐야 1인 거고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인 거고 0,0에서 시작을 할 거고 나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그게 사인 그래프 기본 주기는 2파이. 그러니까 우리 기본 주기 내 위치가 2파이였으니까 그거의 절반은 파이겠지. 나 이번에는 지금 기준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그 지점하고 등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지점 색칠해주고.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지점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위쪽인 거지. 그럼 지금 해당되는 영역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요만큼인 거지. 조금 더 정확히 써보자. 나 0부터였으니까 0은 들어가고,

그럼 이제 해에 대한 범위를 표현해 보자면 어디서부터냐면 0부터. 나 0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6분의 7파이까지지. 6분의 7파이. 등호 체크해야 돼. 나 6분의 7파이인 그런 지점에서 등호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 더 있다. 해의 범위가 오른쪽에서. 우리 그 오른쪽에서의 시작점은 누구냐면 6분의 11파이인 거고. 그때 등호 들어가 있지. 나 어디까지였냐면 2파이까지고. 우리 2파이는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야.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등식에서 해를 구했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자. 나 우리 두 번째 부등식은 주인공이 코사인이야. 이 코사인이 지금 누구보다 작아야 돼? 루트 3보다. 그럼 나 양변에 2로 나누니까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지. 나 우리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꽉 막혀 있었어.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지. 사인은 0,0에서 시작했지만, 코사인은 0,1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이었고,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2파이였던 거고, 우리 그 중간 지점이니까 가운데는 파이였었지? 그럼 이번에는 선 찾자. 나 우리 뭐가 되는 값 찾아야 되냐면, y는 2분의 루트 3이야. 우리 y는 2분의 루트 3, 요쯤 한번 그려볼까? 근데 y는 2분의 루트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그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구멍 뻥뻥 뚫려 있지. 그리고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느 쪽이냐면 아래쪽이지. 나 지금 해당되는 범위는 요만큼이야. 그럼 요 해당되는 범위를 읽으려면 양끝 지점에 대한 좌표가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 요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 우리 코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 그치, 30도일 때. 그거 누구일 때야? 6분의 파이일 때지. 나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6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요만큼의 사이즈가 6분의 파이니까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사이즈도 6분의 파이인 거지? 근데 좌표로 쓰자면 2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양쪽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이제 해의 범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시작점은 6분의 파이인 거고, 근데 등호 안 들어가 있고, 우리 끝 지점은 누구냐면 6분의 11파이인 거고, 그리고 등호 안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첫 번째 부등식에서의 해는 요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왔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요 하나의 범위가 나왔어. 내가 푸는 건 연립 부등식이니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그치? 저 해들의 공통 범위 찾아야지.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헷갈리면 수직선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해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였냐면 6분의 7파이까지야. 이런 문제 풀 때는 등호를 잘 봐야 돼. 나 얘네는 지금 둘다 등호가 꽉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6분의 11파이. 부터 어디까지였냐면 2파이까지.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부등식에서의 해였고, 이제 두 번째 부등식에서의 해는 양쪽에 뻥뻥 뚫려 있는데 6분의 파이부터야. 그리고 어디까지였냐면 6분의 11파이까지야. 내가 찾는 건 공통 범위야. 둘다 만족해야 돼. 우리 둘 사이의 공통 범위니까 요 부분이지. 6분의 11파이는 겹쳐 안 겹쳐? 그치, 안 겹쳐? 우리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풀었던 코사인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6분의 11까지 껴줘야 되는데, 한쪽에만 들어있어. 그래서 겹치는 범위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범위로 표현을 하자면,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냐면, 6분의 7파이까지가 진짜 정답인 해의 범위인 거지.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알파라고 부를 거고, 얘를 베타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알파하고 베타 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6분의, 나 6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7파이 더했으니까 6분의 8파이고, 약분까지 예쁘게 시켜주면 3분의 4파이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분의 4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정식보다는 애들이 부등식을 조금 더 낯설어해. 부등식일 때는 실수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 문제 한번 다시 보면 어떤 케이스 때문에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냐면, 앞쪽에 있는 문제부터 볼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등호 같은 부분, 누가 등호가 없고 누가 등호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 그림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을 못 풀면 부등식도 못 풀어. 부등식은 보통 해가 범위로 등장하는데 결국 그 양끝 값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양극 값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지. 그래서 레벨 1에서의 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5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A라는 애가 있었는데, A라는 애는 30도였대. 그리고 삼각형 ABC에 외심 나왔어, 외심. 나 우리 외심이 무슨 뜻이지? 외심? 그치, 외접원의 중심. 나그 외심을 가지고 O라고 부를 거고, 나 삼각형 OBC의 넓이를 알려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BC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들 읽을 때 조건이 많아서 잘 정리가 안 되잖아. 나 이럴 때에는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지? 그럼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지금 일단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삼각형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외심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삼각형 먼저 하나 그렸어. ABC라는. 그리고 그 A라는 각이 지금 몇 도였냐면 30도였던 거지. 근데 여기다가 외심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그 ABC를 가지고 바깥에서 접하는 외접원을 하나 그렸어. 요렇게. 그리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누구인 거냐면 O인 거지. 나 여기까지 그림 그렸어. 그리고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드네. OBC. 나 O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 여기 있어. 요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야. 근데 지금 그 작게 만든 삼각형에 뭘 알려주고 있냐면, 넓이.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인데. 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는지 보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세타였다면 공식이 2분의 1AB sin 세타.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그래서 양변하고 끼인각이 필요했어. 근데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양변을 봤더니 외접원에 대한 요거 뭐인 거야? 그지? 중심까지 이었으니까? 반지름이지.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써보자. 근데 이쪽에서 지금 OC도 뭐가 되는 거야? 그것도 반지름이지. 그럼 내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을 표현을 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인데 그 양변이 지금 누구냐면 R제곱이지. 괜찮아. 이제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 돼? 사인에다가 둘 사이에 끼인각.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나 우리 저 끼인각 구할 수 있는데, 사이즈. 뭐 이용해주면 될까? 요 끼인각.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탕탕 B라는 점, C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B라는 점, C라는 점을 가지고 뭐 했냐면, 중심까지 각 만들었어. 제 이름이 뭐야? 중심각. 근데 내가 BC를 가지고 뭐도 하나 가지고 있냐면, 끝까지 이어서 만든 뭐 가지고 있어? 원주각. 나 우리 원주각의 사이즈가 30도야. 그럼 중심각은 그거의 두 배니까 60도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원주각하고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지 풀수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사인에 대한 각도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60도인 거지. 그럼 우리 사인 60도니까 얘 2분의 루트 3이지? 근데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넓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3이 된다 그랬어. 루트 3. 그럼 이제 식 쓰자. 나 우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루트 3 각각 지웠어. 그래서 남은 것만 봤더니 4분의 1 R제곱인데 그거 루트 3 나눴으니까 1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R제곱이 누구인 거냐면 4인 거고. 우리 제곱해서 4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이는 2였던 거지. 그래서 외접원에 반지름을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은 나왔고, 그 최종 목표는 BC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야. 나 B 여기 있고, C 여기 있어. 결국 그 BC라는 건 A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즉, 스몰 a인 거지. 나 우리 외접원이 등장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그치, 사인 법칙 기억나는지 볼까? 나 우리 요 아래쪽에다 쓸게. 나 우리 사인 법칙이야.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내가 각을 알고 있어. 30도라는 걸. 그럼 이제 변의 길이인 A 구하는 공식 기억나? 우리 변의 길이는 길지. 그래서 공식 길쭉하게 쓰지. 그래서 변의 길이 공식은 ER 곱하기 사인 A였으니까 A. 우리 요 공식이었어. 그럼 R이 지금 2였으니까 대입하면 4. 거기다가 사인에다가. 우리 A라는 각은 지금 누구냐면 30도인 거지. 나 우리 사인 30도 얼마? 그치, 2분의 1. 그럼 이제 2분의 1하고 4하고 약분돼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2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B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첫 번째는 넓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넓이 공식을 활용해야지만 중심각하고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접원 등장하는 순간, 이거 사인 법칙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돼. 얘가 5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님, 6번 한번 같이 보자. 우리 6번에서 중요한 건 무슨 도형이 등장한 거야? 그치,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한 거야. 나 그림과 같이 AB는 1이었고, BC는 루트 2였고, ABC라는 각도 알려줬어, 60도. 그럼 뭐가 등장을 했냐면,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내 최종 목표는 뭐냐면, AC하고 BD를 구해주는 거야. 나 AC가 어딘지 한번 이어볼까? A 여기 있고 C 여기 있어. 둘 가지고 이었어. 나 이거 잠깐 X라고 부를게. 나 지금 요 X라는 길이 필요하고 BD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B 여기 있고 D 여기 있어. 걔네 둘다 한번 만들어 볼까? BD를 내가 쭉 이었어. 그래서 우리 요 길이는 잠깐 Y라고 불러보자. 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X하고 Y는 결국 이 평행사변형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대각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문제 안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 나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60도였어. 세트 봐야 돼. 나 양변하고 끼인각을 주고 있어. 우리 양변하고 끼인각을 주고 있을 때에는 그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에서. 근데 그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바로 누구인 거냐면, X인 거지. 그래서 우리 X에 대해서 바로 식 세워볼 수 있겠다. 첫 번째, X제곱은. 나 우리 코사인 법칙이야. 양날개 제곱해서 갖고 와야 돼. 제곱했으니까 2, 제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날개 가지고 오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는 거지. 둘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근데 코사인 60도가 누구였어? 응, 요거 2분의 1이었지. 그럼 내가 2분의 1을 넣는 순간 앞에 있는 거하고 하나 지우자. 그래서 식 계산했더니 결국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어. 나 x를 가지고 제곱한 게3 마이너스 루트 2래. 나머지 식도 한번더 만들어 보자. 나 이번에 y 궁금한데. 나 우리 y라는 건 지금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지. 방금 전에는 양변하고 끼인각을 예쁘게 주어져 있어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썼거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우리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지. 그럼 지금 BC가 루트 2란 얘기는 자동으로 AD도 몇이냐면 루트 2인 거고. 우리 또 하나의 특징 뭐 있었냐면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60도야. 우리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의 사이즈가 또 같았었지.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 그치, 얘가 60도면 둘 더했을 때 180이 될수 있도록 A라는 각의 크기는 120도였던 거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커다란 삼각형 보자. 나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길이는 1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Y고 요만큼은 루트 2야. 나 지금 그두 변의 길이 알고 있고 끼인각 알고 있어.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인 Y 값식 세워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Y가 주인공이야. Y제곱은 양날개 제곱하니까 하나는 2, 하나는 1, 마이너스 2에다가 양날개 가지고 오니까 루트 2하고 1.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각도야. 우리 아까는 코사인 60도였는데 이제는 코사인 120도야. 그래서 우리 요식 풀기 위해서는 코사인 120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저거 외우고 있는 각이 아니지.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각. 정리부터. 나 우리 120도는 180도 마이너스 60도지? 우리 파이니까 모양 평평하게 순둥순둥 유지. 코사인 60도. 근데 보호 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분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야. 나 지금 요만큼은 코사인을 계산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2 하나 내가 지웠어.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써보면 결국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나 우리 문제는 뭘 구해주는 거였냐면 AC 곱하기 BD야. 나 AC를 X라고 부를 거고 BD를 Y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나 얘를 구하는 게 지금 목표지. 근데 X제곱은 뭐 나왔냐면 3 마이너스 루트 2. 또 y제곱은 뭐 나왔냐면 3 플러스 루트 2.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제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면 풀마하고 루트했지. 근데 너희들이 이중근호라는 걸안 배웠단 말이야. 루트 두 개짜리를. 그럼 요두 개의 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x, y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그치, 곱해야지. 그래서 내가 둘을 곱했어. x제곱 곱하기 y제곱. 그랬더니 더하기 한게 나오고 빼기 한게 나오는 합차 공식이다. 그럼 앞에 거 제곱이니까 9, 뒤에 거 제곱이니까 2.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x제곱

최고 Y제곱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한번더 정리했었으면 이거 결국 XY 전체의 제곱이잖아. 나 누군가를 가지고 제곱했더니 7이 나왔어. 우리 누군가를 가지고 제곱했을 때 7이 될수 있는 그런 값은 그치, 풀마루트 7. 근데 우리 X도 지금 길이고 Y도 길이지.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되냐면 양수인 루트 7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그 둘에 대한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7이 돼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에 마무리도 잘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뭐를 가지고 두번 활용을 했냐면 코사인 법칙이야. 평행사 변형이라는 조건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변의 길이가 코사인에서의 대각선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하고 끼인각을 활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야. 얘가 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7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B래. 선분 AB를 뭘로 하는 원이냐면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었어. 그리고 호 AB가 있었고, 어딘지 한번 볼까? 호 AB, 나요 둥글게 있는 거. 그 AB 위에 있는 P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PAB는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랬고, 선분 BP하고 호 BP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좀 구해달래. 나 둘러싸인 도형을 봤더니 내가 아는 도형이야, 모르는 도형이야? 그치, 모르는 도형이야. 나 이렇게 모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그치, 아는 도형들을 이용해야 되지. 지금 내가 원하는 요만큼 생긴, 요 손톱 끝에 같이 생긴 요 부분 있잖아. 우리 저 부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좀 만들어 보자. 얘가 반원이었거든? 그럼 얘가 반원이란 얘기는 그 가운데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지. 나 우리 원의 중심에서 끝자락까지 선 거었어. 그거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나 원의 중심에서 끝까지 선 거었어. 그거 누구야? 반지름. 근데 지름이 지금 6인 거니까 반지름은 각각 누구? 3이었겠지. 그럼 이제 내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둥근에 하나 들어있었어. 나 원에 대한 일부야. 마치 피자처럼. 저거 무슨 도형인 거야? 그치, 부채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이라는 도형에서 뭘 빼버리면 끝나냐면 이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삼각형 빼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안에서 아는 도형들을 찾아준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그 부채꼴이 지금 각각 변의 길이가 3, 3이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3하고 3이었어. 이때 기억나야 되는 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공식 한 번만 더 써보자. 나 우리 부채꼴에 대해서는 공식이 뭐였어? 부채꼴에서. 그치, 2분의 1. R제곱 아니면 세타. 또 2분의 1, RL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두개 중에 뭘 쓰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문제마다 쓰는 공식이 다르니까 꼭 기억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누구에서의 넓이였냐면 부채꼴에서의 넓이였어. 부채꼴. 그럼 우리 또뭐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삼각형도 알아야 되지? 그럼 이번에는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번엔 누구의 넓이냐면 삼각형이야. 우리 삼각형에서의 넓이 공식은 뭐였었냐면 2분의 1 AB 그리고 사인 세타. 그러니까 두 변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그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으로 사인 값이 필요해. 그럼 이제 그림 봐야 돼. 나 우리 부채꼴이라는 거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타야. R제곱은 알고 있으니까 세타만 좀 나와주면 돼.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요 각이 지금 필요하지. 세타라는. 즉 누가 필요하냐면 이각이 필요한데 얘가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나 P 하나 고정되어 있고 B 하나 고정되어 있다? 그 둘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었어. 저거 무슨 각? 원주각. 근데 내가 P 하나, B 하나로 원의 중심까지 선 거었어. 저거 무슨 각이야? 중심각. 우리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인 거지. 2 곱했으니까. 그래서 중심각이 나와. 얘가 3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지. 각각에 대한 넓이 구해서 둘을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넓이 공식 한번 써보자. 2분의 1에다가, 나 R제곱이니까 9인 거고. 나 지금 요 공식 쓰는 중이야. 거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세타인 3분의 파이를 곱했어. 거기에서 뭘 빼주는 중이냐면, 2분의 1에다가. 나 이번엔 삼각형 넓이야. 둘 곱했으니까 9인 거고, 거기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요식이지? 그럼 이번에는 양쪽에서 똑같이 들어있는 2분의 9 내가 꺼냈고, 앞쪽에

얘는 3분의 파이였고 거기에서 나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값은 2분의 루트 3인 거지. 얘만 곱하면서 갖고 오자. 나 3이었으니까 약분시켜서 2분의 3파이인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2 곱했으니까 9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9 루트 3이나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작전을 세우는 일이야. 내가 모르는 도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아는 도형을 구해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만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 둘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조건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얘가 7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8번 한번 보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하나 등장을 했어. 근데 우리 저 직선의 특징을 좀 볼까? 직선인데 몇 차식이야, 지금? 그치, 1차식이야. 기울기 누구야? 2분의 1이야. 그리고 뭐가 없냐면 y절편이 없어. 우리 y절편이 없는 직선의 특징은 항상 0,0을 지나지. 그리고 기울기를 봤더니 2분의 1, 즉 양수였어. 점점점 커지는 직선. 나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르겠대. 여기까지 조건을 주면서 이만큼을 구해달라 그랬다. 나 우리 각정리부터 좀 해볼까? 각정리? 나 이 문제를 보자마자 각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먼저. 나 우리 2분의 파이 걸렸어? 우뚝 서 있지? 까칠까칠. 코사인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세타로.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부호겠죠. 나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인 거지. 나 이번에는 탄젠트. 나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거든. 우리 탄젠트인데 우뚝 서 있어. 까칠까칠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부호겠죠.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1사분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나 이번에는 또 사인 한번 정리해보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나 우리 2분의 3파이 걸렸어. 2분의 3파이니까 모양? 그치, 우뚝 서 있어서 바뀌어야 되지. 코사인 세타로. 그리고 부호계정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사인의 부호는? 그치, 마이너스였겠다. 그리고 또 누구 나오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나 우리 파이 걸렸으니까 모양 순둥순둥 그대로 유지돼서 사인 세타. 특히 18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2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값? 플러스지. 즉, 요 정도까지는 지금 정리를 한 거야. 나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의 식을 가지고 정리했어. 그럼 그렇게 정리한 식 가지고 앞에 거 두 개는 곱할 거고 거기다가 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뺄 거야. 우리 그 식 한번 적어볼게. 나 앞에서 지금 누구 나왔냐면 코사인 세타 나왔어. 거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지금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곱할 거야. 이게 앞에 있는 덩어리식. 거기다가 뭘 더할 거냐면 사인 값인데 부호 우리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그리고 뒤에는 뺄 건데 누구를 가지고 뺄 거냐면 사인 세타를. 나 지금 얘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타잖아. 근데 뭘 줬어? y는. 2분의 1 x를 줬어. 나 y는 2분의 1 x래. 나 x축 있고 y축 있고 원점이 있었고 기울기 양수고 원점 지나니까 요런 직선식. 얘가 지금 y는 2분의 1 x 그림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그랬을 때 그 직선하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요 예각의 크기 있지. 얘를 지금 세타라고 부르겠대. 문제에서. 근데 이때도 세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삼각함수 배우는 첫날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나 우리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거 우리 요 삼각함수 입장에서는 뭐였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지, 탄젠트지. 그래서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탄젠트 세타를 바로 읽어내는 게 가능해. 탄젠트 세타는 결국 직선의 기울기였던 거야. 그 원래대로라면 탄젠트를 구했으니까.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또 우리가 어떤 관계식 하나 알고 있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 정리해서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풀기가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 했었지? 이런 문제 풀 때는?
그치, 삼각형 막 그리게 해보자 그랬지. 나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조건 만족하는 애로. 탄젠트가 2분의 1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탄젠트라는 건 직각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그거 만족하는 세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럼 2하고 1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제곱해서 4, 제곱해서 1, 빗변의 루트 5인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바로 읽어내는 게 가능해. 요두 개의 값을. 나 우리 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어. 루트 5분의 1. 나 우리 코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었어. 누구였냐면 루트 5분의 2. 근데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결정.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예각의 사이즈였잖아. 그래서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둘다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 거지. 그럼 이제 싹코탄을 다 구했어. 마지막 식에다가 대입만 좀 해보면 되겠다. 나 우리 코사인 세타는 누구였냐면 루트 5분의 2. 거기다가 탄젠트의 역수 곱할 거야. 나 우리 탄젠트는 2분의 1이었어. 역수니까 뭐가 되냐면 2인 거지. 여기 앞에 거. 거기서 이제 뭘뺄 거냐면 코사인 루트 5분의 2를 뺄 거고. 거기서 누구 뺄 거냐면 사인 루트 5분의 1을 빼줄 거야. 그럼 지금 뭐만 남냐면 루트 5분의 4에서 루트 5분의 3을 빼주면 된다.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뺐어. 즉 루트 5분의 1. 근데 우리 이렇게 보통 안 쓰지. 예쁘게 유리화시키지. 그래서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5분의 루트 5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저 값을 좀 정리해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분의 루트 5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을 봤을 때그 직선식의 탄젠트라는 것만 읽어낼 수 있으면 아마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을 활용해도 괜찮고 번거로운 친구들은 내가 요거 꼭 기억하자 그랬지? 삼각형 막 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값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레벨 2에서의 8번 문제였고, 우리 요 뒤에 있는 문제 풀려면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좀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근데 그 삼각함수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애들이 툭툭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값을 좀 먼저 한번 볼게.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 무슨 뜻? 정의가? 그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지.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나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절대값 3. 나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 그래서 절대값 3이 3이었던 거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무슨 뜻? 원점에서? 그치,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나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거리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으로 나왔던 건데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지.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보통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그 절대값을 가지고 풀어줬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절대값 안에가 0 이상 이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절대값에 대한 해석이었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우리 문제 풀때이 절대값에 대한 성질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여. 나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대. 이거 무슨 뜻이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대. 즉 뭐가 같다는 얘기야? 사이즈,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우리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모이거나, AB가 완전 똑같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같으니까 뭐만 다를 수 있어? 그치, 부호만 다를 수 있어. 우리 절대값 3도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잖아. 그래서 AB가 완전 똑같거나, 아니면, 나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둘 사이에 부호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간혹 방정식을 풀다가, 그 방정식 중간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절대값이 같다라는 표현. 그럴 때에는 케이스 나눠 풀어야 돼. 둘이 완전 똑같거나, 부호만 다르거나.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애의 그래프야. 나 우리 정석대로 그림을 그리자면,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가 그리고 싶어. 우리 요런 거 어떻게 그렸지? 그치, 케이스 나누지. 나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함수식이 달라졌어. 그래서 0을 기점으로 0 이상이 되는 순간에는 함수식의 y는 x. 즉, 요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직선. 근데 0 이상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만 그려주는 거고. 나 0보다 작을 때에는 y는 마이너스 x.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존재하니까 요 부분만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러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정석적인 방법.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 요 방법 꼭 기억을 해놓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X축을 기점으로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떨어져 있는 걸뭐할 거냐면 접어 올릴 거야. 그래서 X축을 기점으로 아랫부분을 색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 올리기야. 요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 저 절대값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자. 나 우리 저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번에는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라 그랬어. 그럼 y는 절대값 x인데 절대값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어떤 식이 나와? y는 x 나오지. 이제 그 다음 우리 그 y는 x 가지고 뭐할 거냐면 접어 올릴 거야. 나 우리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 그럼 그거 절대값 씌우면 2에 가서 찍히고 마이너스 3이었다면 절대값 찍혀서 3에 가서 찍히지. 즉 아래쪽에 접혀있던 게 그대로 튕겨져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V자의 그림이 등장을 해. V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 방법 이용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 나 하나만 더 그려볼게. y는 절대값 sin x야. 우리 기본 범위인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보자. 요만큼. 나 우리 절대값 씌워져 있어.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는 뭐 하자 그랬냐면, 그치,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기. 우리 sin은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고,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sin 그래프였고, 그게 누구였냐면 죽이니까 2파이지. 여기까지 1단계. 그 다음에는 우리 절대값이 음수일 순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튕겨져 올라와야 돼. 아래쪽에 있던 거 위에 가서 튕겨져 올라와. 그래서 어떤 그림 되냐면 이렇게 볼록한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절대값 사인 x 그래프는 한번 볼록, 두번 볼록하는 애야.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 최대값이 1이 됐고, 최소값은 0이 됐고,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주기가 파이가 됐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내용 가지고 다음 문제를 좀 보면, 9번 문제는 저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fx한테. 즉, fx가 절대값 a cosine bx 플러스 c였대. 근데 저 abc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 fx를 주면서 주기에 대한 정보, 최소값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준다? 처음부터 바로 못해도 괜찮아. 한 단계씩 보자. 일단 기본형이 누구였냐면 y는 a cosine bx였어. 얘한테 뭐 시킨 거야? 그치? 절대값이었다? 그리고 그런 애를 뭐 해준 거야? C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직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볼까? 우리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야. 코사인한테 지금 A가 곱해져 있어. 그림 그리려면 필요한 거 최대 최소 주기. 우리 원래 기본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었으니까 A 곱했어. A가 양수인데 최대값 A가 됐을 거고. 우리 최소값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이너스 1인데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됐겠지. 그래서 A를 곱하는 순간 우리 그림이 위아래로 쭉쭉 달라졌잖아. 그럼 이번에는 주기 한번 읽어내보자. 주기. 나 우리 주기를 찾는 방법은 요만큼이 언제 코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가 되니? 그럼 이제 언제 x가 2파이가 될수 있냐면 전체 값이 결국 x가 b분의 2파이일 때 이게 주기였지. 정확히는 절대값인데 지금 b도 양수야. 그래서 주기가 그냥 이 자체인 거지. 그럼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만 기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저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였고 y였고 0이었고 나 언제 제일 크다 그랬냐면 a일 때. 언제 제일 작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우리 코사인 같은 경우는 원래 0,1에서 시작했지? 즉 0,a에서 시작했지? 0,a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그래프야. 지금 여기까지만 그려준 게저 그림이야. 근데 걔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절대값 씌워야 돼. 나 우리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는 건뭐 해주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을 가지고 그대로 튕겨져 올라오니까 요렇게 볼록한 그림이 됐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볼록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래서 요 주황색 그래프는 y는 절대값 a 코사인 bx까지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그래프 해석하면서 조건들 하나씩 맞춰보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 뭐 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첫 번째로는 옛날 옛적 곱셈공식 우리 저런 내용들이 문제 안에 숨어 있어. 우리 합차공식을 쓸 때도 있고 각각에 대한 세제곱 형태를 변형시킬 때도 있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정말 100만 번 쓰게 될 거야. 나 우리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했어. 근데 각이 같잖아? 그 둘 더하게 되면 무조건 1이고 탄젠트는 뭘로 표현이 가능했지?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근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계산이 많아지는 케이스 있었잖아. 그래서 그땐 내가 뭐 하자 그랬냐면 삼각형 막 그리게 하자 그랬지? 사코탄 중에 너희들한테 주어진 값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로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미분단원의 대단원 종합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앞선 레벨 1과 레벨 2의 이제 초반부 문제 함께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할 문항들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고난도 기출에는 뭐 감히 비할 바가 아니에요. 훨씬 부담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개념들만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좀 기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절대 내가 배우지 않은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리 없어. 모두 다 내가 배운 문제들이고, 그리고 나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시험장에 당당하게 가슴을 피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원 종합 문제 두 번째 시간 이제 9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0에서 곡선 R을 부록한 2차 함수죠. 그건 두 접선의 접점. 얘가 접선이 두 개가 생기나 봐요. 그때 접점의 X좌표를 작은 것을 X1, 큰 것을 X2라고 했을 때 둘의 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양수 A 되겠지요. 우선 상황을 먼저 그려봅시다. 스텝 1.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지. 자, 좌표 평면에 fx 2차 함수 깔끔하네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fx는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근데 a,0인데 a가 양수니까 y축의 오른쪽 x축 위에 여기 조금만 더 앞에 이쯤에 그려볼까요? 얘가 a,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두 개가 그어진다는 건 느껴져요. 그치? 왼쪽에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 하나 짠 그어지고요. 기울기와 양수인 접선도 짠 이렇게 그어지고요.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왼쪽에서 그은 접점의 x좌표 얘가 x1이고 오른쪽에서 그은 접점 x좌표 얘가 x2인데 둘 사이의 간격, 거리가 지금 2루트 10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x1, x2입니다. 우선 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케이스를 3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이런 거야. 얘는 누구야? 그게 세 번째죠.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얘가 x 좌표가 t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수많은 접선들 중에서 누굴 찾겠다는 거예요? 점 a, b를 지나는 것을 찾겠다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y는 f 프라임 t 미분해서 t 넣는 거니까 2t x-t 더하기 ft는 t제곱 더하기 1 됐습니다. 한번더 정리. 2tx-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근데 x자리에는 a를, y자리에는 0을 넣을 거죠. 이제 스텝 2예요. x자리에는 a를, y자리에는 0을 넣고 나니까 얘가 0은 2t, a. 빼기 t제곱 더하기 1이야. 근데 이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조금 헤매요. a도 있고 t도 있네. a가 뭐야? t가 뭐야?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곡선밖에 한 점의 x좌표죠. t는 뭐야? 접점의 x좌표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t야.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에서 실근 t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근 t가 두 개가 나오겠지? 걔들이 지금 x1과 x2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근데 차를 구하라고 했잖아. 차를 어떻게 구해? 각각을 구하면 되겠네요. 뭘 가지고? 근의 공식을 가지고. 아, 이제는 방법이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진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처음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근의 공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근의 공식을 직접 쓰지 않아도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근의 공식 써볼까요? t는 분모 1분의 1차항 절반에 부호 바꿔서 얘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a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들이 누구야? 큰 애가 x2, 작은 애가 x1 이런 거예요. 그러면 x2 빼기 x1을 했을 때 누가 나와요? 빼. 얘는 두 배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두 배의 루트 1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a 제곱 더하기 1이 10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a 제곱이 9면 되고요. 나는 양수인 a를 찾을 거야. a는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까지 스텝 3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근의 공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방법.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오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바로 알수 있거든. x1 더하기 x2는 누구야? 2a이고요. x1 곱하기 x2 곱은 누구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합과 곱을 압니다. 차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은 x1, x2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x1, x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차를 알지. 2루트 10. 2루트 10의 제곱은 얘는 4a 제곱 플러스 4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40이잖아? 넘어가. 4a 제곱이 40 빼기 4예요. 36이고요. 그러면 a 제곱이 9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양수인 a는 3이야.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때 접점 x좌표들 사이의 간격, 차를 압니다. 그럼 양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a의 값에 따라서 접점이 변하고 둘 사이의 간격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접점 사이의 간격 x 좌표

차이가 이루듯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혜가 누구야? 이런 거지. 곡선밖에 안 잡혀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a, 0 대입하는 순간 t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t의 값을 구할 수 있나? 인수분해가 돼? 아니. 그럼 근의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와 관계를 사용하는데, 선생님 합과 곱으로부터 차를 찾아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실근이라는 것 확신은 있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얘가 두 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가 실근 두 개 될 거라는 건 문제 속에서 그냥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판별식이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판별식이 양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당연하지. 이런 정도의 확인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직선 y는 3x 더하기 a가 3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어? 곡선이 두 개 있네. 얘를 fx, gx 라고 하면 얘가 두 곡선에 모두 접한대요. 이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상황. 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랑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y는 fx랑 y는 gx야. 이 문제와는 다르게 그냥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직선. 얘가 y는 mx 더하기 n 이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접점이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요. 왼쪽에서 접점의 x좌표를 뭐 a라고 하면 얘는 a, fa라는 점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접점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얘는 b, gb라는 점이 될 겁니다. 자, 왼쪽에서 접선의 방정식 y는 f'a의 x-a 더하기 fa를 구하나, 아니면 y는 오른쪽에서 g'b의 x-b 더하기 gb를 더 구하나, 얘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y는 mx 더하기 n이랑 같다는 거야. 혹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변화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x좌표가 a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f'a랑 x좌표가 b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누구야? g'b가 같다는 거지. 근데 얘는 둘의 평균 변화율과도 같아요. 누구랑? b-a분의 gb-fa랑도 같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전부 다 m입니다. 이 상황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상황을 해석을 하든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해석을 하든 본질적으로 똑같은 식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f'a랑 g'b랑 그 다음에 둘의 평균 변화율이 전부 다 m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상황은요, 기울기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어서 조금 간단해요. 기울기가 3인 직선에 접하고 접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스텝 1 가보자. y는 fx, y의 접점의 좌표를 얘를 t, ft라고 해봐요. 그리고 y는 gx, y의 접점의 좌표를 얘는 s, gs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점의 좌표들을 한번 설정을 해 놓고 보면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f't가 3입니다. g'S 얘 값도 3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함수가 다 주어져 있지. 그럼 미분계수가 3이 되는 순간 기울기가 3이 되도록 하는 접점의 x좌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넣어봐. 뭔데? 3t제곱이야. 그래서 3t제곱이니까 결국에 t는 플러스 1이거나 혹은 t는 마이너스 1이겠지요. 선생님, t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네요. 얘를 스텝2로 가져갑시다. 아직 얘는 안 써먹었으니까.
자, TA1을 넣는 순간 접점의 좌표가 누가 돼요?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얘가 기울기가 3인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하면 얘는 y는 3x-3이 될 거고요. 얘는 y는 3x 플러스 1이 될 텐데 A가 양수입니다. 라고 했으니 삑 예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래서 y는 3x 더하기 1에 접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죠. 얘는 미분해서 s 넣으면 얘는 3s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s가 0이네요. 접점은 x 좌표야. 따라서 접점은 0, 넣으면 b입니다. 근데 이 접점의 좌표는, 접점은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니까 0 넣고 b 넣으면 b는 1 되겠지요. a가 1, b도 1. 둘의 합을 구하세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정답 2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접점의 x 좌표들 1, t와 s라고 했을 때 그때 t를 구하고 s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활용이었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예요.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닿은 것 같대. 어? 얘를 한번 미분하면 f'x는 누구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근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한 거야. 뭘 알려주고 있어요? F0도, F3도, 아, X축과 언제 만나는지 X절편들을 알려준 거네요. 그럼 0 넣고 3 넣을까? 에이, 우리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인수정리. X란 인수, X-3이란 인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니까 와우! A가 얼마야? 2분의 3입니다. B는 얼마야? B는 0입니다. 오케이. 이제 fx를 압니다.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2가 되지요. 자,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정리를 통해서 미정계수들을 찾아내는 것 스텝 1이었고요. 이제 fx를 아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도함수의 그래프마저 알려줬으니 나는 3차 함수 fx가 어떻게 생긴지를 압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fx의 증가 감소로 결정합니다. 자, 왼쪽 극값 언제? x는 0에서 극소값을, 오른쪽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에요. 극대값 얼마야? f3. 3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플러스 2입니다. 7을 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3 됐어요. 자, f0. 이건 간단하지. 그냥 2 이렇게 나왔지. 자, 극대, 극소 더하면 정답 2분의 17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 알려줬으니까 도함수가 인수분해 된 형태 자체를 찾을 수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알잖아. 그래, fx의 증가 감소를 알아요. y는 fx 그래프 기형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 함수값 계산하는 산수 계산 문제였네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이런 문제들 보면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너무 쉽지? 30초 안에 풀수 있습니다. 계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몇차 함수인지 몰라. 근데 다항함수라는 걸왜 알려줬을까?
연소이고 미분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2분 가능한 함수예요. X는 0에서 뚫고 지나갔고요. 도함수입니다. 얘가 헷갈리면 안 돼. Y는 F'X야.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이 F'X의 부호를 보고 뭘 찾겠다는 거예요? FX의 증가와 감소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처음에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가 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범위 바깥은 모르지만 최소한 닫힌 구간 0,3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X는 0에서 얘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X는 1일 때, X는 2일 때, X는 3일 때까지 나누어서 증가 감소를 한번 생각해봐. 자, 0보다 왼쪽 감소하고 있어야 되죠. 0과 1 사이 증가해야 하고요. 1과 2 사이 감소해야 하고요. 2와 3 사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 3보다 클때 증가해야 해요. 그래서 y는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매끄럽게 이어주셔야 해요. 자,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감소. 증가. 오케이. 얘가 바로 y는 fx입니다. 끝났어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략적인 fx 그래프 경을 그려낼 수 있다면 문제 해결 끝. 기억부터. x는 0에서 극소이다. 맞나요? 맞지? f'x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으니 fx는 즉 감소하다가 증가 극소 맞습니다. 니은 fx는 열린 구간 1,3에서 계속 감소합니다. 맞아요. 닫힌 구간 1,3이면 어때? 그래도 감소하는 거야. 원래 구간에서 감소라는 건 안에서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오른쪽 점이 아래 있으면 되잖아? 오케이. 니은도 차입니다. 근데 이걸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도 알수 있어요? 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 되는 순간은 딱한번 있죠?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 나면 f'x 도함수가 항상 음수인 거야. 니은도 맞네요. 디귿. fx가 x내에서 그 값을 갖는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선생님,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1, 2, 3입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그 값을 갖나? 그러면 이게 합이 6일 텐데. 맞아, 틀려. 틀리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을 갖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네. 그 값.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안 바뀌죠? 2에서는 그 값이 안 생기는 거야. 보다시피. 3에서는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 값. 예스. 그러면 합은 얼마야? 4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었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나는 fx의 증가 감소를 알아?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은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 함수들을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다양한 함수들,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이런 애들도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그래프들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적분이란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애게 기껏 해봤자 다항함수, 다른 함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중에서도 3차, 4차 얘들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면 정말 와, 스펙타클합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재밌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수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 미적분 2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닫힌 구간 0,3에서 함수의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못 그립니다. 그릴 수가 없어요. 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3차, 4차를 배운다고, 3차, 4차를 그린다고 해놓고 2차를 세제곱하니까 fx는 와, 6차 함수야. 얘를 다 전개하는 거 귀찮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면 되잖아요. 그럼 도함수를 찾을 수는 있겠네. 근데 도함수가 5차잖아. 장난 아닌데?

아, 이걸 보았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2, 이런 거지. 그러니 2차, thank you. 얘를 치환하겠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하자. 얘를 gt라고 쓸까요? gt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근데 치환하고 나면 문자가 변하잖아요. 문자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범위가 따라와야 돼. 치환하는 문제들에서 중요한 포인트, 학생들 혹시 실수하는 부분들은 항상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건 x에 대한 함수였고요. 그때 누구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치환을 했으니까 누구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t의 범위 찾으러 갑니다. 스텝 2. t의 범위 찾자. t는 2차 함수네. t는 x-1의 전체 제곱 빼기 1이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대칭축이 x는 1. 여기 있어요. 근데 x는 0부터 3까지 봅니다. 왼쪽으로 한칸 가서 x는 0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x는 3이 있어요. 그러니 최소값과 저기 스몰 m 라지 m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겠지. x가 1일 때. 그때 t의 최소값입니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요. x가 3일 때. 이번에는 t의 최대값입니다. 3 넣으면 3 되겠지요. 됐어. 이제는 t의 범위 알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와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두번 사용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x의 범위에서 t의 최대 최소를 찾고, 이제는 t의 범위에서 gt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클리어. 게임 끝입니다. 스텝 3. GT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주어놓으신 범위에서 잘라야지. 2분해 보세요. G'T는 3T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3배의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GT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t가 플러스 1일 때 극소값을 갖습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르래.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자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3은 어디 있는데? 여기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있지. 근데 우리 비율관계 이 정도는 알잖아. 비율관계 모르면 경기 안값을 다 따져야 돼요. 따지는 게 어렵진 않지만 얘 간격이 2니까 같은 높이. 여기가 t가 2.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있을 거고요. 한칸더 가서 여기 t가 3, 2 있으니 얘가 제일 위에 있네요. 좋습니다. 최소값은 g1이고요. 최대값은 g3입니다. 1 넣어보세요. 0이죠. 3 넣어보세요. 27 빼기 9 더하기 2 하니까 20 됐습니다.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20이네요. 6차 함수를 그리라고 할 리가 없어. 6차 함수까지 가지 않고 항상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차수를 다운시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 치환하고 나면 문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범위도 바뀐다는 사실. 처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 대한 6차 함수였지만 t에 대한 3차 함수로 바뀌는 순간 t의 범위가 필요해요. 그럼 x의 범위, x가 0부터 3까지 t의 최대 최소, t의 범위를 찾아. 그럼 t의 범위 안에서 gt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서술형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평가하기 너무 좋잖아. 야, 감점 요소도 너무 명확하잖아. 치환하면서 t의 범위 찾아왔나? 최대 최소를 올바르게 구했나? 부분 점수. 그럼 t의 범위를 가지고 왔나? 부분 점수. 잘났더니 최대 최소를 제대로 판단했나? 부분 점수. 둘의 합을 구하세요? 부분 점수.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

온 친구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연습하시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어려워요. 사실 레벨 2보다는 그래도 표현 자체가 3에 적절한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양수티에 대하여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3차 함수, 4차 함수들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그래프들을 그렸던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그래프가 있고 바깥은 그래프가 없어. 이런 거라고. 바깥은 그래프가 없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봐. 근데 이때 t는 양수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스텝 1. 실수 전체에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잘라내면 되겠지요.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4x의 세제곱. 모양이 복잡해 보여. 그치? 근데 막상 얘를 미분해보면 모양이 좀 보여요. 마이너스 4tx. t도 있고 x도 있지만 다행인 건 뭐야? 4x가 묶인다는 거죠. 4x를 묶어넣으면 우리 2차 함수는 또 잘하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t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죠. 4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t까지 의외로 인수분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0에서 만나고요. t에서 만나요. t가 양수라는 건 아니까. 자, 이렇게 y는 f'x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t를 경계로 4차 함수 y는 fx가 이렇게 W자 모양처럼 그려집니다. 자, 우선 그려봤어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했어요. 마이너스 1의 왼쪽을 자르고 플러스 t의 오른쪽을 잘라서 얘가 이렇게 사이 범위만 살아있는 모양이야. 이해되지? 근데 이 그래프는 t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제 스텝 2로 가요. 4차 함수에서 이 W자 모양을 관찰할 때는 얘가 왼쪽이 많이 내려왔나? 오른쪽이 많이 내려왔나? 둘이 똑같은 높이가 내려왔나? 케이스가 세 개가 있다고. 근데 그건 누가 결정을 하냐?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순간들. 얘들 사이의 간격. 얘 1만큼 차이 나죠? 얘는 T만큼 차이 나죠? 1이 큰지 T가 큰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T가 0과 1 사이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T가 1일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뭐야? T가 1보다 클 때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t가 0과 1 사이야, 얘가 더 짧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은 많이 내려오고, 오른쪽은 조금 내려온 이런 모양. 얘는 똑같이 대칭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얘는 왼쪽은 조금 내려오고, 오른쪽이 많이 내려왔어요. 얘가 바로 y는 fx야.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왜? y는 fx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실수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극소값부터 극소값까지 이만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극소부터 극소까지 얘만 살아있는 거야. 이해되죠? 극소부터 극소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자, 이제는 왼쪽이 많이 내려온 것. 똑같이 내려온 것,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것, 세 개만 봅니다. 이게 4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예요. 두둥. K가 A인 경우만. K가 뭐야? K가 A인 경우만. 그때, 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레벨 2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라 레벨 3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개수에서 T가 있는 것 자체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잘라서 일부분만 관찰한다는 것도 레벨 2보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고요. 결국에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라 이제 스텝 3 해석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는 fx와 y는 k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데 얘가 y는 a인 경우에만 실근이 딱한개 되는 거예요. 실근이 한개 생기는 바로 이 순간이 y는 a일 때만 유일하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둘 사이의 연결고리들이 짠 이어져야 돼. 문장으로. y는 a일 때 실근이 한개 생기는 경우 오직 한번 유일하다. 교점이 한 개. 교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교점 한 개인 구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네, 여기 사이에선 전부 다한 개네. 여기에서도 교점 한 개인데? 삑! 이런 애들 안 된다는 거야. 얘들의 교점이 한 개인 순간이 너무 많잖아. 삑! 안 된다는 거야. 교점이 한 개인 순간,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와우! 얘가 바로 y는 a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죠. 계산이 없잖아요. 끝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여기가 x는 1, 0,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 그러니까 x가 0일 때인 거죠. 그래서 t는 1일 때, 야, a는 얼마야? a는 f0이야. f0? 1이네. a를 압니다. t를 압니다. 따라서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때 F2를 구하라는 거지요. 16 빼기 8 더하기 1 하니까 정답 9가 되었습니다. 계산은 거의 없어요.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1분만을 떼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점의 개수들을 관찰하는데 교점이 한개 생기는 순간이 유일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그래프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자, 10 4번이었고요.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상황들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림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y축 양의 방향, 점피는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점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점피는 뭐라고 했어? 매초 위로 1만큼씩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점큐는 매초 오른쪽으로 이만큼씩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들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점피도 점큐도 둘다 시각 t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야. 왜? 우리는 점의 운동을 수직선 위에서만 생각을 했거든. 선생님, 수직선 위에서 그냥 PQ와 같이 따로따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봤지만, 이게 좌표 평면에서 각각 다른 축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점피 따로, 점큐 따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점피는 봐봐. 1초 후에, 어디 있어요? 한칸 올라가 있겠지. 2초 후에, 두칸 올라가 있겠지. 3초 후에, 세칸 올라가 있겠지. T초 후에, T만큼 올라가 있겠지. 점피의 좌표가 0,t입니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 그리고 나면 t에 대한 식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면 관찰하는 거야. 1초 후에 점표 어디 있어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2초 후에 어디 있어요? 오른쪽으로 네칸 가서. 3초 후에 오른쪽으로 6칸 갔겠지. t초 후에 오른쪽으로 2t만큼 갔겠지. 얘는 2t,0입니다. 0,t, 2t,0. 제를 발견하는 것이 스텝 1이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처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틀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틀린 문제가 소중한 거야.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번에 맞춰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뭘 찾아야 돼요? 3분 PQ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길이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난다는 거지. 길이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요.

후회를 미분하면 변화율 나오는 거잖아. 스텝 2. 3분 PQ의 길이. 불러보세요. 루트. ET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이야. 루트 안에 OT제곱이네요. 루트 안에 OT제곱. 선생님, 루트 안에 제곱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 튀어나오면 그냥 T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절대값을 붙이고 튀어나와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시각T가 뭐니까? 0 이상이니까 얘가 루트 OT가 되는 거죠. 루트가 있다고 이게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 이거 그냥 T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3번 PQ의 길이의 변화율이죠. 뭐라는 거야? T에 대하여 미분하라는 거야. 미분하면 정답 루트 5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0,t, t,0 3분의 길이의 변화율? 그럼 길이가 T에 대한 함수라는 거구나. PQ는 루트 OT야. A. 미분하면 루트 5지. 30초면 푸는 문제예요. 1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는 16번인데요. 레벨 3예요. 모양이 복잡하죠. 복잡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이입니다.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답만 찾는 게 문제라면 첫 번째. 그냥 로피탈 정리 쓰면 바로 답은 나오겠는데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0분의 0꼴. 0분의 0꼴인 거 확인해야지. 0분의 0꼴 맞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뭐야? f'2x제곱 빼기 1. 여기에 누가 붙어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미분한 4x가 붙어요. 여기에 빼기. f1은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위에 거 미분하면 n이 튀어나오고 xn-1제곱. 빼기 4의 배에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x에 1 넣어보세요. x에 1을 넣으면 얘는 4배의 f'1분의 1 넣으면 n 빼기 2가 5가 되지요. 얘가 2래. n 빼기 2는 5 곱하기 8이네요. 따라서 n은 얼마? n은 40입니다. 근데 로피탈 정리가 서술에 쓸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얘 극한이랑 아래에 있는 이 극한이랑 이거 같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 증명이 없잖아. 증명해서 쓸래? 근데 로피탈 정리와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도구는 새로운 함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함수, 분자를 통째로 GX라고 하자. 이거 연습해야 돼. 서술형에서 로피탈 정리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 이렇게 쓰지 말고 결국에 똑같은 과정이지만 얘를 새로운 함수로 잡으셔야 돼요. GX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고 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G1이 누군데? G1은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얘가 0이잖아. 아!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2x 제곱 빼기 1. 빼기 f1분의 여기 gx 빼기 g1이 되는구나. 선생님, 그래도 복잡한데요? 그래도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로 오는 거야. 얘 g1입니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각각지죠. 자, 앞에서는 f2x 제곱 빼기 1 빼기 f1이고요. 그럼 분자에 누가 있어야 돼? 괄호에 차가 있어야지. 2x제곱 빼기. 그래서 두 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만들어줍니다. 자, 뒤에는 분자에 gx 빼기 g1이 있으니,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x 마이너스 1은 약분 되겠지? 근데 뒤에 누구? 두 배의 x 플러스 1분의 1을 적어주면 짜자잔 완성 이런 거야. limit 취해주는 순간 얘는 f 프라임 1분의 1이 되고요. limit 취해주는 순간 g 프라임

1,000m 곱하기 리미트 4분의 1입니다. 얘가 5야. 이제는 똑같지. f'1이 2니까 g'1은 얼마? 40입니다. g'1이 얼만데? g'1은 하고 이제는 계산하면 되잖아. g'1은 미분에서 1 넣는 거니까 n 빼기 3 더하기 1 되고요. 얘가 40이 되도록 하는 n은 얼마? 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로피탈 정리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자를 미분하게 된다는 구조에서 동일하지만 얘는 서술형에 쓸 수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이게 더 수월하겠지. 하지만 이걸 쓰다 보면 가장 큰 독은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항상 우리는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할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요령들을 익히는 건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치안 하나 못 푸나요? 세 번째. 한번더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근데 여기 분모를 보면 얘가 f의 2x제곱 빼기 f1이고요. 여기 분자가 얘가 0분의 0 꼴인 걸 보면 여기 x-1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x-1. x-1. 얘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요런 센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2x제곱 빼기 1 빼기 f1 분의 이제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 하면 이런 모양이야. x 빼기 1 x의 n-1제곱 x의 n-2제곱 이런 인수분해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뒤에 있는 3차식은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요. x 묶어내고 그럼 x 플러스 1 x-1 얘까지 묶어내면 오케이, 식변형은 됐습니다. 위에서 이제 x-1, x-1 숨겨져 있던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었던 거지. 근데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식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치환하는 방법을 꼭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 생각하면서 식들을 쪼개봅시다. 분모에 있는 괄호의 차가 분자에 있어야 돼. 누구? 2x제곱 빼기 2. 두배 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x 빼기 1이 여기 간 거야. 그럼 뒤에 누구만 쓰면 돼요? 두배 x 플러스 1분의 남아 있는 애들. x의 n-1제곱부터 1까지 적고 그리고 남아 있는 건 x의 x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리미트 취해주면 f'1분의 1 곱하기 리미트 취해주면 4분의 얘네 111111 전부 다 넣는 거니까 1이 n개에서 2를 빼는 거죠. 얘가 5야. 따라서 n-2가 40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이게 0분의 0 꼴. 아, 인수분해 하면서 x-1라는 애를 찾고 미분계수의 정의 사용하면 되겠어.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뭘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치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저 복잡한 애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바꾸는 순간 미분계수의 정의가 모양이 짜자잔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정답을 찾는 이 연습들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게 된다면 실전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시간 줄여야지. 빠르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도구, 로피탈 정리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했어요? 서술형에 못 쓴다는 것과 로피탈 정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들, 미분계수의 정의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홀할 거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근데 이걸 내가 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기 하나 더 챙겨.

가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실전 개념을 통해서 다양하게 풀어내는 연습들. 자, 이번 시간 우리 대단원 조합 문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레벨 3의 16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7번부터 남아있는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약간 왜 저는 한 번씩 꼭 그게 아니 한 번씩보다 좀 자주 그런데 그 시야가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멍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은 모르는 단어인데 옛날에 내가 어린이 때 말이야 매직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러면 또 내가 너무 여러분과의 그 약간 그 시대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돼서 내가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찾아봐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네. 매직아이라는 게 있었어.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한 곳을 멍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면서 거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 이렇게 있잖아. 그게 이렇게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뭔가 약간 울록불록한 그림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나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때. 그게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잖아.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모으면, 저희 눈 이렇게 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그게 이렇게 뿅 만들어져. 근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 멍해지면서 매직아이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아 큰일 났다 멍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 시야를 열어놓고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글귀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멍함과 주변 시야로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 동시에 지금 제가 혼자서 하고 있었답니다. 그거 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기분이 오는가 했더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응시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나도 모르게 그쪽 그 매직아이 세상으로 들어가곤 하는데 잘 모르죠? 찾아봐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는 내가 어린이 때는 책으로도 있었다고, 여러분. 사촌 오빠 집에 가면 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책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매직아이로 숨은 글씨 이렇게 찾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세대이기만은 하지 말고 책을 찾아보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오늘도 즐겁게 나갈 거고요. 자, 오늘부터는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파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확률 변수, 이런 기호 뭐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랄까? 봐봐. 이 뒤에, 이 뒤에는 이래. 그러니까 계속 이래. 계속 이럴 거야. 뭐 이제 뭐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로 들어오면 엄청 긴장을 하고 특히나 또 통계 파트는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파트 중에 통계가 가장 쉬워요. 진짜야.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세 대단원으로 우리 확률과 통계라는 이 교재 자체를 교과 자체를 구분을 짓자면 통계가 가장 쉬워요. 진짜로 끝까지 다 쉽거든요. 근데 모두가 어려워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쉽다며 어렵다 뭔 소리예요? 이럴 텐데 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친해지면 친해지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마치 약간 제2외국어 공부하는 기분? 그런 거 알잖아요. 이제 언어가 익숙해지면 그 나라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게 힘들지 않겠지만 갑자기 나에게 프랑스어를 배우라고 했을 때의 그 충격과 공포랑 비슷한 것 같아. 저는 그 사실 이 파트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어 같다. 내가 프랑스어로 배우던 그런 기분이다. 뭐라고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용어랑만 좀 친해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읽혀집니다. 진짜로요. 알았죠? 자, 일단은 확률 변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말이 무엇인가? 일단 읽어볼게요. 어차피 개념 읽고 밑줄 긋고니까, 그치?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이 뭐예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쵸? 뭐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 이런 거. 그쵸? 전체 안에 있는 각 원소를 실수의 집합 R이라고 실수 집합에다가 한 원소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 그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에? 그죠? 너무, 난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할게요. 동전을 두개 던질 겁니다. 동전을 두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X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확률 변수예요. 왜? 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한번 써볼게요. 동전을 두개 던진다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은 앞앞이거나 앞뒤거나 자, 동전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뒤앞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앞, 그러니까 뒤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동전 두 개가 설령 같은 동전 두 개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 개를 구분지어서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이렇게 생각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아요. 앞앞, 앞뒤, 뒤앞, 뒤뒤. 그랬을 때 앞면의 개수 이걸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면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거나 한 개거나 0개가 되는구나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앞면이 두개 나왔어. 2에다가 쏘게 되고요. 여기는 1에다가 쏠 거고요. 얘도 1에다가 쏘고요. 얘는 뒤디니까 0에다가 쏠 겁니다. 자, 다시 읽어봐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를 실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떨어져 있는 값일 필요는 없어요. 실수 전체도 가능한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 실수 전체 안에 있는 한 원소에다가 대응시키는 요 함수 그 자체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함수 그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X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고 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러한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면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이 X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 1, 0 이런 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간에 앞면의 개수는 변하는 값입니다. 내가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에 따라서 이런 값들은 바뀌죠. 변수야. 게다가 던졌어, 동전을. 그러다 보니까 앞면 두 개가 두 번, 아까 그러니까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각각 어때요? 확률이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 2분의 1이죠. 얘는 4분의 1로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갖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갖는 변수가 되는구나.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산확률 변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이 자체가요. 이산확률 변수예요. 이산이라는 말 알아? 떨어져 있다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2, 1, 0. 그쵸? 딱딱딱딱 떨어지는. 자, 뭐라고 하느냐? X 값이 유한계야. 셀수 있지, 그치? 또는, 그러니까 셀수 있거나, 딱딱딱딱딱딱딱, 유한계.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는 정확히 뭐예요?

이산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럼 뒤에 연속 확률 변수도 있나 봐요. 네, 그죠? 이런 생각은 할수 있겠지.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게 이거예요. X가 2일 확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의 확률을 PA 이렇게 놨던 것처럼 X가 2가 될 확률이라고 할때 P 괄호 열고 X는 2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러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앞면이 두번 나올,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읽을 수 있겠죠? X,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괜찮아?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친구를 만든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나는 이산 확률 변수야. 라고 했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랑 세트로 나옵니다. 자, 잠깐.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가 제목이잖아요. 그쵸? 중요한 이야기겠지. 읽어볼 건데.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X1부터 XN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시로 들자면,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어떤 식이었냐면, X로 가능한 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었어요. 보통은 커지는 방향으로 쓰죠. 작은 것부터. 굳이 막 이렇게 섞어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때마다 보세요. 그 X 값이 가질 확률을 P1, P2, PN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해봤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고요. 하나 나올 확률은 4분의 2였어요. 2분의 1. 그리고 두개 나올 확률 또한 4분의 1.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PX가 스몰 X일. 이렇게 쓰면 돼요. X가 스몰 X일 확률을 나타냈을 때가 됩니다. 그럼 봐봐. 이 모든 말들을 표로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하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한 거에 보면은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을 다 나열을 하신 다음에 그들과 매칭이 되는 확률들이 존재하잖아. 그 매칭이 되는 거를 여기 저기 찔끔찔끔 쓰는 것보다 가장 정리하기 좋은 방법은 뭐예요?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를 거예요. 어라? 그럼 선생님, 아직까지 확률 질량 함수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확률 질량 함수는 무엇이냐? 보세요. 요거, 요거.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슝. 형광펜. 이거,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무엇이냐? 0일 때 4분의 1, 1일 때 4분의 1, 2일 때 4분의 1. 이 대응되는 그 관계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를 내가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0일 때 함수 값은 4분의 1이고 X가 1일 때 확률은 2분의 1이고 X가 2일 때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재밌는 건 약간 마음이라는 게그 글씨에 이입이 되나 봐. 뭔 얘기냐면 얘네를 쓸 때보다 이거 쓸때 내가 약간 귀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씨가 약간 날라다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또 모니터로 보니까 이게 이거나 저거나 잘 썼네. 이거 쓸때 되게 귀찮아 이러면서 썼거든. 아무튼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때요? 귀찮아, 그치? 귀찮아. 자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0일, X가 1일, X가 2일 확률을 딱딱딱 그 밑에다가 매칭해서 나타내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표로 나타내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이유도 이해가 되죠, 그쵸?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대응되는 이 관계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소개했으니까 어디로 넘어가겠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로 넘어가겠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됐죠? 자,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행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그릴 겁니다. 이 표를 그릴 때 여러분의 주의사항이 첫 번째로
주의사항. 첫 번째로, 모든 x값을 다 구할 것. 모든 x를 다 구할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모든 x,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두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이야기했는데 0을 까먹었어. 한개 또는 두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말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일단 모든 x 값들을 다 구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다 구하고 나면은 요 성질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확률들의 합은 1이 됩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대응이 되는 확률 값들이 딱딱딱딱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을 전부 다 더했으니까 결국은 어때?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과 같아지면서 전체 확률인 1이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1번은 너무 당연해. 확률이다 보니까 모든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1번은 굉장히 간단하고 2번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주의사항을 이용해서. 1번이라고 했는데, 뭐 2번 주의사항은 따로 없어요. 단독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썼어. X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X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차피 X2일 확률, X3일 확률을 각각 더해주는 수 외에는 딱히 없어요. 딱딱 떨어지는 값이 되다 보니까. 어떤 누적되는 확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딱딱딱 대응되는 확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물어봤을 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함수에서 라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확률들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멋있게 썼을 뿐인 거예요. 별거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여기 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해놓은 거죠. 되어요. 놀라운 건 여기까지 해도 아직은 실질적인 어떤 한 문제의 내용을 완성한 게 아니랍니다. 신기하죠? 얘가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이 되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도 확률 변수 변환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개념 2에 해당하는 내용 전부 다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 문제가 완성이 돼요. 쉬운 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용이 많은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래서 용어를 잘 알고 친해지기만 하면 진짜로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개수, 횟수 이런 건 어때요? 한 개, 두 개, 영 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 확률 변수가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안에서 더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중요한 것만 찾을 거기는 한데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X가 스몰 X의 확률들을 쭉 나타내야 되고, 일단 확률 변수를 다 나타내야 되겠지? 두 개의 공을 꺼낼 거잖아. 그러면 흰 공은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 개거나 두개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검은 공의 개수가 한 개까지밖에 없었다면, 흰 공이 안 나오는 방법은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흰 공과 검은 공이 다두개 이상 있기 때문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웃긴 건 뭐냐면, 여기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이야. 확률 구하는 과정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원에 해당했던 내용은 다 이렇게 누적해서 통계에는 다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6C이니까 분모 15로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5분의 얘도 15분의 얘도 15분의.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4C이겠지. 검은 공만 두개 뽑아. 하나 나올 확률은 흰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겠지. 두개 나올 확률은 흰 공만 두개 뽑아요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얼마냐면 6, 8, 1입니다. 약분 안 하는 이유는 이걸 썼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15분의 6 더하기 8 더하기 1한 것이 합 1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 내가 모든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다 구했다면 그들

얘네들의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 되어야 되거든요. 1이 되는지 봐봐. 되지. 그럼 난 계산을 잘한 것이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하면 돼? 1이거나 2일 확률이면 요렇게 둘을 더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정답은 15분의 9가 되고요. 15분의 9니까 약분을 할까? 3으로 나누어서 5분의 3,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요거야, 요거. 정답은 3번이 되어주는. 자, 제가 얘기했던 문제를 실제로 다이어트 시켜서 푸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표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거든. 이제, 숙달된 조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으냐? X가 1 확률과 X가 2일 확률. 어차피 흰 공의 개수기 때문에 X로 나올 수 있는 게 0일이라는 것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리면 1 또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1일 확률과 2일 확률을 더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죠, 그죠? 그래서 1일 확률이면 어차피 본문은 4개 중에 2개니까. 이게 한글로 바꾸시면, 아니, 4개 중에 된다. 6개 중에 2개니까. 귀염둥이를 써볼까? 여섯 개 중에 두 개니까.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 공이 하나 나오거나, 그럼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거나, 또는 흰 공이 두개 나오거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꾸시면 뭐가 되느냐면,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그죠? 어떤 곳에 집중해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가장 주요 출제 내용이 달라지거든. 확률 변수라는 말안 하고 흰 공의 개수가 한개 또는 두 개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시면 그냥 이 단원 확률의 문제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겉옷을 예쁘게 바꿔 입은 거야. 파리어한 겉옷을 입은 거지. 확률 변수 이런 말을 줘가지고 겉옷만 빡 바꿔 입었는데 알맹이는 이 단원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별거 없어. 자, 하나 더 봐요. 요제 1번. 약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견눈으로 한 번씩 보이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베네치아 이런 데 가면 그 곤돌라 운전해주는 아저씨들 계세요. 노래 이거 막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분들의 착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약간 빨간, 뭔가 모자가 있는데 무슨 모자인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런 느낌. 파랑, 빨강, 이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렴풋이 약간 여기저기 나 이렇게 여기 이쪽에도 모니터가 있고 여기도 모니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슬쩍슬쩍 비치는 나를 볼 때마다 자꾸 베네치아가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뭔가 그런 느낌인가. 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동아리에서 임의로 교류 참가자 3명을 선발합니다. 됐고, 그냥 9명 중에 3명을 선발하는데, 자, 선발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X로 가능한 값은 뭐 있을까요? 남학생만 다 뽑으면 여학생 없어도 되죠. 여학생은 없거나, 한명 있거나, 두명 있거나, 세명 있거나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로 나타내가지고 각각 해당하는 확률도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것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더하자. 로 바꿀게요. 즉, 한글로 바꿔서 문제를 나타낸 뭐가 되냐면, 3명을 선발할 때 여학생이 한 명도 없거나 한명 뽑힐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차피 몇 가지겠어?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자, 한 명도 없다면 남학생만 3명을 뽑는 것이고, 한 명을 뽑는다면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로 바꾸면 되겠죠. 맞아. 흰 얼마예요? 9, 8. 7, 600 사라지고요. 3, 2가 되고요. 3, 4 해서 84. 9네, 여기는요. 4, 요거 6이거든. 6, 5, 30. 요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약분만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정답은 42분의 17. 그래서 이득은 뭐예요? 굳이 여기에 해당하는 칸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좋은 점은 있잖아. 그치? 필요한 거.

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아직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특별히 대단히 문제의 내용이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이거 그냥 확률 문제야. 확률인데 겉옷을 바꿔 입은 버전. 확률 변수의 스멜을 갖고 있는 버전. 그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2번 내용으로 넘어오셔서요. 50 쪽으로 좀 오세요. 제가 이게 개념 읽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 내용 그냥 한꺼번에 빡다 넣었거든요. 읽고 싶지 않게 생겼다는 것이 그 수학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 그죠? 읽히지가 않잖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어쩔 수 없어. 내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슬쩍 보시고 저랑 유형 문제 풀때 다시 또 제대로 우리가 써보면서 또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상당히 사실 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았어? 이거 달릴 거라서 지금 쉴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계 파트 때는요, 쉬는 시간에 컨셉이 또 바뀌었어요. 오늘의 컨셉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인생 조언들을 좀 들고 오는데, 이제 할머니의 인생 조언을 먼저 들고 왔어. 모두의 인생 조언은 아니고, 이제 약간 흐름은 그거야. 잔소리를 넘어서 결국은 좋은 조언들은 들어보자. 라는 취지요.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 엄마의 말은 결국은 다 맞다 이게 이런 거 알아요? 어른들의 말 중에 틀린 게 없구나 이런 거를 아직은 모르는데 나중에 크면은 느껴. 제가 오늘 사실 그 동네에 이렇게 있다가 중3 또는 고1로 추정이 되는 학생 두 명인데 그 남녀 학생이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 투닥투닥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멀리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연애 참 필요 없는데, 얘들아. 이런, 정말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말이 맞아. 난 지나와 봤잖아. 그죠? 응. 마음이 상하면, 뭐, 이래저래 말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진짜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게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 우리는 말을 해서 풀어낸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좀 와전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말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게 사실인 척 하면서 각색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해보면은 이런 거 있을 걸 내가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이걸 내 친한 사람한테 이를 거야.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별 내용이 없어. 화낼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거죠. 말을 내뱉어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 보통은 뭐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반응이 공감이 아직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말을 더 붙여. 얘가 하지 않았는 말인데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걔 나빴네. 라는 말을 끌고 올 때까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간 살의 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화날 일이 있을 땐 그냥 그 말하는 일 빨리 자버리는 게 나은 것 같기는 해. 잘안 돼. 나도 잘안 되고 왠지 이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 그래서 도움이 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기를 모으고 덕을 쌓아야 되는 공부하는 이 시점쯤에는 더더욱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차라리 그날 푹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 별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지나오고 나서 좀 속상했던 게 가라앉고 보면, 되게 별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슥슥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아.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것보다. 저는 화 별로 잘안 내거든요. 화내서 나한테 남는 게 딱히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다가 가족들에게 약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난 친구가 가족, 밖에 없으니까 주로 가족들이랑 이야기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화가 나도 화내봐야 별로 내가 지금 화내서 이러고 이제 그냥 씻으러 들어가. 저는 이렇게 씻거나 뜨뜻한 물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게 기분이 다 바뀌거든요. 일단 씻고 나와서 생각하자. 그래도 화낼 일이면 그때 화내야지. 씻다 보면은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갖고 와봤어요. 진짜 맞는 말 같다. 어려운데 우리도 좀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마음 상하면 말하지 말고 얼른 씻고 자자. 알았죠,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속상할 일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 그랬어, 그지? 자,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평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평균이 뭐예요? 어떻게 구해? 어린이 때 구하던 평균을 그대로 생각하세요. 우리 평상시에도 평균 구하잖아. 내가 얼마 냈고, 네가 얼마 냈고, 우리가 얼마짜리를 했어. 그러면 우리 3등분해서 돈 내자. n분의 1로 페이하되 할게. 이런 거쓸 때에도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80점, 90점, 100점을 맞았어. 우리의 평균은 싹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것이 어린이 때의 평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점수를 80점, 90점, 100점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X는 스몰 X인데 이건 그냥 안 썼어.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면 80점이 나올 확률은 세 과목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90점도 100점도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산 확률 변수인 X에 대해서는 일단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나타냅니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부터 완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표에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되느냐? X랑 그것이 나올 확률. X랑 그것이 나올 확률, X랑 그것이 나올 확률을 곱하셔서 싹 더하시면 평균이 됩니다. 왜요? 만약에 100점을 두 과목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봐봐. 80점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90점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죠? 네 과목 중에 하나니까. 100점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고요. 지금 계산법과 똑같아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각의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하는 건그 변수로부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 80점을 통해서 기대하는 값, 90점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 얘를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것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평균을 계산하게 된 거고요. 어린이 때 구하던 평균과 다를 바는 없어요, 사실은. 그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 EX가 무엇이냐? 네,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는 기다려봐. expectation일 거야. 그죠? 영어를 안한지 오래돼서. 자, e x 이렇게 됩니다. 됐어? x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값. 그죠? 평균. x의 평균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ex로 쓰고요. 알파벳으로 small m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mean의 형태인 거죠? 그죠? 네, 요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1과 확률, X2와 그것의 확률, X3과 그것의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 표를 다시 옮겨서 써놨을 때 요렇게 돼. X1, X2, 쪼로록, XN까지고 P1, P2, 쪼로록 해서 PN까지야. 그게 요렇게 나타내져 있잖아.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죠? 맞아?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평균이 나옵니다. 뭐, 증명할 내용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평균이라는 것을 이용할 줄 알다 보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분산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VX로 씁니다. 자, 분산은 무엇이냐? 산포도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산포도의 일종.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거든요. 변량들, 각각의 X1, X2 이런 값들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야.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느냐면 편차라는 것을 이용해요. 편차가 뭐게? 편차란? 내 x 값으로부터 무엇을 빼느냐? 평균을 빼.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근데 부호가 붙잖아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그 거리를 제곱한 것이 되어주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불러요.

갈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i 값을 평균을 빼,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확률을 곱해. 그래서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평균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도 과정은 저만 고생을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xi 제곱 빼기 2mxi 더하기 m제곱한테 pi가 곱해지는 형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지. 자, 위로 올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를 하나씩 쪼개주면서 갈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해 한 거예요. 변수인 x 값들 나오잖아. 그들의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이 부분 봐요. 2m.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리고 더하기. m제곱. i는 1부터 n까지 pi입니다.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얼마일까? 시그마잖아. 집어넣어. p1. P2, P3, P4, PN까지의 합이야.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겠죠. 맞아요? 얘는 어때요? X1, P1, X2, P2, X3, P3 싹다 더하니까 이게 뭐야? 평균이야. 즉 M으로 쓰겠습니다. 오! 자, 요거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각각의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곱해서 확률과 곱한 것들을 더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제곱값들의 평균이 되어요. 그래서 얘가 무엇으로 바뀌냐? 잘 따라와요. 제곱의 평균. 으로부터 2m제곱 빼고 m제곱 한번더 했으니까 m제곱 한 번만 빼면 되는데 라임을 맞춰볼까요? 얘는 2x제곱으로 얘기하니까 얘 또한 무엇으로 쓸까? m제곱 대신에. 평균을 2x로 바꿔서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구한다는 재평평제라는 식이에요. 재평평제는 공식 용어 아니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죠. 왜? 헷갈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지,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는지, 제가 한세 번만 이래저래 바꿔서 읽으시면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읽어요.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재평평제만 남는데 유도 과정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뭐 수능 문제나 이런데 유도 과정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이 유도 과정을 통해서 재평평제라는 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동시에 분산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저는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더 쉬우면 굳이 굳이 재평평제로 계산 안 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계속 할 거야. 아, 걱정하지 마. 생각보다 있잖아요.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로 가잖아? 그럼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도도 여러 번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에이, 뭐라고요?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은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재평평제라고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놔야 돼?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한글로 적어 놓으세요. 꺼내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꺼내가지고 써. 편차제곱의 평균, 여긴 재평평제.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정리. 그게 끝이야. 기호만 잘 알아둬도 돼요. 처음 봤죠? 얘 이름이 시그마예요. 아까 얘도 시그마라면서요. 응, 맞아. 얘도 시그마, 얘도 시그마.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같은. 대문자, 소문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호만 알아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또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을 계산하신 다음에 분산은 제곱에,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것에서 값을 좀더 다운시키기 위해서 양의 제곱근을 계산하게 된 것. 그것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평균을 알아야 분산을 계산할 수 있고요.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난 분산을 구해야 되고요. 분산을 물어보면 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약간 세트 세트처럼 평균만 물어보면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다른 걸 물어보면 평균을 구하고 흐름 타고 와야 된다는 엄청 중요한 여기 파트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입니다. 그리고 기호도 제대로 잘 알아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더 가요. 변수를 변환해서 문제를 내용을 나갈 건데 요 변수 변환은 문제 풀이 할때 제가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거 유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오우 막 이럴 것 같단 말이야. 오늘의 목표는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의 표, 그 다음에 하나 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까지만. 그리고 얘는 변수 변환하는 내용이 있다 정도만 한번 쓱 해놓고 to be continued로 좀 적어 놓도록 하세요. 알았어? 우리는 뒤로 가서 문제 풀 거예요. 유형 2번으로 오세요. 일단은 변수 변환 없는 문제부터 풀 거니까. 변수 변환 없는 거 풀고 유제 2번 할때 제가 슬쩍 한 번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4까지의 자연수인 확률 질량함수로 줬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평균 구하고요. 분산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외쳐! 확률 분포표! 무조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있어야 곱해 싹다 더해를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모든 것에 관통하는 문제거든. 어?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로 먼저 나타내세요. 어떻게? x 값이 어차피 1, 2, 3, 4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1, 2, 3, 4죠. 표로 나타내요. 그죠? 6.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x가 small x일 때로 쓰겠습니다.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x? 1일 때라니까 x 대1 집어넣으면 되죠. yes, 10분의 1. 어라, 그럼 2일 때는 10분의 2. 3일 때는 10분의 3. 4일 때는 10분의 4. 약분할 필요 없어요? 싹다 더해봐. 합1 맞죠? 완벽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약분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평균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15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고마워. 그치? 그 상태 그대로 두면서 평균 계산할게요. EX. 이런 기호 있잖아. 최대한 써볼 수 있을 때 많이 쓰세요. 친해지려면 최대한 많이 빨리 불러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평균 EX야. 어떻게 한다고? 곱해. 그러면 10분의가 다 똑같으니까 저는 10분의 깔고 분자에 곱할게요.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오 예. 그리고 더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10, 20, 30, 오, 평균 3이야. 그죠? 자, 평균이 3이라는 것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분산을 첫 번째,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할 겁니다. 저의 추천풀이는 무엇이냐? 편차제곱의 평균 버전을 더 좋아해요. 이 문제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평균이 예뻐요. 평균이 아름다워. 편차를 계산하기에 깔끔할 때는 저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갑니다. 평균이 3이면, 자, 편차를 여기다가 써볼게. 1에서 3 빼, 마이너스 2. 2에서 3 빼, 마이너스 1. 0. 4에서 3 빼 1, 이거잖아. 그럼 편차를 제곱해. 그니까 뭐라고 쓰면 돼? 4, 1, 0, 1이죠? 그냥 바로 쓸게요. 4, 1, 0, 1, 이거 써놔. 그 다음에 평균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그 확률과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분산이 바로 나와요. 신기하죠? 뜻이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바로 가면 되죠. 그럼 보세요. 분모 15로 다 통분해놨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4 곱하기 1, 1 곱하기 2, 0 곱하기 3, 1 곱하기 4를 더해주세요. 4, 2, 0, 4. 끝. 10분의 10. 분산 얼마? 1. 계산 어때? 퍼펙트야.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솔루션으로 가야지. 분산의 두 번째. 재평평제 버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셔서 평균의 제곱인 3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에는 편차 말고 여기 위에다가 뭘 쓰면 돼요? 제곱값들을 써주면 돼요. x의 제곱들을 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다음에 그 표를 무조건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분의 아니, 16이랬나.

0: 10분에. 16이 어디서 나온 것이야? 아, 자, 10분에. 쇽. 1, 4, 2, 8, 9, 3, 27, 64. 이렇게 돼. 더해. 이미 약간, 왜 이걸 내가 더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까?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하니까 100. 그러니까 10이 되겠군. 이렇게 해. 그러면 10에서 9 빼니까 얼마야? 1. 이렇게 해서 분산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왜더 좋아하는지 알겠지? 얘가 좀더 간단해. 자,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평균이 예뻐야 돼. 평균이 예뻐야 돼. 편차를 계산하기에 평균이 예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는 게더 낫다? 편차제곱의 평균이 계산이 좀더 쉽습니다. 계산을 굉장히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 왜 굳이 굳이 솔루션을 항상 두 개씩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비교를 위한 솔루션이지. 이럴 땐 이걸 써라 이런 거지. 자, 어쨌든 간에 평균과 분산 구했고요. 정답은 얼마라고 쓰시면 돼요. 분산이 1이니까 답은 4로 쓰시면 완벽한 문제가 되어주겠죠. 요런 흐름이에요. 진짜 간단해. 진짜 별거 없어. 요런 게 다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해볼 건데, 자, 아직은 제가 유제 2번에 요게 남아있어. 그래서 요제 2번에 답마무리는 제가 다음 시간 거 설명하고 갈 거고요. 여기 안에서 먼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까지만 할게요. 대신 이런 거 물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구하시면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곱해 싹다 넣어요. 평균부터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뭐 요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좋아하니까 6분의 3, 4, 3 요렇게 가. 그럼 얼마야? 3분의 5죠? 어때? 평균 안 예뻐.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땐 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제곱의 평균은 여기다 제곱한 걸 딱딱딱 써. 그리고 곱해 하면 돼. 자, 6분의 보세요. 곱해 3. 곱해 8. 곱해 9. 다 더해. 그럼 얼마야? 11이고 20이니까 3분의 10 됩니다. 그럼 분산은 얼마가 딱 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9로 통분하시면서 30에서 25를 빼니까 분산도 9분의 5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까지가 방금 한 내용이야.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얹으면 쟤는 대체 무엇인가? 슬쩍만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봐봐. 요소는 제가 다음번에 할 거지만 모든 x 값에다가 모든 변수를 a 배한 다음에 b를 더하니까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요? a 배하고 b 더해지겠죠. 맞아. 그리고 분산은 흩어진 정도란 말이에요. 요만큼 흩어졌는데 두 배씩 하게 되면 분산이 어때? 제곱 배만큼씩 변화가 있대요.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거야. 딱 저것만 가지고 답마무리에 쓰거든요, 저게. 뭐 대단한 조미료가 아니고 답마무리에 써.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구하라고 한게 뭐예요? 모든 x를 6배하고 1 더했으니까 평균도 그냥 원래 평균을 6배하고 1 더하는 거가 되겠지. 평균 예뻤어, 안 예뻤어? 안 예뻤어. 3분의 5야.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답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게? 샥샥. 2, 한 10, 11, 이렇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것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봐요. 흩어진 정도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9vx를 구하시오야. vx가 얼마였지? 9분의 5였지. 그럼 9배하면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분수가 싹 정리가 되면서 정답 얼마? 16.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다. 알았죠? 저 유도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복습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뒤에도 아직 이산학률 변수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 흐름 타고 가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사람의 유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가계도 분석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멋진 척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니, 내가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훗 이렇게 멋진 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계도 분석이 어렵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들을 몇 가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꼭 멋진 척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 오늘의 필수 개념입니다. 가계도 분석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은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과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정말 어떤 기술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 접근법으로 갔을 때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건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정말 진심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각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 논리적인 흐름을 기억하고,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문제풀이 스킬로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시작하지 마시고 그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계도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는 우열관계 파악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성이고 무엇이 열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먼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상염색체 있느냐 성염색체 있느냐를 우리가 꼭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우열관계,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알아내면 그 형질에 대한 정보는 다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열관계랑 위치 알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계도에 제시되어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장인물들이 뭐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인지 스몰 A, 스몰 A의 유전자형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문항에서 보기 디귿 정도에서 꼭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저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났을 때 그 자손이 뭐가 발현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확률 계산을 물어봐요. 그래서 확률 계산까지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열관계 파악 먼저 볼게요. 우열관계가 이 가계도 분석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단일인자 유전 공부할 때 가계도 분석에서 우열관계 알고 싶으면 뭘 찾아라, 갑툭튀를 찾아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툭튀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는 모두 정상인데 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을 갖는 자손이 태어난다면, 어? 갑자기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유전병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갑툭튀다. 이랬을 때 갑툭튀로 갑자기 나타난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 형질이 열성이다라고 그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였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병 유전자는, 이 유전병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유전병으로 발현이 됐을 텐데,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겠죠. 그럼 그걸 물려준 부모는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현되지 않았다. 왜? 정상 유전자도 하나 갖고 유전병 유전자도 하나 가져서 이 사람은 정상 표현형이니까 정상 유전자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 유전자가 있어야 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봤을 때 정상 유전자도 있는데, 이런 유전병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 걸 봤을 때 유전병 유전자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을 때 정상으로 표현형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이 우성이고, 숨겨져 있던 이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다, 그다음에 열성 표현형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가계도를 만났을 때 그냥 안부 인사 처음 건네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자, 갑툭튀 어딨나요 부터 찾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내는 많은 문제들에서 갑툭튀가 있으면 비교적 굉장히 쉽게 준 가계도고요.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런 갑툭튀가 전혀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갑툭튀가 없냐면, 부모의 표현형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부모가 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부모를 다르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가 유전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거기선 갑툭튀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숨겨놓는 경우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갑툭튀가 없다면 이형접합인 것이 확실한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라든지 표 같은 걸로 DNA의 상대량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지 A도 한 개 갖고 스몰 A도 한 개 갖는 게 확실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라지 A도 한 개 갖고 스몰 A도 한 개 갖는데 그러면 그때 무엇으로 표현이 됐는가? 그 표현된 표현형이 바로 우성 형질이다. 사실 이 2번의 이 동그라미 2번의 이 내용이 사실상은 정말 우성과 열성의 원래 정의에 가깝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뭐였어요?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고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형 접합인 사람에서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게 사실은 원래의 그 우리 유전학에서 좀 더 강조하는 기본 내용에 가깝죠. 그런데 보통 갑툭튀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마에 자기 유전자형 써가지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정확한 유전자형을 사실은 원래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 갑툭튀를 했다면 열성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에서 그냥 정보를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이라든지. 그래서 이형 접합인 게 만약에 확실하게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우성과 열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까지는 그래도 좀 쉽게 줄 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따가도 한번 또 등장하니까 지금 잘 들어두세요. 부모 중 한 명이 A만, 다른 한 명이 A별만 갖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문장 단서라든지 문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호는 뭘로 바꾸든 상관없어요. 뭐 한 명은 T, 라지 T만 갖고 다른 한 명은 스몰 T만 갖는다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 한 명은 T만 갖고 다른 한 명은 T별만 갖는다. 이렇게 바꿔도.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A와 A별 두 종류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은 A만 갖고 다른 한 명은 A별만 갖는다.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어떤 문제다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T랑 T별 두 개밖에 없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은 이것만 갖고 부모 중에 다른 한 명은 이것만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와 A별로 표기해볼게요. 어떤 기호를 쓰는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은 A만 갖는다. 그러면 엄마가 A만 갖는 걸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A별만 갖는다. 그리고 그 밑에서 딸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는 우열 관계도 모르고요. 이 유전자가 아직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 두 가지 정보가 다 있어야 우리가 이 형질에 대해서 다 알아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가능성은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엄마의 유전자형은 A, A겠죠. A로만 두 개 한 쌍. 그 다음에 아빠의 유전자형은 A별, A별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염색체에 있다면 남녀 모두 두 개 한 쌍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때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엄마로부터 A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빠로부터 A별을 하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 부모 중에 한 명은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거 말고 다른 종류만 갖고 있다라는 이런 문장 단서 또는 그래프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그 밑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렇게 이형 접합이에요. 만약에 성염색체로 가정을 해볼까요? 성염색체는 요 색깔로 한번 써볼 건데 성염색체 있다. 그러면 X염색체겠죠. 지금 남자 여자에서 여기저기 이제 발현되고 있을 테니까 보통은 X염색체로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X염색체에 있다면 여자는 상염색체에 있든 X염색체에 있든 두 개 한 쌍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전자가 XY색체에 있어도 유전자형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자신 있게 두개한 쌍으로 상이든 성이든 올려주면 됩니다. 문제는 남자인데, 만약에 이게 XY색체에 있다면 남자는 유전자형이 달라져요. A별 하나 갖고 끝이죠. 왜? 그 염색체가 X염색체라면 그 X염색체 자체를 한 개만 갖고 있는 이 남자는 그 유전자를 한 개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형이 상염색체에 있을 때랑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딸은 어찌 됐든 엄마로부터 A를 받아야 되고, 딸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A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해, 이 딸은. 근데 이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딸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2번이랑 합쳐지는 겁니다. 왜 딸만 가능하냐? 아들은, 그래서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난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아들은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면 딸과 다르지 않아요. 아들은 엄마로부터 A 하나 받아야 되고 아빠로부터 A별 하나 받아야만 되겠죠. 아들도 무조건 이형 접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따가도 한번더 나오니까 잘 보세요. 엄마가 A만 갖고 아빠가 A별만 갖고 있을 때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항상 이형 접합의 같은 유전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표현형이 절대 다를 수가 없겠죠. 유전자형이 무조건 똑같은데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형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냐? 아들은 엄마로부터 X염색체 하나 받겠죠? 거기는 A가 무조건 하나 올 겁니다. 근데 아빠로부터는 아들이니까 Y염색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딸이 태어날 때랑 아들이 태어날 때랑 유전자 조성이 달라요. 그래서 아들은 항상 우성 표현형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말고 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열 관계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쓸수 있는 딸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어디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추적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를 때쓸수 있는 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다. 해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우열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딸이 보여주는 형질이 우성 형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열 관계를 파악을 할수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아주 수만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우열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어디에 있는 유전자인지를 찾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 그거는 상염색체에 있느냐, 성염색체에 있느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염색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상인지, X인지, Y인지 셋 중에 하나 중에 뭔지를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보통 Y염색체로는 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상이냐, X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계도만 보고 판단하는 방법은 논리적인 단계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Y염색체가 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근데 아마 안될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 안 된다는 근거를 찾아내.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X염색체에 있는 걸로는 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아마 안 되게 만드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가계도에.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뭐죠? 상염색체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가계도 분석에서 진짜로 가계도만 있는 경우, only 가계도. 여기서 주어지는 자료가 가계도 그림만 딱 있고, 뭐 추가적인 문장단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상염색체 있는 걸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가계도를 가지고 상염색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여기 Y염색체 있는 거 보여줄 수 없어요. X염색체 있는 거 보여줄 수 없습니다. 상염색체 있다도 그냥 가계도로 증명할 수가 없는데 뭐는 가능하냐? Y염색체가 아니라는 건 가계도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X염색체로 안 된다는 거, X염색체 있으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아니라는 것만 가계도를 통해서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설계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얘다로 밖에 출제가 안 돼요. 논리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만 있을 때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Y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일단 여자에게서도 발현이 된다. 그럼 Y염색체가 아니다.

YMCC는 남자만 갖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고 남녀 모두에게서 발현된다. 그러면 YMCC 유전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형이 다르다.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YMCC 유전이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의 YMCC를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라면 아들도 반드시 표현형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형이 불일치한다면 그거는 Y염색체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보통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자도 발현됐네? 끝. Y염색체는 될 수가 없다. 보통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X염색체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이 돼요. X염색체에 있구나는 절대 가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의아할 수 있지만 안 돼, 안 돼. 증명할 수 없고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우열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갑툭튀가 됐든 우리가 1단계에서 했던 거를 통해서 우열 관계는 알고 있다고 치고 누구를 찾냐면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여자를 찾아요. 열성 표현형인 여자가 가계도에 몇명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여자를 찾고요. 누구랑 비교하냐? 이 여자의 아버지 또는 아들 내 표현형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그 표현형과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불일치하면 그러면 이거는 X염색체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숨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가계도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그러면 X염색체도 안 되네. 그러면 상염색체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흐름이 간다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정상인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갑툭튀로 유전병인 딸이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갑툭튀니까 지금 이 유전병이 열성이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우성 대리미전자 라지에이, 열성 대리미전자 스몰에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색칠 안된 사람이 정상 표현형이고. 색칠된 것이 유전병 표현형이라면 지금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까진 몰라요. 갑툭튀를 통해서 우열 관계만 찾아냈어요. 그랬을 때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이 유전자를 두개 항상 갖습니다. 어찌됐든 Y염색체 유전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X 아니면 상염색체일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상염색체든 X염색체든 일단 두개 항상의 유전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열성 표현형이 드러나려면 스몰A의 유전자형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갑툭튀한 여자, 이 사람은 열성 표현형입니다. 그러면 이 열성 여자를 어디든 뭐몇 명이든 상관없고 한번 찾았어.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랑 표현형을 비교했더니 지금 표현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런 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여자를 찾았어. 그리고 아버지랑 표현형을 비교했더니 일치하지 않아. 달라, 달라. 이런 게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건 X염색체로 설명이 안 된다. 왜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몰A, 스몰A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스몰A를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둘다 지금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려면 정상 유전자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남자인 요 아버지에서도 두개한 쌍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상염색체로만 설명이 되는 상황이죠. 아들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남자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정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X염색체 있다고 칩시다. X염색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엄마로부터 X염색체 받겠죠. 거기에는 이 열성 유전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만 받거든요. 이게 만약에 X염색체에 존재하면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엄마랑 같은 표현형이어야 돼요. 엄마로부터 그 유전자만 물려받게 되니까. 근데 아니다? 그거는 X염색체는 설명이 안 되지. 엄마로부터 스몰A를 물려받더라도, 이거 X염색체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 엄마로부터 스몰A를 받더라도, 아빠로부터 라지A를 받아서 정상 표현형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럼 이 경우도 어때요? 두개한 쌍. 남자에서 두개한쌍 있으려면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아빠랑 표현형이 불일치하든, 아들이랑 표현형이 불일치하든 아무튼 뭐든 하나 한 군데라도 나타나면 이거는 X염색체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 상염색체로만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굉장히 뭐가 숨겨져 있는 그런 가계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열성인 여자를 일단 찾아가지고요. 그 아버지 또는 아들과 표현형을 좀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게 어딘지

있는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내면 된다. 근데 지금 이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문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계도 분석은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는 걸로밖에 못 낸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지 않냐. 어차피 문제의 흐름이 상염색체에 있는 것밖에 못 낸다면,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걸로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가계도를 가지고는. 근데 이게 또 진리잖아요. 출제자들도 X염색체 유전도 내고 싶어. 그러면 다른 단서를 추가해서 던져주면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10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X염색체 유전으로 출제자가 출제하고 싶을 때 어떤 추가 단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X염색체 유전 유형 1. 그래서 지금 이해했죠? 그 가계도로만 문제를 냈을 때 기본은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근데 내가 X염색체 유전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단서를 더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냄새나는 어떤 단서들이 있습니다. X염색체 유전의 냄새를 풍기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잠깐 맛을 봤던 부모 중 한 명은 A만 갖고 부모 중 한 명은 A 별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림 유전자로만 갖고 있다. 요런 어떤 단서가 있을 때. 근데 그 단서가 이렇게 문장으로 줄 수도 있고 표로 줄 수도 있고 그래프로 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 문제 유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런 단서는 부모 중 한 명은 A만, 다른 한 명은 A별로만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단서가 있을 때. 이 기호는 바뀔 수 있다 그랬죠? 뭐 라스티, 스몰티가 됐든 뭐든 아무튼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림 유전자만 갖고 있다. 그럼 냄새를 풍기는 거지 이걸만 가지고 X염색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럼 냄새를 맡았어. 확인을 해야죠. 실제로 X염색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밑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있어야 돼요. 이 밑에 남매.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매가 존재해야 돼요. 꼭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면 그러면 X염색체라고 결론을 내려도 돼요. 이거는. 자, 왜 그런지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거면 부모 중에 한 명은 A만 갖고 있으면 두 개 한 쌍, 다른 한 명은 A별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두 개 한 쌍 갖겠죠? 이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A, A별로 이형접합만 줄줄이 태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라면. 그렇다면 남매가 절대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죠. 뭐 50명이든 뭐 몇 명이든 항상 같은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다? 상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건 X염색체 유전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A별만 갖는다. 그럼 아빠는 A별 Y의 유전자형인 거죠. 이때 딸은 엄마로부터 A 하나 받고 아빠로부터 A별 하나 받아요. 딸의 경우에 동그라미로.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A 하나 받죠. X염색체에 있는. 근데 아빠로부터는 아들이니까 Y염색체가 옵니다. 그럼 유전자형이 다르잖아요. 이때 A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딸은 우성 표현형, 아들은 열성 표현형이 가능합니다.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그래서 남매의 표현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 때? X염색체에 있다면. 그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씩이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림유전자로만 구성이 돼 있다. 이거 냄새가 난다. 그럼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태어난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다면 아, X염색체네 하고 바로 확인 가능.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 사실 이 딸이랑 아빠랑 표현형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둘이. 딸, 그러니까 아빠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딸이랑 아빠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랑 아들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항상 열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팅에서는 아빠랑 딸은 우성 표현형, 엄마랑 아들은 열성 표현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이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도 가능해요. 지금 이 X염색체 유전 유형 1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혈연 가족이어야만 돼요. 부모가 제시가 돼야 되고 아들과 딸 최소 4인이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유형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 2는 2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세팅이 있습니다. 일단 유형 2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냄새를 풍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를 줘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인물로 제시가 됩니다. 반드시. 그럼 최소 등장인물이 두 명이 되는 거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로 두 명, 여자로 두 명 안 돼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같은 양 갖고 있다. 같은 수, 뭐 같은 양 갖는다.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문장이 됐든 그래프가 됐든 뭐 표가 됐든.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어떤 대립유전자를 같은 양 갖는다. 이런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면 일단 냄새가 나는 겁니다. X염 수치로 출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냄새를 맡으면 돼요. 하지만 확인 꼭 해야 된다 그랬죠.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그 두 명의 표현형이 불일치한다면 그거는 X염색체로 확정해도 된다. 확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사실 아까 1번 유형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죠. 아까 거기서도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로 확정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같은 양 갖는데 어떤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양이 그 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최대 두 개 한 쌍이니까 두 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갖는다. 예를 들어서 그 대립 유전자가 A별이라고 칩시다. 이 남자와 여자가 A별이라는 대립 유전자를 같은 양 갖고 있다라고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A별이 하나도 없는 유전자형은 A로만 구성된 유전자형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뭐 A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유전자형이면 무조건 A가 발현되도록 같은 표현형이어야 되거든요. 절대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0개로 같을 수 있는 조건은 만들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요거를 같은 개수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A별, A별로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둘 다 A별로 동형접합인 그런 유전자형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 때 따로 딱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같은 양, 같은 개수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한 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0개랑 2개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 개로 같을 겁니다. 그럼 한 개로 갖는데 어떻게 표현형이 불일치하느냐. 이 남자는 A별 하나 갖고 그게 끝이어야 돼요. 이 여자는 A별도 하나 갖지만 우성 유전자도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우성 표현형, 남자는 열성 표현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면서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을 때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X염색체에 있는 걸 확인시켜주고 X염색체 유전자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은 꼭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되고 전혀 남남이어도 되고요. 혈연관계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X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서 연습문제 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우열관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했다. 두 번째 단계까지 해서.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분석은 끝난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등장인물들의 유전자형을 그냥 올려주면 된다. 근데 그럴 때도 약간의 팁은요. 열성 표현형인 사람 먼저 올려주면 돼요. 열성 표현형인 사람은 열성 유전자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성 유전자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라지A인지 라지A스몰A인지까지는 그냥 표현형만 봐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성 표현형인 사람들은 스몰A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성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순서로 보이는 게 훨씬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인 게 확실히 확인이 됐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조건들 냄새 맡고 확인했더니 X염색체네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남성들부터 남자들부터 출발해서 유전자형 올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록생맹 유전이 X염색체 유전이잖아요. 그러면 생맹인 사람은 생맹 유전자 하나 있어요. 정상인 남자는 정상 유전자 하나 있어요. 그냥 보이는 족족 그게 유전자형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어차피 그거 하나 갖고 그게 바로 발현되니까.
그래서 X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남자들부터 올려주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자들이 유전자형을 찾아주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확률 계산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4-1이 여기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4-1은 우리 교재에 있지만 성별. 남성이 태어날 확률 1/2, 여성이 태어날 확률 1/2 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가진 XY 중에 X염색체가 전달될 확률 1/2, Y염색체가 전달될 확률 1/2. 그 둘 중에 뭐를 이제 우리가 수정이 될 때 이 둘 중에 뭐를 받느냐에 따라 성별이 결정이 되니까 1/2 씩이다 하는 거고. 그럼 4-2에서는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가계도에 대해서 먼저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물어볼 때는. 자, 일단은 가계도가 나왔죠? 인사를 건네세요.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병이 지금 Y염색체 유전은 아니겠죠. 그러면 X염색체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인데 잘 보세요. 갑툭튀가 딸이잖아요. 그냥 갑툭튀가 있는데 걔가 딸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큐입니다. 한 큐. 상염색체 열성 형질을 갖고 있는 딸이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성 유전자 라지 A, 열성 유전자 스몰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는 그냥 갑툭튀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A라고 쓸 수 있고 정상 유전자를 라지 A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우열관계는 이렇게 된다. 까지는 갑툭튀를 보고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여자의 유전자형을 올려줬을 때 이 여자는 스몰 A로만 두 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여자는 무조건 두 개 항상 가지니까. 그럼 이 스몰 A는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가 각각 하나씩 물려줬다. 근데 부모는 표현형이 달라요. 왜? 우성 유전자인 정상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게 발현되어야만 지금 이 가계도에 있는 표현형을 만족시킬 수 있죠. 써놓고 보니까 어떠냐면 아빠가 두 개 한 쌍 같습니다.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이 유전자가 되는 거는 이거는 상염색체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그냥 한 큐에 가는 거라고 앞으로 그냥 경로를 좀 줄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열성 동양자 팝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빠랑은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갑툭튀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성 여자가 아버지랑 표현형이 다른 어떤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한 큐에 그냥 어디 있고 열성이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모 사이에서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이 정상일 확률. 그럼 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몰 A 각각 하나씩 받아서 스몰 A, 스몰 A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이냐? 요거잖아요, 지금. 아, 정상이니까? 라지 A 갖는 경우죠. 정상이니까 지금 라지 A 갖는, 적어도 하나씩 갖는 요 사람들은 다 정상일 텐데, 그럼 3분의 2냐? 아닙니다. 4분의 3이에요. 왜? 여기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 때, 여기에서 라지 A 하나 받고, 이쪽에서 스몰 A 하나 받는 라지 A, 스몰 A도 있지만, 이쪽에서 스몰 A 하나 받고 이쪽에서 라지 A 하나 받아서 결국에는 라지 A 스몰 A가 되는 조합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전자형이 나오는 비율이 1:1:1이 아니고 1:2:1이기 때문에 총합이 4인 거고 전체 4분의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라도 갖는 것이 4분의 3인 것이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이다 하는 이런 나오는 비율을 꼭 잘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태어난 자손이 유전병일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스몰 A, 스몰 A 가질 확률이잖아요. 그럼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제시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아까랑 같은 가계도니까 상황은 똑같죠.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유전병이 열성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전병인 딸이 태어날 확률을 만약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조건이 두 개죠. 유전병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이 밑에서 스몰 A, 스몰 A만 받아야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4분의 1입니다.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 4분의 1이에요. 근데 딸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야? 이거는 별개의 성염색체 조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딸이 태어날 확률 자체는 2분의 1이잖아요. 반반.
근데 이두 개의 별개의 조건, 서로 전

그냥 독립적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는 한 개만 만족하는 것보다는 어렵잖아요.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돼. 어렵잖아요. 그럼 확률은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더 어려울수록.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8분의 1이 돼요. 두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는 한 개만 만족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각각을 곱해주면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더 어려운, 더 작은 숫자의 확률이 나온다.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이런 함정은 잘 없긴 한데 그냥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어난 딸이 유전병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딸이 태어난 것까지는 그냥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때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2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딸까지 그냥 준 거야. 딸이 태어났고요. 얘가 유전병의 확률 얼만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유전병의 확률 4분의 1. 요렇게.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이제 설정을 달리 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적용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우리 109쪽에 예제 1번.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은 지금 바로 이어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제 1, 2, 3, 4를 풀어보는 것. 못 풀더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먼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해서 한번 접근해보고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단일 인자 유전이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에는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알과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알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전자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보를 전달받은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기호 쓰겠다. 는 별도의 단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건을 준 거고, 그러면 이거는 가계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선생님이 가계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계도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첫 인사로, 갑툭튀 있나요? 부터 물어보고 시작하죠. 갑툭튀 있습니까? 있습니다. 1, 2번 사이에서 갑자기 4번. 유전병을 나타내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전병인데 딸입니다. 그러면 한 큐에 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갑툭튀가 딸이면 이거 상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툭튀로 나온 유전병 기억이 열성이고 정상표현형이 우성이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사람은 열성 형질인 거는 갑툭튀니까 알수 있죠? 그럼 여자니까 동양접합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열성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고. 근데 부모는 열성 표현형이 아니네? 그러면 우성 유전자 있어줘야 되겠죠? 이 표현형을 낼수 있는 유전자 있어줘야 되겠지?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1번이 두개한 쌍의 유전자형이잖아요. 그러면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툭튀 딸일 때는 굉장히 반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라지아를 적어도 한개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동양접합인지 이형접합인지까지는 알수 없고. 그 다음에 6번도 스몰알의 열성 표현형 보이고 있죠. 그쵸? 스몰알 유전자형일 거고. 그럼 3번은 얘 표현형을 봤을 때는 우성 유전자 라지아를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6번이 태어나려면 스몰알도 하나 줄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가요? 아니죠. 열성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체세포 한 개당 라지알의 수는 1과 2가 똑같이 한 개씩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갑툭튀 딸이 태어나면 부모의 유전자형은 보통 이렇게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갑툭튀 딸의 부모는 이형 접합이다까지도 이제 풀다 보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50%이냐? 자, 기억이 발현되려면 일단 4번은 무조건 스몰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번으로부터 라지알 받으면 안 되고 스몰알을 받아야만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3번이 두개 중에 라지알 스몰알 중에 둘 중에 스몰알을 줄 확률 랜덤으로 2분의 1이죠. 그래서 50%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아버지가 유전병 기억이면 아들은 모두 유전병 기억을 나타낸다.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해. 근데 왜 이상한지를 알아보라고 선생님이 리을을 일부러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왜안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아버지랑 아들이 항상 그럴까? 상염색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일단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 이 유전자가 어디 있어야만 가능할까?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때만 가능한 표현이죠. 아버지가 그 유전병 유전자를 가졌어요. 그때 Y염색체에 있다면 아들은 무조건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Y염색체 빼고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제 2번. 예제 2번도 심플한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양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색출된 사람이 가가 발현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정상인 표현형입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H와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기호를 지정을 해줬고요. 얘네들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한데 뭐가 우성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성원 1번과 4번이 갖고 있는 H의 DNA 상대량을 더하면 3번이 갖고 있는 H의 상대량과 같아진대요. 그러니까 1번 거랑 4번 거의 H 합이 3번 혼자 가지고 있는 H의 수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일단 그냥 다른 거, 이런 거뭐 구구절절 써 있지만 무시하고요. 일단 인사를 해야 되겠죠. 갑툭튀 있나요? 인사합니다. 했더니 갑툭튀가 있어요. 1번, 2번 사이에서 가를 발현하는 3번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갑툭튀 딸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써야 돼? 이거 무조건 상염색체 있어야만 하죠. 상염색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둘다 받았는데 둘다 정상 표현형이니까 정상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1번, 2번 둘다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이란 얘기죠. 열성 유전자도 갖고 이 정상 표현형의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는. 그래서 1번과 2번의 표현 이 유전자형은 H 하나, H 별 하나로 확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럼 3번은 지금 열성 동형 접합의 유전자형일 텐데 지금 이둘 중에 뭐가 열성 유전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H로 두 개일 수도 있고 H별로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뭘로 두 개인데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기호를 아직 몰라서. 근데 만약에 3번의 이 유전자형 H별, H별이라면 H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번이 H를 하나 가는 게 확실해. 얘는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이랑 4번이랑 더했을 때이 H의 수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요 조건을 통해서 3번이 H별, H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3번은 뭔가 동형 접합일 텐데 H별 동형 접합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H 동형 접합이고 H가 열성 유전자겠죠. 지금 열성 표현형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가가 발현된 유전자가 H고 정상을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가 H별로 표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얘가 H가 두 개입니다. 1번 H 하나죠? 그럼 4번이 H가 하나여야 합이 맞겠죠. 우리가 보통 저렇게 유전자형 쓸때 우성 유전자를 먼저 쓰는 게 규칙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자면 H별 H가 맞는데 지금 이제 써놓은 거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상염색체 있는데 열성 표현형이니까 3번이랑 똑같이 HH 요렇게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1과 2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 접합이다. 그죠? 갑툭튀 딸의 부모는 항상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니은 H와 H별은 성염색체 있나요? 안 되죠. 왜? 갑툭튀 딸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상염색체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4번과 5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가 발현된 남자.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가 발현이 돼야 되고요. and 남자여야 돼. 이두 가지 조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건인가요? 아니에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HH별의 조성이랑 성별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가 발현이 되려면 열성 형질이니까, 부모로부터 H별과 H별을 받는 딱그한개 조합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번이 H별 조확률 2분의 1, 2번이 H별 조확률 2분의 1 동시에 만족해서 4분의 1이죠. 그다음에 남자가 태어날 확률 반반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곱해줘야 돼요. 둘다 만족하는 건 어려워지니까 숫자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8분의 1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가가 발현될 확률. 4번과 5번이네요. 1번과 2번 사이가 아니고. 그럼 4번과 5번 사이에서는 어쨌든 5번은 열성 유전자 H를 주고요. 4번이 둘 중에 뭘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번이 H를 물려줄 때만 가가 발현될 수 있네요. 그러면 둘 중에 H 물려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갑툭튀가 딸이 아니죠. 그럴 때는 스텝 2. 일단 Y 염색체에 있을 순 없어요. 남녀가 모두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열성, 여자를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기도만 있는 상황이고 Y 염색체는 아니야. 그럼 X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열성인 여자는 정상인 여자들인데 여기, 여기 두 명 있네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나 아들의 표현형이 불일치한다면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Y도 아니고 X도 아니니까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열성 표현형이니까 스몰 A, 스몰 A잖아요. 그럼 스몰 A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을 텐데 요 엄마는 같은 표현형, 같은 표현형, 같은 열성 표현형. 근데 아빠가 혼자만 다른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유전병 유전자가 있어야지. 요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두 개의 동형적, 아니, 두 개를 한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유전자형 올려야 되는데 이 유전자형이 이 열성인 사람들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가는 거고 상염색체니까 남녀 모두 두 개 한 쌍. 그럼 색칠되는 사람들은 라지 A를 적어도 하나씩 가질 텐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자손이 태어나려면 아빠, 엄마도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빠가 무조건 스몰 A를 자녀에게 하나씩은 물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수가 태어나려면 여기 엄마도 스몰 A를 하나는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 있지 않고 상염색체 있고요. 이 가계도에서 유전병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사람은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이형접합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다. 맞고. 그 다음에 철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남자이고 유전병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남자일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철수 동생이니까 여기서 라지 A를 적어도 한 개만 가지면 되거든요. 스몰 A, 스몰 A만 아니면 된다. 4분의 3.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면 8분의 3이 되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 2, 3, 4 갑툭튀 없고요. 지금 이 나의 별도의 자료가 제시가 됐는데 1번은 A 하나, A 별 하나 갔는데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2번은 A별, A별 갖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남자가 두 개 한 쌍 가죠? 이거 상염색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 하나, A와 A별이 대립 유전자인데 A별만 갖고 있는 2번이 정상 표현형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 유전자지. 그러면 A는 유전병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고요. 우열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형 접합인 1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 우성이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A, 4번은 A별을 갖느냐? 2번으로부터 물려받게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 있다. 그 다음에 디귿, 4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이 나타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나타나려면 이 A를 하나라도 받으면 되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1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이 둘 중에 A 물려줄 확률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마로부터 A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가계도 분석에 좀 쉬운 문제들을 예제로 네 문제 정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습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문제씩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틀리는 건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 대신에 여러분들 머리로 한 번은 제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8강이고요.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빅뱅 우주론과 급행장 이론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특히나 우주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약간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지식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우주에 대한 어떤 우주론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사적인 얘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따지기보다는 비판적 시각보다는 조금 더 아 그렇구나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공부할 내용 중요한 부분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빅뱅 우주론과 급행창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떻게 변할 것이다를 설명하는 정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어떤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체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빅뱅 이론에서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시작점을 인정을 하고요. 우주가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해왔다라고 하는 약간 진화론적 관점으로 우주를 설명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허블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팽창이 과거에도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주는 어느 한 시점에 굉장히 작았던 시작점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순차적인 변화를 해왔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어떠한 우주의 모습의 변화, 또 우주에서 어떠한 물질이 생성된다, 우주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은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우주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우주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빅뱅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부터 시간이 쭉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면서 우주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우주가 시작을 하고 나서 특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빅뱅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특정한 시점에 전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자들은 전부 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싹 다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서 우주의 모습이 변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지금 우주 공간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요 시기에 싹 만들어졌고 변화. 요런 관점.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요 시기에 싹 만들어졌고, 그다음부터 기본 입자는 안 만들어진다고. 요런 관점으로 보는 거. 아셨죠? 만들어지고 변화. 만들어지고 변화. 이렇게 진화적 관점으로. 아셨죠? 요게 빅뱅 우주론의 포인트고, 이러한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될 수 있었던 근거, 결정적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뭐냐면 수소와 헬륨, 원자액의 개수 비, 질량 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우주의 변화 모습, 그 예측값이 실제 관측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우주의 배경이 되는 복사, 즉 빛에 대한 설명. 이게 빅뱅 우주론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을 했던 어떠한 우주의 변화 모습, 그 변화 모습에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우주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면서 아,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아셨죠? 이 맥락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이 실제로 정설이니까 어떠한 문제점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지. 빅뱅 우주론은 정설이고 전체적인 우주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다.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누구냐면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빅뱅 우주론을

보완을 하게 된 거고, 그러한 맥락에서 급팽창 이론은 우리가 전체 빅뱅 우주론의 일부를 보완한 상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수정된 빅뱅 우주론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설명은 다 그대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던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을 요거와 빅뱅 이론,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싹 설명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급팽창 이론은 빅뱅 우주론이랑 다른, 완전 다른 결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지. 빅뱅 우주론의 전반적인 설명 중에 일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 빅뱅 우주론에 의했을 때 우주는 일정한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일정한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한다면 치명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확 빠르게 팽창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빅뱅 우주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팽창,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확 팽창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 그 한계 지점을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고,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급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빛보다 빠른 걸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체 우주의 크기에, 실제 전체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는 인식의 틀의 전환을 가지고 온 게 급팽창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실제 우주 중에서 요만큼만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한계점들을 이러한 인식 틀을 전환시킴으로써 해소를 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 빅뱅 우주론이랑 완전 다른 게 아니고,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을 더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보완 이론이다. 이렇게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다. 아셨죠? 요 맥락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주에 대한 인식의 어떤 이런 대립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 정적 우주론이랑 동적 우주론이 처음에 대립을 했습니다.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는 변함이 없어.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주의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주는 변함이 없어. 아니야, 우주는 변화를 해. 우주는 변화를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동적 우주론. 그래서 처음에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막 대립을 하면서 어떠한 과학자들은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과학자들은 우주가 변한다, 끊임없이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분화를 관측하게 되면서 우주는 실제 굉장히 큰 개념이야, 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허블이 관측한 멀리 있는 은하 후퇴한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 이걸 가지고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관측적으로 밝혀내므로써 우주는 변할 수밖에 없지, 동적 우주론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모두 다 우주의 팽창은 인정해. 여기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아, 기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주의 질량이 보존된다. 우주의 질량이 보존된다. 즉, 우주가 팽창한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간 자체가 커지는 거지, 그 안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에서의 물질의 밀도는 줄어드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커지는데 커지는 공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새로운 은하나 별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질량이 등장하는 거야. 새로운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질량 증가 우주를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공간이 커진 것만큼 질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밀도는 일정한 상태, 우주의 온도는 일정한 상태를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라고요? 빅뱅 우주론. 누가 정설이라고요? 얘가 정설이라고.

아셨죠? 우주의 공간이 커지면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온도가 내려가는 우주가 정설. 정상 우주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지금 우린 정설이 아니다. 우린 빅뱅 우주론을 공부한다.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빅뱅 우주론 그럼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우주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주의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처음에 에너지밖에 없었던 우주에서 시작이 되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는 시점. 우주가 지금 계속 커진대. 그럼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우주는 굉장히 작았을 거 아니야? 아주 작았던 우주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그 우주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에너지밖에 없었던 우주가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밖에 없었던 그 아주 작은 그한 점의 우주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정한 거야. 그 불안정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커지게 되었고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물질이 다시 에너지가 퍼지게 되었고 아셨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됐죠? 그러다가 에너지밖에 없었던 우주에서 최초의 물질이라고 하는 질량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기본입자라고 하는 것이고 요 기본입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쿼크와 전자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쿼크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죠? 이 쿼크는 나중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는 많이 들어봤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그 전자가 빅뱅 이후에 등장한, 최초로 등장한 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가고 있고요. 우주에서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왜냐하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이 쿼크들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이 모두 다전 우주에 있는 쿼크들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무거운 단위의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그게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점에. 아셨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딱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전 우주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쿼크들은 단독으로 존재한 녀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싹다 바뀐 상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한 3분경이 되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무거운 입자인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 즉,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이 3분경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결합할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결합을 했다고 보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결합을 하지 못하고 남은 녀석들은 이제 수소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한 38만 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 시점이 되면 이때 만들어졌던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에 아까 만들어졌던 전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지고. 아셨죠? 그래서 전 우주의 중성 상태 원자가 싹다 깔리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까지 우주는 팽창을 하게 되었다. 지금 우주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138억 년 또는 137억 년.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전체적인 어떠한 시나리오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새롭게 안 만들어진다고. 이때 싹다 만들어져서 전 우주에 쫙 뿌려졌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런 관점이에요. 아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랑 요거. 요 헬륨 원자핵의 생성과 중성 원자의 생성이 우주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녀석들이고, 이러한 결정적인 녀석들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러한 녀석들의 요 사건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 흔적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요 맥락이 중요해. 아셨죠? 선생님 얼굴에 상처가 만약에 났다고 칠게요. 상처가 났어.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가 옅어지겠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 상처가 만약에 흉터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흉터를 보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맥락인 거야. 우리는 지금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어떠한 결정적 시기 흔적들을 찾는 거고 흔적들을 찾아서 아, 우주는 이런 식으로 변화했어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런 관점.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이두 가지인 거고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좀알 필요가 있다. 자,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헬륨 원자핵은 우주 탄생

우주 나이 3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K 정도. 요 정도의 온도라고 하면 이 3분 이전의 온도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얘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등장한 건 우주 나이 1초도 안된 시점이었다고. 그런데 이 시기에 우주 온도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자,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처음에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1대1의 비율.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서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아주 쉽게 쉽게 일어났고, 얘네들은 서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서로 결합은 안 되는 시점. 아셨죠?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에너지 상태가 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변의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로. 또는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 다음에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은 잘 일어났지만 얘네들이 결합하기엔 너무 뜨거웠다고. 그러다가 우주 온도가 요 정도로 식은 시점. 시간이 꽤 지났죠? 꽤 지나서 식은 시점이 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양성자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은 잘안 일어나는데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양성자가 되는 반응은 잘 일어나서 결국에 3분경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만들어진다. 7대1.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점에 얘네들이 결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결합을 해서 비로소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된다. 근데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중성자가 두 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는 필요하니까 7대1의 비율을 우리가 14대2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요 중성자 두 개가 전부 다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 요 14개의 양성자 중에 두 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딱 3분이 되었을 때전 우주 공간에 깔려 있는 양성자는 12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 두 개가 싹다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남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질 때 양성자가 12개가 남는 건데 이 양성자 12개는 그대로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가 된다고. 그래서 3분경에 만들어지게 되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어떻게 되냐면 12대 1로 싹 세팅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질량비로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입자가 총 12개고요. 얘는 입자가 4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12대 4. 그래서 질량비는 약 3대 1로 전 우주 공간에 싹 세팅돼서 쫙 깔려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주 공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이 헬륨 원자핵과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을 취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다 이런 비율로 존재할 것이라고 빅뱅 우주론에 설명한다. 아셨죠?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납니다. 우주 온도가 약 3000K 정도. 굉장히 우주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이 시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핵들, 헬륨 원자핵이나 수소 원자핵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의 이 전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 이게 지금 38만 년이 되기 전 시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전자와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빛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빛들이 워낙에 많은 전자에 가로막혀서 우주 공간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런 시기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불투명한 우주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러한 투명한 우주로 바뀌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8만 년이 돼서 우주 온도가 3000K가 되면, 우주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던 이 자유존재들이 원자핵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원자핵에 달라붙기 시작한다고. 원자핵에 달라붙기 시작해. 헬륨 원자핵이나 수소 원자핵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져.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이 전자들과 이 빛이 상호작용을 서로 못하게 되는 거고, 이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빛을 볼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의 우주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 거고, 이 우주 배경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전 우주 공간에서 원자핵과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38만 년 이전에는 이 녀석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빛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빛이 진행을 못해. 얘네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랬는데 38만 년이 딱 되면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전 우주 공간에 일제히 빛이 쫙 방출되는 거야. 아셨죠? 일제히 쫙 방출되면서 일종의 흑체 복사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되었을 때전 우주 공간에 일종의 흑체 복사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아셨죠? 일종의 흑체 복사. 이 흑체 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냐면 3000K가 되는 거고, 이 흑체 복사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대략적으로 근적외선.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가장 긴게 빨간색이죠? 그거보다 파장이 덜 기면, 더 기면 적외선이죠? 고금방. 이러한 복사가 전 우주 공간에 쫙 빨려졌다고.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주의 크기가 커져.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자연스럽게 파장이 늘어나면서 우주 공간의 복사 에너지의 밀도가 작아지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장이 바뀐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고요. 파장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마이크로파 정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38만 년 시점에 전 우주 공간에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일 때요 정도의 복사가 방출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요 복사가 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파장이 길어져서 이런 상태로 파장이 매우 길어진, 에너지 세기가 굉장히 약해진 빛이 전 우주 공간에 쫙 깔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관측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결정적 사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측하게 되면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되는 이런 과정.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적 사건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이 실제 정설이 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예측을 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왜냐면 3분경에, 우주 나이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우주 온도가 내려왔어. 그래서 전 우주 공간에 깔려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부 다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냈고, 나머지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전 우주 공간에 깔려있다고. 그런 녀석들이 나중에 별이 되고, 나중에 은하가 된다는 거지. 예측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예측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즘에 관측을 한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을 다 관측을 해. 별들을 다 관측해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실제 그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의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이야. 거의 99%. 아무리 비율이 작다 하더라도 97%.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수소와 헬륨이라는 거지. 근데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전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쫙 뿌려졌거든. 그럼 그 아이들이 뭉쳐져서 별이 되었다? 당연히 3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설명이 되는 거야. 아셨죠? 또 은하.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이 보통 물질이에요. 그 보통 물질의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이야. 그리고 그들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한 수소와 헬륨이 이때 딱 만들어져서 전 우주 공간이 쫙 뿌려져 있어? 설명이 되는 거야. 실제로 쫙 뿌려져 있거든. 아셨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 됐죠? 하나 얘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측은 뭐냐면, 볼게요. 자, 우주의 온도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는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 현재 약 2.7K의 전파로 관측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를 일종의 흑체로 보는 거야.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거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자들이 안 달라붙어요. 운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니까.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빛을 잘 차단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원자핵에 달라붙어서 중성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빛과 잘 반응을 안 해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려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자, 3000K가 될때 우주 공간에 있었던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는 거야. 전자가 달라붙어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되다 보니까,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원자핵에 달라붙어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방출이 된다고. 이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빛이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된

요 녀석과 반응을 잘안 해. 그러니까 요 빛이 전 우주에 쫙 깔리겠지. 우리가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고. 아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전 우주 공간에 있는 원자에게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여러 파장대의 빛을 쫙 방출해.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 빛은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된요 녀석과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빛이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어. 그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표현하면 요런 빛이 되는 거야. 요런 빛.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요러한 요 파장의 요 색이, 요 파장의 요 색이, 요 파장의 요 색이, 요 파장의 요 색이,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쫙 방출되면서 전 우주 공간을 채우게 된다고. 최대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는 대략적으로 근 적에서. 그러니까 요 시기, 우주의 크기가 요럴 때. 여기서 요러한 파장대의 빛도 있고요. 뭐 요러한 파장대의 빛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파장대의 빛이 방출된다. 됐죠? 그런데 이런 상태의 빛들이 우주가 커져요. 우주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커지면 공간을 따라서 진행하던 이 파장의 빛이 같이 파장이 길어진다고. 같이 파장이 길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얘도 파장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고, 복사 에너지, 빛의 에너지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색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우주 공간에. 그거를 관측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관측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전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실제 이런 빛이 있구나. 이 빛은 이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아, 우주가 3000K일 때,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이러한 빛이 방출되었고, 그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요 정도였을 거야. 그 이후부터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우주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빛의 파장은 계속 길어져서, 결국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정도로 봤을 때,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마이크로파 정도가 될것 같고, 이 마이크로파 정도의 어떠한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복사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의 온도 또는 흑체의 온도를 우리가 추정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흑체의 온도는 대략 한 2.7 켈빈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아셨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갑니다. 자, 실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한 겁니다. 어떤 관측을 했냐면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약 7.3cm 파장의 전파를 관측해. 그 전파를 관측을 해서 일로 다시 와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관측을 해서 여기다가 그 파장, 그 에너지 빛의 세기를 딱 입력을 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그 복사 곡선의 한 점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 파장대에 요 색의 빛이 있네? 그러면 요 파장대에 요 색의 빛도 있을 거고, 요 파장대에 요 색의 빛도 있겠지? 이것들을 다 관측해서 곡선을 만들어내면,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했던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처음으로 관측한 게 펜지어스와 윌슨. 아셨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요걸 관측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 공간에 쫙 깔려 있는 거고, 아,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한 게 맞구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이 복사가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져서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게 맞구나. 그래서 최초의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우주배경 복사 요 파장의 요 세기의 빛이었고요. 요거를 관측해서 노벨상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요 파장대에 요 빛도 있을 것이고 요 파장대에 요 빛도 있을 것이고 요 파장대에 요 빛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우주배경 복사가 요 곡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요 파장대에 요 빛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이것들을 막 관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측되고 관측되고 관측되면서 실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요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로 하여금 그러면 이러한 복사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이러한 플랑크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물체의 온도는 얼마일까? 그걸 계산해봤더니 약 2.7 켈빈이래. 2.7 켈빈은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현재 우주의 온도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복사들을 관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처음에 관측을 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전 우주 공간에 일정한 파장대에 일정한 세기를 보이는 빛이 쫙 깔려져 있다. 완전 똑같은 빛이 쫙 깔려져 있다. 이건 전체 우주 공간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 전체 우주 공간에서 빛이 방출됐다는 얘기는 전체 우주 공간에서 빛이 방출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나서

관측, 관측, 관측.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관측, 관측, 관측을 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관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플랑크만 환경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는 가장 중요한 게 거의 균일하다. 어느 공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다 균일하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공간에서 만들어진 빛이다. 전체적으로. 아셨죠? 물론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다. 근데 이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야.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에너지가 센 곳에서 이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근거까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되는 과정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이어서 그럼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 빅뱅 우주론이 굉장히 우주의 어떤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를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우주에서 에너지 분포는 어디에서나 왜 이렇게 균질하지? 이런 문제. 신기한 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빛이 퍼져 나가면서 공간에 따라서 빛이 퍼져 나가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퍼져 나간 빛, 이쪽으로 퍼져 나간 빛, 이쪽으로 퍼져 나간 빛, 이쪽으로 퍼져 나간 빛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여야지 완벽한 균질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완벽하게 균질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조금 말이 잘안 되지. 예를 들어서 수조에다가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임의의 장소에다가 잉크를 팡 터뜨렸어. 그럼 잉크가 퍼져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모든 방향으로 완벽하게 균질하게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잘안 되잖아. 근데 거의 균질하게 퍼져 나간 것처럼 보여.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평선 문제라고 해요. 아셨죠? 그냥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주 공간이 너무 평탄해 보여.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이 평면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우주에 굉장히 많은 질량들이 있잖아요. 그럼 질량이 있으면 질량에 의해서 이 물질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모이면서 어떠한 곡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지구도 둥그런 모습이고 별도 둥그런 모습이고 은하도 어떤 형태가 있잖아. 근데 왜 우주는 왜 이렇게 평탄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평탄성 문제. 세 번째, 우주에서 왜 자기 홀극이 관측되지 않지?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좌석은 무조건 N극과 S극이 있는 쌍극자 좌석이죠. 그런데 우주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초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 쌍극자가 아니라 N극만 가지고 있는 좌석도 S극만 가지고 있는 좌석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뜨겁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입자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런 입자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근데 실제 이러한 한극만 가지고 있는 입자가 관측이 안 되거든. 왜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관측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의 한계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우주의 지평선 정반대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다.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두 지점이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두 지점은 정보 교환을 할수 없는 위치다. 여기서 이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교환 또는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상호작용. 아셨죠? 그 다음에 평탄성 문제. 관측에 따르면 우주 공간은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다. 우주의 곡률은 플러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중 하나인데, 곡률이 0일 때 우주는 평탄하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곡률이 0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휘어지는 게 정상인데 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극이 하나뿐인 좌석인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아셨죠? 요세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요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된 이론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보완을 위한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급팽창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급팽창 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빅뱅 후 1초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을 했다.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세 가지 문제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죠? 당연히. 그래서 수정

처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처음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일정에 커진다. 빛이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주 공간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아니야. 처음에 우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하게 된 거야. 빛보다 빠른 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우주의 일부만 인지할 수가 있어.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자고요. 여기에 요 그림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보자고요. 자, 그 팽창 이론이 들어간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면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 크기보다 굉장히 과거에는 작았다. 자, 여기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사람이 있죠? 나예요, 나. 자,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측 한계. 관측 한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 상호작용 가능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우주의 지평선까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밖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 나는 지금 우주의 지평선까지만 이해할 수 있고, 이 밖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주의 크기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큰 거고,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설명을 할수 있다. 그런데 우주 초기는 어땠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주 초기에는 내가 없었으니까, 요 지점을 점으로 찍고, 그 지점을 점으로 찍는다고 하면, 우주 초기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컸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지평선 안에 있는 우주 영역은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한 상태야. 즉 빛이 이 안에서는 골고루 섞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관측할 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우주는 전체 우주의 크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내가 지금 볼수 있는 이 우주는 이미 섞일 대로 섞여 있는 상호작용이 다 끝난 상태의 그런 우주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요 당시의 우주는 요만한 빵틀이 있었고 빵틀에 빵 반죽이 요만큼 들어있었어. 그러면 요 빵틀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섞어요. 섞으면 요 안에 있는 빵 반죽은 그 재료들이 다 섞인 상태가 되겠지. 섞인 상태에서 얘를 오븐에 다 넣어. 오븐에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되느냐? 빵 틀도 커졌는데, 가정을 하는 거야. 빵 틀은 원래 안 커지죠? 근데 빵 틀도 커졌는데, 빵이 압도적으로 커진 거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러면 이빵 반죽은, 이 만들어진 이 빵은 여기서 이미 재료들이 골고루 섞인 상태의 빵이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봐도 균질하게 상호작용이 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관측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지평선 문제. 지금 내가 볼 때, 여기에 있는 빛과 여기에 있는 빛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얘와 얘는 상호작용을 할수 없는 녀석이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이미 돼 있는 녀석으로 우리가 관측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팽창 이론에 의하면, 자, 우주 초기를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워낙 작았고, 이미 상호작용이 완료가 된 상태야. 빵틀 안에 있는 이 반죽은 이미 다 섞여 있는 상태였다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확 커져서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이미 다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빛과 요 빛은 다 상호작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미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 상태야. 라고 해석하면서 지평선 문제 해결하는 거고. 자,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우주가 너무 커졌어. 우주가 너무 커졌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 전체 우주 크기의 요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요 모습은 평탄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상태에서는 평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개미가 지구의 표면에 있는 개미가 표면을 걸어다니다 보면 지구를 둥글게 인식하지 않고 평탄하게 본다라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아셨죠?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라고 하는 건 자기 홀극이 우주 공간에 여기저기 있어. 자기 홀극이 우주 공간에 여기저기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지평선 안에 들어있는 자기 홀극은 몇개안 돼. 그러니까 관측이 잘안 되지.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그 팽창 이론의 포인트는 그 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더 컸다는 거야. 즉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이 실제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우주는 이미 상호작용이 된 상태.

0: 태평양 이후에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볼수 있는 수준은 전체 우주 크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급팽창 이론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주론의 흐름. 자, 갑니다. 우주팽창이 인정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을 하였다가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근거들이 관측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점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계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초기에 1초도 안된 시점에 급팽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보안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인식의 틀을 바꿔주면서 얘네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급팽창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빅뱅 우주론이 정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력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자, 우주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이후에 최초의 물질,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고, 이 녀석들 중에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자, 우주 배경 복사는 기역식이 이전에 이후에 발생하였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중성 원자의 형성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자, 우주의 급팽창은 우주 나이 1초 이전, 1초 이후. 언제? 우주 굉장한 초창기. 1초도 안된 시점에 우주의 급팽창이 있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끝냈고요.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력 테스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림 가환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보니까 여긴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 있네. 중성 원자는 언제 만들어졌어? 38만 년. 그러니까 얘는 그 시기 이후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100만 년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긴 중성 원자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아, 너 10만 년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시기 사이에 중성 원자의 형성이 있고 우주 배경 복사의 발생 시기가 있는 거고 요 사이에 우주 온도가 3000K인 시기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자, 가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이다. 맞고요. 나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켈빈. 2.7켈빈은 현재지, 현재. 현재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켈빈인 거지. 이때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과거니까 굉장히 뜨거운 시점이었겠죠. 자,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함량 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지금 10만 년, 100만 년이죠. 최초의 별이 등장해서 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진 시기가 수억 년이야. 빅뱅 이후 수억 년. 그러니까 요 시기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함량비는 가시기와 나시기가 같은 거예요. 아셨죠?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문제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빅뱅 이후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커져요.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 만들어집니다. 3분이에요. 중성 원자 형성이 됩니다. 38만 년이 되는 거고. 이때 우주의 온도 3000K까지도 정리. 자,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됩니다. 얘 대략 수억 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별의 내부에서 헬륨이 조금씩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헬륨이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는 수소의 함량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3대 1로 가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 됐죠? 보겠습니다. A 기간에 우주의 급팽창이 일어났다. 우주의 급팽창이라고 하는 건 1초도 안된 시점이야. 그러니까 틀렸지. 얘는 3분부터 38만 년이니까. B 기간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 B 기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중성 원자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전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질량비는 약 3대 1 그대로 유지. 사실 여기서부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B 기간 동안 우주 배경 복사의 평균 온도는 3000K 이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3000K죠. 그럼 3000K부터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우주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상황. 그러면 3000K 이하이다가 맞겠네요. 됐죠? 니은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다음은 우주 팽창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겁니다. 눈금자를 이용하여 탄성 밴드의 이웃한 점 사이의 간격 L이 1cm가 되도록 몇 개의 점을 찍는다. 점을 찍었어요. 그림과 같이 각 점이 파의 마루에 위치하도록 물결 모양의 곡선을 그려요. 곡선을 그렸어요. 얘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보는 거지. L은 우주 배경 복사 중 최대 복사 에너지 세 개를 갖는 파장이라고 가정한다. 아, 요 L이라고 하는 게 람다 맥스구나. 가정하는 겁니다. 자, 탄성 밴드를 조금 늘린 상태에서 L을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1이었는데 얘를 조금 더 늘렸어. 그 다음에 탄성 밴드를 다보다 늘린 상태에서 L을 측정해요. 자, 측정값 1cm를 파장 2마이크로미터로 가정하고 람다 맥스에 해당하는 파장을 계산한다. 보면요, 이런 거죠. 1cm일 때요 2마이크로미터래. 그러면 1.9cm이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2.8cm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얘는 5.6이 되겠네.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발문 조건 볼게요. 단, 현재 우주의 람다 맥스는 현재 우주의 람다 맥스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 마이크로미터. 약1000 마이크로미터. 자, 이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람다 맥스는 길어진다. 우주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람다 맥스는 그대로 길어지는 거. 참고로요. 자,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주의 크기, 우주의 반지름이 또는 우주의 지름이 R일 때 여기에서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람다라고 한다면 참고예요. 우주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2R이 돼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도 길어지겠지? 얼마 길어지냐면 2람다. 우주가 커진 것만큼 파장도 똑같이 커진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론 쪽 적색 편이. 자, 우주의 온도는 라이 때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지금 람다 맥스가 5.6인데 현재는 1000이야. 람다 맥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우주 온도는 라이 때가 현재보다 높다. 맞는 거. 됐죠? 그래서 기역년 디귿 다 맞는 거.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요것까지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가 커진 것만큼 우주 배경 복사의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도 같이 길어진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해서 이번 시간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주론은요, 일단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디테일을 따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쭉 받아들입시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보도록 할게요. 자, 급팽창 이전, 급팽창 이후에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 크기 비교하는 거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변화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제 꼭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28강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주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2번째 시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회에 있는 두 번째 시간으로 14번부터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수문항 체크해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풀 네 문제가 14, 15번, 17번, 19번 네 문제나 있으니까 함께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우리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단면 구조와 관련된 문제.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있거든요. 자, 그 문제,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가에는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에다가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요 X는 좌우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여기에 어떠한 단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액틴 필라멘트만 이렇게 관찰된다 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의 단면일 것이냐면 아이대의 단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잘랐을 때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H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A대 중에서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조건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요 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시점 T1과 T2일 때 각 시점에 M선으로부터,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M선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에서 볼 때는요, 여기를 G1, 뭐 G2 이렇게 해가지고 G1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었는데, 이번에는 M선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M선을 기준으로 수축과 이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또 어느 조건이 나와 있냐면 X의 길이, 즉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T1일 때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더 긴다라는 것은 T1에서 T2로 가면서 수축이 일어난 것이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지점, 이 거리가 L1, L2, L3인 세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T1일 때 여기 디귿이 관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 관찰이 된다 라는 것은 M선으로부터 L1, L2, L3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에 단면이 이렇게 관찰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리가 L1, L2, L3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요 세 가지 단면을 한번 다 표시를 해보는 거죠. 여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 이제 단면으로 관찰될 것이고, 여기는 액틴만 보일 것이고, 여기는 마이오신만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M선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요 M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T1에서 T2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 Z선이 가까워지는 거죠. M선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단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단면은 우선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H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이 니은의 단면을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수축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니은으로 그대로, 조금만 오게 된다면 니은 그대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액틴이 들어오게 되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으로, 즉 디귿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니은에서 니은이 될 수도 있고 디귿에서 디귿이 될, 니은에서 디귿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잘랐을 때는 지금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 디귿의 단면이었을 텐데, 얘가 아무리 수축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부분을 잘랐을 땐 기억이라는 단면이 나타나게 될 거인데, 근데 얘를 이제 수축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기억으로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T1일 때 이제 디귿이었던 부분은 디귿, T2일 때도 디귿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B는 디귿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가 B로 이렇게 변했다, 즉 디귿으로 변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으로 변했다 라는 것은 요 니은인 단면인 부분이 디귿으로 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 나머지 이 A는 기억이 되면서 T1일 때 기억, T2일 때도 기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선을 그어놨었는데,

그 다음에 디귿은 간단해요. L2하고 L3의 길이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M선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했으니까 L2가 더먼 거리죠. 그래서 L2가 L3보다 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디귿도 틀린 보기 되면서 기억만 정답.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해결했고, 15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수 문항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냅스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P가 이제 그 D2와 D3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P가요, 자극을 준 지점이 되는 것이고, D2하고 D3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가나 다라마 중에 세 군데만 시냅스가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로마 숫자 1, 2, 3, 4를 D1에서 D4까지로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60, 0, 플러스 32, ABC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60이 언제 나오는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60이라는 값은,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1만큼 변화했을 때. 그럼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얘는 이동 시간이 3이고, 1만큼 막전이가 변화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0이라는 값은 두 군데서 이렇게 측정이 되네요. 이제 그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와 2.5일 때. 그러면은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이동 시간이 2.5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일 때, 또는 1.5가 이동 시간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2.5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플러스 30이라는 값은 하나죠. 어디예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니까 2 플러스 2로 이동 시간은 2, 막전이 변화 시간은 2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자극을 준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D3라고 먼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극 지점은 어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우리 총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라는 개념에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이동 시간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총 경과 시간 우리 4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동 시간 0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 4니까 이때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이다. 그러면 여기 ABC에서 모두 D3인 지점은 마이너스 70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자, 지금 여기서 쭉쭉쭉 스캔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0이 될수 있는 지점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이 자극을 준 지점 P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P를 D3라고 가정을 먼저 해봤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속도가 ABC 중에 두 개는 2cm/ms이고 하나는 1cm/ms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 요런 것들. 자, 지금 D3에 자극을 줬을 때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냅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 지금 여기 D3에 자극을 주고 A의 D4까지 A의 D4까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A의 D4의 막전이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A의 속도가 2일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1일 때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얘 2cm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이동 시간이 되는 것이냐면 1만큼 이동할 것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 3일 것이다. 그러면 아까 3일 때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3만큼 가게 되면 마이너스 80mV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속도가 1이라면 2cm 떨어져 있으니까 2 플러스 2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30mV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80도 있고 A와 B 중에 플러스 30도 될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A 말고 C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의 D2 지점. C의 D2 지점이 그냥 전도가 쭉 일어나는 지점이죠. D3부터 D2까지. 근데 3c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의 속도도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속도가 2라면 얘는 3cm 떨어져 있으니까 1.5하고 이제 총 경과 시간 4니까 2.5만큼 막전이 변한다. 그럼 얘는 0mV가 될 것이다. 라는 게될 것이고, 속도가 1이라면 3cm니까 3ms 동안 이동할 것이고, 1ms 동안 이제 막전이가 변해서 1일 때는 마이너스 60mV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시켜 놨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A의 속도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속도가 2이라면 이제 마이너스 80을 가지는 지점이 D4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을 가지는 E2 지점이 D4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속도가 C의 속도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두 개의 속도가 2고 하나의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의 속도가 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0mV인 지점이 1번하고 4번 중에 나와야 됩니다.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 60이랑 마이너스 70이니까 속도가 2일 때는 C의 속도는 2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속도가 1일 때는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D2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가 D2 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60이 매칭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나머지 하나인 여기가 우리가 D3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D1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의 D4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속도가 2라고 났을 때 얘가 1이에요. 그럼 B의 속도는 2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B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B의 D4 지점도 속도가 2니까 얼마만큼 이동해? 1ms 동안 이동해. 그러면은 3ms 동안 막전이가 변할 테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져야겠다. B의 D4가 마이너스 80을 가져야 되는데 C래요. C는 이셋 중에 하나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A의 속도가 2일 때는 C의 속도가 1이든지 2든지 다안 되네. 그러니까 A의 속도는 2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A의 속도가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극을 준 지점이 3번이 D3고 A의 속도가 2일 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달라지겠죠. A의 속도가 1이게 된다면 BC 모두 속도가 2가 돼버립니다. 속도 두 개가 이제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A의 속도가 1일 때는 플러스 30인 지점이 D4가 된다고 했어. 근데 이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2일 수도 있고, 속도가 C의 속도는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속도가 2일 때 0mV인 지점, 0mV인 지점이 바로 D2가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0으로 바꾸고 이제 2가 D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있는 C의 1번 지점에 마이너스 60을 보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6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니까 얘는 이동 시간이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2cm per ms이라고 했으니까 이동 시간이 3이려면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6cm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D1과 D4 중에, D1과 D4 중에 6cm와 D3부터 떨어진 지점이 있나요? 없죠. 얘는 5cm, 얘는 2cm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마이너스 60이란 값은 나올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었던 요 내용들이 모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무엇으로 가정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을 D3라고 뒀을 때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P는 D2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P가 D2 지점이다라는 거를 찾아냈으니까 자극을 준 지점을 D2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또 한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A의 속도를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 D2에서 D1까지의 그 아무런 시냅스도 없고 흥분의 전도만 일어나게 되고 2cm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속도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속도가 1이면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D1 지점은 막전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30이 나와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3번은 이제 D2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했고, 여긴 다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 나머지에서 플러스 30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 왜냐? 여기에 마이너스 80이 껴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플러스 30이라는 것이 D1 지점이고 D2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D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막전이가 플러스 30밖에 못 갔는데 다른 나머지 D3, D4에서 얘를 넘어서 막전이가 변화해서 마이너스 80까지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가까울수록 먼저 도착해서 막전이가 많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1 지점에 막전이가 가장 많이 변화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변화한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 얘는 속도가 1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얘의 속도가 2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속도가 2니까 여기 D1까지는 1ms 동안 이동할 것이고 1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진다. 그럼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지는 2가 바로 D1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우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D3까지 3c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그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1이라면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라면 얘가 얼마만큼 이동하게 될 것이냐면, 그 3cm 떨어져 있으니까 1.5고, 2.5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치? 2.5만큼 막전위가 변할 것이다. 그럼 얘는 0mV가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0mV가 나올 것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D3 지점은 나머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0mV가 나오는 데는 없죠. 아, 그래서 얘는 속도가 2가 아닙니다. 속도가 1이고, C가 속도가 1이고, 여기는 3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60이 나왔던 것이다. 그럼 얘가 D3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4번이 D4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냅스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B의 D1 지점이 마이너스 7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70은 나올 수가 없겠지. 아, 그래서 여기에 시냅스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하나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고, 지금 세 곳에서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냅스들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D3하고 D4 지점에서의 이제 막전위 값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 D4까지는 얘가 이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2에서부터 5니까 5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렇지? 얘가 지금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지금 5가 아니라 5cm 떨어져 있고, 얘가 원 상태로 이제 그 아무런 시냅스가 없이 쭉 가게 된다면 얼마만큼 동안 이동을 하겠어요? 2.5ms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2.5 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지금 A하고 B에서 0이라는 값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얘에서는 먼저 확정을 해볼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C에서 한번 확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C에서 D1까지의 값이 A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시냅스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70이 나왔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70이 안 나왔으니까 얘는 시냅스 없이 쭉 이렇게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2니까 2 플러스 2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2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막전위가 변화하게 된다면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A 값이 플러스 30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여기 A도 플러스 30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시냅스가 없다면 D3 지점까지 3cm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1.5에다가 막전위 변화 시간 2.5 해가지고 얼마만큼 변해야 돼? 0만큼. 0만큼의 막전위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얘는 플러스 30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 플러스 30이니까 얘는 얼마만큼 지연이 됐다?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서 0.5만큼 지연이 됐고, 2만큼 이동을 하는데 2ms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ms만큼 이동할 것이고,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0의 값을 가질 테니까 D4에서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면은 C의 값은 제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하고 마중에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라는 거 찾았고, 여기에 있다라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B의 D3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D3 값은 물음표고, B의 D4를 보자. 자, B의 D4 같은 경우에는 D2에 자극을 주고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5cm 떨어져 있고 속도 2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죠. 2.5에서 막전위 변화 시간 1.5니까 0이 나온다. 0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군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 시냅스가 존재해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2와 2로 같네. 그다음 마이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기억이 5ms일 때라고 돼 있어.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을 5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C의 2라고 했으면 C의 D1이에요. 자, 그러면 C의 D1까지는 가는 데 걸린 시간이 2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전위 변화 시간은 3이 될 것이고, 막전위 값은 막전위 변화 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3에서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80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니은 ㄷ 맞게 골라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얘네 속도를 구하고 자극 지점을 찾는 거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16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상대량을 매칭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유전형질 간은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동물 개체 두 개가 나와요. P와 Q. 근데, P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수컷, Q는 암컷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중에 두 개는 P의 세포, 그 다음에 두 개는 Q의 세포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쌤은 요 가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핵상을 체크해보면, 요렇게 짝이 지어지네. 그러면은 EN이다. 그런데 EN에서 짝을 짓고 보니까 얘네가 모양과 크기가 달라. 아, 그러면 성염색체 되겠다. 그래서 4 플러스 XY인 동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 간은 수컷 피의 세포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X염색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이 옆에도 X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스몰 D가 X염색체에 존재한대. 아, 그러면 D도 X염색체에 존재하네. 그 다음에 이제 B는 성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B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라고 이렇게 먼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니까 얘는 핵상이 N이고, 그 다음에 E 플러스 X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얘는 염색 분체가 없고요, 얘는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라지비가 있다면 E라는 값을 가질 거고, 스몰 D는 E라는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딱 봐도 3번하고 4번은 얘가 될수 없네. 그치?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 나는 될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E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은 이 가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1, 2, 3, 4에서의 핵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쭉 살펴봤을 때 얘만 이렇게 딱그 라지비하고 스몰비 대립 유전자의 값을 모두 알려준 게요 4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딱 살펴보니까 라지비하고 스몰비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합이 1이다. 이거는 절대 핵상이 EN이 될수 없죠. 그러면 4번의 핵상은 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다음에 얘가 이제 N이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1번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는 스몰 a의 값이 2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P의 세포는 될 수가 없죠. 얘는 라지 a를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그 라지 a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의 세포가 될수 없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만 이제 가의 세포가 될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 4번은 n이라고 했으니까 2n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P의 세포이면서 2n이고, 가가 3번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라지의 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비가 없다라는 말은 상염색체의 스몰 b만 얘는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값은 2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 d가 x염색체 있는데 얘는 x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라지하고 스몰 d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서 라지 d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4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EN짜리의 세포에 있는 라지 D가 이 4번에는 없잖아. 그러면은 얘는 P와 같은 개체는 아닐 것이니까 Q, 암컷의 세포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얘는 핵상이 N이다 라고 얘기했고, X염색체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 라지에 있으면 스몰 A는 없을 것이고, 라지 D 있으면 스몰 D는 없을 것이다. 그치? 그럼 얘는 스몰 B를 상염색체에 가지고 X염색체에 라지 A하고 라지 D를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세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1, 2번만 우리가 결정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스몰 A의 값이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절대 그 P의 세포는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EN의 세포에 스몰 A가 없잖아. 근데 얘는 스몰 A가 두개 있다라는 말은 Q의 세포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P의 세포 두 개라고 했으니까 2번은 P의 세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P의 세포에 라지 A가 없다라는 말은 그 X염색체가 없는 거니까 스몰 A도 없고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겠다. 그럼 얘는 스몰 B만 두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지 B는 원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Q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두개 가진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그 스몰 B가 얘는 없으니까 라지 B는 가져야겠죠. 근데 얘가 두 개라는 말은 얘도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제된 염색체를 가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 같은 경우에 그 E라는 값을 가지는 1번하고 2번이 된다라고 했는데, X 염색체가 있으니까

2번의 세포는 될수 없고 1번의 세포밖에 안될 것이며 요거는 휴해세포가 휴해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라지비 두 개, 그 다음에 스몰비 두 개다. 그러면 라제이는 없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이는 피해세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는 피해세포 맞고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은 4이다. 얘는 2고요. 얘는 0이었어. 2 플러스 0이니까 2라고 고쳐야 되죠? 니은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큐엑에서 스몰 a, 라지비, 라지디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려면 스몰 a하고 라지디가 하나의 XM 색채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QSF를 보니까 XM 색채에 라지A하고 라지디가 있고요. 또 다른 그 QSF, 핵상이 N인 세포를 보니까 이번에는 얘는 스몰 d하고 스몰 a가 함께 있네요. 그렇지. 그럼 스몰 a, 스몰 d가 있거나 라지A, 라지디가 있는 것인데, 얘는 스몰 a, 라지디를 갖는 생식 세포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조합은 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며, 기억만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고,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이제 17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 뽑은 우수문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계도가 그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계도를 그리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조건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중에 두 개는 XM 색채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상염 색채 있대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A의 의사 결정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대문자가 모두 우성이다. 그리고 이 가나다 중에 두 개는 우성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열성 형질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족 구성원이 지금 총 다섯 명이 남아 있어요. 쌤이 가계도로 한번 그려보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1, 2, 3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1, 2의 성별은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성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3이 태어났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요. 클라인펠터는 우리가 성염색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XXY니까 남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1, 2번에 성별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가족 구성원이 체세포 한 개당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스몰 D의 합은 라지 D의 합을 더한 것에 3배랍니다. 스몰 D의 합이 라지 D의 합의 3배래요. 그치? 자, 그 이걸로써 우리는 우선 이 D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의 형질이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 그 다음에 얘네들, 얘가 이제 그 XXY니까 그 상염색체는 제대로 받았겠죠, 개수를. 그럼 얘네들은 상염색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 두 개씩이니까 총 다섯 명으로서 2 곱하기 5, 10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개의 유전자로 얘네들 그얘 합이 이 라지디의 합의 3배다. 이걸 맞출 수 있나요? 안 되죠. 얘가 만약에 3이라면 라지디는 1이니까 3, 1이고 얘가 6이라면 얘는 2고 어쨌든 얘네들은 4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1대 3이라는 것. 3대 1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 3대 1이 되려면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10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아,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단은, 여기에서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먼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지금 5명 중에서 그 스몰 D의 합과 라지 D의 합의 그이 관계를 봤을 때몇 개하고 몇 개가 딱 맞겠어요? 지금 다섯 명이니까 얘가 두 개고 얘가 여섯 개면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하면 여덟 명을 만들 수 있겠죠. 아, 그 다섯 명을 만들 수 있겠죠. XM색체 유전으로.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그 다의 발현 여부를 보니까 자녀 1은 발현이 되었대요. 그치? 그러면 라지 D를 가지는 사람, 즉 우성 유전자를 가지는 사람이 똑같은 표현형을 가져야 될 것인데, 어머니 자녀 2, 3은 모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녀 1이 그 형질이 같게 될 것이고, 다가 발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을 가진다? 라지 D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아버지는 성염색체 있으니까 라지 D의 Y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이며, 자, 얘는 라지 D를 하나는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아버지하고 똑같으려면, 얘가 아버지하고 형질이 똑같으려면 1번은 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2번은 남자가 되겠죠.
다르니까.

딸이라면 무조건 라지디를 가져서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2번은 다가 발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성별을 먼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가 발현되지 않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스몰 DD를 갖겠죠. 그치? 그럼 엄마가 무조건 스몰 D 하나 줘야 되니까 얘는 라지 D 스몰 D가 될 것이고 얘는 스몰 D의 Y다. 이렇게 되며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스몰 D의 개수를 세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아까 여섯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모두 3번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클라인펠터구나라는 게 되면서 그럼 스몰 D는 아빠가 절대 줄수 없으니까 엄마가 스몰 DD 유전자를 모두 난자에 넣어서 줬고 아빠는 Y 염색체만 이렇게 주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난자가 형성되었을 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P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P인 난자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나머지 한 명의 생식세포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했냐면 대립 유전자가 기역이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어. 아, 그러면 정자가 형성될 때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는 변화가 생겼고 돌연 변이가 생겼고 이때 이 기역과 니은의 후보 유전자가 무엇이냐면 라지에 아니면 스몰 A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라지에하고 스몰 A는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치? 얘네들. 그러면은 라지 A, 스몰 A가 결정하는 유전자는 가염색체에 있으니까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X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나하고 다가 모두 X염색체에 존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는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만 결정을 해주면 되냐면 우열만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 다에 대해서는 우열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1번 같은 경우는 다가 발현됐는데 라지 D 스몰 D야. 그러면은 다가 우성 유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라지 D가 다발현 유전자, 스몰 D가 정상 유전자. 발현되지 않는 걸 정상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나를 이제 우성 유전이라고 쌤이 가정을 해볼게요. 우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라지 B가 나발현 유전자, 스몰 B가 정상 유전자가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B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X염색체 유전에서는 빠르죠?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밖에 못 줘. 그럼 얘는 스몰 B의 Y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 얘는 스몰 B만 가지니까 정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 2번은 어때? 나가 발현되어야 돼. 나가 발현되어야 된다고. 모순이 생기잖아. 아, 그래서 이 나는 우성 유전이 아닙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성 유전 아니니까 열성 유전이네. 그래서 스몰 B가 나발현 유전자, 라지 B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조건에서 두 개는 우성 형질, 나머지 한 개가 열성 형질이랬거든? 그럼 열성 형질인 거 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가 우성 형질이겠네. 그래서, 라지 A가 가발현 유전자, 스몰 A가 정상 유전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쓸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녀 3번은 가, 나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 2는 나만 발현되었고, 자녀 1에 다가 발현됐는데 나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왔고, 어머니는 모두 정상이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가 발현되었다라는 거 써놨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 A, B만 골라주면 되는데, 요 A, B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O하고 X 둘 중에 하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열 다 결정했으니까 써져 있는 애들은 쓸수 있겠죠. 자, 어머니는 모두 정상이에요. 그러면 가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얘는 스몰 A, 스몰 A의 유전자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정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라지 B를 하나는 갖고 있겠죠. 라지 B를 이제 하나는 갖고 있을 것이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가 둘이 X염색체에 존재하니까 연관되게끔 선생님이 쓸게요. 여기. 라지 B하고 스몰 D가 하나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게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녀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되었어. 그러면은 스몰 B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스몰 B에 스몰 D는 엄마가 줘야 되니까 엄마는 스몰 B, 스몰 D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아버지하고 1번은 여기 나를 가려놨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얘는 우선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근데 누구하고 연관되는 상황인지 모르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줄,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머니가 만약에 스몰 BD를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라지 B, 라지 D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라지 B, 라지 D는 아빠가 줘야 되니까 라지 B, 라지 D를 이렇게 똑같이 가지면서 아빠도 딸도
둘다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둘다 발현 안됨 X로 똑같아야 되는데 A, B 다르다라는조건이있잖아아그래서여기에어머니가스몰 B 를준것이아니라라지 B 에스몰 D 를준것이다라고얘기할수있겠고그렇게되면이제여기에서얘네둘이다르게되려면스몰 B 가들어가서아빠가스몰 B 라지 D 를주게된다면아버지는스몰 B 를가져서나가발현이되고요그다음에얘는라지 B 를하나가지니까발현이안된다그래서 A, B 가이렇게달라진다라는거를확인할수있습니다그쵸자그러면이제마지막으로이제여기에서이기억과니은이무엇인지만우리가판단하면되는것인데쉬워요왜냐면가에대해서는정상인사람은모두스몰 A, 스몰 A 거든요그럼어머니스몰 A, 스몰 A 아버지스몰 A, 스몰 A 인데그러면은자녀3번은원래스몰 A, 스몰 A 만나와야되는거잖아그치근데얘가지금가가발현됐다라는건라지 A 를가지고있는것이니까아버지의정자에서라지정자에서그가에대한유전자를줄때라지 A 가스몰 A 로바뀌었던거지그래서어머니와아니지반대로아버지가원래스몰 A 밖에못주는데얘가라지 A 로바뀌었던거지그래서스몰 A 가라지 A 로바뀌었고얘는라지 A 스몰 A 를가지니까가가발현되었다이렇게결정하는겁니다되겠죠자그럼이제보기가볼게요나는우성형질이다라고했는데나만열성형질이었어그래서기억틀린것이다라고얘기할수있겠고기억은스몰 A 이다자이제기억이바뀌기전이에요돌연변이생기기전이니까스몰 A 맞고디귿 P 는감수2분열비분리로형성된난자인지를물어봤는데자녀3은엄마로부터스몰 BD 만두개받아서스몰 BB 여야나가발현돼서나를확정후에2분열비분리임을확정할수있어요앞에서스몰 DD 만보고2분열비분리라했는데나의유전자형을확정해야확인이되고그래서17번답은4번입니다자이제18번문제같은경우에는우리가조금빠르게풀수있을것같아요여러분들왜그러냐얘네들은이제얘네들도마찬가지로가정을하면서시간하면서풀면은시간이오래걸릴수있지만그래도이제조금눈에보이는조건들이많기때문에가나다의유전자는서로다른두개의상염색체에존재한대요자그러면이렇게두쌍의상염색체에존재할것이고그리고가는라지 A 와스몰 A 에의해서결정되는데라지 A 가스몰 A 에대해서완전우성그리고나는라지 B 와스몰 B 에의해결정되는데얘는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처럼유전자형이다르면표현형이다르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그리고다는한쌍의대립유전자에서결정되는데유전자에 DEF 가있대요그다음에표현형은네가지인데이중에 DD 인사람과 DE 인사람의표현형이같고 DD 하고 DF 인사람의표현형도같대요그치자그럼얘네들에서네가지가나오게되려면뭐가있겠어 EE, EF, FF 이런애들은표현형이달라야지만네가지가나오게되는거예요어차피세개의유전자로만들수있는유전자형은총여섯가지밖에없으니까얘네들이모두다른표현형이다라고얘기할수있습니다그리고유전자형이이렇게생긴남자와남자 P 와요것인여자 Q 사이에서 A 자녀 A 가태어날때 A 에게서나타날수있는표현형은최대12가지다라는거예요그럼두쌍에서각각을했을때4곱하기3이나3곱하기4일것이다라는걸우리가생각해볼수있을것이고이때자녀가가지는유전자형중에이러한표현형이유전자형이있다라고얘기를했으니까이조건을만족시키게끔우리가얘네들을어떠한연관상태인지찾아내야됩니다그쵸자그러면지금여기에서뭐두개는연관돼있고하나는독립되어져있을테니까하나를독립이라고가정해야되잖아그러면지금여기에서제일유전자형이복잡한다를독립되어있다라고한번생각을해보도록할게요그러면은얘따로얘따로이렇게생각을해줘야되죠그러면 P 하고 Q 에서다에대해서는 P 는 DF, Q 는 EF 입니다그러면이사이에서태어나는자손의유전자형은무엇이냐면 DE 와 DF 와 EF 와 FF 그러면 D 가들어간애들은모두표현형이같았으니까한가지두가지세가지세가지나오네그러면지금여기에서그 P 는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가나에대해서이러한유전자형을갖고 Q 도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러한유전자형을갖습니다그러면얘가지금독립되어있다라고가정했으니까얘네둘은연관이되어있어야되는데이때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가나오려면스몰 A 라지 B 연관되는애있고스몰 A 스몰 B 연관되는애가있다라는거예요그러면이쪽한쪽에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가있다면얘가나오는거니까이런애가나오려면스몰 A 라지 B 있으면여기엔라지 A 스몰 B 이렇게나와야되는것이죠그러면여기에서
표현형이 네 가지 나오면 4, 3, 10이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라제이 라제이 라지비스물비.

그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라지에이스몰A에 라지비 라지비. 얘하고 얘 만나면 라지에이스몰A에 스몰비 스몰비. 얘하고 얘 만나면 스몰A 스몰A에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A가 들어간 애들은 표현형이 같지만 여기가 지금 다 달라. 그래서 세 가지 다르고 얘는 표현형 다르고 그러니까 아, 네 가지 나오네 표현형. 그러면 4, 3, 12, 12가지 딱 나오죠. 아, 그래서 얘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게 맞구나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때 A의 자손에서 가나다의 표현형이 나와 다만 P와 같을 확률이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얘가 P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으려면 우선 이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고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나만 같을 확률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보니까 얘는 가에 대해서 라지 A 스몰 A야. 그럼 라지 A가 들어간 애들은 안 돼. 얘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지금 가에 대해서 다르고 나에 대해서는 같죠. 라지 B 스몰 B니까. 아, 얘 하나밖에 없네. 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을 곱하면 가 나에 대해서 4분의 1, 다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나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어디를 가정하느냐에 조금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풀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문제는 이제 가계도 해석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영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가나다의 유전자 중한 개는 X염색체,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대요. 아, 그럼 다 따로따로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가는 라지 H 스몰 H, 그다음에 나는 라지 R 스몰 R, 다 같은 경우에는 라지 T 스몰 T로 쓰는데 대문자가 모두 우성이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계도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으니까 걔네들의 표현형을 먼저 가계도에 표시해 볼게요. 우선 A는 여자겠죠? 그 다음에 B는 남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1번, 4번 가만 표현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나만 발현되었으며 3번하고 5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리고 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알려줬어요. 이 가계도 구성원 1AB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대요. 그러면은 1번에다가 다 써주고 A에다가 다, 그 다음에 B에다가 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라지 H하고 스몰 R, 그 다음 스몰 H하고 라지 T를 더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사이에서 이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어떤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지 봐야 되는 건데 같은 부모가 아니잖아. 표현형이 모두 다 가나다에 대해서 다르니까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누구를 먼저 볼까라고 봤더니 얘가 눈에 딱 띄어요. 자, 3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면 얘네들 같은 거 먼저 봐주시면 좋은데 스몰 h하고 라지 t를 더한 값이 3이라는 것은 얘는 1 플러스 2든 2 플러스 1이든지 간에 어쨌든 스몰 h도 있고 라지 t도 존재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A한테. 자, 그러면 A에게 라지 T가 어쨌든 존재합니다. 얘는 라지 T를 가져요. 상에 있든 X염색체에 존재하든. 라지 T를 가지는데 다가 발현되었다라는 것은? 그렇지. 다는 우성 유전자이다. 그래서 얘가 다발현 유전자고, 스몰 T가 정상 유전자예요라는 거를 먼저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우성 유전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 X염색체 유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지.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가 눈에 띄냐면 여기 1번하고 4번이 눈에 띄네. 왜? 1번은 다가 발현된 아빠예요. 그리고 4번은 정상인 딸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우성 유전이면서 X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빠하고 딸이 다발현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다른 형질을 가지니까 얘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렇게 먼저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선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정상인 사람들, 즉, 다라고 안 써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몰 TT가 되겠네요. 아까 여기에서 1AB 빼고는 모두 스몰 T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볼게요. 스몰 TT, 그 다음에 스몰 TT, 그 다음에 스몰 TT, 스몰 TT. 이렇게 모두 써놨습니다. 그러면 1번 결정되지 않아요? 얘는 스몰 T를 4번에게 줘야 되는데 다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T 스몰 T고 그 다음에 5번이 스몰 TT라는 건이 A로부터 스몰 T 하나 받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T 가져야 되는데

7번이 스몰T니까 라지 T 스몰T다라고 이렇게 얘네들 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전자형을 쓸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결정된 거잖아요. 라지 T의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T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스몰 H는 하나 있다라는 게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T가 하나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얼마로 기억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가 제로야. 아, 스몰 T만 두개 있으니까 라지 T가 제로야. 그러면은 스몰 H로만 요 니은의 값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에 여기 기억하고 니은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이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억하고 니은의 값을 여기에서 그냥 가정을 안 하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을 1, 그 다음에 니은을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2가 되는 순간, 아까 라지 t가 0였기 때문에 여기 스몰 h의 값이 2가 된다라는 말은 얘는 스몰 h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이 스몰 h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남자인데 한 쌍의 유전자, 즉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건이 스몰 H로 결정되는 가형질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 H일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얘는 정상 유전자가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H가 가 발현 유전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이제 얘로 모순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를 봤을 때 얘는 가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라지 H를 이렇게 하나는 가져야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될 겁니다. 정상이니까. 그러면은 3번은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 대해서 안 나와 있으니까 스몰 H를 하나는 가져야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 스몰 H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성립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성립이 되죠. 그리고 B에 대해서 얘는 스몰 H가 제로여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스몰 H를 줬으니까 B가 스몰 H를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스몰 H가 제로여야지만 여기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네. 모순점이 생긴다. 그래서 기억의 값을 1, 니은의 값을 2라고 뒀을 때는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기억이 2고 니은의 값이 1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니은의 값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스몰 h의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h의 값이 1이다. 그러면 7은 스몰 h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 된다라는 소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애도 스몰 h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B도 스몰 h를 하나 가진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은요, 3번은 스몰 tt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A 같은 경우에, 여기 A죠. A니까 스몰 t, 라지 t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h가 두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2 플러스 1이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스몰 h, 스몰 h로 이렇게 결정,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가나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X염색체 유전인지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나가 X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썼던 거니까. 자, 상염색체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스몰 H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있다라는 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라지 H 스몰 H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라지 H 스몰 H일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얘는 가가 열성 유전돼서 라지 H가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H가 가발현 유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가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아까 a는 스몰 h, 스몰 h로 확정이었어. 그러면 6번은 무조건 스몰 h, 스몰 h밖에 못 나오는데, 스몰 h만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래. 모순이 생긴다. 아,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놨을 때 모순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가가 XM색체 유전이고,
나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이제 X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7번은 스몰 H의 Y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가 스몰 H만 가질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스몰 H가 정상 유전자, 라지 H가 가발현 유전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고 써져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2번이 정상이면서 여자야. 스몰 H를 가지게 될 것이야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번은 스몰 H만 가지니까 라지 H는 제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기억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스몰 R을 두개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 R만 두개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스몰 R만 두개 가지는데 나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스몰 R이 나발현 유전자, 라지 R은 정상 유전자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의 우열관계와 어떤 염색체 있는지를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유전자형만 확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가에 대해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스몰 H의 Y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받고,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의 Y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6번은 스몰 H의 Y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가지는데 2번으로부터 무조건 스몰 H 하나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의 Y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쌤이 이거 지금 왜다 쓰고 있냐면, 2번에서 스몰 H랑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도 확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제 써본다고 하면, 나는, 나라고 써져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스몰 R만 가지겠죠.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2번은 썼고, 그 다음에 7번도 스몰 R, 스몰 R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나가 안 써져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을 이렇게 받아야 돼. 스몰 R을 5번에게 줄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스몰 R만 가지는데 6번이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이 스몰 R이거든요. 그럼 라지 R을 줄수 있는 건 A밖에 없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7번에게 스몰 R을 줄 테니까 얘는 스몰 R을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스몰 H만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 H가 제로잖아. 그치? 근데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스몰 R이 1이라는 거야. 그럼 스몰 R이 1이라는 건 라지 R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얘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인데 2번으로부터 스몰 R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R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게 될 것인데, 이 옆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확정을 했고, 이제 보기 가봅시다. 니은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니은의 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아까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스몰 H하고 라지 R을 모두 갖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봤더니, 우선 A. 스몰 H하고 라지 R 같죠? 그 다음에 4번. 스몰 H하고 라지 R 가져요. B도 스몰 H하고 라지 R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스몰 H하고 라지 R 갔는데 이 사람들 빼고는 없죠. 4명이 맞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A와 같을 확률.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다는 발현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H에 대해서도 정상이니까 다만 발현될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지금 B가 스몰 HY니까 스몰 HY랑 라지 H 스몰 H 사이에서 가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스몰 H만 갖는 애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치? 그것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에서는 자녀가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만 나올 텐데 나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얘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2분의 1될 것이며, 그다음에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사이에서도 자손은 라지 T 스몰 T와 스몰 T 스몰 T니까 다가 발현되려면 라지 T를 가지는 애 2분의 1이다. 그래서 셋을 곱하면 8분의 1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향곱셈법과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 얘는 그래도 좀 계산을 쉽게 할수 있게끔 감춰놓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개체수가 나와 있어요. 자, 개체수의 합을 쭉 해보니까 40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
개체수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상대 밀도를

0: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100%로 만들어 합을 100%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얘네들에다가 얼마를 곱해주게 되면 되냐면, 얘는 2분의 5를 곱해주면 40을 10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를 2분의 5를 곱해주게 된다면, D는요, 20%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 곱하면 얘는 30%, 얘는 3, 5, 15, 15%, 그 다음에 7, 5, 35, 35%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출현한 방향으로서는 우리 상대 빈도를 구할 수 있고요. 얘네 합이 20이잖아. 그치? 얘네를 100으로, 합을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50만 곱해주면 되겠다.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5, 3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도도 얘네를 그냥 1, 2, 3, 4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10이잖아. 그러면은 10%, 20%, 30%, 40%가 상대 피도 되겠다. 그럼 우리 중요치라는 것은 상밀이, 상빈이, 상피를 더해준 값이니까 얘네들, 지금 선생님이 쓴 값을 더해주면 80 나오고요. 50 나오고요, 90 나오고요, 그 다음에 80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치가 가장 큰 애가 우점종이니까 지역 1에서는 요 C가 우점종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는 더 간단해요. 왜? 여기에서 지금 두 종밖에 없어. A하고 C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이 25가 되는 것이니까 상대 밀도는 68%와 32%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합이 10이니까 얘네들 60%와 4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얘네들 그냥 1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총 4인 거죠.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그러면 75%. 그치? 자, 더해주게 된다면 얘는 153이 나오고요, 얘는 147이 나와요. 이 값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지역 2에서는 우점종이 누구다? 여기 A다. 그래서 1에서의 우점종 C, 2에서의 우점종 A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까요? 보기 기억에서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1에서는 4종이나 있고요, 2에서는 2종밖에 없어요. 종의 수만 보더라도 종 다양성은 1에서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의 상대 피도는 1에서와 2에서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A의 상대 피도 1에서는 10이고 2에서는 25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과 2에서 각각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즉 우점종을 구하는 건데 모두 C가 아니었어요. 2에서는 A였잖아. 아, 그래서 틀렸고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골라주면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제 6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 6회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들 꼭 오답 노트 쓰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금 6회차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12번 문제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 회차가 달라지더라도요. 각각의 회차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파트는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 드셨죠? 예를 들어 절대 연령? 예를 들어서 식현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별의 물리량?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왔던 파트들이요. 실제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 이 강의를 100% 활용하려면요. 그냥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만, 아, 나 이거 다 풀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제시하는 다음은골 문항 있잖아요. 그 문항에 대한 풀이 반드시 진행하시고, 내가 놓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100%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요, 요거 딱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요.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엘니뇨이고 어떤 게 라니냐 시기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살짝 와서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곳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평상시에 비해서 값이 어떻게 달라졌냐?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평년보다 어떻게 달라졌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 라니냐 시기일 때랑 엘니뇨 시기일 때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다시피요. 우리가 이렇게 서태평양이랑 여기 너무 기울어져서 다시 그릴게요.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또 기울어졌네.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느냐? 나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태평양은 이제 호주 쪽. 그리고 동태평양은 페루 앞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우리 문제에 나온 것처럼 경도를 이용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도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금 안 잡고 계셨던 분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서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경도로 따지면요. 서경 몇 도가 아니라 동경 몇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인데 대략 동경 130, 140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동쪽 아니야? 동태평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도로 따졌을 땐 동경이더라. 그리고 동태평양 마찬가지입니다.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곳인데, 경도로 따지면요, 약 서경 1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로 나타냈을 때도, 어디가 동태평양인지, 어디가 서태평양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선생님은 이거를 항상 순서대로 외우세요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무슨 변화부터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역풍의 세기 변화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라니냐는요, 뭐든지 원래보다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라니냐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해집니다. 요게 1번이에요.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져. 그걸 선생님이 화살표 반쪽으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 방향으로 해수도 이동을 하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 라니냐 시기에는 적도 해류의 세기가 더 강해지게 되더라. 이게 2번.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우리 서쪽으로 이동했던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게 2번.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니냐 시기는요, 평소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니까 서쪽에 해수가 쌓이고 동쪽에 해수가 부족하더라. 해수면의 경사가 심해집니다.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으로 집 나갔던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가 원래보다 완만해지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집 나간 해수, 발산한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요.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 근데 용승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찬 해수가 용승하는 게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이더라. 자, 그런데 이런 표층수온의 변화가 결국에는요, 대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줬었지.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따뜻한 해수가 모여 있으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따라서 상승기류 발달하더라.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 쪽에서 상승기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상승기류가 이렇게 서쪽에서 강해지고 동쪽에선 하강기류가 강해져서 워커순환이 강화되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구름대도 같이 동쪽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고 워커순환의 세기가 약해지더라. 이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생기고 비 내리더라.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구름대 강수현상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엘니뇨 시기에는 동쪽에서 구름대 생기고 강수현상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엘니뇨와 라니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에서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봐봐요. 경도로 나와 있지. 경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지금 남쪽인데, 동경 140도잖아. 우리가 아까 동경 140도, 아,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경 100도이니까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요. 진한 색일수록 수온이 높은 건데 간은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되게 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이에서는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가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버렸구나. 아, 라니냐 시기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나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와 버렸구나. 그래서 동쪽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졌구나. 그럼 네가 엘니뇨 시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큰 것.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더큰 값을 가지는 걸 골라봐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동서 방향의 해수면 부근의 수온 차이. 자, 여러분들. 동서 방향의 해수면의 수온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느냐? 무역풍 때문에 서쪽은 따뜻해지고 동쪽은 차가워진 거거든. 그러면 이 무역풍 때문에 생겼던 차이는 무역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차이가 심해지겠지. 따라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차이는요, 무역풍이 강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의 두 방향의 해수면 부근의 수온 차이 더큰거 맞아요.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의 기압 분해에 서태평양에서의 기압이라고 했는데 라니냐 시기에 이 값이 커지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 라니냐 시기는요, 서태평양에서 상승기류이니까 기압 낮아지고요.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입니다. 기압 높아지더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졌으니까 이 값은 라니냐 시기에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구름의 두께. 그렇지, 지금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몰려갔으니까 서쪽에서 구름의 두께 더 두꺼워지게 되더라. 라니냐 시기에 더 두꺼워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억 디귿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빙하 동위 원소.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비 문제인데 요게 사실 기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온 김에 잘 봐주시면 좋은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해양 생물 화석이 가고요. 나는 빙하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해양 생물. 나는 빙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야. 아, 지금 이 산소 동위 원소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랑 관련이 있어요. 고기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라는 건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비와
해양 생물의 산소 동위원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간단히 옆에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바다가 있어. 자,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그 증발된 해수가 구름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구름이 강수 현상으로 내리는데 극지방에서는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될 거고 이 눈이 쌓여서 빙하를 만들게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의 동위 원소 B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증발한 해수에서 온 산소의 동위 원소 B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지금 해수에서 일부의 물이 증발한 거잖아. 그럼 증발하지 않고 바다에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물도 존재하겠지. 그럼 이 잔류하고 있는 물은 그 안에 있는 해양 생물의 생명 활동에 쓰이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해양 생물이 이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해양 생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양 생물의 화석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 원소 B는요. 물에 잔류했던, 바다에 잔류했던 것이 해양 생물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16산소에 대한 18산소의 비를 따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18산소는 16산소보다 중성자를 두 개나 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 무겁단 말이야. 더 무거우면요, 증발돼서 대기 중에 남아있기가 더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산소를 증발해서 대기 중에 많이 포함시키려면요, 지구의 기온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28산소가 멀리까지 이동해서 빙하의 형태로 남을 수가 있거든.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요, 빙하 속에 18산소의 동위 원소가 많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지구의 기온이 높았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는 그 당시의 기온과 비례하더라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A 시기는 지금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 B가 높은 시기. B 시기는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가 낮은 시기. 우리 기온이랑 빙하 속 산소 동위 원소 B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했으니까요. 기온은 A 시기가 더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대륙 빙하의 면적 비교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빙하의 면적은 당연히 그 당시 기온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기온이 높으면 그만큼 빙하가 많이 녹으니까 대륙 빙하의 면적은 좁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A 시기랑 B 시기를 비교를 했을 때 A 시기의 기온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빙하의 면적은 A 시기가 더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해양 생물 속 동위 원소 B가 증가하면 빙하 속의 동위 원소 B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봐봐요. 빙하 속의 동위 원소 B가 높을 때는 해양 생물 속의 동위 원소 B는 낮았어. 빙하 속의 동위 원소 B가 낮을 때는 해양 생물의 동위 원소 B는 높았어. 이 둘은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증발하고 남은 게 잔류잖아. 그러면 18산소가 많이 증발해서 빙하로 갔으면 잔류에 있는 거에서는 18산소가 양이 적은 거지. 반대로 18산소가 증발을 잘 못해서 빙하로 잘안 나갔어. 그러면 잔류에 있는 18산소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반대 양상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해양 생물에서 증가하면요, 우리 빙하에서는 이 값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잘 잊고 있었던 개념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14번입니다. 별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요런 거 우리 같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 이 별의 표면 온도 비교하는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분광형이 A형과 G형. 이두 개의 표면 온도를 제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계열성이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일단 A형별, G형별이라는 건 분광형이잖아. 이 분광형은 별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렇지.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표면 온도를 따져줬을 때 우리가 이 곡선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곡선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시면 람다맥스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람다맥스를 구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람다맥스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람다맥스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나아가 가보다 더 람다맥스의 파장이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람다맥스가 더 길어요. 그런데 우리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하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가의 표면 온도보다 나의 표면 온도가 더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두 개의 별이 A형과 G형별이라고 했으니까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게 A형별, 표면 온도가 더 낮은 게 G형별이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나가 A형별, 가가 G형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거. 지금 나 A형별에서요, 흡수선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요 흡수선이 관측이 되거든요. 이거 누구의 흡수선일까? A형별에서 가장 강하게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렇지, 바로 중성수소의 흡수선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는 분광형이 G형별인 주계열성의 자료이다. 그렇지.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위에 언덕의 꼭지점 찾아주시면 되고요. 꼭지점이 지금 나가 더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별의 광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별의 광도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힌트가 있었지. 우리 문두에서 이두 개의 별이 둘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죠.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맞아요.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더라. 따라서 모는 짧더라. 그렇지. 수소를 매우 빠르게 연소해서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따라서요, 별의 광도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더클 거야.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은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하고 있고요.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요. 이거 선생님이랑 닮은 꼴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별의 물리량 문제가 무서운 게요.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요렇게 표의 형태로 나올 때가 많아요. 별 ABC가 있고 요러예요, 요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 문제 풀이는 상당히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15번 문제는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ABC가 각각 주계열성, 밝은 거성, 그리고 백색의 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표면 온도 값이 태양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 등급은 사실 광도랑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지. 광도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광도도, 지금 표면 온도도 태양을 1이라고 두었을 때 ABC를 아주 간단한 B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도도 우리가 어떤 기준값을 정해주고,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값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요, 이거 사실 사람마다 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분수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제곱 쪽으로 값이 커지는 게더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를 값을 비교를 해요. 이 중에서 광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일까? 그렇지. 절대 등급이 제일 클수록 광도가 작으니까 A가 지금 가장 광도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광도를 1이야 이렇게 써주

됐죠? 그럼 우리가 요 강도를 1이라고 정했어.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A랑 C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C가요, 몇 등급 차이 나느냐? 20등급 차이가 나요. A에서 마이너스 20등급을 해주면 C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20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거 강도가 몇배 차이 나는지를 딱 알거든요. 몇배 차이 나냐면 10의 8제곱이 차이가 납니다. 요게 지금 잘안 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연습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5등급의 광도 100배 차이잖아. 그리고 10등급의 광도 10,000배 차이잖아. 그럼 20등급은 10등급 더하기 10등급이거든. 그럼 우리 등급이 더해질 때는 광도는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4제곱, 10의 4제곱 하니까 10의 8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자, B랑 C를 봤더니 5등급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5등급의 100배 차이라며. 그치? 5등급의 100배 차이인데 C가 지금 더 마이너스 값이니까 더 밝은 거죠? 광도가 더큰 겁니다. 따라서 B가 C보다 100배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의 광도는 10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일단 요렇게 해놓고 기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음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광도 계급을 맞추어 주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각각이 주계열성, 밝은 거성, 백색외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주계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밝은 거성, 하나는 백색외성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요, A는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아요. 표면 온도가 좀 높은 편. 그런데 절대 등급이 엄청 낮아. 그죠? 아, 절대등급이 엄청 커. 그 말은 광도가 엄청 작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아, 백색외성이겠구나가 돼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요. C는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은데, 절대등급은 태양보다 작아. 즉, 광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가 밝은 거성이구나.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이게 바로 안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H활도를 그려서 표시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절대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로축을 절대등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등급, 0등급, 플러스 5등급, 플러스 10등급.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요런 형태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태양의 위치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 태양은요,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 즉 대략 플러스 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면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5 정도 되는 주계열성이니까 태양은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양을 기준으로 A, B, C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1.5배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때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12.6이니까 여기에 A. 자, 그 다음에 B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배입니다. 2배인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4니까 대략 여기가 B. 자, C는요, 그래서 주계열성인 거고, C는요, 지금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가로축은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훨씬 더 작아요. 광도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가 C. 요렇게 해주고 나니까 우리가 별을 위치를 정확히 분류해 줄수 있는 거지. 따라서 A는 백색외성이고, C는 밝은 거성이구나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보면은, 기억은 7이고, 니은은 2이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큰 거지. 일단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B와 태양의 질량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B와 태양은 둘다 주계열성이야. 우리 주계열성은요, H활도에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어떻더라? 그렇지.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B랑 태양 중에서 B가 더 질량이 큰 거죠. 네, B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D긋입니다. C의 반지름은 A의 몇 배인지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요거 공식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D긋 풀어볼게요. 우리 반지름은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지. 이때 지금 A랑

C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C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에 비해서 표면 온도와 광도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A는 표면 온도 1.5, C는 1이니까요. C는 A의 3분의 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3분의 2예요. 이것은 표면 온도가 3분의 2의 제곱이더라. 그거 분해. 지금 광도가 C가 A의 10의 8제곱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제곱근 씌웠으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다. 자, 이걸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디귿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2,500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게, 여러분들 요런 거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요거 한번 연습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이거 분명히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 상당히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등급과 밝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등급값은 어떨수록 밝기가 밝더라. 맞아요. 등급값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건요. 등급값이 더해지거나 빼질 때, 등급값이 더해지거나 빼지면요. 밝기는요. 곱해지거나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1등급 차이 날 때. 우리 밝기가 1등급 차이, 아니, 등급이 1등급 차이 날때 밝기는 몇배 차이더라? 1등급 작아질 때마다 밝기 2.5배 차이 난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외워야 됩니다.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원래 가장 기본이 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등급이 5등급 차이 날 때. 우리 5등급 차이 날 때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였지.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100배.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등급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0등급. 자, 여러분. 이두 개는 딱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등급을 볼게요. 10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5등급이지. 그럼 5등급 더하기 5등급인데, 우리 등급이 더해질 때는 밝기는 곱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등급 더하기 5등급을 해주면요. 밝기는 100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밝기가요, 10의 4제곱배. 만 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좀 초급.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게 많아요. 딱딱 정해줄게요. 외워놓으면, 선생님,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싶을 수 있지만, 문제 풀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가치가 충분해요. 자, 볼게요. 일단 2등급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2등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2등급은 1등급 더하기 1등급이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2.5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몇이냐면 6.25배입니다. 여기까지 외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3등급도 외워주셔야 돼요. 3등급. 누가 나올지 몰라. 시험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3등급. 3등급까지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6.25에서 2.5를 곱하면 그게 대략 몇이 나오느냐? 한 1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3등급 차이 난다 하면은, 이거 밝기가 16배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외워야 되는 거,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이 정도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나머지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4등급 볼게요. 4등급도 알아야 돼요? 아,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나와도 내가 할 말이 없거든. 그럼 외워주셔야겠지. 자, 그럼 봐봐요. 4등급은요. 4잖아, 4. 4는요. 5 빼기 1이지. 그럼 봐봐요. 5등급일 때100 빼고 1등급일 때 2.5배거든.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100 나누기 2.5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해주면 값이 몇이 나오느냐? 40배가 나옵니다.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5 빼기 1이니까 100 나누기 2.5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등급도 볼게요. 6등급.

자, 6등급은 5등급 더하기 1등급이잖아. 그럼 100 곱하기 2.5 해주시면 되겠죠? 250. 그쵸?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등급도 볼게요. 7등급 여기다 쓸게요. 7등급. 자, 7등급 보겠습니다. 250까지 했고. 자, 7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2등급이잖아. 그럼 100 곱하기 6.25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625.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것만 외우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8등급도 할수 있죠? 8등급? 8등급은 5등급 더하기 3등급이잖아. 그러면 100 곱하기 16이니까 1600배.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9등급 보겠습니다. 9등급. 자, 9등급은요. 10등급에서 1등급 빼주면 되지. 또는 5등급에서 4등급 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40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000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사실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상급자 가정으로 가면요. 좀더 상급자 가정으로 가면 뭐도 물어볼 수 있느냐? 2.5등급 차이 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 2.5등급. 2.5등급. 1.5까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요. 2.5 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2.5 더하기 2.5는 몇이에요? 5등급이지. 2.5 더하기 2.5는 5야. 그러면 2.5에서의 차이가 A배라고 하면은 A배 곱하기 A배가 100배가 됐다는 거지. 따라서 2.5가요, 밝기가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나온 적 있어요. 알아두시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7.5등급도 구할 수 있어. 7.5등급. 7.5등급은 2.5등급에다가 5등급 더한 거잖아. 그러면 10에다가 100을 곱해준 거니까, 아, 밝기가 1000배 차이 나는 거구나.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거 반드시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요거랑 닮은꼴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반드시 외우는 거 미루지 말고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바로 연습해 보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진짜 수능에서 적파트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엄청 든든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괜히 몇 등급 차이 날때몇배 차이 나는지 이거 계산하다 시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저런 거에서 시간 단축해 주셔야 되니까 반드시 외워 주시고. 자, 그럼 닮은꼴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는 표면 온도를 그냥 주어줬었거든. 근데 이렇게 표면 온도로 바로 주어주는 게 아니라요. 요런 식으로 비교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요거 슈테판볼츠만 법칙의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의 비를 나타내 줄수 있더라. 자, 그럼 표면 온도 알았고. 별의 반지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광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도를 비교를 해서 절대 등급 비교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어려운 게 무엇이냐? 절대 등급이랑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 하나 써보면, 겉보기 밝기는요, 일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겉보기 밝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이 밝으면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광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요 식이 문제에서 활용되면은 문제의 난도가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때 8등급 차이 나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8등급 차이 나는 거 봐보시면, 등급이 8등급 차이 난데, 그럼 이거는 3등급 더하기 5등급이잖아. 그럼 우리 아까 3등급 차이 날때 16배 밝기 차이나가 난다고 했고, 그리고 5등급마다 100배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1600배의 밝기 차이가 나는 걸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에서 보시면요. 가와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핵융합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를 보니까요. 헬륨끼리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거성이나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요거 딱 봐도 시에노 순환 반응이죠.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구나. 그래서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와나에서는 모두 탄소가 존재한다. 그렇지. 여기도 탄소가 존재하고 여기서도 탄소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니은입니다. 태양이 진화하는 동안 중심부에서는 가와나가 모두 일어난다. 그렇지. 일단 나는 요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따라서 주계열 단계에서 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는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 가의 반응 일어날 수 있더라. 이때 선생님이 또 기억하라고 했었던 그래프 있었습니다. 우리 HR도에서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하는 경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가 지금 태양의 위치이고, 우리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 다음에 행성 상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에 도달하더라. 이때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렇지, 가다가 광도의 피크점 찍는 요 지점. 요 지점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평균 온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가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리고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기본적으로 1억 켈빈 이상이 될 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따라서 평균 온도는 헬륨 핵융합 반응,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다.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식현상으로 인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제 식현상으로 인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고, 또 요거랑 도플러 효과를 같이 문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 요런 문제 잘 풀려면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 뭐 4회차, 5회차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 중심별의 밝기 변화 그래프에다가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 즉,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를 여기다 더 씌워서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라고 했냐면, 우리 지구가 있을 때, 관측자가 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별이 공전하고, 그리고 그 바깥을 이렇게 행성이 공전을 하잖아요. 자, 이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가장 후퇴했을 때, 그리고 행성이 지구에 가장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게 식현상이더라. 따라서 우리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는 사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사인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나한테서 후퇴하는 거, 마이너스면 접근하는 것이더라. 근데 지금 요 지점은요, 별이 관측자로부터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거든.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라는 건 후퇴가 쌓이고 쌓이고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가 쌓여서 이제 접근하기 바로 직전 여기 시선 속도가 0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더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가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내가 이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저 위에다가 더 씌워서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지금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게 T1.

T5잖아. 그러니까 T1이랑 T5에서는 시선 속도가 0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사인 그래프의 하나의 주기인 거예요. 하나의 주기 360도가 되는 거고, 이때 지금 이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은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느냐?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T1에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0이 되는 지점. T5에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0으로 바뀌는 지점. 0이 도달하는 지점. 그래서 여기가 시선 속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더라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선 속도는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다 상수값이다라고 하면은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도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즉 후퇴하고 있으면 적색 편이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고,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접근하고 있으면 청색 편이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봐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요 그림을 요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그래프에서 각각에서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크해 주면 되느냐? 자, 볼게요. 나는요, 외계행성과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다. 그러니까 최대 편이량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 90도가 되는 요 지점. 최대값을 가지는 지점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기역일 때 여기가 지금 고유 파장이거든. 람다 맥스.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0인 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기역은요,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이면서 최대값을 가진 지점이야. 그러니까 기역은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이면서 최대값을 가진 지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라고 해도 돼요. T4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도 기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이 값이 0을 가지고 있어. 아, 델타 람다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T1이 되는 거야. 여기가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람다 맥스, 델타 람다 맥스가 마이너스로 최대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이면서 최대값인 거 여기지, 여기. T2, 여기가 디귿. 그 다음에 다시 연속적으로 돌아와서 리을일 때가 람다 맥스가 0. 그러니까 T3일 때가 리을. 요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이 중심별이 90도 공전하면서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역 보도록 할게요. 가에 T3에서 T4 동안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파장은 계속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 자, 이미 우리가 다 풀어놨어. 왜냐? T3에서 T4일 동안 우리가 파장의 변화량을 이미 다 구해놨거든. 보면요, T3일 때 파장의 변화량이 0이었다가 T4로 가면서 적색 편위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지구 중심별 행성이 이루는 각도, 중심별이 가운데에 있을 때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것이 리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리을일 때의 상황을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 리을일 때의 상황을 봐주시면 리을이 여기거든요. 우리 아까 니은일 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잖아. 왜냐?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했을 지점이니까. 근데 리을은요, 쭉쭉쭉쭉 가서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지. 그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되기 직전이니까. 요때는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야, 지구에. 그러면 그곳의 위치를 요 그림에다가 그려보면 중심별이 최대로 접근했을 때니까 요때가 리을. 그리고 행성은 바로 최대로 후퇴해야겠지. 요때가 리을. 그리고 요 노란색 점은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을일 때 보면은 지구

신별, 아, 여기죠, 리을. 그리고 행성. 지구, 리을의 중심별, 리을의 행성. 이루는 각도가 180도예요. 180도. 반면에 니은일 때는요, 지구, 중심별, 행성 하면 이 각도가 0도가 되는 거지. 따라서, 리을일 때이 각도가 180도가 되더라. 그럼 180도니까 각이 최대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최대 시선 속도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고유 파장이랑 파장의 최대 변화량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시선 속도의 이제 최대 값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공전 속도가 될 거고요. 이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은 고유 파장 400 나노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량, 최대 변화량 8.8 나노미터이고요.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 곱해주시면 되겠죠. 공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시선 속도가 몇이 나오느냐? 6600km 퍼세크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선 속도의 크기는 6000이 아니라 6600km퍼세크이더라라고 해서 디귿이 틀렸고요. 니은만 맞으니까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요좀 어려운 문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요 문제도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파장이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고유 파장이 600나노미터가 되겠어요.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을 따져주시면 0.05-0.05-0.1-0.05가 되는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 델타 람다의 최대값이 0.1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값, 마이너스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결국에는 파장 변화 그래프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파장 변화 그래프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최대값을 가졌어요. 여기가 t0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풀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입니다.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이더라. 자, 문제를 보니까요. 두 개의 주계열성 X와 Y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가능지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행성,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역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니은은 생명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의 바깥쪽 경계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디귿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가 이쪽이니까 이거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가능지대는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그 폭도 넓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X와 Y의 광도를 비교하면 X보다 Y의 광도가 크더라.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요, X랑 Y가 주계열성이거든요. 주계열성은 광도가 크다는 건 질량이 크다는 거지. 따라서 질량은 Y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표면 온도를 비교할 때는요, 생명가능지대를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생명가능지대 내부에 있냐. 또 생명가능지대 내부에서 안쪽 경계에 가까우냐, 바깥쪽 경계에 가까우냐. 이걸로 우리가 행성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생명가능지대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잖아. 이거보다 가깝다는 건 너무 뜨거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바깥쪽에 있다는 건 너무 차가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경계에 있는 디귿이 표면 온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기역.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니은이 가장 차가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니은이 더 낮다라는 니은은 맞는 얘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 그 구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 거잖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 기역이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우리 특이 은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전파 은하와 K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아, 우리 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 지금 은하인데, 하나의 별처럼 보이네. 아, K사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K사의 특징을 보면은,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K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색 편이가 크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 아, 적색 편이가 커? 그렇게 빠른 속도로 후퇴해?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건 허블 법칙에 의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천체다라는 뜻이었고. 근데 우리 우주 공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 사실은 무엇을 뜻하더라? 그렇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가 아니라 과거, 초기 우주에만 존재했던 은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은하가 되겠고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나가 지금 전파 은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전파 은하는 그냥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았을 때는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이더라. 그런데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면은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구역에서 전파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뚜렷하게 보이는 거, 엄청 빠른 물질의 흐름인 제트 관측이 되고요. 이 제트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해서 고여 있는 로브라는 구조가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기억 볼게요. 가는 전파 은하 아니고 K사예요.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중심부의 질량 분의 은하 전체의 질량, 우리 은하랑 비교해봐라라고 했는데, 우리 은하는 그냥 일반적인 은하예요. 일반 은하. 근데 우리 특이 은하가 일반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이 은하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중심부의 밝기가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밝다라는 게이 특이 은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중심부의 질량 분의 은하의 전체 질량을 따졌을 때, 우리 지금 중심부의 밝기 자체도 밝을 거고요. 또 지금 요게 타원 은하잖아요, 타원 은하. 우리 타원 은하는요, 중심부에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올수록 질량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잖아요. 나선 은하는 우리 중심부에도 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외곽부에 암흑물질이라는 질량이 거대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전 속도가 외곽부로 가도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은하의 중심부 질량 분의 우리 은하 전체의 질량은 우리 은하보다 나가 더요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은하보다 더 작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와 나의 은하들은 모두 특이 은하로 분류된다. 그렇지. K사와 전파 은하 모두 특이 은하의 분류에 속하겠습니다.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20번 문제에 가에서 상당히 익숙한 자료가 관측이 됩니다. 가의 자료를 보시면 빅뱅 우주론이랑 급팽창 이론에서의 우주의 크기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지금 이 점선으로 나와져 있는 이 B, 요게 우리 등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 기존 우주론의 모형에 해당하겠고요. 요 A가 급격하게 우주의 공간이 늘어나는 급팽창 이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를 보니까요, 지금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투명한 우주를 나타낸 것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 변화는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나는 가의 니은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빅뱅 우

0: 1초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빅뱅 후 1초가 되었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직 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고, 심지어 이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한 상태지. 이건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니은보다 훨씬 이후의 시기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가의 A는 급팽창 이론이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나의 빛. 나의 빛은 우주 초기에 방출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한 게 급팽창 이론이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따라서 디귿만 답이라서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7차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7차시 역시나 마지막도 실전처럼 연습도 항상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7차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 무엇인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할게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연주입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제 유전 정보와 염색체, 유전 단원이죠.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재밌게 공부했는데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단원이 유전 단원일 겁니다. 어쨌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이제 문제에 활용할지 좀 계속 반복,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풀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는데 누가 좀더 빠를까에 대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주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그 순간 생각을 좀 못하게 되면 많이 막히게 되는 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유전 문제에 좀 많이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볼 텐데, 물론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전 관련된 문제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지를 볼 텐데, 그 안에는 또 쉬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확실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심화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액형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거 풀고 유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번 문제부터 한번 풀고 그 다음으로 유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 1부터 3, 4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O식 혈액형만 나왔지만 우리 교육 과정상에는 이제 RH식 혈액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또 RH 혈액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놓고 일단은 공부를 해두자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BO식 혈액형 문제인데 1부터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적혈구 나와 있고 혈장 나와 있고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있을 것이고 혈장에는 이제 응집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 알고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혈액형은 A형, AB형 O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또좀 정해놨어요. 이세 가지 혈액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찾으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응집 반응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O형을 하나 놓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 반응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소와 응집원의 반응인데 항원이 없잖아. 일종의 응집원이 없다.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하나가 A형이고 하나가 이제 AB형인데 AB형은 되는데 A형은 안 되는 응집소가 있죠. 자, A형은 알파랑 응집 반응하죠. AB형은 알파랑도 하고 베타랑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 얘를 이제 빼버리면 얘하고 얘 중에 하나가 A형이고 하나가 AB형인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못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려면 베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AB형이 와서 A 응집원과 B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B와 베타가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 얘는 A형이다 보니까 A 응집원만 적혈구에 있다 보니까 베타와 응집 반응 못한 거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응집 반응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B형은 없잖아요. B형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알파, 베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하고도 응집 반응을 할수 있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네,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전부 다 이렇게고요. 될까요? 네, 그러면 보기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1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라고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은 2의 혈장이다 그랬어요. 자, 2의 혈장은 여기죠? 네, 얘는 1의 혈장입니다. 1의 혈장. 베타만 있으니까. 됐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3의 적혈구와 3의 적혈구니까 이제 A 응집원, B 응집원. 디귿을 섞었어요. 디귿. 디귿은 이제 알파, 베타 다 있잖아.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응집 반응이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69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작용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유전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유전은 크게 이렇게 대주제라고 하면 두 가지 주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이 있어요. 뭐 이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쪽 문제들은 비교적 좀 쉬운 문제들이 거의 없죠.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오늘도 좀 풀어보겠지만 좀 개념형, 지식형 문제들이 있어요. 세포 주기라든지 염색체와 유전자 관계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들은 또 쉬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한세 문제, 세 문제씩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나온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조금 뭐 단원이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염색체와 유전자, 세포 주기,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여기는 이제 뭐좀 배운 내용에 비해서는 복잡한 세포 주기에 따른 뭐 DNA 상대량 변화 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가계도 문제라든지 우리 이제 염색체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여기도 물론 간단하게 뭐 구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림상으로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기출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문제들은 좀 발문 자체가 굉장히 길죠. 독해를 많이 요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속해 있다. 우리가 뭐 앞서 배웠던 신경계에서의 근수축 문제라든지 흥분 전도와 전달 그리고 이제 우리 유전 이러한 단원들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생명과학 원에서 좀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적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우리 기출의 미래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한번 정도는 꼭 풀어보시고, 물론 두번풀 필요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두세 번 반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한 번만 개념형 문제로 적응을 해두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염색체의 구조다 그랬어요. 이 염색체죠. 분열기 때 보이죠. 분열기가 있고 간기가 있잖아요. 간기. 간기는 여러분들 G1기가 있고요. S기가 있고요. G2기가 있고요. 자, 세포 주기 문제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간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분열기 때 관찰되는 게 염색체고요. 간기 때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소개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염색사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간기 때는 풀어져 있다. 어쨌든 염색체는 분열기 때 관찰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잔록한 부분, 세포 분열 시에 이제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위라고 하죠. 이 잔록한 부위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계속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원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DNA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와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죠. 우린 이걸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라는 거. 복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염색체 구조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죠.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이 선같이 생긴 게 이게 DNA고, 요 구슬 모양의 이 동그란 모양이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 묶음 단위, 이 8개의 구슬을 두 바퀴 반 감고 있는 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염색체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요. 요 용어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 우리 구슬 모양의 단백질의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N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나선 구조인데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네, 뉴클레오타이드. 자, 우리 뉴클레오솜은 염색체의 구성 단위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구성 단위입니다. 얘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인산과 당과 염기로 되어 있죠. 요 정도 아셔야 되고, 염기의 종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염기서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DNA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게 DNA, 이중 나선 구조인 DNA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DNA 안에 이제 일부가 DNA 안에 일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 그죠? 그 다음에 DNA, 그 다음에 염색체,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정보 전체 합, 우리가 이거를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함 관계에 대한 공부들을 우리 수능 특강 교재나 우리 교과서나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세포 주기 나와 있어요.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되어 있는데 간기에 가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기에 염색체가 관찰됩니다. 염색이 되는 막대 모양. 네, 저 안에는 네, 우리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 있다. 자, 기억에 단백질이 있다. 뭐 히스톤 또는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니은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니은 DNA입니다. 이거 DNA인 거 모르는 친구도 없겠죠. 그죠?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은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번과 네, 디귿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뭐 한바닥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들로 이제 문제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몇 문제 좀 이런 문제 보시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1번과 2번 나누는 건 이게 염색 분체란 얘기입니다. 1과 2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제된 거거든요. 원래 이제 한 가닥이었단 말이에요.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풀려져 있었단 말이죠. 실처럼. 이게 이제 DNA 복제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가닥 더 만들어집니다. S기 때.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꼬이고 뭉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이제 예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DNA 복제가 된 것이죠. 얘와 얘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뉴클레오솜 아까 문제랑 똑같고요. DNA 똑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기억번 1과 2에 저장된 유전 정보 같다. 그렇죠. 염색 분체이기 때문이죠. 자, 니은번 기억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보기들을 계속 가져다 쓰고 있다. 그다음 디귿번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똑같죠? 네,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 네, 여러분들 요거 같은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네, 3번을 보시죠. 3번은 발문을 잠깐 보시면 그림은 어떤 사람의 염색체 구조인데 이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티 스몰 티다. 여러분 이제 형질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형질. 친구들 형질 아시죠? 유전 형질이라고도 하는데 눈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에 대한 대립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 형질이란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쌍꺼풀이 있고요. 외꺼풀이 있는 것이죠. 형질, 눈꺼풀, 대립형질, 쌍꺼풀, 외꺼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한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합니다. 형질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이게 쌍꺼풀 유전자고요. 이게 외꺼풀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한 쌍이라는 얘기는 두 개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한 쌍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쌍꺼풀로 나타났다. 얘도 쌍꺼풀로 나타났다. 얘는 외꺼풀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쌍꺼풀 유전자와 외꺼풀 유전자가 있는데 반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나타났죠. 그때 이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본이니까요. 우성, 표현되지 않는 거 열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성과 열성이라는 것도 살짝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이한 쌍을 염색체에다 그리면 상동 염색체를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되겠죠.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같은 형질 결정 유전자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쌍꺼풀도 그려주면, 자,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가 D라면 여기도 D죠.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는 염색 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항상 염색 분체 같은 거예요. 자, 요것만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얘 같은 경우를 그려보면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죠? 염색 분체는 같아야 되니까. 예,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나타날 때 항상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염색 분체는 같다. 여기가 라지 D면 여기에다가 스몰 D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우리 유전자를 보시고 한 쌍의 유전자를 보시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다가 T하고 스몰 T를 그리시면 안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와 얘가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동일하다. 이런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얘는 이제 당연히 염색체니까 구성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지금 선을 그어놨으니까 얘는 DNA겠죠. 여기를 물어봤으면, 요 동그라미를 물어봤으면 이건 이제 뭐 단백질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 묶음 단위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네, 확실하게. 쉬운 문제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 등급이 유지가 되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기억은 대립유전자 T다 그랬는데, 스몰 T라 그랬는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상동염색체의 형질을 결정짓는 이 유전자들을 대립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라지 T와 스몰 T를 대립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에서 본다면 라지 D와 스몰 D를 대립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됐죠? 대립유전자에 대한 의미.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유전자도 그냥 대립 빼고 유전자라고도 할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기를 보시면 그냥 유전자 하나를 지칭할 때 대립 유전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기억에 있는 유전자는 당연히 염색 분체니까 라지 T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세포 주기의 간기에,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기와 분열기. 네, 분열기는 또뭐 핵분열이 있고 세포질 분열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또 핵분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간기는 우리 앞서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G1기, S기, G2기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요. 자, 간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고요. 분열기 때 일단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A의 DNA 말하는 거죠. 기본 단위, 뭐 보통 기본 단위란 말을 많이 써요. 뭐 구성 단위도 괜찮은데 기본 단위란 말을 많이 갖고 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맞죠? 네. 이 문제는 대립 유전자, 염색 분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형질, 이런 얘기들도 익숙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은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핵형 분석.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생물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생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거고요. 핵형 분석은 보통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사진을 찍어서, 염색체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합니다. 그죠? 세포 분열 중기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알아두실 게, 핵형 분석은 같은 종이라면,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기준으로 남자는 XY 성염수체 같고요. 여자는 XX 같습니다. 큰게 X고요. 큰게 X고 작은 게 Y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다르죠. 그죠? 여자는 성염수체가 이렇게 모양이 같고요. 남자는 성형체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도요,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습니다. 또 핵형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서로 다른 종이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요.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다.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다. 있지만 이게 핵형이 그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다면 모양, 크기는 다르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핵형 분석할 때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한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성별을 알수 있겠죠? 예, 성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유무, 뭐수 이상이라든지 구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는 확인할 수 없다? 유전자 이상은 확인할 수 없어요. 뭐 유전자 이상이라고도 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라고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 핵형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지만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여자다 그랬어요. 성염색체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큰게 X입니다. 작은 게 Y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이렇게 쭉 배열하죠. 첫 번째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핵형 분석을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 쌍이라 그래요. 자, 숫자마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우리 이것을 모양이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죠.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죠. 네, 그게 이제 22번 쌍까지는 남녀가 공통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죠.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22쌍, 44개 사람 기준으로. 그 다음에 23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XY를, 여자는 XX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 쌍이 이제 성염색체죠.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갖는다. 44개의 상염색체와 두 개의 성염색체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요거를 염색 분체의 개수로 많이 물어봐요.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 몇 개? 두 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한 쌍의 상동 염색체의 염색 분체는 뭐 굳이 숫자를 세 보면 네 개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염색체는 두 개지만 염색 분체는 네 개다. 왜?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가 두 개씩이니까. 이 염색 분체를 세는 것도 문제에서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진다. 요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자, 기역과 니은. 요것을 기역이라고 하고 요것을 니은이라고 했다면 다르겠죠. 그죠? 이 둘은 상동 염색체니까 하나는 모계로부터, 하나는 부계로부터. 그죠? 상동 염색체 하나하나를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염색 분체의 기역과 니은을 물어봤으니까 쉽게 유전 정보 서로 예,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염색 분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 번만 예, 맞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형 분석을 한 그림이죠. 5번 문제가 핵형 분석을 한 그림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쭉 사이즈가 큰 것부터 점점 작아지는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을 알수 있죠.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인 사람인데 여기 지금 XY가 있으니까 남자의 핵형 분석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또 이제 뭘알수 있다고 그러냐면 염색체의 이상 여부, 염색체 이상 여부, 수 이상. 또는 구조 이상 같은 것들을 알수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유전병 관련돼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핵형 분석에서도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딱두 개씩이 번호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개 보이시죠? 그죠? 21번이 세 개인 경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니은 번 보시면,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수 이상 유무, 또는 구조 이상 유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뭐 생명 여부라든지 뭐 혈우병 유무라든지 이렇게 유전자 이상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핵형 분석으로는요. 유전자를 분석해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핵상이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어요. 핵상. 핵상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체세포는 2N, 생식세포는 N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2N은 46이다. N은 2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남자는 44 플러스 XY 뭐 이렇게 쓰고요. 여자는 44 플러스 뭐 X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22 플러스 X일 수도 있고요. 22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로 23의 생식세포를 구성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가 더 많죠. 그럼 이런 경우 어땠습니까? EN인데 하나가 더 많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47개죠. 원래 46개인데 하나 더 많은 거잖아. 이걸 좀 자세히 쓰면 요 기준으로 보면 44가 아니라 45 플러스 XY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법부터 가벼운 보기 볼게요. A는 동원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염색체 보시면 잘록한 부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연결되는 세포 분열 시에 네, 잘록한 부위 동원체 맞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고요. D급번에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상염색체 염색 분체수. 자, 상염색체가 몇 개예요? 여기 썼죠? 45개. 자, 상염색체 수가 45개. 44개 아니죠? 21분 하나 더 있으니까. 그죠? 45개고 염색 분체 수니까 한 개당 두 개인 거죠? 한 개당 두개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염색체 수는 정상이죠? 분체 수 아닙니다. 성염색체 수니까 2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45가 아니라 이건 염색체 수고요. 염색 분체 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하기 2 하셔서 2분의 90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핵형 분석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네, 핵형 분석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사람 A의 핵형 분석이고요. 나는 사람 B의 핵형 분석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상이 보이시죠? X가 원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 EN-1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뭐 숫자 많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는 45개죠. 46개인데 하나 빠졌죠. 45개고, 상염색체는 44개고,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이건 터너 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뒤에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개념을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터너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아까와 똑같이 21번이 지금 3개 보이죠? 21번이 3개. 자, 어떻게 쓸까요? 핵상. EN 플러스 1 전체를 쓰면 47, 45 플러스 XY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Y가 있으면 남자입니다. Y가 없으면 여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얘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자,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수 이상 여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수 이상, 염색체의 수 이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기억번. A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니은번, 나에서 정록생명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핵형 분석으로는 염색체의 수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의 이상 여부를 알수 있는 것이지 유전자를 알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록생명 여부는 알수 없다. 자, 그다음 D급번, 나의 성염색체 수, 나의 성염색체는 두 개. 그 다음에 가의 염색 분체 수라 그랬는데, 네, 가의 염색 분체 수니까 염색체가 몇 개예요? 45개죠. 자, 45에다가 염색 분체 수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0이니까 45. 예,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퍼즐 맞추기?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좀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A에 의해서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B와 스몰B. 우리가 대립유전자는 이미 했었죠. 상동염체 같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A와 스몰A. 그죠? 이게 가. 예, 그 다음에 나는 라지B, 스몰B. 예, 요게 이제 나에 대한 형질, 대립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 하나는 X. 이것 중에 하나는 상, 이것 중에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상염색체 하나 있고, X염색체 상이 하나 있고, 요런 얘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표는 P와 Q인데, 1부터 4중 3개는 P, 1개는 Q. 그러니까 P가 3개고, Q가 한 개다.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이제 P 세 개고 어떤 게 Q 하나인지 그런 거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라지 A와 스몰 B가 있고 라지 B와 뭐 스몰 A가 여기 중에 하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세 개가 다 없어요. 근데 얘가 있죠. 있어야 되겠죠. 없을 수 없잖아. 자, 우리가 N이든 EN이든 염색체가 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상염색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X염색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X염체가 없잖아. 그죠? X염체가 없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Y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요 1번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세포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뭐 P가 뭐 XY고 뭐 Q가 XX고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문제상에서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할수 있는 것은 A와 스몰 A가 요건 할수 있죠. A와 스몰 A가 상염색체 유전자고 B와 스몰 B가 X염색체 유전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1번을 가지고. 그죠? 전부 다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요건 있다는 얘기고. 있는 게 상염색체일 테니까, 상염체 유전일 테니까, 유전자일 테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 A와 B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A와 B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과 2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1과 2. 그럼 이건 가정을 해보셔야 돼. 네, 만약에 이제 A가 1이야. A가 1이고, B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가정하고, 한번 얘부터 한번 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B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니까 요게 이제 B고 여기는 이제 스몰 A다라는 것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부터 보시면은 X에 B가 있고 뭐 A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3 같은 경우도 이건 A하고 스몰 A가 있으니까 역시 X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X에 small b에 Y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아,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X가 두개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XX 그렇죠? 네, XX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얘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EN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제 Q가 되고. 얘도 P,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1도 P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3개가 P고 Q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 여기에 지금 X에 small b가 있는데 XY잖아. 그지? P가. Q가 XX란 얘기고. 요걸로 가정해서 보면. 근데 하나에는 X가 large b가 있고 하나에 X에 small b가 있을 수가 없잖아. 모순이란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모순을 찾아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셔야 될게 A가 2고 B가 1인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한번 지워놓고 여기를 2로 놓고 여기를 1로 놓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두 개니까 2가
2가 XX가 되겠죠. XX. 근데 여기는 이제 얘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AA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네, 3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XB에 Y에,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하나야. X가 하나니까 요거랑 맞게 하려면 이렇게 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Q가 되고, 얘네들이 다 이제 P가 되는데, X에 스몰 B가 오는 것으로 맞춰졌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를 1로 놓고 풀어봤을 때 모순이 있는지, A를 2로 놓고 풀어봤을 때 모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까요? 자, 그러면 보기를 가보면, 기억번. 기억은 B다 그랬어요. 기억이 B라는 걸 우리가 지금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A는 2다. 자, A가 2고 B가 1일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만, 그죠? 2만 Q고 나머지는 전부 다 P라고 났으니까 1과 3과 4는 P의 세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A와 B가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X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1번을 가지고 봤을 때다 없다고 해놨으니까 요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걸 보고 X염색체가 없다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A와 B가 1 아니면 2라고 했을 때 1, 2 놓고 모순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2, 1 놓고 모순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했을 때세 개와 하나의 짝이 어떨 때 일치하는지 그걸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5번이고요. 네, 8번으로 가볼게요. 네, 8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퍼즐을 좀 맞추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문 한번 읽어볼게요.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가부터 라에 각각 들어있는 A부터 C의 유무와 염색체 수다 그랬어요. 네, 가라는 모두 중기세포, 이건 뭐 필요 없고요. 가라 중두 개는 핵상이 다른 P의 세포. 자, P의 세포가 두 개. 그죠? 지금 P의 세포가 두 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도 핵상이 다른 Q의 세포. Q의 세포도 두 개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다 핵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핵상 우리가 설명했죠, 선생님이. 네, EN과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Q도 두 개, P도 두 개.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 P가 두개 있고 Q가 두개 있는데, 핵상이 이런 식으로 EN, EN 있는데, 그걸 맞춰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 지금 ABC가 6번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예요. 요세 개가 상염색체 6번, X 염색체, Y 염색체입니다. 근데 얘가 46이에요. EN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EN인데 없어요. 없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뭐 XX이든 XY이든 X 염색체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자, 없을 수 있는 게 Y죠. 그러니까 얘가 Y 염색체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네, 요걸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Y가 없으니까 XX죠. XX죠. 그럼 얘는 지금 Y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XY예요. XY. 지금 문제 보시면, 예, P와 Q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개 나와 있죠. 남자 P와 여자 Q라고 그랬어요. 이게 남이고 이게 여라 그랬으니까, 얘가 Q죠. 그죠? 얘는 P죠.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Q가 되겠죠. 그렇죠? 두개 P, 두개 Q. 됐죠? 그러면 두 개씩인데 EN, N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N이잖아요. 그럼 얘는 EN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EN이니까 얘는 N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N이잖아요. 얘가 N인데 지금 얘가 있어요. 그쵸? Y가 있습니다. 근데 X가 있으면 EN이잖아.
그럼 얘는 XMC

X가 아니란 얘기죠. 얘는 6번 염색체란 얘기고 얘가 X 염색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퍼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기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번. A는 6번 염색체다 그랬는데 A는 6번이 아니라 X 염색체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가. 네, 가는 큐의 세포. 가하고 라가 큐고요. 나하고 다가 P입니다. 가는 큐의 세포 맞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의 핵상. 핵상은 뭐 이것만 쉽게 보시면 되겠죠? 예, 다와 라의 핵상은 N으로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발문 조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P가 남자 두 개인데 핵상 다른 거. Q가 여자 두 개인데 핵상 다른 거. 그쵸? 예, 근데 이제, 여기서 EN인데, 없는 게 뭐가 될수 있느냐. 요걸 찾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Y 염색체다. 라는 걸 찾았고, 그럼 얘가 Y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P로 확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럼 Q로 확정. 그죠? 그리고 두 개씩 핵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핵상 확인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N일 때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올수 없으니까 X 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순서를 한번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다양해서 뭐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속한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염색체, 대립 유전자, 핵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염색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풀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같은 종인 생물 이에는 6. 이런 것도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이에는 6이다. 그럼 N은 3이겠죠? 그죠? 체세포, 생식세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가, 라 중 2개는 1의 세포고, 1개는 2의 세포고, 나머지 1개는 3의 세포다.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다. 1과 2 사이에서 3이 태어났다. 여기에 두 개, 여기에 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정보를 보시면, 얘와 얘의 성별이 같다. 성별이 같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고 어떤 게 3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저 그림을 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림부터 보시면은, 얘네 둘이가 상동. 여러분, 상동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상동, 얘네 둘이가 상동이에요. 이에는 6이죠. 이에는 6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염색체를 안 그려줬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두 번째 점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역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다 그랬고요. 네.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 유전자고 라지 B와 스몰 B가 대립 유전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역이 이제 X와 Y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X냐, Y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은 모든 상염색체와 기역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에는 6인데 뭐 빠진 거 없죠? 다 그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기역이 있다는 얘기죠. 기역은 X염색체입니다. 일단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빠진 게 없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N을 그려줬겠죠? 얘는 6인데, N은 3이잖아. 그럼 뭐가 빠졌죠? 그죠? 기억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Y 염색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N은 3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N은 3인데, X 염색체를 그려준 거예요. X가 기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이 뭐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는 이제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거니까 아, 요 녀석이 X염색체인가 봐요. 요거. 얘네들이 X염색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가 상동이고 요렇게가 상동이고 얘가 X잖아요. 자, 근데 몇 개예요? 지금 2에는 6 같은데 하나가 모자라죠?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Y형식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숨어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기억은 X라는 걸 찾았고 이제는 1두 개에

여기다가 2 하나, 3 하나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A를 보시면 여기에도 라지 A만 있고요. 스몰 A 있고요. 여기도 라지 A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가 지금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X, 여기에 Y. 요렇게 짝, 요렇게 짝인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1이고요. 이 1과, 그 다음에, 자, 이게 XY니까. 그죠? 그럼 2는 XX가 와야 되겠죠? 이건 XY니까. 이게 2가 되겠죠? 자, 얘가 2. 자, 얘와 얘 사이에서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라집이죠? 여기 라집이 있잖아요. 여기 라집이 있잖아요. 자, 하나씩 받으면 되겠죠? 아빠, 엄마로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지 A.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라지 있죠? 여기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Y. 받으면 여기 있는 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X염색체다 그랬어요. 자, 기억은 X염색체 찾았고요. 그 다음에 다, 나와 다가 지금 1의 세포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에는, 자, 여기 3이죠. 네, 3에는 B가 있다 그랬는데 B가 있어요, 없어요? 자, 라지만 있죠? 네,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거,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게 지금 Y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합이 돼야,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만나야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찾았어요. 자, 이 스몰 A가 이쪽에도 없고, 네, 이쪽에도 없어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전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색체, 그 다음에 핵형 분석, 핵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응용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몇 개를 풀어봤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하게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학업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5강이 끝난 다음에 이틀만 쉬고 6강으로 넘어와라고 얘기했는데 이틀을 쉬었나요? 안 쉬었다고요? 훌륭합니다. 2주일을 쉬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왔잖아요. 얘들아, 일단 우리 정부 형태를 내가 잠깐만 쉬고 와라라고 한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제일 많은 내용이야. 선생님이 구성한 내용 중에 그 지방자치까지 대단원, 이단원을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대단원, 이단원 내용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내용 요소가 가장 많아.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항, 즉 고난도 문항이 가장 많이 나와. 일단 미리 여러분들한테 살짝 언급해드리면은 정부 형태는 근데 내용 자체에서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게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이런 거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줘야지 어떡해. 외워야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짜 간단해. 정부 형태는 내가 설명해줄 거야. 어느 정도는 암기할 필요가 조금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와.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암기하잖아? 암기한 대로 나와. 그 말은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외워야 돼. 외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어서 오히려 더 간단해. 뭐 지방자치도 그런 편이고. 자, 일단 우리 정부 형태의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쭉 들어가 볼 건데 내용 요소 많습니다. 그 말은 대단원, 2단원만 잘 넘어가면은 대단원, 3단원에서 또 선거 결과가 나와서 어려운 게 나와.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알려줘야지 어떡해. 뭐 예를 들면 얘들아 대단원 2단원 끝나잖아? 할만해라고 알려줄 순 없어. 할만하지 않은 게또 하나 나오거든. 이거 끝났다고 뭐 쉽진 않은데 뭐 쉬운 게 있니? 수능 봐야 되는데 뭐 쉬운 게 있겠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비워. 이거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나 지금까지 기본권까지는 할만했는데 얘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어렵게 나오는구나. 이제부터 진짜 뭔가, 용어들이 막 나오는구나. 외워야 되는구나.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알았지? 자, 이제 우리 정부 형태의 수능 특강으로는 4단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단원 정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데, 둘다 빈출 주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그냥 시험에 나와요. 꼭 나와. 반드시 나와. 이 내용이 안 나온 해가 단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수능 특강 역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둘 중에 의원내각제부터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순서를 좀 바꿔서 대통령제부터 할 거야. 요거를 하는 게좀 여러분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수능특강 본문의 순서만 바꿨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 내용 6강에서 할 겁니다. 요 내용 7강에서 딱 10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내용 6강과 7강에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 할 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쉬운 문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만 생각해도 풀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최근에 평가원 단일 시험,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왔어요. 특히, 와, 작년 수능! 정부 형태가 첫 페이지에 마지막 문제였다? 1면에 5번이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엄청 쏟아지게 문제를 구성했어. 그래서 5번 풀고 나서 뒷면 넘겼더니 시간이 부족하고 막 이렇게 멘탈이 흔들린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그 말은 최근에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는 의미야. 가장 고난도의 문항이 등장해. 미리 살짝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와 법에서 약간 전통적으로 고난도 문항은 선거 결과 분석이었어. 근데 여전히 고난도 문항은 맞지만 이 고난도를 넘어서는 최고난도. 우리가 난도를 표현할 때에는 시험 문제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시간도 들어가. 문제 푸는 시간도 난도에 포함이 되는데 최고 난도 문항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작년 수능에서는 정부 형태였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부 형태 기본 개념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기본 개념 공부하고 자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자료 분석 어떻게 해요? 수능 특강 문제 풀어. 이제 우리 수능 완성 곧 나오겠지? 수능 완성 문제 풀어. 그리고 올해 학평 기출, 올해 평가원 기출, 3년치 평가원 기출, 다 풀어. 이거 선생님 언제 해줄 건가요? 당장은 못해.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 구성해서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다시 정리할게. 선생님 요거 정부 형태가 좀 최근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학습 방향을 최대한 길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수특 본문 다 푸세요. 수능 특강 문제 다 푸시고요. 기출 문제로 자료 분석 연습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약속할게. 다른 강의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내가 정부 형태 최근에 어렵게 나왔던 자료만 싹 분석해 줄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 개념 탄탄하게 다져놓자. 왜냐면 이 기본 개념을 묻는 선지도 분명히 나오거든. 이걸 알아야지 얘들아 자료 분석 다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분석 연습할 거야. 그다음에 개념 탄탄하게 잡아둔다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대통령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혹시나 약간 또 노파심에, 만약에 정법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과탐에서 전학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 형태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걸로 나뉘는데, 이두 가지는 어디에 묶인다? 정부 형태라는 걸로 묶여요. 일단 정부 형태란 말은 쉽게 국가의 정치 권력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야. 근데 우리 권력 기관 분립, 권력 분립 세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뉘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지. 사실 사법부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둘 남았네. 누구랑 누구? 입법부랑.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정법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공부 방향 중에 하나야. 정부 형태라는 거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사법부는 어디 갔어요? 독립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제 그림부터 먼저 볼게. 이 글씨 하나도 안볼 거야. 그림 보고 나면은 다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은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뭐라 그랬지? 구성되는지야? 먼저 국민이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해 줄게.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야. 됐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 잘 봐. 국민들이 별도의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방금 슥 어려운 단어 하나 얘기했다? 생소한 단어? 바로 뭐 얘기했냐면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말 얘기했어. 행정부 수반을 쉽게 설명하면은 행정부라는 반의 숫자가 우두머리 숫자야. 우두머리라는 의미야. 즉, 행정부라는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행정부 수반 대통령. 됐어? 자, 우리 지금까지 그림 그린 거 한번 빠르게 볼게. 국민이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해. 그리고 국민이 별도의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 대통령 선거겠지. 행정부 수반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끝. 진짜 이게 끝이야. 이 그림만 이해했으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이제 하나씩 그림이랑 맞춰볼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계속 수트계제 구성 자료랑 내가 수트계제 구성 여러분의 저기 뭐야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 아 왼쪽 여러분 왼쪽에 만들어놨을 거야. 그림 계속 보면서 연결시키는 거야.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혹시 우리가 얘기해줄까? 이거 아 이거 얘기해주면 선생님 저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알려줄게. 의회는 뭐해? 입법권 뭐야? 법을 일반적으로 만들어. 그럼 만든 법이 만들어졌으면 뭐 해야 돼? 이거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집행, 행정부가 하는 거야. 됐지?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여기까지 알겠지? 끊을게.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왜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별도의 선거를 통해. 얘들아 그림 봐 빨리. 별도의 선거를 통해 따로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의 중심이 되는 거야. 얘들아, 대통령은 여기서 누구였어?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였어. 근데 동시에 국가 전체의 우두머리도 담당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이러한 대통령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미국의 독립과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우리는 어떤 정부 형태를 갖고 와야 될까? 우리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이 나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따로 구성하고 행정부를 따로 구성하자.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정부 구성 방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울 거 없어. 그림 바로 보는 거야.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얘들아,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손가락으로 딱 찍어봐.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이거. 됐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얘들아, 손가락으로 딱 찍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 이거. 둘이 따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별도로 실시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선거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나머지 내용의 80% 다 채울 수 있다. 잘 봐. 우리 넘어가기 전에 그림에다가 하나 체크해볼 거야. 우리 정부 형태는 어디랑 어디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 입법부랑 행정부의 관계. 잘 봐. 입법부랑 행정부 둘이 서로 어떻게 구성돼? 계속 할 거야. 따로, 별, 도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둘 사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둘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 보여요? 없어. 왜? 별, 도로, 따로, 따로, 독립, 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어떤 관계야? 그렇지. 엄격하게.

서로 분립되어 있는 관계야. 둘 사이에서는 서로 따로따로 별도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하면 돼. 엄격한 분립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특징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이 진짜 장담할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특징 여기까지는 제가 그림에서부터 다 뽑아낼 수 있어, 진짜. 잘 봐.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때?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죠? 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너 추상적이니? 이렇게 물어볼게. 왜? 아, 다시 또 추상적으로 물어봤네. 얘들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길래 엄격한 권력 분립이야? 그치? 이제 귀에 계속 박히지 않았니? 따로따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엄격한 권력 분립이야. 하나 끝났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봐봐. 얘들아, 2번에다 이렇게 적어. 입법부라고 적어. 됐지? 자, 그다음에 밑에다가 적어봐. 3번에. 행정부라고 적어봐. 됐지? 자, 2번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 입법부.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의회 의원은 강요 겸직까지 일단 적어봐. 일단 나 믿고 그대로 적어. 일단 밑으로 내려가봐. 행정부 3번에다가 적는 거야.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까지 적어. 됐어, 여기까지? 자, 가보자. 의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야. 자, 강요라는 말좀 헷갈리지? 요거는 내가 별도로 적어줄게. 강요는 진짜 쉽게 설명하면 풀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내각 동료라고 생각해. 아, 이렇게 썼더니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내각. 일단 이제부터 내각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야 돼. 내각은 쉽게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야. 다시 내각 뭐라고?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강요는 쉽게 내각 동료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들아, 행정부의 동료야. 그 말은 이제부터 합쳐봐봐. 행정부의 구성원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사례로는 행정각부 장관 생각하면 돼. 됐어? 다시 강요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내각의 동료, 내각 행정부, 행정부의 구성원 누구? 대표적으로 장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자. 얘들아, 강요는 어디의 구성원이야? 각료, 내각, 동료. 그렇지. 행정부의 구성원이야. 그럼 이제부터 그림 잘 봐봐. 이제부터 약간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해. 자, 의회 의원이 이렇게 있어. 내 의회 의원이, 나 행정부 내각 동료 하고 싶어. 각료 하고 싶어. 할수 있을까? 자, 상상해봐. 일로 가려면은 다리를 건너야 돼, 쉽게. 뭔가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어야 돼. 연결하는 구름다리 있어, 없어?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없어. 선생님, 갑자기 구름다리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거 생각해. 얘들아, 학교마다 좀큰 학교들은 이렇게 있지 않니? 건물이 이렇게 본관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체육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백화점, 주차장, 뭐 이런 경우에, 둘을 이렇게 연결하는 구름다리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생각해. 자,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동원해. 여기가 입법부고, 여기가 행정부야. 대통령제는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어? 별도로, 독립적으로, 각각 구성이 됐으니까 엄격한 분립이잖아.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없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해봐. 입법부 구성원이 나 건너가서 내각 동료 하고 싶어. 해, 못해? 못해. 건너가고 싶어도 구름다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요 겸직 할수 없어. 되지? 자, 이번에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얘들아, 법률안 제출은 쉽게 법률안을 만드는 일이야. 대표적으로 어디서 담당해? 입법부에서 담당해. 그치? 법률안 만드는 거 입법부에서 담당하니까. 자, 이제 또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실수가 있었다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한 거 실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치? 뭐 사과하는 방법도 책임이고 때로는 물러나는 방법도 어쨌거나 책임일 수 있어. 어쨌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책임을 져야 돼 정치적으로. 이건 내가 매번 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비유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학급에서 회장 선거하지? 학급 반장 선거하지? 만약에 우리 반이 3학년 2반이야? 3학년 2반에 반장이 있어? 우리가 뽑았어? 3학년 2반에 반장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 뭔가 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 우리 반의 신뢰를 저버렸어? 3학년 2반 반장은 누구한테 사과해야 돼? 3학년 6반이야? 3학년 8반이야? 3학년 2반이야? 3학년 2반한테 3학년 2반 반장이 사과해야 돼. 왜? 3학년 2반 친구들이 뽑아줬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저버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책임을 지는 거야. 다 나왔어. 자, 의회는 누구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의회 입법부를 구성해준 사람들이 누구야? 국민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 대통령은 누가 뽑아줬어? 국민에 대해서. 외울 필요 없지. 내 말이 맞지? 외울 거 하나도 없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얘들아, 5번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외워주셔야 돼. 얘들아, 암기 겁내지 말라 그랬어. 반대로 말하면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자, 의회와 행정부 간에 견제 수단이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요. 동의. 승인권이야. 얘들아, 이 내용은 우리 수능 특강 본문의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의랑 승인. 모두 다 허가하는 의사 표시야. 차이점은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일단 동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근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은 사전에 허가를 구해야 돼. 만약에 사전에 허가가 안 나면 못 해. 승인은요? 사후에 허가해 주는 거야. 일단 이게 정해져 있어.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했어. 근데 사후에 승인이 안 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동의랑 승인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 거겠죠. 자, 또한 탄핵. 소추권입니다. 얘들아, 우선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 배우겠지만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야. 근데 그 탄핵을 조금 신청합니다라고 하는 걸 탄핵 소추권이라고 해. 이걸 의회가 함으로써도 견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정확히는 행정부 수반이 견제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법률 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뭐 한다고? 법률안을 만든다고. 근데 이 법률안을 만들면은 행정부에서는 뭐 해야 돼? 법률 갖고 집행해야 돼. 그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가 누구야?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만약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국민적 요구에 어긋나. 내가 이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할순 없어. 왜? 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최고의 위치를 담당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법률은 공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로서의 성립이 저지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법부, 법을 만드는 기관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었어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었어요. 동일인이 담당한다. 끝.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종합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요거는 의원내각제를 배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우리 좀 이따 의원내각제에서 배울 건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막 내각 막 사퇴시킬 수 있고 막 의회 해산해버릴 수 있어. 임기가 안 끝났는데 의회 막 해산돼. 그 선거 막또 하고 의회 다시 만들고 막또막 반복될 수 있어.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어서 국정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 그러니까 임기 기간 내내 국정과

정책이 쭉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해요. 잘 봐, 여기 행정부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거든.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제의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에 불리합니다. 책임정치가 뭐냐면 쉽게 민감하게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책임정치 구현에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보다는 불리해요. 왜냐면은 엄격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잘못 쓰셨는데요? 엄격한 임기 보장 여기도 쓰셨는데요? 맞아, 나잘 썼어. 잘못 쓴거 아니야. 이제 잘 봐.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대통령제는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돼.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으로서 적용이 되는 게 정책 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일단 정해진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돼.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국민적 요구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왜? 임기가 그때 동안은 다 나의 직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격한 임기 보장의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또한 두 번째,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만 담당해? 아니야. 행정부 수반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 원수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때로는 제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또한 행정부와 의회가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상황이냐면은요, 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랑 야랑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단어 있었을 거야. 오늘 여야는 서로 만나. 막 이런 표현 들어봤지? 그때 쓰이는 여야야. 잘 들어봐. 자, 일단 여당의 의미가 뭐냐면요, 의회 내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을 우리는 바로 여당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잘 살펴보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은 의회 의원 선거를 했어. 그 결과 조금 더 크게 하자. 그 결과 A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요. 얘들아, 일단 요거 하나 알려줄게.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거 선생님 누가 봐도 다수당인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기준은 과반 의석이야. 절반을 초과해야 돼. 자, 근데 행정부, 즉 대통령 선거를 따로 했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느 당 출신이냐면은 비당 출신이야. 이제 잘 봐. 대통령을 배출한 소속 정당인 비당이 의회 내에서 여당이 되는 거지. 의회 내에서 여당의 크기는 작고 나머지 야당이 여당보다 더큰 상황, 여소야대. 여소야당의 상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A당에서 막 만들어낸 법률안들이 있어. 근데 B당의 대통령이, B당 출신의 대통령이 거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소야당의 상황에서는 둘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선지에 여소야대 많이 나옵니다. 여소야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반이 뭐냐면요, 이거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수능에서 나온 적 있어. 과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가. 과반은 쉽게 절반을 초과하는 거를 과반이라고 하는 거야. 과반의석을 차지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들아, 예를 들면 어떤 의회가 총 100석이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특정 정당이 과반, 절반을 초과했어. 51석이었어. 자, 여기 나라에서는 비당과 시당, A, B, C당만 있다라고 가정해봐. 나머지 비당, C당이 A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전혀 경우의 수로 하나도 나오지 않아. 비당이 나머지를 다 가져와서 49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더라도 A당보다 적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바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대통령제 끝. 자, 이제 의원내각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더 수월합니다. 바로 그림부터 넘어가 볼게. 얘들아,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자, 내각 뭐라 그랬지? 행정부. 자, 우리 여기서도 행정부의 수반이 있어. 여기서 행정부 수반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리라고 부릅니다. 뭐 때로는 뭐 수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총리라고 불러. 잘 봐. 근데 이 총리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냐면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뿅 튀어나와요. 이제 앞에 대통령제랑 화살표의 차이점 봐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별도로 튀어나왔어. 의원내각제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튀어나오는 거야. 결국에 의회 의원 선거 한 번으로 의회 구성, 내각 구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회 의원에서 내각이 구성돼서 의원내각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총리는 어떻게 뽑아요? 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의회 의원 선거를 했더니 다수당이 A당이야. 그럼 그 A당의 대표가 일반적으로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이 B당이야. 그 총리는 어디서? B당에서 뿅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 자, 만약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갑이라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 그 총리는 어디서 튀어나와? 갑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뿅 튀어나온다라고 해서 의회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화살표 다시 그려볼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총리가 선출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야. 그림이랑 연결시켜보자.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서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구성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오케이, 알겠다. 자, 발달 배경. 17세기 영국에서 의회를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명예혁명 과정에서. 이제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를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제 의회가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의회 중심의 정부 형태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계속할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오니까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니까.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정부 구성 방식 봐봐. 선생님,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쉬워. 잘 봐. 여기까지 똑같아. 의회 의원 총선거를 해. 그래서 의회를 구성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1번 또는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해볼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내려와 봐. 총선거 결과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됐어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아까 했던 거 과반 절반을 초과한 의석을 A당이 차지했어. 그 나머지를 B당, C당이 차지했다. 얘들아, 이거 쓰지 말고 눈으로 봐. 이렇게 차지했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은 과반의석을 확보한, 얘들아, 과반이 왜 중요한지 앞에서 설명했다.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로, 즉, A당 출신의 대표가 뿅! 총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총리가 강료를 추천해서 내각 행정부 구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케이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자, 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그래야지. A, B, C, D 당이 이렇게 차지했어. 각각을 포션들을.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가 뿅 튀어나온다며. 근데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했더니 100석 중에 26, 25, 25, 24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에는 잘 봐. 방법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연합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가자. A, B, C당이 연합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총리가 뿅 선출되는 거야. 그럼 내각은 A, B, C 내각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혹은 뭐
꼭 이렇게 ABC 앞에서만 할 필요 없어. ABD도 가능하고, 뭐 BCD도 가능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총선거 결과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이 구성되는 거냐면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연립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정당 안에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 있는 거야. 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즉, 2개 이상의 정당이 과반이 되도록 연합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여러 개가 나오겠지, 때에 따라서는. 어쨌거나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 얘들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만약에 의회에서 과반 의석이 나왔어. 그러면 그 정당 출신에서 뿅! 총리가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단독 내각이라고 불러. 됐어. 일단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생각해 봐. 단독 주택은 한 가구만 살아. 그 건물에서. 연립 주택은 그 건물에서 여러 가구가 같이 살아. 한 내각에서 한 정당만 살아. 단독 내각. 한 내각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살아. 연립 내각. 끝. 어떤 케이스로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해보자. 우리 정부 형태는 결국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 제가 한번또 할게. 여러 번할 거야. 내각 행정부 어떻게 구성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에서 뿅 튀어나와.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그렇지. 바로 엄격한 권력 분립.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지. 이 둘은 서로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융합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왜 융합형인지 알겠지? 내각이 의회의 의원 선거 결과 뿅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융합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야. 특징 넘어갈 겁니다. 자, 이 특징도 앞에서 대통령제랑 똑같아. 어디까지 그림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은 여기 정치적 책임까지 여기까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보자.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라고 되어 있네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권력이 융합되어 있죠? 왜? 계속할 거야. 내각이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뿅! 튀어나오게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봐. 이제 입법부 적어. 옆에다가. 강요 겸직. 자, 입에 행정부 적어. 법률안 제출. 얘들아, 얘도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름다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기가 입법부 건물, 여기가 행정부 건물이에요. 자, 둘은 권력이 융합되어 있어요. 왜? 행정부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뿅 구성이 되었으니까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 입법부의 구성원이 나 건너가서 강요, 내각 동료, 행정부의 장관 겸직하고 싶어. 의회 의원 강요 겸직 할수 있을까? 구름다리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겠네요. 됐지? 봐봐. 이번에도 행정부야. 자, 여기도 구름다리가 존재해. 그러면 행정부의 구성원이 나 법률안 제출하고 싶어. 이거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그런데, 구름다리 있네. 건너가서 해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외울 거 없지? 자, 이제 정치적 책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자, 그렇다면은 내각은? 즉,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의원 내각제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질까? 1번, 국민에게. 2번, 의회에 대해. 그렇지,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만들어졌으니까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의회는요? 아까 거 연습해봐.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 그렇지.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끝. 뭐볼거 없었지, 따로? 자, 이제 마지막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번은 마찬가지로 암기해 주실 건데, 네, 여러분들은 요거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막 전후를 누가 먼저인지를 먼저 고민해. 근데 그거를 먼저 고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옆에다가 먼저 적어볼게. 의원내각제에서 둘 사이의 견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견제 수단을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에 임기는 어떻게 되는데? 요 여부 한번 살펴봐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내각의 존속 여부는, 즉, 내각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이세 가지를 더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깊이 있게 메모리돼. 내가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시험 적합도로 공부를 해본다면은 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자, 가보자. 그러니까 설명 다 하고 마지막에 할게. 일단 의원내각제에서 서로 서로를 견제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 입법부는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각이 실정을 해. 정치적으로 뭔가 실책을 했어. 혹은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치를 해. 저들 우리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구성됐는데 실정을 하거나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치를 한다고 안 되겠다. 내각 못 믿겠습니다.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요, 우리를 못 믿는다고? 오케이. 그럼 저희가 책임지고 전원 총사퇴하겠습니다. 라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방법도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오케이. 내각 불신임권 받고 의회 해산해. 라고 의회 해산권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요게 더 중요해. 뭐가 먼저인지 요기만 매몰되기보다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견제 수단을 암기하는 거야. 입법부는 내가 실정했네.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치를 하네. 내각 불신임. 그 행정부는 전부 다 물러나. 혹은 오케이, 이거 받고 의회 해산권 콜. 이것도 되는 거야. 자, 의회가 해산되면 어떻게 될까? 해산되는 거지 뭐. 임기가 예를 들면은 막 4년이야? 근데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뭐, 예를 들면, 6개월 만에, 가능해? 6개월 만에 의회가 해산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의회 없이 한 나라가 유지되나?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조기 총선거를 해. 일찍, 의회 의원 선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내각이 구성되겠지. 선생님, 그러다가 만약에 1년 뒤에 또 의회 해산되면 어떡해요? 가능해. 그럼 또 조기 총선거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이랑 연결시켜보는 거야. 의회랑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돼?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겠죠. 내각 불신임 의회 상권 언제 발동될지 모르는 거야? 되셨죠? 자, 그렇다면 내각의 존속 여부, 내각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의회한테 달려있는 거야. 즉,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끝.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봐봐. 우리 의원내각제에서는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인물입니다. 행정부 수반은 총리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는 일반적으로 왕,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거. 둘은 중요한 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도의 인물이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의원내각제의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의원내각제면 입법부랑 행정부 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 권력 융합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내각이 뿅! 구성이 되는 거니까 능률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앞에서 정리했던 거. 여기, 요쯤에 정리했던 거. 그래서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비해서 책임 정치 구현이 유리해. 그 말은 조금 더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 제도적으로 해산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각 총사퇴하세요.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이야. 즉, 정치적 대립이 그냥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점 내려가 보자. 자,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어느 경우?
단독 내각일 경우. 얘들아, 단독 내각이 뭐였지?

0: 한 정당에서 의회의 다수당도 차지했어. 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도 뿅 튀어나왔을 때. 이때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국 불안정의 발생 가능성. 대표적으로 연립내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립내각 뭐였지? 의회의원 선거 결과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국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생각해봐. 내가 앞에서 들었던 사례처럼 내각 불신임 의회 상권이 빈번하게 계속 발생해서 조기 총선거 다시 행정부 구성 이게 계속 지나치게 빠르게 변동이 된다면 전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겠죠.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한번 마무리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기출전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보장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입니다. 왜? 입법부랑 행정부의 관계로 정부 형태 보는 거였지, 사법부 어디 갔다고 민주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독립되어 있다고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자료 분석 연습하고 마무리할 건데, 얘들아, 우리 이 시간에 어려운 자료 안볼 거야. 선생님, 이게 왜 어려운 자료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진짜 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주지 않아. 빌드업을 차근차근 쌓아갈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 정부 형태에서 자료 분석 연습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요, 바로 과반 의석이 존재하는지예요. 됐어요. 만약에 지금 이 표가 의회 내에서 A, B, C, D, A, B, C 정당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A, B, C 당이 의회 내에서 각각 의석률이 얼마씩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표라면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T 플러스 1 시기는 없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T시기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아직 몰라. 근데 T 플러스 1시기는 행정부 소속 정당이 A당이네라고 먼저 체크하는 거야. 우리 다른 거안할 거야. 이두 가지 먼저 기계적으로 찾고 시작해야 돼. 되셨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국이 만약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라면 기억에는 A당이 들어갈 수 없다. 차근차근 생각해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어 없어?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그래서 찾아야 돼. 있어. 어느 정당이야? 비정당이야. 그러면은 총리는 어느 당 출신이 담당해? 비정당에서 담당하는 거야. 그럼 비정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되겠지. 기억에 A당은 들어갈 수 없다. 옳은 설명이야. 이해되셨어요? A당은 안 돼. 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정부 형태의 자료 문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를 먼저 꼭 찾아야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쉽다. 갑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라면 T시기에서 T플러스 1시기까지 정부 형태 변화는 어때? T플러스 1시기의 갑국은, 근데 일단, 이것도 질문한다? 선생님, T시기, T플러스 1시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 시기에서 그 다음번 시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번으로 정부가 구성된 시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어쨌거나 T플러스 1시기의 갑국은 연립내각이 구성된다. 아, T플러스 1시기, 선생님 잘 봐요.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 없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설명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선지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앞뒤로 낍니다. 얘들아, 연립내각이라고 하는 건 진짜 쉽게 풀어줄게. 어디에서야? 의원내각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야. 선생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잖아요. 의원내각제여야 된다니까? 아니, 화낸 게 아니라 의원내각제에서야. 대통령제라며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껴야 돼.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연립내각이네. 의원내각제가, 아유, 이거 뭐야. 애초에 말이 성립이 안 돼. 잘못된 설명. 얘들아, 3번 요거 잘 봐야 돼. 우리의 마지막에. 얘들아, 집중해. 요거까지만 하면 끝내줄게. 3번 잘 봐. 이거 집중하자. 만약에 기억이 C당 E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만약에 T 시기에 의원 내각제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누구여야 돼?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니까 비정당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가 시당이라는 거는 의원내각제라는 거야. 의원내각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의원내각제였다면 무조건 비정당이어야 돼. 근데 기억에 시당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의원내각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뭐구나? 대통령제구나.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엄격하게 보장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의원내각제라면 그래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료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해보았습니다. 우리 늘 하는 것처럼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7강 들어주시고요. 7강은 딱 10분만 들어주시면 정부 형태 끝납니다. 6강 퀴즈 풀어주시고요. 바로 7강 넘어와서 10분만 들어주세요. 전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첫 번째 시간이면서 2단원의 끝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요, 제가 총 4시간 동안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시간에는 주기율표, 유효액자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두 번째 시간에는 이온 반지름을 하는데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을 때 이온에 대해서 이온 반지름 비교하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나서 이온화 에너지와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항들을 풀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유형들, 전자 배치를 가지고서도 풀 거고 홀전자수도 풀 거고, 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실은 명확하게 얘가 얘보다 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몇 배 큰지는 모르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얘가 큰 건 알겠고 얘가 작은 건 알겠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비율이 큰 거야? 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까다로운 문제 두 문항을요 네 번째 시간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은 그 두 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 유니크 프립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요 제가 주기율표다 라고 써놨는데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발견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대 주기율표 딱 주어졌을 때 그 원소에 대한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 그 위치를 보고 어떤 원소인지 보고 나서 2단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대개 3단원의 화학 결합과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 3단원과 연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 그리고 B라는 위치가 같이 결합되면 이온 결합이게 또는 공유 결합이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소에 대한 위치를 알려면 우리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보통 3단원과 연계돼서 많이 출제된다. 근데 다음 시간에 두 문항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딱 나와져 있는 문제는요. 그 원소가 무엇인지 찾는 것보다 위치에서 그냥 얘네들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만 봐줘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오늘은 유효액전화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도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은 유효액자와 원자 반지름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가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주기율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현대

주기율표에서는요, 원자번호 순서대로 저희가 원소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해 놨을 때, 이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것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주기율이라는 건 원소의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에서 화학반에 참여한 이 전자가요,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주기율표예요. 이 주기율표가 나오기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가 나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과학자, 바로 라부아제입니다. 이 라부아제는요, 그 당시까지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열심히 분류를 했어요. 뭐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 이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현대 주기율표를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부아제는 분류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되베라이너는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3개씩을 묶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튬이 있고요. 여기 나트륨이 있고, 칼륨에 대해서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새 원소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튬에 대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물리량과 세 번째 원소에 대한 물리량의 이 평균값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원소에 대한 물리량의 값이야라고 이제 내린 게 되베라이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리튬이라는 건 원자량 7. 자, 칼륨이라는 건 39. 그럼 7과 39를 한번 더해 보면 몇이 나와요? 46.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눴을 때 23이죠? 그럼 이 나트륨에 대한 원자량이 몇이다? 23이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씩 묶었다라는 건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평균 물리량을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애 거야라고 한게 세상 원소설이에요. 자, 이 데베라이너가 말한 이 세상 원소설처럼요, 모든 원소를 세상으로 엮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과학자 바로 뉴렌즈입니다. 이 뉴렌즈는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해서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했고, 음악의 옥타브를 따서 옥타브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도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전위 원소가 들어가며 옥타브설에 대한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초의 주기율표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멘델레예프예요. 이 멘델레예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63종의 원소를요,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주기율표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냥 나열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얘가 존재할 거야. 아마도 얘가 있을 거야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빈칸으로 두고요. 주기율표 상의 위치로부터 새로운 원소의 존재 가능성과 성질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원래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아연 다음에 비소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아연 다음에 비소를 배치하게 두면은 그 위에가 알루미늄? 근데 화학적 성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빈칸으로 뒀어요. 근데 그 위에가 이제 규소예요. 얘도 지금 비소랑 안 맞는데 빈칸 뒀어요. 총두 칸을 두고 나서 이제 비소를 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측했던 원소들이 나중에 발견되더라. 엄청 훌륭한 업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멘델레이프에 대해서 최초의 주기율표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였더니 아르곤이요 원자량이 39.9고요. 칼륨이 39.1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현대 주기율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르곤은 원자번호 18, 칼륨은 19. 그럼 순서가 지금 원자량 순서대로면 둘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1쪽은 알칼리 금속으로요. 굉장히 반응이 잘해요. 아르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안 맞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X선 연구를 하던 모질리가 등장합니다. 짜잔. 자, 이제 X선 연구를 해서 이제 뭘 찾아냈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를요, 원자번호다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된 거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질리처럼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게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개념 체크로 우리 배운 내용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드릴게요. 1번 갑니다. 주기율은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기율이 나타난 건 원소에 바로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요,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게 맞습니다. 2번. 멘델레프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아닌데요. 뭐였더라? 원자량이었죠?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여서 주기율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X고요. 3번. 모젤리는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의 양성자 수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 완성시켰다. 맞죠? 그래서 현대도리는 양성자 수 순으로 배열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현대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주기율표를 제가 앞에다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양성자 수로 나열했는데요. 바로 이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세로 줄로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세로 줄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족이라고 합니다. 세로 줄은 족. 자, 가로줄은요,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세로줄은요, 족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 애들을 묶어놓은 거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자, 주기라는 건 가장 파악과 전자 껍질의 주양자수와 같아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1s, 그래서 1, 여기 2주기는 지금 2s 또는 2p까지 채워진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양자수 2, 3주기는 주양자수 3, 이런 식으로 가장 파악과 전자 껍질의 주양자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1에서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1에서 18족까지 있게 되고, 저희는 이 사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1족, 2족, 그 다음 13족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색깔에 대한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주황색은 금속이고요. 이 노란색은 중금속, 흰색은 비금속이에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로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알칼리 금속에 흰색이 껴있어요. 금속이라고 표현했는데 비금속에 수소가 껴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얘기할 때는 수소를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 꼭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때 2단원뿐만 아니라 3단원에서 주기율표 등장했을 때는요, 여기 시작점이 1주기인가 2주기인가를 꼭 봐주셔야 돼요. 1주기에서 1족인 수소가 포함됐다면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주기부터 시작한다면 마음 편히 알칼리 금속 리튬부터 시작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아주 뚜렷하게 보인 특징들을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금속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및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수하다. 자, 우리 금속 어디서 볼수 있어요? 집에서 주방 가면 이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이 대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대로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열및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아요. 근데 이 흑연이라는 건 사실은 탄소라는 게 원자과 전자가 4거든요. 근데 얘가 세 개만 딱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해서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흑연은 예외다라고 써둔 거고요. 그다음 이온의 형성은요, 금속 원소는요, 전자를 잃고 자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요.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만 18족은 제외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를 이루어진 화학결합,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의 위치를 콕콕 집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 대략적 위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여기 왼쪽에서 수소를 제외하고서는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실온에서. 지금 실온에서 금속 같은 경우 대부분 집에서 우리 책상 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로 되어 있어요? 고체요. 다만 수은은 액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인데 브로민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금속과 비금속 말고 하나 더 이야기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은 금속보다는 열및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지만 비금속보다는 괜찮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가운데쯤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한 거 가지고 한번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어느 줄에 오도록 했을까요? 화학적 성질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바로 세로 줄에 오도록 했습니다. 자, 가로줄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파악과 전자 껍질의 주양자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기는 주기율표에 가로줄 어디에서 어디까지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요. 같은 주기 원소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에 제가 같은 주기에서 만약에 S오비탈을 다 채워 있다면 P오비탈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 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던 거죠. 세 번째, 같은 주기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서 너무 헷갈렸죠?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수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맞는데 같은 주기가 아니라 어디다? 같은 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80쪽으로 가볼게요. 1번.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주로 위치했고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보통 주기율표 오른쪽에 주로 위치했습니다. 네, 맞아요. 2번. 금속 원소는 양이온 되기 쉽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 되게 쉽다. 그렇죠. 18족 원소를 제외하고, 18족 원소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화학 결합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기율표 이해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적용 잘할 수 있도록 문제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86족의 1번입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또는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원자라는 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무런 표기가 없고요. 여긴 양이온, 여긴 음이온.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은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잃은 거고, 음이온은요, 나 원래 없었는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보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주기냐라는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3주기 원소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렇게 양이온 돼 있으면 내가 처음 푼다면 너무 서툴 때 그냥 눈을 잘 보이게 해주면 좋거든요. 전자는 잃은 거니까 다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3개 있더네요. 그럼 3주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2개가 원래 본인 게 아니니까 지워주세요. 그래봤자 전자 껍질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주기 원소는 Y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 X와 Y는 같은 족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족이면 가장 바깥에 지금 전자 몇개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X라는 거 하나 있고요. Y라는 것도 우리가 원자로 나타내면 가장 바깥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원자과 전자 1인 몇 쪽이다? 1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쪽이냐 물어봤을 때는요. 원자과 전자수를 보고 여기 보고 이게 몇 쪽인지 대답해 주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1이다. 1쪽. 2개다? 2쪽. 3개다? 3쪽 안 돼요. 제가 3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13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쵸?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하지만 그 다음에는 13족, 1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4족, 15족, 16족, 17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1만 지워주면 바로 3, 4, 5, 6,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 가볼까요? 홀 전자 수는요. Z가 Y의 2배이다. 앞에서 현대적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 내용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홀 전자수를 이제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Z라는 거는요, 지금 이 원소가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전자가 가장 바깥에 6개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ES에다가 2개 채우고, 나중에 EP에 이제 몇개 채워야 돼요? 6개 있으니까 2개 빠지면 4개요. 그럼 이 4개 가지고 전자 배치를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EP라는 거 하나, 둘, 세칸 있죠? 여기에서 일단 싸움 원리, 훈트 규칙,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잘 지켜줘야 되니까 하나씩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왜 4개니까 하나 더 하려면 쌍을 이루고 있겠다. 그래서 홀 전자수 몇 개다? Z에서는 2개입니다. 자, Y에서는 그릴 필요 없이 몇개 있어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하나 있겠죠? Z가 Y의 2배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눈을 잘 보이지 않아? 그럼 직관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주기적

성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유효핵전화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유효핵전화부터 우리 원자 반지름, 유효핵전화로부터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요. 유효핵전화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핵전화가 무엇이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핵전화는요, 원자핵 안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양성자는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의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전하량이 바로 핵전화예요. 자, 유효핵전화가 아니라 지금 전 핵전화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소라는 건 전자가 지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핵전하는 몇일까요? 1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수소에 대한 핵전하가 1 플러스다. 자,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낸 거야. 한번더 해볼까요? 탄소라는 건 원자 번호가 6번이고, 그 뜻은 양성자 수가 6이란 뜻이고, 전자도 6개 있다. 즉, 원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 수 6개 있죠? 핵전하 몇이에요? 6 플러스요. 그래서 6 플러스 있고, 전자 6개를 나타내준 겁니다. 한번 더. 산소라는 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8번. 그럼 핵전하 몇인 거예요? 8 플러스다. 그래서 전자가 8개 있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수소 보면 옆에 지금 전자 보이죠?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궁금한 거야. 이 전자 느끼는 핵전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여기에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요. 다른 전자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반발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원자핵과 전자사의 인력을 고려했을 때이 핵전하를 그대로 느끼게 돼요. 그럼 몇이에요? 1 플러스 1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가볼게요. 탄소라는 건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에서 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거 보이나요? 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제 원자과 전자 안에 콕 집어서요. 이 원자과 전자 느끼는 이 핵전하 궁금해요. 자, 근데 이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고,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네요. 그럼 전자 사이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6 플러스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반발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보단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6 플러스보다 작은 핵전하가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핵전하는 6 플러스가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진 핵전하라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어서 유효핵전하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하다라고 하면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핵전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였다?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가려막기 효과, 가림 효과다라고 합니다.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원자핵과 전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만약에 안쪽 전자를 기준을 한다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느낀 핵전하와 그리고 여기에서 느낀 유효핵전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 유효핵전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요. 유효핵전하. 물어볼 땐 보통 앞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이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이야기할 때는요.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원자과 전자는 단 이제 빼고 그냥 유효핵전하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요. 우리 그냥 원자과 전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우리는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있고요.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반발이 더 클까요? 바로 이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이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큽니다. 바로 안쪽에서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이 경향성을 해석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볼게요. 자, 이번 제가 산소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산소의 핵전하는 8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8 플러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같을까요? 가려막기 효과를 생각한다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8 플러스보다 작을 겁니다. 아주 훌륭하죠? 왜?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같은 전자 껍질의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요. 당연히 8 플러스보다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를

잘 기억하시면 유효액전에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혼자 전자 있는 거와 다전자 원자의 또 차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번 이제 경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같은 주계에서 같은 조계에서 판단하기 위해서요. 세로축은 유효액전화, 가로는 원자 번호순을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1주기, 2주기, 3주기, 경향성 모두 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2단원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과학은 현상을 보고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 증가를 했어요.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할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이 크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요. 리튬부터 네온까지 가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건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요. 동시에 전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양성자 수 증가에 의한 핵전하가 증가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자가 증가함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할 겁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요인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양성자 수 증가에 의한 핵전하 증가가 더큰 요인이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요,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효액전은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더 확인해 볼 거, 리튬이 사실은 핵전하가 3인데 이것보다 낮아진 건 맞아요. 모두 다 본인의 핵전하보다 낮아졌지만 같은 주기에서는요, 양성자 수 증가에 의한 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액전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같은 족을 볼 건데요. 같은 족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갔을 때 리튬에서 나트륨 가면 양성자 수가 월등히 많이 증가하죠.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안쪽 전자 껍질인 전자핵 가려막기 효과와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핵 가려막기 효과, 누가 더 크다? 안쪽 전자 껍질에 대한 전자핵 가려막기 효과 더 크다. 그럼 여기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요, 무엇이 생겨요? 전자 껍질 하나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반발력이 커졌기 때문에요. 원래는 리튬만큼 양성자 수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쯤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 낮은 아주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쪽에서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효액전은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증가는 해요. 하지만 안쪽 전자 껍질 때문에 바로 가려막기 효과가 같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는 훅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요,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갑자기 전자 껍질 하나 생긴다라고 할 때, 네온에서 나트륨은 훅 떨어지니까요, 주기가 바뀐다, 전자 껍질 하나 생겼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니까요, 우리 한번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에서는 1번, 가려막기 효과는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다른 전자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모두 다 있다라고 했고요. 원자 번호 6인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요. 핵전하가 6플러스예요. 하지만 원자과 전자 느끼는 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산소 원자에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와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유효핵전은 같다? 가려막기 효과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X.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은요. 질소가 탄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질소가 탄소보다 크다. 2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은요. 네온이 나트륨보다 크다 작다?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요. 안쪽 전자 껍질이 생겼기 때문에 훅 떨어졌었죠? 그래서 네온이 나트륨보다 크다. 3번.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수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증가가 전자 수 증가에 따른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유효액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 작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 전자도 증가하고 양성자도 증가했지만 양성자 수 증가에 따른 핵전하 증가가 더큰 요인이야 라고 해서, 아, 유효액전 증가했구나 라는 결론 도달했었죠. 그래서 크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르게 전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이온과 원자를 비교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꼭 필요

가려움의 효과가 증가했다. 그래서 유액전하가 이온이 될때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이에요. 자, 양성자 수는 11로 동일해요. 하지만 전자 수는요, 나트륨에서 11이었다가 여기에선 하나를 지금 잃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10이 돼요.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전자 수가 하나 감소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핵과 이 전자사의 인력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려막기 효과도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알수 있다. 유액전하가 양이온이 되었을 때더 증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누가 더 유액전하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원자와 그리고 음이온, 바로 비금속 원소를 비교할 때는 원자가 더클 거고요. 비금속 원소랑 다르게 금속 원소에서는 전자를 잃고 있기 때문에 원자와 양이온 비교하면 양이온이 더 유액전하가 클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원자 반지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조금 이상하게 생겨요.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요, 이 원자라는 크기 자체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존재 확률로 나타내자, 확률 분포야, 우리 확률 함수로 나타내자, 오비탈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여기까지가 원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의 확률이 90%인 공간을 나타내더라도 그건 경계면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 밖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이 0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나타낼 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다가 그럼 동일한 원자를 둘이 결합시켰을 때,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수소와 수소를 결합시켰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졌겠죠? 이때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길이, 여기,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이 길이. 자, 측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의 절반을 바로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머리 좋지 않나요? 여기에서 딱 반. 여기 반. 자, 74예요. 이 길이가 여기서 반절 37이 바로 뭐다?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요. 이렇게 서로 지금 동일한 원자, 이 원자 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이 측정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금속 원소는 어떻게 됐냐면요. 사실은 금속 원소는 이렇게 금속 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인데요. 이 나트륨 결정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걸 이제 가지고선 측정합니다. 자, 여기를 측정했어요. 이때 또 반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뭐다?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원자라는 거딱 예쁘게 구로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반으로 나눴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나눴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주기적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같은 주기, 같은 족.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효액전하에서도 설명을 했으나, 바로 우린 현상을 보고, 이 현상에 대한 원인,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자껍질수. 전자껍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사실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원자 반지름 커지겠죠. 두 번째는요, 유효액전하예요. 유효액전하가 크다라는 뜻은요, 원자핵과 전자사 인력은 커져요. 그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럼 전자 구름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근데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어떤 요인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하단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로축은요, 원자 반지름이고요, 가로축에서는요, 원자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로축에서 원자 반지름을 봤더니 여기 보면 이 리튬부터 플로린으로요.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유효액전하를 해석을 할 때는 원자 반지름 갈때이 세로축 기준에서 계속 위로 올라갔었죠. 증가하는 경향. 근데 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네. 왜 감소라고 했을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여기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라는 건 전자껍질 수가 동일하죠. 그럼 여기는 2주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주양자수가 2인 애들. 그럼 두 개가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서 점차점차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무엇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효핵전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요, 유효핵전하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자, 제가 앞으로 유효핵전하를 나타낼 때는요, 핵전하다라고 할 때는 Z라고 하고, 유효핵전할 때 유효가 붙어서 Effect라고 하거든요. 이 FF라고 좀 편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린 친구들은 한번더 유효핵전하예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오, 세죠, 세죠. 그래서 전자 그림이 수축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읽고 헷갈리면 안 돼요. 유효핵전 증가했다, 원자 반지름 감소한다. 자, 그럼 여기 가볼게요. 자, 유효핵전에 대한 이 요인으로는요, 같은 주기일 때를 비교해주면 돼요. 그래서 리튬과 베릴륨. 리튬과 베릴륨. 자, 여기에서 유효핵전 누가 더 커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베릴륨 커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요, 인력이 베릴륨 크기 때문에 반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거다. 그래서 리튬이 크다라고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주기 한번 볼까요? 3주기에서도 경향성을 봤더니 나트륨에서 염소까지 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같은 족이요. 자, 같은 족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예측하건데, 유효핵전하가 증가했으니까, 같은 족에서도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효핵전 약간씩 증가하잖아요. 증가했으니까, 혹시 원자 반지름 작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튬에서 나트륨으로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다. 아, 사실은 리튬은 2주기까지. 2주기잖아. 2주기까지가 아니라 2주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트륨은 3주기잖아요. 그럼 리튬과 나트륨은 전자껍질 하나가 차이나요. 그 전자껍질 하나를 어떻게 뭐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껍질 하나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껍질 수가요. 리튬과 나트륨 비교할 때 나트륨은 3주기, 리튬이 2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더 크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여기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고 있고요. 같은 족에서는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서로 원자 번호에 대한 경향을 제가 표현할 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라고 했죠? 그 원인이 하나는 전자 껍질 수, 하나는 유효핵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항상 문제 풀 때요. 아, 여기에서 같은 주기,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 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여기서 원자 반지름 증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면 잘 기억 남을 거거든요. 꼭 여기까지 기억 잘 하시고 개념 체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무엇이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했을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감소했습니다. 그 요인이 뭐였어요? 유효핵전하였죠? 그래서 유효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력이 증가하여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같은 족이에요, 이번에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무슨 수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였을까요? 바로 전자 껍질 수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3번. 이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원자 반지름은요, 붕소와 탄소.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래서 붕소가 큰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같은 주기나 같은 족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원자 반지름이 칼륨과 마그네슘이래요. 그럼 일단 칼륨 써주고 칼륨은 지금 4주기, 마그네슘 3주기. 자, 제가 일부러 비스듬히 쓴거 보이나요? 여기가 1족, 여기가 2족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 칸을 제가 채우려고요. 여기 그러면 1족에서요, 3족이 누구예요? 나트륨. 그럼 우선은 같은 족, 같은 주기. 우린 이것만 배웠으니까 그것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같은 족에서는요, 칼륨과 나트륨, 누가 원자 반지름이 커요? 칼륨.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0: 나트륨과 마그네슘 누가 더 커요? 원자번호 작을수록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그네슘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네? 그러면 이 칼륨과 마그네슘 비교하면 칼륨이 더클 거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아, 얘는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우린 무조건 같은 주기, 같은 족만 하시면 돼요. 그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만약에 이렇게 같은 주기, 같은 족이 아니야? 이렇게 엇갈려 있어? 그럼 우리는 한 칸에 채워서 열심히 이 짝들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원자 반지름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유액전에 이해했고, 원자 반지름 이해했고, 이제 저는 이온 반지름을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 안된 친구들은 한번더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로 한번 복습하고 이온 반지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6쪽에 2번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홀전자 수다. 그리고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다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던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와 연관지어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복습이 안된 친구들은 다시 거기 가서요. 빠르게 홀전자 수 1번에서 20번 쓰는 거 연습. 그리고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빠르게 생각하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된 규칙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 원리,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우리는 쌍을 이룰 때 최대 두 개까지만, 그러니까 오비탈 안에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만, 그리고 쌍을 이룰 때는요, 이 화살표, 스핀방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다른 방향 이도록. 그리고 훈트 규칙은요, 아, 홀전자 수가 최대한 많은 게 좋아. 왜? 반발력이 적어지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발문 갈게요. 서로 다른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2주기예요. 딱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볼 건데요. 홀전자 수가 X와 Y가 같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이걸로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홀전자 수는 0, 1, 2, 3은 사실은 2주기에선 딱 하나니까 뺄게요. 0, 1, 2, 이거 주목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X란 N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요. 한 개래요. 제가 괜히 전자 배치에 대한 규칙을 먼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p라는 데가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전자가 2개 들어있다? 누군가가 쌍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머지에는 이미 무엇이 차 있어야 돼요? 훈트 규칙에 의하면 일단 홀전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더 전자가 추가되면 쌍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나머지 칸에요, 전자가 하나씩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라서 2p에서 4개가 되었다라는 결과만 보고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 서투른 친구들은요, 1s2, 2s2, 그리고 나서 2p4다. 그럼 얘가 누군가요? 라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마지막 오비탈만 써도 누구다라는 게 보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전자수가 총 224니까 8인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X가요, 산소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P4는 산소고요. 여기에서 홀전자 수가 같아야 돼요. 그 홀전자 수가 지금 몇 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두 개요. 그럼 2주기에서 홀전자 수가 두 개인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바로 이 P에 하나, 둘, 셋에서 이번에 쌍을 이루지 않고 홀전자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둘. 그럼 얘는 누구예요? 2P2. 이제 앞에는 1s2, 2s2 이미 다 채웠고, 여기서 2p2니까 누구여야 된다? 그렇죠. 이 y라는 n은 탄소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다라는 걸 통해서 홀전자 수가 보여야 되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마지막 오비탈, 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만 봐도 아, 산소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요, 산소라는 건 8번, 그리고 탄소라는 건 6번이니까요. 누가 더 커야 된다? 산소가 더 크다. 맞습니다. 니은. Y다라고 하는 건 탄소였죠? 탄소에 대해서 S 오비탈에 대한 전자수는요. 1s, 2s 다 채웠으니까 4개. 자, P 오비탈의 전자수는 2p에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이다. 자,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디귿. 원자 반지름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활용 한번 해볼게요. Y라는 건 탄소, X라는 건 산소입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주기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 중에 탄소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다. 기역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를 가지고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응용하는 문제를 계속 풀어줘야 된다라는 시작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되었으니까요. 이온 반지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요, 오늘은요, 제가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자수가 같은 이온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온 반지름 다 다루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각각이 지금 다른데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기억 잘하는지 볼게요. 자,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이름으로써요, 바로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양성자 수는 지금 같은 상황일 때 전자 수가요, 11개였다가 지금 하나 잃어버려서 10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유효액자는 누가 더 클까요? 우리 아까 있거든요. 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이 더 커요라고 했어요. 자, 전자 껍질 수는요, 이미 하나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가장 바깥에 전자 하나 있었던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세 이력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이 더클 겁니다. 유액자나 증가했어. 그럼 원자핵과 전자세 이력이 더 세죠. 그럼 전자 그룹 수축하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자, 음이온 반지름 이제 볼 건데요. 음이온은 우리 플로린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플로린과 플루오린의 이온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전자 수가요. 플로린 9개. 여기에서 지금 전하를 띈다라는 건 전자는 얻었다. 10개가 됐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유격자 누가 더 크다 했었죠? 그렇죠. 원자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 추가됐어요. 전자 껍질은 늘어나진 않았지만 전자사의 반발이 증가했겠죠? 그럼 누가 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반지름이 커졌을까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전자사의 반발력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요,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리튬이라는 거 양이온 됐죠? 그러면 감소했겠네. 나트륨 양이온 돼서 감소됐고요.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고 증가하게 된다라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을 가지고 금속 원소계, 비금속 원소계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이온 반지름과 반지름 R이라고 쓸게요. 원자 반지름을 나눠준 비율이 1보다 크다라고 이제 물어보면 금속 원소일까요? 비금속 원소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큰 경우이기 때문에 음이온에 대한 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얘는 비금속 원소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온 반지름에서 우리가 또 경향성 하나 보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족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리튬이 양이온 되어서 전자 껍질 하나 잃었어요. 나트륨도 양이온 되면 전자 껍질 하나 잃었어요. 서로 사이좋게 하나씩 잃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 껍질 하나씩 더 차이 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해도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했던 것처럼 이온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자, 이제 같은 주기를 한번 볼 건데요. 같은 주기에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양이온 같은 경우에 전자 껍질 잃었고요. 자, 여기에서 음이온은요, 전자 껍질 그대로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전자수가 지금 같은 이온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선 같은 주기애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때, 양이온은요, 음이온보다 전자 껍질이 한 개가 더 작아져요. 이 화살표는 제가 일부러 이 등호는 전자 껍질을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작아야 돼요? 바로 볼까요? 95, 65, 50, 184, 181. 당연히 양이온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더 반지름이 작아진다, 작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 이온에서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랑 또 주의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고 오셔야겠네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제 차근차근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딱 그려놓고 1번에서 20번 나타낸 연습하시고요. 이미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잘된 친구들은 잘 쓰실 것 같아요. 1번에서 20번 외우자. 그리고 유액전하가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누가 더 클까요? 자, OX로 수강 후기에 답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철저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해요. 아무리 강의 수가 적더라도 완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도 선생님은 조금 힘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 오늘 마지막을 발판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 7학년도 수능 특강 한문의 대미를 장식할 25강입니다. 교재 125쪽에 더 알아보기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음과 뜻으로 쓰이는 한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 수능에 엄청나게 잘 출제가 되는 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음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보다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음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에 눈길이 머무르게 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픈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기억하시죠?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세 가지의 음뜻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기다, 즐겁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락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안, 락, 편안할 안, 즐길 락. 이니까 편안하게 즐기는 것,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요 한자가 음악이나 풍류의 뜻을 가지면 음이 락이 아니라 악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음악과 관련이 있으면 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기, 기자도 그릇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도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기구의 총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번은 좋아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요로 읽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인자, 락산이다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인자 악산이다 라고 읽어도 안 돼요. 왜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요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 요 산. 어진 사람이란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늘 변함없는 산처럼 그 고요하고 그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지요. 두 번째 한자 역시 출제 빈도가 꽤나 높은 한자입니다. 비율의 뜻으로 쓰이면 율로 읽어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율로 쓸 때, 류로 쓸때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자는 요 글자다라는 얘기죠. 효율,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다. 효능, 효율 할 때의 효자가 되겠죠. 그런데 요 비율, 류, 자로 쓰이는 요 글자가 출산율, 진학률이 아니라 거느리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솔로 읽는다라는 거죠. 인솔하신다 또는 통솔하신다. 통자는 통일하다 할 때도 이 통자를 쓰지만 거느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거느려 다스릴 때 통솔이라는 말을 쓰지요. 또는 남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일 때 우리가 솔선수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한자를 씁니다. 다음, 오, 이 글자도 진짜 출제 빈도가 높은 한자, 다 높지만, 다 높네요, 진짜. 이게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으로 읽으면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부로 읽으면 다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몸이 아팠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부한다가 아니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살아난다. 요렇게 생긴 한자,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의 뜻일 때는 복으로 읽고, again, 다시의 뜻으로 쓰이면 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요 글자도 역시 본문 진행에 오면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언급을 했었던 한자이네요. 살피다의 뜻으로 쓰이면 성, 그리고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생으로 읽어야 한다. 성, 찰 뒤에 살피다, 찰자가 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도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고, 따라서 성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살핀다. 살필성, 찰자가 되겠죠. 성묘하다 할 때의 성자, 혼정, 신, 성할 때의 성자, 요 한자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덜다, 줄이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생으로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줄이거나 뺄때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이라고 읽어야 하니까요. 요 글자도 선생님이 참 많이 언급을 했었죠.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오로 읽어야 한다. 또는 의문사,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도 오로 읽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악당, 악당, 당자가 무리당자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악당이 되겠고요. 증오, 증자, 앞에 있는 증자가 미워할 증자이니까 증오, 미워하다가 두 번이나 겹쳤네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할 때 증오라는 말을 씁니다. 요 글자,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자, 그 다음. 요 한자도 선생님이 힘주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꾸다의 뜻으로 쓰이면 역으로 읽으셔야 되겠고요. 쉽다, 이지. 쉽다, 이지. 이지의 뜻이면 이로 읽으면 됩니다. 쉽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로 읽어야 한다. 교역. 서로 교자에 바꿀 역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서로 교자에 바꿀 역자, 교역, 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무역할 때도 역자, 요런 모양의 한자를 쓰는데 이로 읽으시면 안 되겠죠. 이로 읽을 때는 쉽다의 뜻일 때, 난, 이, 어렵고 쉽다,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 요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 글자는 선생님 기억에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던 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지금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내릴 강자로 많이 쓰입니다. 강우, 비가 내림. 강설, 눈이 내림. 강수, 눈과 비가 내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계, 승강기 할 때의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 그런데 항복할 항으로도 쓰인다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그 전쟁하는 것 보면 말 타고 깃발 들고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깃발을 딱 내리면, 아, 이건 항복이구나. 요렇게 연관을 시켜서 외우자라는 겁니다. 내릴강, 항복할 항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앞에 던질 투자가 붙으면 투강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투항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항복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복싱에서, 이제 항복할 때 하얀 수건을 이렇게 던지죠. 아, 던질 투.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더 알아보기죠. 논어 파트에 더 알아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 간의 대화를 엮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체로 거의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사가,
선비가 사람 인자를 쓴게 아니라 선비 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사회적 리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선비가 지어도, 지자는 뜻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뜻을 두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어디 어자가 나왔습니다. 김제 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에에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디에 뜻을 둔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 어디 에로 풀이가 됩니다. 도에 이렇게 잠깐 잠기네요. 또 듣기 조금 그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에 뜻을 두었으나 도라는 건 쉽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 여기에 뜻을 두었으나 치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울 치자죠? 부끄러울 치자도 참 재밌어요. 귀 이자의 심장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마음 심자. 부끄러운 것도 감정이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귀 이자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 부끄러우면 귀부터 빨개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뭘 부끄러워하냐면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가 되죠. 악자 나왔습니다. 방금 보고 왔지만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야 되겠죠. 도의 뜻을 두었다면 도의 뜻을 두었는데 도라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볼것없는지 얼마나 비루한지 알수 있어요. 이게 참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은 미, 족, 족자는 발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족하다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족하지 아니하다 정도가 됩니다. 뭐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냐 하면 엿자도 나왔네요. 엿자 더불어의 뜻도 있고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 주는 A와 B 할때 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BS와 수험생 그러면 EBS여 수험생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동사로는 기여하다, 증여하다 할때 엿자

주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더불어의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구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 요구할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자 볼게요. 의논할 의자인데 이 글자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왼쪽에는 말씀 언자, 말하다 언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를 의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 한자의 구성으로 봤을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가 옳은 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말로 그 옳은 걸 찾아가야 하는데, 나쁜 옷이라고 해서, 나쁜 음식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그 지향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이 의논, 의논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에,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덜된 사람, 지향점이 낮은 사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 더불어 의논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의논할 수가 없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할수 있다란 뜻이죠? 가능 즉 뭐뭐 할수 있다. 뭐로써 할수 있냐 하면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에 정성을 다하는 게 예. 양은 양보할 양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몫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진심을 다하고 남에게는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서 할수 있다면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뒤에를 보면 위구코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자는 하다. 되다, 삼삼삼삼삼벌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여기서는 하다 정도로 보면 좋겠는데, 뒤에 나라국자가 오네요. 나라를 하다, 나란 일을 하다라는 의미. 나란 일을 한다라는 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호자,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왔네요. 김제, 호어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이려면 뒤에 어디어디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한자가 나와야죠.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닐 때 우리는 문장의 맨 끝에서 느낌표, 물음표 역할 하는 걸 봤는데, 문장이 지금 안 끝났단 말이죠. 여기서의 호자는, 자, 이제 숨한번 쉬고 가자. 잠깐 멈춤.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조를 고르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하유 뭐가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란 일을 하는데 뭐가 더 있겠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유를 얘기하자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난지유. 그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정성을 다하고 남을 존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요것을 어찌하겠는가 여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많이 배우고 왔었죠. 여하 거꾸로 하면 하여
이방원의 하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란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떠하리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어떠하리예요. 그쵸? 보니까 하여가 할때 하여, 아유, 하여튼. 또 위치를 바꿔서 여하튼.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뜻이 되겠죠. 어찌하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찌하리. 자,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얘를 어찌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얘가 반복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라는 큰 테두리 안에 예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예와 남을 존중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양이 예를 구성하는 예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양으로서 할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이 예라는 테두리, 예라는 껍데기, 예라는 형식은 어찌하리요, 무엇하리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 필요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예를 어찌하겠는가? 예를 무엇하겠는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한 문장이 더 남았네요.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두 문장이 더 남았네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으니. 중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겁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진중하다, 진지하다라는 뜻으로 받아야 되겠죠. 중후하지 않으면, 진지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사실은 뭐 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무겁지 않고 촐싹촐싹 거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위험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건 배우면 굳지 아니하다. 배우면 견고하지 아니하다. 배워도 곧 견고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은 배운 것도 이리저리 이리저리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주 충신하며 주 주인 주자죠. 주인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 중요하게 여겨라. 주로 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를 충과 신을 주로 하며 중요시하며란 얘기가 됩니다. 충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하가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만이 충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중심이 딱서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 중심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고 진심을 다하게 되어 있고 열정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충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은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중요시하라, 주되게 하라란 얘기고, 불여가 나왔네요. 모모만 못하다, 불여,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불여, 모모만 못하다.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아라란 얘기입니다. 자기만 못한 사람이란 수학 성적이 나보다 낮은 사람, 영어 단어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나보다 없는 사람, 도덕적 지향점이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버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 밥의 뜻도 있죠. 순두부 백반, 백반, 하얀 밥이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먹다의 뜻입니다. 소, 사,
선생님, 이거 먹을 식자 아닌가요? 여기서는 밥의 뜻으로 쓰이는 사입니다. 물론, 밥의 뜻으로

쓰일 때 식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고전에서의 정통적인 독법,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사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밥을 먹고 정도가 되겠죠? 물을 마시고 정도가 됩니다. 아, 밥을 먹고 근데 거친 밥을 먹는데요. 아, 윤기 좔좔 흐르는 쌀밥이 아니라 돌이 섞여 있는 거친 밥을 먹고 국도 없나 봐요. 그냥 물을 마시고 그리고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더라도 됐나요?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더라도 지자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고 잘 베개조차 없는 매우 매우 매우 가난한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친 밥 먹고 국도 없어서 물 마시고 그리고 베개도 없어서 팔뚝을 베고 자는 거니까 얼마나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도 즐거움이 또한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도가 그 안에 있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 또한 그 안에 있으니 의롭지 않으나 정의롭지 않으나 옳지 않으나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은 부유하지만, 귀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부, 귀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나에게, 김재호, 어우, 어우, 어우, 어자가 또 나왔습니다. 에게로 풀이가 됐죠. 나에게는 요것과 같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렇게,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무먹, 무엇과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운과 같다. 뜰부 구름운이니까 뜬 구름과 같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됐고요. 요것과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풀지 않고 온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7강 수능 실전 문제 9번, 10번인데 9번은 너무 쉬운 문제네요. 도금을 묻는 문제, 예의 예자와 사양할 양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9번은 예양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도금을 묻는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 하유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아무 어려움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맹자 더 알아보기로 갑니다. 141쪽을 펴시고 맹자에 더 알아보기로 갈게요. 고지 군자는 지자 뒤에 군자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옛날의 군자는 이렇게 갑니다. 옛날의 군자는 과즉 계지런이 과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지만, 잘못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고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친다. 옛날의 군자들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즉시 고친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어허, 이런. 지금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그 잘못을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문제네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야. 이 시절에도 그랬고, 현대 시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의 군자는 문제다. 그쵸? 잘못하면 고쳐야지.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얕자도 문장의 끝에서 이제 한 문장 끝났어요라고 알려주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중간으로 튀어나왔죠. 역시 얕자 그냥
어조를 고르는, 숨을 좀 고르는, 한 박자 쉬고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의 군자는 그 잘못이 여,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무엇 무엇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무엇 무엇과 같다. 그 잘못이, 잘못을 하면 뭐와 같았냐 하면, 일월지 식과 같았다. 뭐뭐의 식이죠. 일의식, 월의식, 일식, 월식. 다시 말해,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일식, 월식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일식이든 월식이든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게 24시간 내내 가려지지는 않아요. 아주 잠시 가려졌다가 원래 해의 모양, 원래 달의 모양으로 돌아와요. 그게 군자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잠깐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잠깐 그럴 수 있다.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식이다, 월식이다 그러면 망원경 갖다가 요즘은 막 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본다. 백성들이 모두 군자의 잘못을 일식, 월식과 같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급, 미치, 급자, 야자 역시 한 박자 쉬어가는 그런 역할, 경자, 고칠 경자입니다. 이 글자도 다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갱으로 읽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뜻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갱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고치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는 개자가 있기도 하죠. 그것을 고치는 것에 미쳐서는 그 잘못을 고쳤어요. 군자가 잘못했네?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봐요. 잘못하고 있구나. 다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침에 이르러서는, 고침에 미쳐서는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해가 가려졌다가 다시 빛이 쫙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자가 잘못을 하면 다 쳐다봐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쳐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 백성들이 다 우러러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백성들이 모두 그를 우러른다, 우러러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군자는 옛날의 군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고쳤고 백성들이 받고 우러러보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군자는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이겠는가? 어찌 기자 안녕하기 언 안녕하기 언 한문에서 의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5개 중에 요 기자가 보이죠. 그리고 도자도 무리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다만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인가? 뭘또 하나 봐요. 그쵸? 지금의 군자는 자기가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그 잘못을 따라가는데 그것뿐이 아닌가 봐요. 다만,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이겠는가? 또한 따라서, 아유, 따를 순자, 따를 종자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의미 차이는 순자는 관행적으로 그냥 무심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나쁜 거죠. 따라서 그것의 잘못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의 말을 만든다. 위자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만들다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어떠한 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되겠죠. 잘못을 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잘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잘못에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의 군자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 다음 글 보도록 하지요. 부, 인정은 이렇게 가네요. 부자는 무릇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물론 지압이 사내 남편이란 뜻도 있지만 한 문장 맨 앞에서 자, 이제 한 문장 출발합니다. 레디, 고! 이런 역할을 한다. 발어사의 역할을 한다. 또는 자, 이제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는 글자. 부자입니다. 어진 정치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나니 자자 일단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경계로부터 시작된다. 경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나다의 뜻도 있고 경전, 글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스리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영계자죠. 다스리는 직영, 다스리는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계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넘어갈게요. 어진 정치라는 건잘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경계가 잘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 그 지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왜 불어 있는지는 이제 다 아시지요. 정지가 우물정자로 나눈 땅, 정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정자로 땅이 균등하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곡록이. 요거는 관리에게 주는 곡식과 녹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곡록이 평등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토지 제도, 조세 제도가 붕괴가 되면 공무원의 월급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시자도 옳다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시자로 쓰였습니다. 곧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러한 까닭으로 폭군과 오리는 폭군, 사나울 폭자의 임금 군자죠. 포악한 임금, 사나운 임금과 오리, 오자가 더러울 오자입니다. 더러운 관리, 사리 사욕만 채우는 시궁창에 빠져서 허덕이는 더러운 오리는 필, 반드시, 만자는 거만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게으르다, 게을리하다, 느리게 하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을 게을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계선이 확실하면 자기가 주워먹을 수 있는 게,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경계를,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을 게을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 그러니까 이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은 그냥 쭉쭉 그어갖고 여긴 내 땅, 여긴 네땅 이런 게 아니죠.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든가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이 이미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밭을 나누고 녹봉을 제정하는 것은 앉아서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가짜, 가능득,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 자는 접속사 역할, 앉아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되고 딱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일들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8강의 문제죠. 7번과 8번 풀고 넘어갈게요. 7번 역시 도금 문제네요. 너무 쉽다. 그렇죠? 한자의 음.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20강에 더 알아보기로 갑니다. 한시죠. 157쪽을 펴시고 두 수의 한시 풀이를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한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는 이빈의 도 한강입니다. 도자 건너다의 뜻을 가진 도자이고요. 한강 그러니까 우리의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먼저 떠오르죠. 한자까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빈 작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입니다. 따라서 이 한강은 서울의 한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한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나라가 여기를 밑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나라 할 때도 요 한자를 씁니다. 흘러흘러 양자강으로 접어드는 큰 물줄기, 그 한수를 일컫습니다. 사실 이비는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배지가 바로 한수 건너에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빈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하고 있는데 한강을 건너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느낀 감회를 쓴 시가 바로 도 한강입니다.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시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요. 영외 고개 영자에 바깥 외자 고개 밖에는 고개 바깥에는 음소도 절한데 음자 소리 음자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자도 글 이란 뜻도 있고,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절자는 끊을 절자이니까, 소식을 담은 편지도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고개 밖에서는 소식을 담은 편지도 끊어졌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 풀이가. 그러면 소식을 담은 편지가 결국은 소식이니까, 그냥 편지를 생략하고, 고개 밖에서는 소식도 끊어졌는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영외, 소식이 끊어진 곳은 당연히 유배지가 되겠죠. 유배지에서는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의 소식도 끊어졌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경동, 경자, 경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 동자가 오니까, 겨울을 지나, 부! 복으로 읽으면 회복하다, 돌아오다, 돌아가다의 뜻인데 지금 부로 읽었죠. 다시의 뜻입니다. 겨울 지나 다시 봄이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입춘, 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울 지나 다시 봄이 되었구나. 됐습니다. 이 봄이 마냥 즐겁고 설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배지에서 소식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또 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흘러 드디어 유배지에서 컴백하는 날이 왔어요. 근향, 고향에 가까워지니 그 마음, 갱, 다시라는 뜻입니다. 경으로 읽으면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갱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의 뜻입니다. 다시, 겁. 겁날 겁자입니다. 겁을 먹었다 할때 겁이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다시 겁이 났다란 얘기예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마음 다시 겁이 나. 아니,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겁이 날까요? 신나야지? 막 설레야지? 왜 겁이 날까요? 너무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은 온전한지, 아무 일 없는지 걱정이 불쑥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겁이 나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마음 다시 겁이 나, 불, 아니하네, 못하네, 감히 묻지도

0: 못하네, 묻지 아니하네. 레인 오는 사람. 이 오는 사람은 고향 쪽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고향 쪽에서 오는 사람에게 감히 묻지도 못하네. 오는 사람을 딱 마주 앉아서, 마주 대해서, 우리 가족 어때요? 했는데, 아, 예. 이렇게 좀안 좋게 됐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오는 사람에게, 고향에서 오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못한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로 가겠습니다. 신사임당의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 라고 풀이가 되는 유대관령 망친정이라는 시입니다. 자친, 자친은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죠. 예전에 아버지 상은 엄하고 어머니 상은 자애롭고, 그래서 자친은 어버이 친자, 자친은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어머니께서는 학발, 머리털 발자인데 앞에 학이 붙었어요. 학 그러면 까만색이 떠오르나요? 녹색이 떠오르나요? 아니죠. 하얀색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학발은 학처럼 하얀 머리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백발의 어머니 정도가 됩니다. 임영에 계시는데, 임영에 있는데, 임영에 계시는데, 임영은 강릉의 옛 이름입니다. 이 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임영은 설명이 붙을 겁니다. 이내 몸 장안을 향하여, 장안? 장안은 중국의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시안, 옛날의 장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 심사임당께서 장안을 간다고요? 여기서의 장안은 중국의 장안,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죠. 서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내 몸 한양으로, 서울로 향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내 몸 서울로 향하는, 서울로 향하여 홀로 가는 마음이라 정도가 되겠죠. 이내 몸 장안으로 향하여 홀로 가는 마음이라. 선생님은 이 홀로 독자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가야 하는 시적 화자의 고독한 죄책감이 이한 글자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돌려 어디로? 북촌, 마을촌자, 역시 1800자 범위 벗어나는 한자입니다. 머리를 북촌으로 돌려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본다라는 건한 번만 보고 휙 지나간다가 아니죠. 몇 걸음 가서 어머님이 계신 북촌을 향하여 돌아보고, 또몇 걸음 가서 어머님이 계신 북촌을 향하여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작가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흰 구름 날아가는 그 아래로 저무는 산은 푸르구나, 저녁 산은 푸르구나. 흰 구름이 떠가는 그 아래로 저무는 산, 저녁 산은 푸르구나. 나는 지금 어머님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인데, 산은 눈부시게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강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책을 딱 덮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날 때마다 1강부터 교재 20강까지 더 알아보기 포함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복습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건승,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특히 한문을 선택한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2: 함께 달리는 도끼로 정혜영 쌤의 수능 특강.
3: 리베 슐러, 흔드는 슐러, 아이는 분도시는 구텐 탁.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시작할게요. 오늘의 레안칠은요, 일단 여러분 전화할 일도 많죠. 그래서 전화로 목적이나 용건 말하는 방법, 그리고 편지 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 글 이해하고 답하기 배울 거고요. 문법에서는요, 격지배동사, 부정대명사, 부정수사 이렇게 많이 배울 겁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1번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Guten Tag, hier ist das Restaurant zum Lindenbaum. 안녕하세요. 여기는 춤 린덴바움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황인 것 같죠? 린덴바움은요, 여러분, 보리수 나무인데요. 이거 굳이 이름을 번역하자면 보리수 나무로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옛날에 이제 글씨 모르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식당 이름을 뭐 이렇게 멋있게 짓기보다는 보리수 나무집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우리도 뭐 대추나무집, 느티나무집 해가지고 그 집이나 그 가게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흔한 독일의 그 식당 이름이에요. 줌 린덴바움입니다. Wie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elfen 동사 삼격 지배하죠? 그랬더니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würde gern, 제가 뭘 하고 싶냐면, einen Tisch reservieren, 그 테이블을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알죠? 그러니까요, für Personen, 네 명 사람이고요. Am Samstag, den 13. Juni, um 19 Uhr, geht das? 토요일, 6월 13일 토요일 19시입니다. Geht das?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이때 gehen은요, 가다 아니고요, 가능하다란 뜻이에요. 이거 가능한가요? Ja, das ist möglich. 네, 가능합니다. Gibt es einen Platz am Fenster? 창가 자리 있나요? Ja, wir haben noch einen freien Tisch am Fenster. 네, 저희는요, 아직 하나의 빈 자리가, 창가 쪽 빈 자리가 있습니다. Das ist gut. Vielen Dank.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Alles klar. 네, 알겠고요. Auf welchen Namen darf ich reservieren? 어떤 이름 위에 제가 예약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 자, auf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요. 여기 뒤에 사격을 썼어. Name라는 명사는요, der Name거든. 얘 N변화 명사예요. 그래서 사격에서 이렇게 N이 붙습니다. 어떤 이름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같은 것도 이름을 걸고 예약하는 거니까 위라는 전치사 쓸 수 있어요. 어떤 이름 위에, 즉 어떤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 할까요? Auf den Namen Maria Schneider bitte. Maria Schneider라는 이름으로 예약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예약자 명만 받지 않고 이제 안 오면 전화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도 물어보겠죠. Wie ist Ihr Telefon Nummer bitte?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나요? Meine Telefon Nummer ist... 네, 제 전화번호는요, 이거예요. 0151234456789 이에요 하니까 Danke, 감사합니다. Ihr Reservierung steht. Stehen이란 동사 서 있다 라고만 아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유효하다 라고 번역을 하세요. 당신의 예약이 유효합니다. 예약 잘 됐습니다. Bis Samstag den 13. Juni um 19 Uhr. 요때 봅시다 하고요. Vielen Dank. Auf Wiederhören. 여기 중요해. 다시 들읍시다잖아. 지금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로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Wiedersehen이 아니고요. 이건 직접 만났을 때잖아. Wiedersehen이 아니라 Wiederhören이에요. 다시 들읍시다. 즉,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1번부터 표현 연구 1번부터 볼게요. Ich würde gern 요 표현 아셔야 돼요. 뭐뭐를 기꺼이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거 접속법 이식이라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요 이게 접속법 이 시기단은 아셔야 돼. 이거 언제 쓴다 그랬어? 외교적 화법 정중하게 할 때 아니면은 영어의 가정법처럼 비현실적인 화법 현실에서 내가 못

비슷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를 표현할 때 where를 써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이 형태가 왔냐? 그냥 외울 순 없잖아요. 어디서 왔냐면 where든이란 동사의 과거 형태인 무어대에서 여기다가 옴라우트를 붙이면 접속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과거 형태에다가 이 변모음을 해주면. 그래서 is where대 이 표현이 된 거야. is where대. 이거 생긴 것들은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부어대라는 거에서 위어대가 왔다.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 화법이거나 비현실 화법이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Ich werde gerne mal nach Deutschland fliegen. 나는 한번 언젠가는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werde gern. 지금은 내가 독일에 안 갔지만 독일에 가고 싶은 거. 뭐 영어의 가정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Ich werde gern auf dem Land wohnen. 나는 한번은 이제 그 시골에 살고 싶다. 이런 거할 때도요.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 않지만 하고 싶은 거잖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 화법에서 이 where대라는 표현을 쓰더라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인칭 수거들 여기 자주 나오는 것들 있어서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as get이란 표현. 아까 전에 get 가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Ja, es geht 하거나 뭐 같은 표현으로 야, das ist möglich. 그거 가능합니다. 영어의 possible에 해당하는 거잖아. 요 möglich이란 표현 써도 되지만 동사 es geht이라는 표현 써가지고요. 가능하다. 비인칭 수거 s를 쓰고 gehen 동사 쓰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es geht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요거 es geht 삼격이랑 만약에 같이 쓰면 누구가 뭐뭐하게 잘 지내다. 내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내 인생이, 내 삶이 뭐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를 물을 때도 쓸수 있다 그랬어. Es geht mir prima. 나 되게 잘 지내. 할 때, 이렇게 삼격 명사랑 같이 쓰면 그 사람한테 잘 지내다. 란 뜻입니다. 그리고 얘도요, 그 문법 문제로 많이 나와. Es geht 삭격 하시면요. 뭐뭐가 지금 주요하다. 뭐뭐가 문제다. 지금 요게 핵심이다. 이런 표현으로요. Es geht heute das Wetter. 아, 오늘은 날씨가 문제다. 그러니까 날씨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로 날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또 비인칭 수거 중에 요것도 우리 외웠잖아. Es gibt 삭격. 그냥 무조건 외웠죠.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Gibt es einen Platz am Fenster? 이 창가 쪽에 einen Platz가 있나요? 라는 뜻이죠. 얘가 der Platz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es gibt 다음에 사격을 써야 하니 남성 사격 einen이 된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s로 시작하는 비인칭 수거들 지금 4개 나온 거다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요, alles klar예요. 요 표현은 그냥 평소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알겠어. 다 오케이야. 다 klar해.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나다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말할 때 쓰면 돼요. Bist du mit dem Plan einverstanden? 너그 계획에 동의해? 야, alles klar. 동의해. 요런 식으로 할 때, alles klar. 요 표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약할 때요. 예약자 이름 물어볼 때가 있잖아. 그때 우리가 이름을 이제 말해줘야 하는데요. 종업원이 묻는 방법, 요거 한번 볼게요. Auf welchen Namen darf ich reservieren? 어떤 이름 위에 제가 예약해야 할까요? 여기서는요, 사격, 아우프 다음에 사격. Der Name가 N변화 명사여서 여기 N이 붙는다고 했어요. 어떤 이름 위에, 그러니까 이름에 이렇게 이름을 예약을 걸어 두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걸어 있는 느낌으로 auf 다음에 사격 써도 되고요. unter 써도 좋아요. 어떤 이름 하에, 어떤 이름 아래에 möchten Sie reservieren? 예약하고 싶으신가요? 할 때. unter는요, 중요한 게 삼격이야. 그래서 welchem Namen, 여기도 남성 삼격이라서 N이 붙었어요. 아니면은 Auf welchen Namen wollen Sie reservieren? 이렇게 써도 된대. 그래서 예약자 이름 물을 때는요. Auf 사격 쓰든지 Unter 삼격 쓰든지 해서 Namen이라는 명사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요. 네, 요 이름으로 해주세요라는 표현은요. Schreiben Sie einfach Manfred. Manfred라고 그냥 쓰세요 해도 되고요. Auf den Namen Müller. Müller라는 이름으로 해주세요. Bitte unter Schmidt reservieren. Schmidt라는 이름으로 예약해주세요. Die Reservierung bitte auf den Namen Becker. Becker라는 이름으로 Reservierung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요. stehen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 stehen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서 있다. 서 있다란 뜻만 알면 안 되고요. 이것도 어법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뜻은 서 있는 거죠. Er stand gerade. 그는 똑바로 서 있었다. 근데 이게 서 있다 해서 이제 좀다 의미가 파생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누구한테 어울리다라는 뜻도

저야, das Kleid steht ihr gut. 그 원피스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요거다. 삼격 명사랑 같이 쓰인다고. 삼격 지배 동사여서요. 누구한테 어울리는 거.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건데, 어디에 위치해 있다. 적혀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as steht in der Zeitung. 그것은 신문에 적혀 있다. 신문에 써 있더라. 라고 할 때, stehen 동사 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 하면 유효하다의 뜻이 나왔어. Die Entscheidung, 그 결정이 steht 유효하다. Der Termin steht 그 약속, 그 예약이 유효하다. Ihre Reservierung steht 당신의 예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때요. stehen 동사를 쓴다는 거지.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예약이라는 거 아니면 뭐 약속이라는 거 결정이라는 건 어디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 예약이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예약이 유효하다. 네, 당신의 예약이 적혀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6번 지문에서 6번 문장에서 Ihre Reservierung steht 이라는 표현은 요 3번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예약이 적혔습니다. 즉 예약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4번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어떠한 상태다라는 뜻으로 Es steht 2 zu 1 für München. 2대1이다. 근데 누구 쪽으로? 뮌헨 쪽으로 해서 뮌헨에게 유리하게 뮌헨이 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뭐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의 상황에서 2대 1이다라고 할때이 fear를 쓰고 이쪽으로 유리하게 2대 1이다라는 표현할 때도요.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stehen 동사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요. 전치사 비스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 비스는 물론 사격 지배 전치사예요. 근데 얘는 혼자도 물론 쓰이긴 하지만 다른 전치사랑 같이 합쳐서 쓰이는 경우가 결합해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이때 비스는요, 의미만 나타내고 비스가 뭔데 뭐뭐까지잖아. 이 의미만 나타내고 격은 뒤에 있는 전치사가 지배해. 이 비스는요, 격지배 기능이 약하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전치사가 격을 지배한다. 요 말인데 한번 봐봐. Ich bleibe bis nächsten Montag. 나는 다음 주 다음 월요일까지 머문다라는 문장인데 이때 비스는요 당연히 뭐 사격 지배 전치사니까 데어 몬탁이 여기 사격으로 해서 넥스트 텐이 됐어. 요거는 뭐 알겠어. 근데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한데요. Wie weit ist es? 얼마나 머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때 비스라는 전치사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 다른 전치사랑 잘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전치사? 예를 들면 추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랑 잘 결합을 하는데 얘는 사격 지배하고 얘는 삼격 지배하지만 비스는 얘한테 지거든. 추한테 져. 격지배 기능이 약해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추가 삼격 지배 전치사니까 비스추라는 전치사의 결합 형태는 뒤에 있는 추라는 전치사에 맞춰줘서 삼격을 지배한다. 그래서 der Bahnhof가 춤, dem Bahnhof가 된 거죠. 춤이 된 거예요. 비스추 dem에서 춤이 된 거야. 그래서 격지배 기능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본문 2번 볼게요. 편지 내 이메일인 것 같은데요. Manfred Schmidt라는 사람한테 Sophia Friedman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썼네요. Sehr geehrter Herr Schmidt, 존경하는 슈미트 씨, Ich hoffe, es geht Ihnen gut.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Vielen Dank für die Informationen über Berlin. 베를린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베를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나 봐. 감사한데요. Können Sie mir bitte noch weitere Informationen zu Museen und guten Restaurants geben? Können Sie mir geben, 이거를 주실 수 있나요? 뭐를? Weitere Informationen.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더 정보. 그러니까, weiter가니까, 지금 이 정보 말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주실 수 있나요? 뭐에 대한, 뮤지엄이나 좋은 레스토랑, 박물관이나 좋은 레스토랑들에 관한 정보를 더 주실 수 있나요? Das würde mir sehr helfen. 그거 저를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Ich freue mich auf Ihre Antwort. 저는 당신의 그 답장을요, 기다리고요, 고대하고요. Und wünsche Ihnen einen schönen Tag. 당신에게 뭘 이렇게 기원하냐면요, 좋은 하루를 기원합니다. Mit freundlichen Grüßen. 요 편지의 맺음말에서 가장 흔한 거죠. 요거 하고 당신의 소피아 프리트만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요 본문 2에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편지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좀볼 거예요. 자, 공적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지라고 부르는 사이에서는요,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뭐 진짜 대단히 존경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회는요, 존경하는 이라는 요 표현을 넣는 거예요. 이게 애터라는 표현을 넣는 거예요. 뭐 존경 안 한다고 빼고 존경한다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경하는 이라고 하고 남자일 때는요, 제약의 애아태야, 해야 누구누구 하시고요. 여자일 때는요, 제약의 애아태, 프라우 누구누구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친하면요 그냥 리버나 리베 쓰셔도 괜찮아요. 남자면 리버, 여자면 리베 이렇게요 하고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쓰면 되고요. 헤아나 프라우로 부르는 지루하는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헤아나 프라우 쓰고 이름 쓰지 이름인데 이제 이 이름이라는 건 성을 말하는 거예요. 호프만 씨에게 아니면요 이름 전체를 다 써서 마리 슐츠 씨에게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요거는 지라고 하는 사이고요. 두라고 하는 사이는 우리 뭐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리버하고 남자 이름 쓰거나요 리베하고 여자 이름 씁니다. 예를 들면 한스는요 남자 이름이니까 리버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막 진짜 사랑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사이니까 리버 리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랑 안 한다고 리베 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호칭 다음에 느낌표를 쓰면 문장이 끝난 거거든. 그래서 다음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호칭 다음에 이렇게 쉼표를 쓰면은요, 문장이 아직 덜 끝난 거여서 다음 문장을 소문자로 써야 해요. 자, 그럼 맺음 말을 볼게. 맺음 말은요, 공적인 사이에서는 거의 그냥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mit freundlichen Grüßen. 친절한 뭐 안부를 담아서 이렇게 그냥 요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herzliche Grüße, 진심인 안부, viele Grüße, 많은 안부, mit herzlichen Grüßen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곧 보자, 사랑을 담아서, tschüss, 안녕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름도 써야 되잖아. 너의 누구가, 당신의 누구가 이런 식으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써야겠죠? 공적인 사이에서는요, 당신의 누구 해야 되니까요. 여자면 이어가 내가 여자면 이어가를 쓰겠죠? 내가 남자면 이어 이렇게 쓸 거고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너의 누구 이렇게 둘을 쓰는 사이니까요. 내가 여자면 다인네 엄마, 내가 남자면 다인 노아 써도 되고요. 그냥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런 거안 쓰고 이름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름이 아니네요. 오여가니까 너희들의 레아, 오이어 알렉스. 너희들의 알렉스. 오이어는 언제 쓰겠어? 받는 사람이 두명 이상일 때, 복수일 때 이렇게 쓰겠죠?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둘을 쓸 때, 이어를 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편지 쓰는 장소와 날짜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편지에 그 오른쪽 보통 아래에 쓰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편지에 오른쪽 위쪽에다가 이걸 쓰거든. 편지에 쓰는 장소를 일단 써. 뭐 서울이면 서울, 뉘른베르크면 뉘른베르크 쓰고요. 그다음에 관용적으로 사격으로 쓴다 그랬어. 그래서 der Tag이니까 den이 돼서 사격으로 남성명사 사격으로 쓰고 순서는 일, 월, 연의 순서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일이랑 월은 몇 번째 날, 몇 번째 달 이렇게 한정적인 거 안에서 몇 번째라고 이렇게 서수로 셀수 있기 때문에 서수로 쓰고 연도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정된 거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수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일, 월, 연을 쓰는데 요거를 풀어 쓰면 악텐, 집텐이 된다. 왜? 요거 사격이라서, 남성 사격이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였지? 월은 명사화 시켰을 때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연도는요, 기수야. 그냥 순서가 없고 그냥 읽어주는 거. 읽어주는 수. 2020, 요렇게 그냥 기수로 쓴다. 1월까지는 서수, 연도는 기수. 요거는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배 동사라는 거에 대해 볼게요. 동사의 격지배 한번 볼게요. 격지배라는 거 일단 지배라는 말이 좀 무섭잖아. 누가 누굴 지배해라고 생각하겠는데 격지배는 뭐냐면요, 동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동사에 대해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동안 동사에 우리가 외적인 걸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재인칭 변화에서 is일 땐 a가 붙고 do일 땐 st가 붙고 뭐 이런 걸 배웠지. 아니면 뭐 강변화 동사 뭐 과거형에서 뭐가 붙고 안 붙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동사의 외형적인 거, 형태에 관해 배웠다면 이제는 그 동사의 성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러분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외모가 중요하잖아. 겉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사귀려면 성격도 봐야 되죠? 오늘은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성격을

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동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가 목적어로 몇 격을 요구하는지, 그 격지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일단은요, 삼격지배 동사를 볼 거예요. 삼격지배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칠 거야. 왜 그러냐면, 독일어의 동사들은 대부분 삼격지배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사격이 온다는 뜻이지, 대부분이 사격지배인데 여러분, 어떤 동사가 삼격을 지배한다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겠지? 예외적이잖아. 원래는 사격이 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오는데, 얘네들은 삼격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쵸? 얼마나 중요하겠어. 요거를 우리 같이 외울 겁니다. 삼격은요, 일단은요, 어떤 목적어냐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이라는 건 어떤 감정의 영향이라든지, 상태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디에 소속했다라는 영향. 어쨌든 이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뭐 번역을 하자면, 뭐뭐에게로 번역되겠지, 삼격이니까. 뭐뭐에게로 번역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근데 얘를 번역을 하다 보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뭐뭐를 마치 사격처럼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중요한 동사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땅켄,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예, 삼격 지배고요. 게팔렌, 누구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이것도 감정. 땅켄도 감정, 게팔렌도 감정. 얘도요, 삼격 지배고요. 효과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소속을 나타내는 거. 얘도 삼격 지배고요. 스킵, 삼격. 누구누구에게 잘 지내다.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라툴리어간, 누구누구에게 축하하다. 얘도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 헬펜,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이것도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파슨,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잘 맞다. 니깐, 얘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 슈메켄, 누구누구에게 맛이 나다. 그래서 얘도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슈틴,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얘도요, 삼격 지배고요. 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9개의 동사들은요, 선생님처럼 번역해야 돼. 누구누구에게 어떠하다. 요렇게 번역해야 되고, 얘는 삼격이랑 쓰인다.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예문을 봐야겠지. 요 예문들은요, 어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들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시 땅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삼격 쓴다라는 거. 이게 끝이야. 이게 이, 여기서 배우는 문법의 끝이에요. 랑켄 동사는 삼격을 지배한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퓨어 삼격이랑 자주 쓰이네까지 알면 당연히 좋겠지? 이시 단케 디어 퓨디 아인라둥 초대해줘서 고마워 할때이 랑켄 동사는 삼격 지배하더라. 비게 펠에스 이넨 인 코레아 한국에서의 그것이 한국에서의 삶이나 뭐 어떤 생활이겠지? 한국이 너의 마음에 드니? 아, 당신의 마음에 드나요? 당신에게 잘뭐 게팔렌 마음에 드나요? 라는 동사죠. 누구에게 마음이 드는 거니까 역시 이거 삼격으로 쓰고요. Wem gehört diese Tasche? 이 가방이 누구에게 속하나요? 즉 누구의 건가요? 누구 것인가요? 할 때도요. 여기도 역시 삼격으로 써야 된다는 거. Wie geht es deinen Kindern? 너의 애들 잘 지내? 네 애들 잘 지내?라고 할 때도요. Es geht이란 동사 여기 삼격이랑 쓴다는 거. Ich gratuliere dir zum Geburtstag. 너에게 생일을 축하해 라는 문장인데, 너에게 축하하는 거니까, 이렇게 삼격 쓴다는 거. Emma hilft mir manchmal bei den Hausaufgaben. Emma는 종종 나의 그 숙제를 도와준다 라는 표현인데요. Helfen 동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삼격이랑 쓰고, 더 나아가서 by 삼격이랑도 많이 써요. 요 뭐에 도움을 주는지 말할 때. Die Hose passt mir nicht mehr. 이 바지는 나한테 더 이상 안 맞는다. 뭐 살이 쪘거나 빠져서 더 이상 안 맞는다라는 문장인데 이 passen 동사도요. 이렇게 삼격이랑 쓴다는 거. Diese Suppe schmeckt mir sehr gut. 이 수프는 나한테 맛있다 할 때도요. 나한테 맛있는 거여서 schmecken 동사도 삼격이랑 쓴다. 아, 얘네들은 삼격이랑 같이 쓰는 삼격 지배 동사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요. 사격 지배 동사입니다. 여기도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아니, 독일어 동사는 다 사격지배라며요, 대부분. 근데 왜 이렇게 몇개 없어요? 아, 다 사격 동사, 대부분이 사격 지배 동사니까 몇개 없어. 근데 얘네는 왜 있냐면, 왠지 사격일 것 같거든. 근데 사격이야.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그쵸? 원래는 사격인데, 왠지 사격일 것 같아. 근데 사격이야. 그니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사격지배 동사는요, 말 그대로 이 동사 뒤에 사격 명사가 와야 해. 근데 이 사격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접촉이 있고 뭔가 요구를 하는 동사들이 여기에 보통 속하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당연히 사격이니까 뭐뭐를, 을, 뭐뭐을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 동사.

학자들이 그렇겠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번역을 뭐뭐에게로 해서 마치 삼격일 것 같은데 사실은 뭐뭐를 을에 해당하는 사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An rufen, 전화하다. 이거는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잖아. 근데 사격이라는 거지. Bitten, 누구에게 부탁하다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사격이에요. Fragen, 누구에게 질문하다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사격지배. Sprechen, 누구누구하고 통화하는 거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사격지배. Es gibt는 그냥 항상 사격 나온다. 일단 이렇게 외웠어요. 이것도 예문을 볼게. Kannst du mich morgen noch einmal anrufen? 너 나한테 내일 다시 한번 전화해 줄래? 라는 표현인데요. 누구한테 전화하다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아니, 삭격. 그래서 헷갈려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거 다섯 개 나온 거야. Ich bitte Sie um Hilfe.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뭐를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bitten 동사도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왠지 이내일 것 같지만, 아니, 삭격.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나아가서 사격이라는 것까지 알면 좋겠죠? Ich frage meinen Lehrer. 나는 내 선생님한테, 남자쌤한테 묻는다. 누구한테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아니, 사격. Sie spricht ihren Chef jeden Tag. 그녀는 그녀의 사장님과 상사와 매일 통화한다. 누구누구하고니까 왠지 삼격일 것 같지만 아니, 사격. Es gibt는 원래 사격,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격 쓴다라는 거. 그래서 삼격일 것 같지만 사격이어서 중요해서 이거 다섯 개 외우는 거고, 이 외의 대부분의 동사는 사격 지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건 좀 쉽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에서 수여 동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수여한다는 건 누구한테 뭐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름이 수여 동사고, 그 받는 사람을 간접 목적어, 그리고 주는 물건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수여 동사라고는 안 불러요. 그치만 똑같은 거야. 그치만 독일어에서는 삼격, 사격, 지배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 방금 삼격 지배 동사도 하고 사격 지배 동사도 했으니 알겠지? 뭐냐고 삼격 받는 사람 나오고 사격 주어지는 것.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어요. 이 주어지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 영어로 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거고 독일어니까 요거는 뭐야? 삼격 목적어, 사격 목적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을 삼사격 지배 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상식적이야.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Mitbringen 누구에게 뭐뭐를 가져오다, Geben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쉔켄, 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하다. 쉬켄, 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슈라이벤, 누구에게 뭐뭐를 쓰다, 써주다. 자겐,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에요. 그러니까 그 뭐뭐를 해당하는 게 물건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격으로 나오고 받는 사람은 삼격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이것도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Ich hab dir ein Geschenk mitgebracht. 나는 너에게 선물 하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삼사격 다 나온다. Ich gebe Ihnen ein Rezept. 나는 당신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삼격, 사격. This T-shirt hat sie mir zum Geburtstag geschenkt. 이 티셔츠는 그녀가 나에게 생일에 선물했다. 티셔츠를 나에게 선물했다. 역시 삼격, 사격, 목적어 다 나오고요. Sie haben mir tolle Fotos geschickt. 그녀는 나에게 멋진 사진들을 보내줬다. 나에게 이거를 보내주다. 역시나 삼사격 목적어 둘다 나오고요. Sie hat ihm gestern eine E-Mail geschrieben. 그녀는 그 남자에게, 그에게 어제 이메일 하나를 썼다. 그 남자에게 이메일 하나를 역시나 삼사격 목적어 둘다 나오고요. 이거 만약에 수여 동사처럼 쓰는 이 삼사격 지배 동사로 쓰기 싫다. 그러면요. Sie hat gestern eine E-Mail. 사격 바로 쓰고 an 사격이랑 써도 괜찮아요. in이니까 사격. 그래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메일을 썼다, 누구에게, an in, 그에게 썼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xactly etwas Neues. 나는 너에게 무언가 새로운 걸 말해준다. 너에게 무언가 새로운 거 해서 역시나 삼사격 나오고요. 이 표현은 없었지만, sagen 대신에 말하다니까, erzählen 동사도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삼사격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번역했을 때 삼사격이 나올 것 같은, 나올 법한 그런 동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정리해봤어. 근데 어떤 수요동사에 해당하는 이 삼사격 집의 동사요. 삼사격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삼격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데요. 순서는요. 만약에 대명사와 명사가 있다면 대명사 먼저 써야 합니다. 이거 봐봐. Ich gebe dir das Buch. 나는 너에게 그 책을 준다. 대명사 삼격 먼저. 그 다음에 명사인 사격을 그 다음에 써야 돼. 요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나왔던 거가 이제 구정 보니까 더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먼저 나왔던 대명사, 그 명사를 대신 받는 요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둘다 명사야. 둘다 새로운 정보야. 그럴 때는요. 삼격, 사격 순서로 씁니다. Ich gebe den Mann das Buch. 나는 그 남자에게 그 책을 준다. 둘다 명사일 경우 삼격 명사를 이렇게 먼저 써줘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둘다 대명사면요. 그럴 때는 사격을 먼저 써. Ich gebe es dir. geben이란 동사는 사격하고 좀더 가깝잖아요. 뭐뭐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더 가까운 정보이기 때문에 사격을 먼저 쓰고 삼격을 쓰더라. 그래서 삼사격이 둘다 나올 때 어순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주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부정대명사를 볼게요. 부정대명사.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정확하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이름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면 좋은데요. 1번 만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만이랑 헷갈리면 안 돼. 요 만은요, 대여 만. 남자라는 뜻이고, 요거는 명사니까 지금 대문자 M이잖아. 요거 아니고, 요거 봐봐. 부정대명사 만은요, 소문자예요. 부정대명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씁니다. 만할때 이렇게 작게 써요. 요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사람들은 어떻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뭐 훨씬 많죠?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격에서는요, 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삼격이랑 사격에서는 I am. 자이넨 요렇게 써요.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했냐면 자이 이게 왠지 남자일 것 같아서 자이넨 하시면 안 돼요. 자인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삼격 사격에서는요 아이넨이에요. 요거는 예문을 보면 좀더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예문 한번 볼게요. Darf man in diesem Park Fahrrad fahren? 여기에서 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라는 문장이야. 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선생님이 해석을 사람들은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안 했지? 왜안 하겠어? 자전거를 타는 게 당연히 사람이겠지. 뭐 강아지가 타거나 송아지가 타지 않겠죠? 사람이 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을 쓰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탈수 있는지. 당연히 내가 탈수 있는지를 물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서 자전거 타도 되나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자전거를 타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석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Wenn man krank ist, hilft einem der Arzt.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여기 삼격을 써야지 그 사람을 돕는다예요. 여기서도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그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아플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 의사가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서 해석은 굳이 안 합니다. 아플 때 당연히 사람을 돕겠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말은요.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은이라고 하지만 해석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요. 동사가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소유 관사는 sein. 제기 대명사는 지시를 쓴대. 이것도 예문을 봐야 좀 눈에 들어올 건데요. Man kann sein Leben nicht zweimal leben.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두번살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자인은요, 그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야. 이 많은 남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번역하고요. Man freut sich auf das Wochenende. 사람들은 주말을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요 지시라는 거 제기 대명사는 지시로 쓴다. 여기 있는 말을요. 지금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은 아인입니다. 반대말은 카인이겠지? 영어의 원이라고 보시면 돼. 반대말은 영어의 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인 반대말 카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인이란 말을요. 명사를 생략하고 명사로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ein Buch처럼 명사 앞에 붙은 거 말고 그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요, 정관사처럼 변한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야. 왜냐면 명사가 없으니까 그 명사에 대한 정보를 다 줘야 되잖아. 성, 수, 격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는 정관사처럼 변하고요. 중성일 사격에서는 어미에 에, 에스 또는 그냥 에스가 붙는데요. 요거는 뒤에 내가 표를 썼거든. 그거 이따가 다시 봐봐. 그리고 선행하는 낱말에 부정관사가 없는 경우, 부정관사라는 건 아인이잖아. 근데 요 낱말에 아인을 붙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로 셀수 없는 경우겠죠? 뭐겠어? 물질 명사거나, 물질 명사는 아인 이렇게 붙일 수 없잖아. 아니면 복수 명사는 당연히 아인 붙일 수 없죠? 즉, 물질 명사나 복수 명사를 받는 경우, 그때는요, 대명사를 아인으로 안 쓰고, 벨시라는 대명사를 가져오더라. 뭐,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 물질 명사나 복수 명사에는 아인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 벨시라는 말을 대명사로 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서 우리 표를 볼게. 요 표는요, 책에 없고요. 선생님이 표를 이제 보여주려고, 여러분 보여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명사, 셀수 있는 명사는 이 아인을 가지고 정관사 변환을 해주면 돼. 정관사. 되어, 데스, 댐, 댄. 디, 되어, 되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이렇게 변환하고, 중성일 사격에서는 애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말 방금 있었고, 복수 명사나 물질 명사는 셀수 없기 때문에 아인으로 못 받고, 멜시라는 말을 받아서 디, 되어, 댄, 디. 요 어미는 똑같이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Ein Phonemus muss in abholen.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를 그 픽업해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 할 때, 한 사람, 아이너 하면 되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한다. 영어의 no one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카만 붙여서 카이너 하면 되겠죠? 카이너 바이스 디 안포드. 아무도 그 답을 모른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중요해.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저도 많이 냅니다. Wir brauchen. 우린 필요합니다. Noch Eier. 계란들이. 달걀들이. 우리는 달걀들이 더 필요해. 요거 먼저 해석해 볼게. 그치? Nein, 아니, wir haben noch welche im Kühlschrank. 우리 냉장고에 아직 좀 있어, 몇개 있어 라는 말할 때요. Eier는요, 복수 명사야. 그러니까 요걸로 받아야 되잖아. 복수 명사를 원으로 못 받잖아. 아인으로 못 받잖아. 그래서 요걸로 받는데 복수 사격이니까 welche를 하는 거죠. 근데 melche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melche는 물질 명사죠. 물질 명사니까 역시 셀수 없어서 우리 우유 더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냉장고에 우유 좀 있어? 라고 할 때도요, 역시 물질명사 사격이니까 welche로 받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헷갈려서, die Milch니까, eine 아닐까? 아니야. 물질명사는 셀수 없기 때문에 여성명사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물질명사에 해당하는 welche, 요 사격으로, wir haben의 목적어가 돼서, 이렇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복수 익격 명사나 폰 복수 삼격은요, 뒤에 명사가, 폰 복수 명사가 뒤따르면 뭐뭐 중에 하나래. 이거는 영어의 one of the 복수 명사, 우리 외웠던 거 그런 거거든. Das Auto gehört einem. 이 자동차는 그한 사람에게 속했다. 누구의? Unsere Nachbarn, 우리 이웃들 중에 한 명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복수 익격 명사가 뒤따르면 뭐뭐 중에 하나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은 아까 아이너라고 했죠? 반대말은 카이너였어. 근데 이게 남자여도 아이너, 여자여도 아이너예요. 남성 정관사 어미 변환합니다. Einer muss anfangen.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작해야 한다. 일격이죠? Ich helfe einem. 나는 한 사람을 돕는다. 삼격이죠? Ich habe einen gesehen.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사격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인이란 아이너를 쓰고 당연히 삼격 사격일 때는 이렇게 어미 변화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 부정 대명사들에 일단 예드가 있어요. 예드는요, 영어의 이치처럼 각자, 모두, 누구나. 그러니까 각자라는 말 때문에 모두, 누구나가 된 거지. 얘도요, 3인칭 단수 취급하고요. 남성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한대. 남성 정관사라는 거는 뭐, 데어 데스 댐 댄이잖아. 예, 데야. 예, 데스. 예, 댐. 예, 댄 이렇게 변하는 게 남성 정관사 어미 변화예요. Jeder macht Fehler. 누구나 실수를 한다. Das kann doch jedem mal passieren. 그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요. 정관사 어미 변화, 남성 정관사로 어미 변화해서 쓰셔야 해요. 남자란 뜻은 아니야. 누구나란 뜻이에요. 각자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예만트와 니만트예요. 영어의 썸바디, 노바디에 해당하는 건데요. 얘도 역시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고요. 남성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삼사격에

그래서 어미를 생략하기도 한데. Wartest auf jemand den이야, 원래는 auf 사격이니까. 근데 jemand den에서 요 en을 생략하는 게 현대 독일어에서는 더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현대 독일어에서는 생략하는 게더 일상이에요. 그래서 jemand 하거나 jemand den 해서 사격을 써야 하고요. Hat jemand mein Handy gesehen? 내 핸드폰 본 사람 있니? 할때 jemand 일격일 때는 그냥 jemand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etwas와 nichts입니다. etwas는 something이고 nichts는 nothing이잖아. 근데 요거는 뒤에 그 형용사의 명사화할 때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영어의 something new, nothing new, 뭐 something special, nothing special처럼 etwas나 nichts 하고 뒤에 형용사가 붙는 거. 그래서 그걸 명사화해서 만드는 명사인 거지. 이거 기억나? 그 형용사가 점을 찍고 나 오늘부터 명사야 하고 신분 세탁한 게 바로 요 용법에 쓰였었는데요. 얘는요, 특징이 중성 정관사 어미를 가져. 요거는 일단 사물이니까 당연히 중성이겠고, 당연히 정관사겠죠? 자, 한번, 그리고 그 형용사의 변화도 한번 볼게. Niemand weiß etwas genaues. 아무도 정확한 무언가를 모른다. 아무도 정확한 무언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요. 중성 사격, 사물로 받으니까 여기에 S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성 사격이에요. Heute gibt es nichts Neues. 오늘은 새로운 게 없다. Nothing new. 새로운 게 없다라고 했을 때도요. 역시나 중성 사격 어미로 S를 씁니다. 그래서 강변화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 etwas나 nichts 뒤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는 강변화해주고 강변화 중성 사격, 강변화 중성 사격 이렇게 중성 사격일 때는 사격으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 부정 수사예요. 오늘 할게 되게 많다. 수사는요, 여러분 숫자잖아. 정수사 기억나지? 정수사는 eins, zwei, drei 이렇게 정확히 셀수 있는 거고 부정수사는 숫자를 나타내긴 하는데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요만큼, 요 정도 이런 느낌. 다섯 개가 있습니다. all, 모든이란 뜻이고요. 영어에 all이죠. fill, 많은이란 뜻이고 영어에 many나 much에 해당하고요. vanish, 이게 약간 부정적이에요. 거의 없는 거, 소수의 적은 거. 영어에 뭐 little에 해당하는 거고요. einish 몇개 있는 거야? 몇몇이란 뜻이고 영어에 뭐 a few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ein paa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다섯 개인데요. 이 다섯 개의 부정 수사를 가지고 우리가 명사로 쓰일 때랑 부가어적으로 쓰일 때랑 나눌 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 책의 1번 명사로 쓰일 때를 볼 거예요. 요 다섯 개의 부정 수사가요. 명사적으로, 그러니까 대명사처럼 명사로 쓰일 때는요. 중성 단수는 사물을 나타내고 복수는 사람을 나타낸대. Hab ich alles verstanden? 너네 모든 걸다 이해했니? 여기 das잖아, 중성이잖아. 얘는 모든 것이라고 사물을 나타내고요. Bis morgen gibt es noch einiges zu tun. 내일까지 해야 할몇 개의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einiges, das잖아. 그래서 얘도 뭐야? 사물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Alle haben Hunger.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Alle 복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사람을 나타낸다. 모두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요. 알레스가 아니잖아. 알레잖아. 그래서 복수로 나타내면 얘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요. 중성 사격으로, 여기도 중성 사격으로 쓴 경우가 있고, 복수 일격으로 쓴 경우가 있어서, 중성은 사물, 복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대명사로 쓰인 경우를 정리했고, 이제부터는 부가어적으로 쓰인 경우,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R은요, 여러분. 정관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오고 복수명사가 올때 얘는요, 이 형용사는요, 약변화를 해.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 R은 정관사 같은 거야. 정관사가 이미 충분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형용사는 별로 할 일이 없어. 약하게 변해요. 약변합니다. 이거 한번 봐봐. Alle alten Bücher stehen im Regal. 모든 오래된 책이 책꽂이에 서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얘가 정관사 같은 거잖아. Die Bücher여서 지금 alle가 되었고 여기 약변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 변화 이름은 약변화 복수 일격이에요. 요 형용사 변화. 그래서 알은 정관사 같은 거니까 뒤에 오는 형용사가 약변화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fill이나 vanish는요. 또 특징이 뭐냐면 fill이나 vanish는 형용사야. 형용사류예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라고 보면 돼. fill이나 vanish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복수명사가 오면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니까 결국 관사가 없는 상태지.
관사가 없으면 형용사가 빡세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도 부정수사인 필이나 매니시도 이 형용사도 세트로 강변아, 모두 강변아. 관사가 없잖아, 여기 앞에 관사가 없잖아. 얘도 형용사야, 얘도 형용사야. 형용사가 두개 나열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둘다 세트, 같이 가. 강변아로 같이 간다. Er hat viele nette Leute getroffen. 둘다 강변아 복수 사격으로 간다는 거죠. Treffen의 목적어니까. 또 보자. Es gibt nur wenige große Städte in diesem Land. 이 나라에는 얼마 안 되는 큰 도시들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es gibt 사격이니까 얘도 세트로 강변화 해서 강변화 복수 사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우리 자주 봤던 겁니다. fill이나 vanish 다음에 근데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같이 challenge 할수 없는 거, 셀수 없는 게 온다면 어미 변화 안 한다. 이거는 너무 잘 알지. fill spaß vanish 축허. 추상 명사니까 어미 변화 못 했고 물질명사니까 어미변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요것보다도 우리 요걸 잘 봐야 돼. fill이나 vanish는 형용사류다. 그러니까 형용사만 두번 나온 거다. 그래서 관사가 없어서 강변하다. 세트로 간다. 세트. 이렇게 세트로 강변화 복수 사격 이렇게 같은 변화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요. ainish입니다. ainish도요. 방금 fill이나 vanish처럼 형용사류예요.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 세트로 간다. 둘다 강변아. 왜? 관사가 없으니까 아이니게 인터가산트. 이거 같이 가는 걸 세트예요. 강변아 복수 사격. 이시하벤의 목적어여서 이거 강변아 복수 사격으로 똑같이 갑니다. 요게 중요하죠. 아임파는요 형용사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왜냐면 요 아임파는요 수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얘는 변화하지 않아. 다른 거는 다 여기 뒤에 이런 표시가 있었거든. 얘는 없어. 얘는 어미 변화 안 하고요. 뒤에 형용사가 하고 복수명사가 오면 아임파 자체는 어미 변화를 안 하고 형용사는 강변화해. 왜? 여기 앞에 어쨌든 관사가 없잖아. 수사만 있고 관사가 없잖아. 그래서 강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아임파 어미 변화 안 하고요. Freunde eingeladen.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다라는 문장인데 여기 복수명사가 오는데 얘는 복수라고 뭐애 같은 거안 붙고 그대로 쓴다. 근데 만약에 여기 형용사가 온다면 뭐 gut라는 형용사를 하나 넣어보자. 그러면은 강변화해야 돼. 왜? 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gute Freunde 이렇게 해서요. 이럴 때요애 변화도 강변화 복수 사격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다시 여기 표로 들어가 보면 오늘 수사를, 부정 수사를 5개를 배웠잖아? 5개를 배웠는데 정리를 해 보자는 거지. R은요, 정관사류예요. 얘가 오면 뒤에 있는 형용사는 약변화해. 얘는 따로 봐야 돼. 그 다음에, fill, vanish, ainish는요, 형용사류예요. 즉, 얘네도 형용사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랑 얘랑 세트로 강변화해야 해요. 그리고 얘 따로 봐야 돼. 아임파는요, 특징이 뭐야? 어미 변화를 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있는 형용사는 당연히 얘가 관사가 아니니까 강변화해. 아, 그러면 R 따로 빼고, 아임파 좀 따로 빼고 보고, fill, vanish, ainish는 같은 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임파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지만, 뒤에 있는 형용사가 강변화로 오는 건 fill, vanish, ainish랑 똑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부정수사 5개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부정수사 같은 건 여러분 좀 쉽지는 않았어. 특히 문법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법 문제 굉장히 또 많이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꼭 반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추스!

여러분과 만나는 드디어 마지막 시간 25강입니다. 자, 여러분과 성년기부터 그리고 노년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 실전 문제에 미처 풀지 못한 것들 오늘 함께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도 잘 해왔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문제 풀고 준비하고 선생님 만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문제 함께 풀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달려온 이 모든 과정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보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년기의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14강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세트 문항입니다. 수행평가 보고서를 보고 물음에 답할 건데요. 자, 이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자,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발달 특성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들어가면 되는지 표를 우리 이해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 알아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행평가 보고서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모세모 시기의 발달 특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는 이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장면 1을 보면 자, 2차 성징이 완성되었다. 일생 중 가장 균형 잡힌 체격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 2를 보면 알린이 이야기한 창의적 사고, 확산적 사고 및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에는 성년기의 발달 특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성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되겠죠? 심리적 경직성 증가한다, 노년기입니다.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된다, 중년기입니다.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아동기입니다. 상상적 관중과 같은 자아중심성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입니다. 자,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아를 확립한다. 이게 이제 성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 우리 성년기였는데요. 성년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탈부모기 전환 적응 프로그램,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취업 및 경력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절합니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의미 이해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해를 통한 자아 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살펴보면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하는 시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과업이 친밀감인 시기 언제인가요? 성년기입니다. 성년기의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샤이의 성취 단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적절하고요. 우드리의 여과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적절합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형성 이론은 청소년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능의 사례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지능일까요?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3원 지능 중에서 이 지능은 전통의 지능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지능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업적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지능이죠? 분석적 지능, 분석적 혹은 구성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 골라보겠습니다. 과학자가 해양에서 수거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운동화를 만든다. 자, 이런 창작과 관련된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죠. 형사가 여러 단서를 조합하여 범인을 찾기 위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 자, 이게 분석이 필요한 지능이네요. 그렇죠? 영화 감독이 기존과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연출 기법을

구입하였다라고 하는 거, 경험적 지능에 해당하고요. 자, 영업사원이 고객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말과 태도로 거래를 통과시킨다.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친한 친구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색한 상황을 잘 풀어내더라. 이것도 역시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에 발달 사례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5년 전에 갓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만난 연인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을 하고 와 같은 발달 과업이 주어지는 시기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달 사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은 노년에 해당하죠. 세상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거 성년기의 사고 특성입니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청소년이고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여성은 가장 여성스럽고 남성은 가장 남성스러운 체형을 갖추는 거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함께 볼까요? 자, 8번, 9번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내문은 리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겔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겠고요. 9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 시기를 알아내면 우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 시기 언제일까요? 자, 리겔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기의 사고는 형식적 사고가 아니라 성숙한 사고래요. 그래서 변증법적 조작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지적 모순과 다양한 사고 수준 간의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반, 합의 과정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처럼 변증법적 조작기라고 한 시기, 성년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가시기의 심리적 발달 특성 골라보면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했을까요? 프로이트는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레빈스는 이 시기를 여름에 비유했습니다. 자,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했을까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중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에 해당하는 발달 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성년기의 발달 위기 뭘까요? 성년기의 발달 위기를 알려면 우리가 발달 과업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발달 위기로 가장 적절한 거 1번에 있네요. 고립감을 느낀다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스턴버그의 3원 지능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지능, 3원 지능. 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땡땡땡 지능은 첫 번째에 있는 땡땡땡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지능에 해당하니까 분석적 지능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땡땡땡 지능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잘 행동하는가 하는 거와 관련된 지능이니까 실용적 지능에 해당하죠. 자,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 지능은 그러면 뭘까요? 가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 지능, 창의적 지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경험적 지능에 대한 답을 골라볼까요? 실용적 지능이다. 아니죠.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실용적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경험적 지능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레시피를 응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릴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살펴볼게요. 1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 그 다음에, 자, 배우자 선택과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부모로부터의 독립, 직업 선택, 결혼 등의 발달 과업을 허비거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시기, 언제냐면 성년기이죠. 그렇죠? 자, 성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한다. 이건 중년기에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탈부모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남성답고 가장 여성다운 시기. 자, 알린에 의하면 문제 발견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또 다른 한 단계 성숙한 사고로서 성년기의 다양한 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자,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생식기 단계로 보았나요? 생식기 단계로 온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15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의 문제, 이제 5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세 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로 사랑의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양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건 친밀감이고요. 이 중에 하나인 간은 초반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가 요소는 여러분 뭘까요? 이가 요소는 열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결심, 헌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열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사랑의 인지적 요소이다. 이건 결심 헌신에 대한 내용이죠. 신체적 매력, 성적 욕망 등을 포함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건 친밀감에 해당합니다. 자, 이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만 취해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도취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함께 볼까요? 다음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연수 프로그램 교육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고 해요. 신입사원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요.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신입사원의 역할은 뭔지 알려주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겠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는 걸 어떻게 잘 굴려야 하는지 재테크도 알려주고,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결혼과 바람직한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도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이런 결혼에 대한 교육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기는 성년기다라고 우리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에 관련된 답지를 골라보면
엘킨

마인드의 자아중심성, 청소년기와 관련 있죠. 레빈슨의 사계절 중 가을 중년기와 관련 있습니다. 알린의 문제 발견의 단계 성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학생 A, B의 사랑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우리 근거로 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라는 이런 학습 활동지인데요. A 학생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고요. B 학생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성숙한 사랑은 세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학생 A는 이쪽으로 치우친 이런 삼각형을 그렸고요. 학생 B는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종합해 보면 자 이쪽은 뭔가요? 열정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아래쪽에 오른쪽은 헌신 결심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 맨 위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한 가지 비어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요소가 해당하겠어요? 친밀감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A는 지금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어떤 사랑의 유형, 낭만적 사랑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학생 B는 친밀감과 헌신 결심이 큰 우애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A의 사랑의 유형은 얼빠진 사랑 아니고 낭만적 사랑입니다. 학생 A는 사랑의 인지적인 측면, 뭐죠? 결심, 헌신이거든요. 예, 빠져 있습니다. 자, 학생 B의 사랑의 유형은 친밀감 이미 있는데 친밀감 더한대요. 아니죠. 학생 B는 오래 우정을 나눈 친구와 같은 부부가 보여주는 사랑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A부터 CC의 사례를 홀랜드의 직업 흥미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홀랜드는 사람이 보이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우리 ABCC의 이야기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흥미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는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A씨는 기업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B씨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교사가 됐어. 라고 하는 것에서 B씨는 여러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B씨는 사회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CC를 보겠습니다. 기계 조작, 수리하는 거 좋아해요. 자동차 정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계 다루는 거 좋아하는 유형은 현실형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A씨가 속한 유형은 타인을 설득하고 지시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B씨가 속한 유형은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강하며 체계화되고 분명하게 정의된 걸 좋아하나요? 현실형에 해당하죠?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디귿CC가 속한 유형은 권위나 규칙에 순응해서 구조화된 일을 선호하나요? 아니죠. 자, 이 유형은 관습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을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벅차오르고, 너의 작은 미소 안에 온 세상이 환해진다. 너가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나만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도취적 사랑임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빠진 사랑 아니고요. 사랑의 동기 유발적인 요소인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밀감의 요소를 더하면 낭만적 사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관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요소, 열정이거든요. 이것만 존재하는 사랑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서부터 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는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광왕 이론과 관련된 수행평가인데요. 자, 단계를 쭉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다가 비어 있네요. 자, 가첫 번째 여광왕입니다. 근접성의 여광왕입니다. 그죠? 근접성. 자, 그 다음에 나는 세 번째 여과망입니다.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다는 네 번째 여과망인데요.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가는 연령, 종교와 같은 조건을 따져보는 단계이다. 자, 이거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에서 교육 수준, 가정환경 유사할수록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다의 사례로 결혼관, 자녀 교육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가는 근접성, 나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해당합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6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중년의 뇌와 관련된 지능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홈과 캐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할 거고요. 자, 중년의 뇌와 관련된 기사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안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립대 시애틀 종단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40에서 60대 중년층이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 능력 중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추리력, 논리적 추리력 등과 같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늘어나는 지능, 우리 혼과 캐틀의 지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는 지능, 암기력, 지각 능력, 그리고 정보 처리의 속도 유연성과 관련된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 지능은 유동성 지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안내문의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안내문의 교육 대상 어느 시기일까요? 땡땡시 보건소에서는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갱년기는 어느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관리, 어느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중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갱년기 증상 이해하기, 그리고 갱년기에 좋은 식단 소개하기 등과 같이 갱년기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갱년기는 중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여성은 메노포스 신드롬을 겪는다. 맞아요.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을 겪고요. 자, 여성은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 이야기해봤죠.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9번, 10번은 세트 문항이고요. 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진단, 무슨, 뭐에 대한 진단 체크리스트인지 우리 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가 이외에 우리가 체크리스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더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 알면 해결할 수 있네요. 9번. 그다음에 10번도 역시 질병 가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체크리스트 보고 그러면 우리 가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최근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었나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울렁거리는 느낌이 자주 있다. 또이 질병을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 문항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강검진 또는 자가측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나요?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다.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물어보도록 하고 있고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소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의 목록입니다. 자, 생활습관 중 다음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하는데요. 운동 부족, 좌식 생활이 많고요. 흡연 과음 자주 하고 스트레스 자주 받으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건 혈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높아요. 자, 이완기 혈압도 9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자, 혈압이 높다. 무슨 질병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이죠. 그렇죠? 자, 고혈압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어떤 것이 있죠?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는 질환이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위 체크리스트에서 질병 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요. 자, 체중을 알맞게 관리하는 거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싱겁게 먹어야지 돼요. 짠건 고혈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당뇨병입니다. 자, 다음 다식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당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볼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엄마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엄마가 어떤 인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혼과 캐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저랑 할리갈리 게임해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과일의 개수를 너처럼 빠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새로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빠르게 이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상식 퀴즈나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빠르게 판단하는 유동성 지능은 약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정성 지능이 지금 높다, 아들보다 높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들보다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아들보다 결정성 지능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들보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 더 뛰어나다. 자, 이 능력은 유동성 지능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17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7강 6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화를 읽어볼게요. 자, 아들과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치킨 어때요? 그랬어요. 엄마가 치킨 좋아. 자, 딸은 뭐가 먹고 싶니?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해요. 그렇죠? 엄마, 저 치킨은 좀 질렸어요. 냉면이 더 땡겨요. 자, 치킨이냐, 냉면이냐. 당신은 어떤 게더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해요.

그쵸? 그랬더니 나는 뭐든 괜찮아요. 냉면도 좋아요. 이랬어요. 자, 그럼 냉면 쪽으로 의견이 좀더 많은 건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죠. 또 등장하죠. 할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자, 할머니도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거나 좋아. 며느리, 애들 먹고 싶은 거 챙겨주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할머니도 역시 엄마하고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가 앞서서 엄마였어요. 여기 아들이고, 딸이고, 그다음에 아빠입니다. 자, 이온 집안의 대화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마하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우리 뭐라고 했죠? 바퀴형 유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슬형 소통 유형 아니고요. 가족 중한 사람이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는 유형입니다. 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갖지 않고요.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자, 가족의 의사소통이 지위나 연령 등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슬형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뭘까요? 위 보고서에 달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알아야 돼요. 중년기 적응 유형 우리 분석해야겠네요. 자, 발달 시기도 알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인생 산모작 교육 수강자 45에서 55세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적응 태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중 두드러진 유형은 생활 만족은 높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유형과 나의 생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위기를 수용하지 않는 유형 B라고 합니다. 자, A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만족한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자,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은 안 하는 유형이라고 하고 있죠. 자, 위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어떤 유형이죠?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B 유형은 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적응하려는 의지나 시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위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런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자, 거기에 대한, 만족, 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이 시기, 여기에도 어느 시기인지 나와 있어요. 중년기라고 나와 있어요.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7번 문제부터 봐볼까요? 위 보고서에서 할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A와 B, 우리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A 유형,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혐오 나타내나요? 아니죠. 이건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입니다. A 유형에 속한 사람은 형식이나 의식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하는 것은 억압된 우울 유형이에요. 다음에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체가 위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권위적이에요. 자, A 유형은 억압된 우울 유형, B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시기는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중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우리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다음에 자, 직전 시기보다 유동성 지능은 줄어들 거예요. 융에 의하면 여성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아니무스, 남성성이거든요. 아니무스가 더 표출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웃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린수의 부모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민수의 부모님이 어느 시기인지 알면 되겠어요. 자, 최근 들어서 민수의 부모님이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잘 울어요. 그리고 손수 꽃을 가꾸거나 감성적인 음악을 즐겨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요즘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예전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더 중시하고 활동적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아버지는 여성성을, 어머니는 남성성을 지금 뿜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남성은 내재된 아니마의 표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은 모두 타고난 성과 반대되는 심리적인 특성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성은 본래의 생물학적 여성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인가요? 아니죠. 반대되는 성의 심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시에서 알수 있는 화자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이네요. 자, 화자,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 유추해 봐야 되겠어요. 자,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떠나요. 더 이상 내 품에 살던 아니가 아니에요. 자, 딸이 독립하고 내 품을 떠나는 빈둥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붉은 달이 멈췄어요. 완경이라 불리는 이 작별, 폐경을 했다는 거죠. 나는 조금 울고 조금 웃었다라고 해서, 자, 화자가 속한 시기는 중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빈둥지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은퇴와 소득 감소에 대비해서 재무 건강, 직업 등을 포함한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성 자녀는 정서적 지지를, 여성 자녀는 도구적 지지를 담당하나요? 자, 반대로 바뀌었죠? 남성 자녀가 주로 도구적 지지를, 여성 자녀가 정서적 지지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강엔 9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A씨가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 A씨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고요. 이 시기에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바탕으로 우리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상담 전문가하고 A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건강 상담 전문가가 1차 건강 진단에서 시력 측정했더니 백내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청력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초대사량도 줄었어요.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근력도 많이 떨어진대요. 자, 그리고 골밀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낙상에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딸이 어떤 검사지에 답하고 있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A씨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지기능 평가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환자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지금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치매에 대해서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인지 장애로 나왔으니까 검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의 지금 노년을 나타내는 노화와 관련된 자, 종합 세트 같은 내용들이 지금 문항 안에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노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년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의 발달 과업은 여러분 뭐죠? 자아통합감입니다. 그죠?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2번에 나와 있네요. 그쵸?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자아통합감 형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면성 향상 프로그램은 언제 적합한가요, 여러분? 이거는 아동기에 적합하고요.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은 성년기에 적합합니다. 생산성 증진 프로그램 중년에 적합하고요. 주도성 발달 프로그램은 3살에서 6살.

5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수행평가 활동지에서 김모 씨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김모 씨는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례를 1차적, 2차적, 3차적 노화에 따라 분류해 보시오라고 하는 수행평가 활동지예요. 김모 씨의 모습을 볼게요. 자,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요. 자, 근육이 감소하고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쵸? 자, 그냥 당연하게 나이 들어가는 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노화는 뭐? 1차적 노화라고 할수 있죠? 2차적 노화는 병사고에 의한 것, 3차적 노화는 죽음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차적 노화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노화라 할수 있고요. 인생의 종말을 신호하는 최종적인 갑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조부모의 역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뉴가튼과 와인스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부모 역할 유형,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일까요? 이 유형은, 자, 조부모들이 늘 손주와 즐거운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해요. 그리고, 자, 손주들도 조부모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의 조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정해준 약속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주들이 삶의 즐거움, 재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대리부모형이에요. 아니죠? 자, 여가 시간에 손자녀와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 유형이 적절한 유형입니다. 자, 생일이나 명절들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여 만난다. 이거는 원거리형에 해당이 되겠죠. 멀어서 자주 안 만나요. 자, 가족 내 권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자, 지혜의 그 원천형에 해당이 됩니다. 손자녀의 양육 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한다. 공식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강 살펴보겠습니다. 19강의 9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A씨의 노년기 적응 유형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A씨는 어떤 노년기 적응 유형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평생 바쁜 도시 생활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A씨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은퇴 후에 더 이상 경쟁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해서 고향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여러분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흔들흔들 하는 흔들 의자형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10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A씨, B씨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자, A씨 어떤가요?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는 활발히 참여하던 동호회 모임을 그만뒀어. 예전에는 리더 역할을 맡아서 여러 사람을 조직하고 활동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이제는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내향적이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퇴 후에 자기에게로 향하는 내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씨는 어떤가요? 한때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의견만 고집할 수 없으니까
수동적이 되는 모습을 수동적이 되고 있어라고 합니다. 자, 노년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런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 시기 노년기고요. 이 시기의 발달 특성 탐구하는 활동,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적절합니다. 자, 인생의 정오 중년기입니다. 라이카드의 노화적

0: 적응 유형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적절합니다. 자, 에릭슨의 친밀감대 고립감은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의 모든 수능 실전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와 관련해서 기출 문항도 몇 문항 함께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6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언급하고 있는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을 다룬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AC, BC가 속한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A씨 볼까요? 제 삶에 만족해요.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자,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B씨를 볼까요? 자, 만족 못한대요. 25년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급작스러운 지위의 변동이 있는 유형 정체가 위기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A씨의 유형은 위기를 개방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탁월한 생성층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B씨는 정체가 위기유형인데요. 긴장과 갈등 은폐하는 거 억압된 우울유형이에요. 억압된 우울유형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선택하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년기와 관련된 성격 적응 유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에서 A씨와 B씨가 속한 성격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내가 출연하는 공연의 초대권이야.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연습했는데 그들의 체력이 부러웠다네. 절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체력 관리도 했다네. 늙어 보이는 건 정말 싫어. 라고 얘기하는 A씨 무장방어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B씨 볼까요? 자, 맞아. 늙어 보이면 더 무시받지. 세상 사람들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안다니까? 난 일평생 고생만 했는데 젊은이들은 운 좋게 좋은 세상 만나서 부러워. 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씨의 유형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유형인가요? 이건 성숙형이죠. 자, B씨의 유형은 지난 삶의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나요? 이건 자학형입니다. A씨의 유형은 무장방어형, B씨의 유형은 분노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D급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모든 우리가 노년기까지의 여정을 마쳐봤고요. 수능에서 다룬 문항까지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여기까지의 여정을 응원하겠고요. 앞으로 수능 완성까지 쭉 이어서 잘 해나가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본자 뜻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은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1강과 2강의 문제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강 첫 번째, 두 번째 실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풀다가 기억이 잘안 난다 하면 다시 1, 2강으로 돌아가셔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그랬죠. 이에흐, 어제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이에흐는 지금 이 다음에 이렇게 모음이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모음이 모음과 만나면서 모음의 체력이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이다라고 해서 발음이 이가 아니고 이렇게 발음이 약간 좀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이런 발음이 나는데 그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씨라고 해서 이건 그냥 고유의 이라고 발음이 나죠. 아니고 2번에 히앙이라고 돼 있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요것도 히앵의 이와 앵의 으가 만나서요. 모음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반모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윌, 이 발음 나고 있고, 딘의 저녁 식사. 이것도 역시 이, 스틸로 팬. 이것도 역시 이로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친 부분에 발음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각그 단어의 자음이 발음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맥걸프흐 뚜스라고 되어 있죠. 뚜스 모두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일 때는 뚜가 아니라 뚜스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정 대명사 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죠. 정답은 1번. 모두를 위한 학교. Tous les enfants du monde.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enfant의 끝에 s는 발음 나지 않죠. doivent avoir le droit d'aller à l'école. 학교에 가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aller, e, r, 요거 r 발음 나지 않아요. ils apprennent. 자, 동사의 3인칭 복수형일 때 발음 나지 않죠. à lire, 읽고 그리고 셈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다. 꽁때, 샘하다, 뭐뭐 할 생각이다 라고 할 때는요, 빼가 발음이 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뚜스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연음 문제가 되겠어요. 연음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음을 공부하실 때는 연음이 되는 것보다 사실 되지 않는 것을 예외적인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1번부터 보시면 Je vis 10 oiseaux 라고 해서 나는 10마리의 새를 봤다라는 거죠. 요거는 숫자 dis가 단독으로 발음하면 dis고요. 뒤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dis라고 해서 이렇게 z 발음으로 바뀌죠. dis oiseaux. 요거는 여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파리의 벨빌,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연음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연음이 된다라고 하면 파리제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였습니까? 명사 주어와 동사는 연음하지 않아요. 그쵸? 파리에 이렇게 끊어서 발음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하고 연음을 하게 되면은 명사 자체가,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연음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인누 정부와 앙꺄도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다. 요거 가능합니다. 네, 무제메 세트 슝소. 당신은 이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가능하고요. 동사, 주어하고 동사. 연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르텐너. 엘레브 송 정지즈. 여러 학생들은 친절하다. 몇몇 학생들은 친절하다라는 거죠. 4번도, 이것도 주어 동사긴 하지만 명사 주어는 연음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다음에 4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앞부분이 수능에서 발음 철자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1번, 이에흐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을 보시면 성이라고 해서 숫자 100을 의미하는 거죠. 리쌍이라고 하면은 고등학생인데 우리가 리쌍으로 발음을 했다가 리쌍으로도 발음을 했다가 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발음을 합니다만 이 발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 기호에 들어가 있는 표기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 리쌍이라고도 발음하고요. 리쌍으로도 발음하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항상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그 발음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발음 문제는 푸셔야 돼요. 성은 앙 발음이지만요, 리쌩은 앵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같지 않아요. 2번, 망이죠, 망. 손을 나타내는 것은 망. 그다음에 한 주, 그 하나의 월화수목금토 일, 그 주를 말하는 단어는 스맨느죠. 스맹이 아니고 스맨느. 요것도 서로 다르게 발음이 나죠. 3번에 정지, 친절한. 그 다음 옆에 거는 비앙분이라고 해서 환영이라는 뜻이죠. 이건 정, 엉이고 비앙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이것도 다르죠. 4번에 노방브, 11월 노방브, 앙 발음 나죠. 슈미즈,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같이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끊기죠. 슈미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따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5번에 땅빼가쥐고 온도, 엉성블루 함께라는 거죠. 5번의 정답이죠. 앙 발음. 슈미즈는 뜻은 셔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밑줄 그은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어휘가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뜻도 있었네라고 하는 문장을 보신다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볼게요. 이제 부수왕덩 빈칸 드피자라고 나오죠. 나는 피자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Le français mange un 빈칸 avant de partir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먹는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먹어요? 그죠? 뭘까요? 피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피자 한 조각. 목소가 조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한 조각을 먹어요. 이게 뭘까요? 막 멍제 앙 목소. 그러면은 이제 조각을 먹는 거잖아요. 한 조각을. 뭐겠어요? 이거는 가볍게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목소, 조각이 되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나쁘게죠? 빵은 빵이고요. 뚜구는 탑. 그다음에 베어는 한 잔. 한 유리잔 같은 그런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소고 망주형 목소 가볍게 먹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이제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이라고 했어요. 잘 내야가요. Bonjour, Lou, ça va? 라고 하죠. 안녕, Lou, 잘 지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ou가 Bonjour, Léa, moi, très bien. 안녕, 레아야. 나 아주 잘 지내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만났을 때 인사말로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에 Salut, 뭐예요? 안녕, 이거죠. 정답 1번이죠. 2번은 아, bientôt는 좀 이따 만나 이거예요. 이거는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Au revoir.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헤어질 때 쓰는 거. Ça va 말은 잘못 지내라는 거죠. 여기 Ça va라고 물어봐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Très bien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죠.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 지내라고 할때 쓰는 대답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Tout va bien은 모든 것이 좋아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1강을 푸니까 1강의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7번 볼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A가요. Bonjour, monsieur. 안녕하세요, 선생님. 빈칸 Comment allez-vous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B가 Bonjour, madame. 안녕하세요. Je vais bien, merci.
저는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에부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란 얘기잖아요. 비가 남성이에요. 그죠? 남성이 대답하기를 봉슈 마담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마담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여성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A가 여성이고 B가 남성이니까 봉슈 마담 A에 여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성이 들어가야겠죠? 일단 B에는 남성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까딱하면 아, 여기에 무스가 있으니까 남자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굉장히 쉽네 하고 그냥 바로바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오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Tu as fini tes cours? 너 수업 끝났니? 라고 물어봤죠. B가 Oui, je viens de finir. 나막 끝났어. Finir de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죠. Je rentre chez moi. 나 집에 갈 거야.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때 헤어지는 뭔가를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A가 아더만 내일 봐라고 한 거죠. 그러면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을 고르면 되겠죠. Salut는 안녕이지만 만날 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쓸수 있어요. 요거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dema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일이에요. 내일 봐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내일이라는 거죠.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 아가 들어가면 앞에 아가 이렇게 있으면 제처럼 있으면 답이 되겠지만 지금 아가 없잖아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에 아플리스 이거 또 헤어질 때쓸수 있어요. 그래 또 보자. 앙상 때는 아까 만날 때 쓰는 거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A와 C가 정답이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B가 주베 비앙 에투아 나잘 지내 너는 이라고 했어요. A가 빠말 나쁘지 않아 라고 하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니까 잘 지내라고 했을까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 찾아볼까요? 사트바 비앙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바 가운데 여기 뜨나 부가 들어가면 안부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리니? 또는 너한테 좋니?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죠. 이번에 꼬몽 에쥐는 동사가 에트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아이니? 물어보는 거죠. 아니고요. 3번 꼬몽 왓쥐 요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알레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니?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꽁뱅 에뜨 후몇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거. 요건 인원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5번, 후지 알레 꺼멍, 거기에 어떻게 가시나요? 그렇죠? 방법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Elles sont actrices. 그녀들은 배우다. 자, 여배우라고 할 때요. 우리가 복수를 쓸 때, 남성 배우라고 하는 것은 acteur죠. 그다음 여성 배우는 actrice. 그죠? 근데 복수니까 여기다가 s를 붙인 거. 그래서 얘는 맞아요. 2번. Ce sont des cahiers. 이것은 노트들이다. 맞죠? 이것도 관사도 대로 바꿔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sont des touristes. 그들은 방문객들이다. 관광객들이다. 방문객이 아니죠. 관광객들이다. 4번, il lit des journaux tout le matin이라고 했어요. Jour은 날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그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journaux라고 읽었죠. 예. journaux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복수를 쓸때 s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죠. 5번, Je veux visiter des châteaux en Espagne. 나는 스페인에서 성을 방문하고 싶다. 샤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를 붙여야지 복수가 됩니다.

얘는 맞아요.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화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Le français est une langue parlée dans plusieurs pays. 프랑스어는 여러 국가에서 말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Aujourd'hui, plus de 320 millions de personnes parlent français dans le monde. 라고 되어있죠. 오늘날 3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프랑스어를 말한대요. 전 세계에서. 볼까요? C'est la cinquième langue la plus parlée après l'anglais, le chinois, l'espagnol et l'arab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연어래요. 다섯 번째 서수가 지금 나와 있죠? 생크에서 이렇게 바뀌죠.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하나 추가되는 거 있죠? 다섯 번째 언어인데, 뭐 다섯 번째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무엇 다음으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이다. Le français est aussi une langue importante dan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omme l'ONU, l'Union européenne et l'UNESCO라고 나옵니다. 프랑스어는요, 또한 중요한 언어래요. 어디서 중요한 언어냐면은 국제기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Organisation internationale. 뭐뭐와 같은, 꼬무가 뭐뭐와 같은이에요. 아, ONU라고 하면 이제 UN을 말합니다. 유엔과 유럽연합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언어입니다. C'est aussi la langue de la culture et de l'éducation. 또한 문화와 교육의 언어이기도 하다. Beaucoup de personnes l'apprennent pour voyager, travailler ou découvrir la musique et le cinéma français.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운대요. 요거는 이제 L 아포스트로피는 프랑스어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여행하고 일하기 위해서 배워요. 또는 음악을 découvrir, 발견하다는데 뭐 감상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음악을 감상하고 또 프랑스어 영화를 또 보기 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A번, 프랑스어는 스페인어보다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라 그랬죠? 네, 프랑스어는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언어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그래서 B번 맞고요. C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운다. 맞아요. 그죠? D번, 프랑스어는 유럽 언어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에 대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프랑코포니의 날을 볼게요. 국제 프랑코포니의 날, 우리가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역시 보겠습니다. Chaque année, 해마다, le 20 mars, 3월 20일이 C'est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국제 프랑코포니의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20일 날짜 쓸때 르, 일, 월 순으로 쓴다 그랬죠? C'est un jour pour fêter la langue française et la culture des pays francophone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날이냐면요, 프랑스어를 축하하기 위한 날이래요. 그리고 프랑스어권 국가의 문화를 또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다. Pendant cette journée, 이날 하루 동안에 on peut voir ou découvrir différents événements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es concerts ou des rencontres avec des francophones. 프랑코폰들과 프랑코어권 그 사람들과 그 만나기도 하고 또 콘서트를 하기도 합니다. On peut partager la culture francophone et montrer l'importance de cette langue dans le monde. 우리가 또한 공유할 수 있어요. 빡따지 공유하다 나누다예요. 프랑스어권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성, 이 언어에서 그전 세계에서 이 언어, 프랑스어에 대한 중요성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제 프랑코포니 날이다라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을 볼까요? Les francophones ne fêtent que cette journée. 프랑스 어권 행사. 프랑스 어권은 이 날만 축하를 합니까? 느급 뭐뭐 많이잖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2번. On doit parler français pendant cette journée. 우리는 이날 동안에 프랑스어를 말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3번. Pendant cette journée, on montre l'importance du français. 이날 동안 사람들은 프랑스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준다. 3번이죠. 4번. Les francophones font des spectacles en français pour cette journée. 프랑스어권 사람들은 공연을 합니까? 프랑스어로 이날을 위해서? 아니죠.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뭐 콘서트를 볼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공연을 막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12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On peut voir beaucoup d'événements sur cette journée dans tous les pays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볼수 있대요. 그날 하루에 어디에서 모든 나라에서 볼수 있다라고 되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라는 말 없었습니다. 12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에서 나온 문제 12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1강이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2강의 12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철자 문제인데요. 네모 안에 빈칸으로 들어갈 철, 아,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가 조금 너무 쉽죠. 그래서 두세 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좀 몰라도 풀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통으로 넣은 것 중에 하나를 확실히 아는 거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Il faut sept livres 그죠? 숫자 7을 쓰는 거죠. 숫자 7 뭐야? 세트.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7권의 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은요, 찌뿌 에플레똥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플레라고 하는 동사. 이거는요, 철자를 말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이다. 그럼 NOM. 이렇게. 이름의 철자를 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많이 쓰냐면요, 뭐 전화로 예약을 할 때. 제 이름은요, 뭐, 자크예요. 그럼 자크의 철자를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에플라 동사였어요. 세 번째 문장은 Je sais compter jusqu'à 20 en français. 나는 프랑스어로 20까지, 숫자 20까지 셀수 있다. 숫자를 세다라고 할때 compter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 생각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빼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철자. 에플라 같은 동사는,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어색, 조금 생긴 게좀 어색하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철자를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수능에서 가끔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요즘 추세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밑줄이 좀더 많이 나와요. 두 개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빈칸에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수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시면은요, 자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 Il fait pincan attention en mer라고 나오죠. 그는 바다에서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Je suis content de vous voir. 내가 당신을 보게 돼서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On est ami du pays qu'on est petit.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라는 표현이죠. 요거는 첫 번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쓰죠? Faire très attention 이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très를 쓰면은 꽁땅을 강조하는 거죠. 매우 만족한. 그다음에 très ami 그러면 그 부사이긴 하지만 on est très ami 그럼 매우 친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말은 나쁘게 라는 뜻이고, 루앙먼, 프레 가까이에 트레는 매우, 수벙은 자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배우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A부터 볼까요? Salut, 안녕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비가 에모아, 세, 줄이라고 하죠. 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 줄, 나는 줄이야 라고 했어요. A가 Tu viens des États-Unis? 라고 하죠. 너 미국에서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B가 아니?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어? 라고 대답을 하겠죠. A가 Tu fais quoi ici? 너 여기서 뭐 하니? B가 뭐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출신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출신으로 대답을 하겠고, 여기는 지금 나 쥐리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나타내겠죠. 여기는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겠죠.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럼 보기를 볼까요? A번, 주마벨 지수. 내 이름은 지수야. A번 여기 들어가겠네요. B번, Je viens du Canada. 나 캐나다에서 왔어. 출신. 여기 들어가겠네요. 너 여기서 뭐 하니? Je voyage avec ma famille. 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이야. 지금 내가 여행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A, B, C 그냥 뚜루룩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름이냐, 출신이냐,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뭐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분위기가 뒤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분위기가 뒤, 이건 분위기가 대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가 된 거고요. 주객관사로. 카나다는 남성 국가이기 때문에 뉴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내시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Bonjour madame, votre nom est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성함이 라고 점점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B가 마리옹 블랑, 저 마리옹 블랑입니다. Je suis la maman du Luc. 저는 Luc의 엄마예요. A가 Enchanté, madame. 안녕하세요, 어머님. Français gomong입니다. 라고 하면서 Le professeur de français de votre fils. 어머님의 아들의 그 프랑스어 선생님이에요. 지금 동격인 거죠? 비가 엉숑떼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엉숑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좀 전에 문제 풀었던 거 비가 엄마기 때문이죠. 지금 류게 엄마잖아요. 여성이죠. 그래서 엉숑떼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럼 지금 학부모 상담인 것 같죠? 그 내용을 보면 뭐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온 듯한 그런 이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반갑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퐁스와 고몽이라고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에라고 하면 안 되겠죠. A번의 쥐에는. 쥐에는 가지다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B번 주 쓰리 저는 퐁스와 고몽이에요. 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죠. B번 맞고요. C번의 무아 세 퐁스와 고몽 저는요. 저는 퐁스와 고몽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 디번은 Je présente François Gaumont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François Gaumont을 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지금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이죠. 아닙니다. B하고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 앙상 때 나왔던 거 1강에서 풀었던 거하고 좀 연관이 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5번도 밑줄 친 것이 주트 프레젠트라고 해서 소개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볼이요. 쌈이 주트 프레젠트 민호라고 했어요.
선생님.

내가 너한테 민호를 소개할게 라고 하죠. 쌤이가 꽁떵뚜뚱 한꽁트레 사바? 너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 라고 했어요. 그 민호가 오이 사바 에토아? 잘 지내. 너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쌤이가 무아오씨 나도 잘 지내. 오늘 너랑 맨몇 클래스? 우리 같은 클래스다. 같은 반이다. 라고 하니까 민호가 슈페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죠. 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트 프레젠트 내가 너한테 민호를 소개할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 1번에 쉐흐는 뭐예요? 값비싼이라는 거죠. 문장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 값비싼으로 쓸수 없죠. 2번에 세 민호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세나 우알라 이렇게 쓸수 있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쟤므, 나는 좋아한다. 저 내가 민호를 좋아한대. 이거 지금 난데없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4번에 주스이 민호, 나는 민호다라고 하는 거. 뽀리, 민호다 아니죠. 5번에 세 무아 민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뽀리 지금 나는 민호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로 바꿀 수 있다. 다음 이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덩서 나비용 비행기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에이가 부블레 부아 깰크쇼즈 마실 것을 원하시나요? 비가 아 떼베르 실부블레 아 녹차 주세요. 녹차 한잔 주세요. 라고 했어요. 떼베르는 이게 떼가 차고요. 베르가 초록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녹차입니다. 에이가 vous parlez bien français. 오,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가 de Seoul, je suis coréenne 라고 하죠.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앞에 de가 있죠. de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저 서울에서 왔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어디에서 오셨죠?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라고 물어봤겠죠. 출신을 물어보는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딱 보시면 1번에 venir 동사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2, 3, 4, 5 보지도 않고 그냥 1번으로 고르시면 안 되죠. 1번은 그냥 오다예요. 뒤에 반드시 the가 있어야지 출신을 나타냅니다. 1번 아닙니다. 당신은 오시나요? 2번에 부전했드 부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문장이에요. 3번 부분의 두 이것이 출신이죠. 부분에 오시나요? 오셨나요? 드우 드하고 우가 만나가지고 지금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요렇게 축약이 된 거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출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3번입니다. 1번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4번, vous préférez quel pays?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5번에 vous êtes déjà allé en France. 프랑스에 이미 가보셨나요? 가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5번도 역시 아니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부분의 두가 되겠어요. 이거 그냥, 너무 쉽네. vous venir, 이거 venir잖아. 라고 그냥 1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Salut, enchanté, 안녕, 반가워 라고 합니다. 여기서 enchanté도 또 의가 들어가 있죠. 그럼 A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A가 Salut, 안녕, c'est Eric. 나 에릭이야. Et toi, 너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A가 답을 하기를 Moi, je m'appelle 지은 이라고 합니다. 아, 내 이름 지연이야. Enchanté, 지연. C'est un très joli prénom. 너 이름이 아주 예쁘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 마펠, 내 이름은 뭐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름을 물어보는 문장을 쓰면 됩니다. A번 볼까요? Tu vas bien? 너잘 지내니? 안부를 물어보고 있죠. 아닙니다. B번, quel est ton prénom? 이름이네요. 쓸수 있어요. C번, tu t'appelles comment? 이것도 역시 이름이죠. 쓸수 있어요.
D번, comment vous appelez-vous?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이것도 물론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장에서 D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뚜아. D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V로 갑자기 하면 안 되겠죠. 같이 D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BC,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D번도 이름이긴 하지만 띠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그런 의미 정도까지도 그런 구체적인 의미도 알아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버단뉴에 대한 거예요. 2번에서, 2강에서 버단뉴가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쉬운 그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거예요. 버따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버따뉴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La Bretagne est une région française à l'ouest du pays 라고 나오죠. 버따뉴는 그 프랑스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 지역이다. 서쪽이에요. On y parle le français et le breton comme langue régionale 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버따뉴가 되겠죠? 버따뉴에서는 프랑스어를 말하고요. 보통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브르타뉴어라고 써 있죠? 그 언어를 말합니다. 지역 언어로서. Le breton est aujourd'hui l'une des langues les moins parlées au monde. 브르타뉴어라고 하는 보통어는 오늘날 어떤 언어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언어가 뭐냐면 가장 적게 말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말을 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여름에 Il ne fait pas très chaud. 아주 덥지 않아요. 버따뉴는. 그리고 les pluies ne sont pas fortes. 그리고 비도 그렇게 막 세차게 오지 않아요. Mais il pleut souvent en hiver. 하지만 겨울에는요, 비가 자주 옵니다. La Bretagne est aussi connue. 뭐뭐로 유명한이라는 거죠? 버따뉴는 또한 뭘로 유명하냐? Pour ses pommes grâce à ses hivers doux라고 돼 있죠. Grâce à 뭐뭐 덕분에죠. 그러면 온화한 겨울로 인하여 겨울 덕분에 사과로 유명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버따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능 특강 교재에서 앞에 문화편하고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볼까요? A번. 프랑스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맞죠? 서쪽이라고 했어요. A 맞고요. B번 지역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Le moins parlé 굉장히 적은 인원이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C번 기온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비가 자주 와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 덕분에 사과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맞죠? 사과 유명합니다. 그래서 A하고 D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은 La Fête de la Science 과학 축제가 되겠어요. 과학 축제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Au mois d'octobre, 10월 동안에 La Fête de la Science 과학 축제가 무엇었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Depuis plus que 30 ans, 30년 이상 전부터, 30년 조금 넘었다는 얘기겠죠? La ville de Nantes organise la fête de la science dans le pays de la Loire. 그 낭트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합니다. 이 과학 축제를 엽니다. Pays de la Loire에서. D'autres villes en France l'organisent.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도 과학 축제를 합니다. 하지만 aussi des villes, 메조스군요. 메조스 또한 des villes dans d'autres pays,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국가,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과학 축제를 합니다라는 거죠. 아 낭트, 낭트에서는 La Fête de la Science 과학 축제가 Proposé programme gratuit pour tous les âges라고 나오죠. 모든 연령에 무료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라는 거예요. Cette fête se passe chaque année en octobre. 10월에 해마다 이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Depuis 1992. 1992년부터.
Elle permet aussi aux gens de visiter des bibliothèques ou des musées라고 하죠. 이 축제는 또한 사람들에게 permettre à 사람, 그 다음에 de 동사 원형이

이에요.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잘 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매년 10월에 열린다. 맞아요. 참가비를 지불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그같이 무료다라고 했어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축제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라고 했어요. 프리스트 텅텅.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개최된다라고 했죠. 맞고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부터 문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 c'est une belle fleur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형용사 편이었어 가지고 지금 이제 형용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fleur는 꽃이라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성형으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은 습관의 delicious라고 되는데 delicious는 여성 형용사이죠. delicious라고 하는 여성 형용사. 맛있는 빵이라고 하는 거, 빵은 남성이죠. 여기 수유를 보면 알수 있죠. 남성이라는 거. 그래서 얘도 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에 Elle porte une blanche ju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하얀색 치마를 입는다라고 했는데, 형용사의 위치를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명사의 뒤에 와야 되는 거 있었어요. 국적, 모양, 색깔. 근데 얘 지금 뭐 색깔이잖아요. 얘는 뒤로 이렇게 빠져야 되죠. Jupe blanche라고 써야 됩니다. 4번에 일라미 데베트멍 쇼라고 나오네요. 그는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쇼남그 남성 복수인 데트망에 맞춰줘서 이렇게 S로 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제 복고든 누보 리브 나는 많은 새로운 책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보의 복수를 써줘야 되죠. S니까 리브에 누보 복수 익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어요. 11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토가땅 숭실브 플레 여기 좀 보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주목하세요 라는 거죠. 옹방허가가 됐어 됐어. 우리 이 그림을 볼 거예요. 부부와예라 윈졸리 뿌찌뜨피유. 저기 저 아름다운 소녀 보이시죠? 라고 합니다. 피유 소녀 그리고 뿌찌뜨 다 여성으로 맞춰져 있죠. 졸리도 여성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오라요. 올바를 쓰인 거예요. 엘라드 모주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모주 이거는 보에다가 유가 눈이라고 하는 복수의 남성이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엘라 레 슈블 롱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남성, 롱, 이렇게 S 붙인 거 맞죠? Elle porte des gris chaussures. 그녀는 회색 신발을 신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좀 전에 10번에서 하고도 같은 건데요.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로 가야 돼요. chaussures, 그리로 가야 되는데, chaussures라고 하는 것은 신발,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그리 역시 여성 복수형, 여성 복수형인 그리에다가 유를 붙이고 S를 붙이고 그리즈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슈스윙 그리즈로 써야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Elle se trouve devant une voiture neuve라고 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자동차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이라고 하는 거 원래 neuf이지만 여성형으로 neuve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이건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 문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제가 뭐 수특에서도 그렇지만 강의할 때도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재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그런 식의 설명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볼게요. A. 주간 3000유로 파르 모아라고 돼 있죠. 나는 한 달에 3,000
유로를 번다라고.

0: 이렇게 있어요. 갸느는 갸느라고 하는 동사예요. 돈을 벌다라는 뜻이 있어요. 삼천이라고 할 때, 천이라고 하는 단어, 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없다라고 했죠. 밀은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앞에 숫자 3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게 아니죠. 그다음 B번. Elle est née au 21e siècle. 그녀는 21세기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 21은 20대 0이지만 21세기라고 할때 이렇게 서술을 나타낼 때는요. 퍼미에 쓰지 않고 이엠물을 써서 유니엠물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얘는 맞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서술 쓸 때. 그리고 여기에 엘레네도 형용사도 역시 맞춰준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C번 볼게요. Si son dit, j'élève son dans l'école이라고 했어요. Si son dit, j'école. 61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라고 했는데 610명 할때이 쌍 다음에는요. 뒤에 이렇게 또한 숫자가 또 나오게 되면요. S를 쓰지 않죠. 그죠? 뒤에 숫자가 나오면 S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쌍에 S를 뺀 세, 으, 엔, 떼의 형태로 써야 돼요. 얘도 틀려요. 지금 막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더듬으면서 보세요. 그럼 D번, Ouvrez votre livre à la page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 페이지 80페이지를 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20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4 곱하기 20이어서 80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S를 쓰죠. 그죠? 그런데 뭐 90이라든지 뭐 이렇게 꺄터뱅 다음에 또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렇게 앞에 나와 있는 성처럼 S를 쓰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D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와 D가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에서 숫자를 공부하실 때 숫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막 어떻게 만들어내고 조합하느냐에 이런 거에 굉장히 막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그 내용에만 막 매몰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숫자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응용력을 길러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로서 1강과 2강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또 3, 4강 문제풀이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일본인들은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1: 46년도에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테스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3번부터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나의 그 문장 쭉 밑줄 그어볼게요. 태풍이 A와 B 지점 중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 A와 B 지점 중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지상 1기도에서 등압성과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다 밑줄 긋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 등압선을 봤을 때 혹은 여기에 있는 일기 기호에서 풍속을 볼 때, 풍향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기본적으로 지금 이 태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지금 수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등압선 간격을 가지고 봤을 때 등압선 간격이 이쪽에서 평균적으로 좁고요. 이쪽에서 간격이 평균적으로 넓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이쪽이 좀 풍속이 센데? 이쪽이 좀 풍속이 약한데? 이런 느낌. 거기에다가 일기기호까지 보면 조금 더 확실하죠. 이쪽이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반원, 풍속이 센 반원, 위험 반원. 이걸 떠올려야 된다. 즉, 이쪽이 풍속이 상대적으로 세요. 아, 여기 위험 반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이 안전 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위험 반원은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위험 반원이 형성되어 있다?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태풍은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찾으면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B를 통과할 때의 태풍은 북서쪽으로, A를 통과할 때의 태풍은 북동쪽으로. 그러면 A와 B 중에서 이 등압선의 어떠한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디? 그렇죠.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B의 위치. 이렇게. 됐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태풍이 A를 통과할 때의 모습이다. A가 아니라 B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부산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 자, 볼게요. 태풍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가운데 부산은 지금 진행 경로의 왼쪽, 왼쪽이라고 한다면 안전반원, 안전반원에서의 풍향 변화는 뭐?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가 왼, 안, 반 요거 기억해야 된다. 오, 오위, 시 요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반원,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대체로 A를 통과할 때가 B를 통과할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B를 통과할 때는 무역풍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를 통과할 때는 편서풍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무역풍은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A를 통과할 때는 지금 여기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죠. 편서풍은 남풍 계열 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라서 얘가 진행을 할 때 진행 방향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동 속도는 대체로 A를 통과할 때가 B를 통과할 때보다 빠르다. 이 바람을 타고 갈 테니까.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 됐죠? 간단하죠? 13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역시나 태풍의 구조를 가지고 이 태풍의 어떤 구름 분포,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공기의 운동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동하고 있는 열대저기압의 가시형상이다. 가시형상이래요. 가시형상. 가시형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께를 얘기할 수가 있다. 구름에. 자,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밑줄.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이동 경로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거기다 밑줄 긋는 거고요. 볼게요. 지금 여기가 적도라고 하면 만약에 열대저기압이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럼 대체로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무역풍대, 편서풍대. 맞죠? 자, 만약에 남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열대저기압은 어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 남반구에서 고위도로, 북반구에서 고위도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을 취할 텐데 지금 중위도에 위치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북반구에 위치했다라고 한다면 얘 이쪽으로 갈 것이고 남반구에 위치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겠지.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준 거야. 기역 방향, 요 방향. 니은 방향, 요 방향.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구름 분포가 나와 있는데, 구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공기가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구름 분포를 잘 보면, 이 소용돌이의 방향을 볼 때, 소용돌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소용돌이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소용돌이를 이 구름을 가지고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시계 방향의 수렴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원래 북반구의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긴 무조건 남반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남반구라고 한다면 남쪽, 남반구의 고위도 방향으로 포물선 경로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 중위도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남동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 그러면 여기서 이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거고, 이 열대저기압의 이동 경로는 니은이다. 니은 방향, 요 방향 맞는 거고, 구름의 두께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A 영역과 B 영역을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밝죠? 밝다, 햇빛 반사 많이 한다, 물방울 얼음 많이 있다, 구름 두껍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두껍다, A가 상대적으로 얇다.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A 영역보다 B 영역이 더 두껍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억,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항 봤고요. 자, 좋은 문항이에요. 요 그림을 봐야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이제 자료 해석 문제인데 볼게요. 그림은 태풍의 눈이 통과한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풍속과 기압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 태풍이 접근을 합니다. 저기압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 지역의 기압은 점점 내려가요.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에 가장 최소치가 되겠지. 자, 태풍의 눈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풍속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태풍의 눈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눈벽을 통과해서 눈 안으로 쏙 들어오면 풍속이 갑자기 거의 최저치를 찍어버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보면 태풍 접근 시 기압은 감소, 풍속은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에 들어갔을 때 급감이라고 하면 자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얘가 기압이 되는 거야. 기압이. 왜냐하면 태풍이 접근합니다. 기압은 서서히 내려갔다가 태풍의 눈에 들어왔을 때 최소. 그러면 얘가 누가 되냐면 얘가 풍속이 되는 거지. 자, 풍속. 태풍이 접근을 합니다. 풍속이 대체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눈벽 부근에 최대를 찍고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급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이 시점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시점 정도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됐죠?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기압, 니은은 풍속이다. 기역은 기압, 니은은 풍속. 맞네요. 자, 지상일 기도에서 이 지역의 평균 등압선 간격. 자, 밑줄 긋고. 평균 등압선 간격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건뭐 때문에? 풍속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등압선 간격이 좁다? 그러면 풍속이 큰 거야. 풍속이 크다? 등압선 간격이 멋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 또는 조밀하다. 아셨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큰 거. 등압선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풍속은 작은 거. 아셨죠? 자, 보면은 T1일 때와 T2일 때를 비교했는데 T1일 때는 풍속이 요 정도네요. T2일 때는 풍속이 이 정도네요. 그럼 T2일 때가 등압선 간격이 좁다. 또는 T1일 때가 등압선 간격이 넓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맞는 거. 자, 상승 기류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했죠. 상승 기류. 상승 기류를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T3를 물어보고 있다. T3는 어디? 태풍의 눈. 지금 이 지역에 태풍의 눈이 통과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태풍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 기류예요. 강한 저기압. 그렇지만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 그러니까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가 맞지. T3일 때는 태풍의 눈을 통과하는 시점, 약한 하강 기류가 있는 상태.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다. 15번 봤고요. 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 요 자료,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위치를 직접 찍어서 위치를 가지고 자료를,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료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위치를 찍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선생님은 위치를 찍지 않고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은 위도 경도선을 그려놓고 위치를 찍고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표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도가 증가하고 있다. 위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그러니까, 아,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됐죠? 태풍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자, 경도. 지금 동경인데, 동경의 값이 감소. 동경의 값이 증가. 동경의 값이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

작을수록 태풍의 세력, 태풍의 세기는 강하다. 아셨죠? 또는 중심 기압이 작을수록 최대 풍속은 크다.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최대 풍속 T1, T4 중 T1일 때가 가장 빨랐을 것이다. 최대 풍속은 뭐랑 같이 간다? 세기랑 같이 간다. 태풍의 세기가 셀수록 최대 풍속은 세요. 그 다음에 또 뭐랑 같이 가냐면 중심 기압이랑 같이 가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이 세요.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기가 세다고. 그러면 요값 중에서 중심 기압이 얘가 제일 작네. 작으면 세기가 세다. 최대 풍속이 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장 빨랐을 것이다. 맞는 거. 자, 평균 이동 속도는 T2에서 T3 동안이 T3에서 T4 동안보다 빨랐다. 비교하는 건데 볼게요. 지금 여기 요 기간과 여기 요 기간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T2에서 T3 동안은 경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실제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징적으로 그 변화를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위도 변화는 4도 정도 맞죠? 근데 T3, T4를 보면 여기는 지금 위도 변화가 4도고 경도 변화가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태풍이 일정하게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인 어떠한 이동 속도라고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겠지. 그래서 T2, T3 기간보다 T3, T4 기간이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요 동안이 요 동안보다 이제 느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약간 지식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태풍은 편서풍대에 따라서 편서풍대에 이동을 할 때, 편서풍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가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라고 하면 이제 지식으로 푸는 거지. 그렇지만 자료가 있을 때는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단어는 아셨죠? 자, T1에서 T4 동안 세력은 계속 강해졌다라고 했는데 중심 기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심 기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력이 계속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해졌다. 아셨죠? 기억만 맞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16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면 이제 일기도 나와 있고, 여기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저기압이 나와 있다.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발생한 저기압 A와 B가,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발생한 저기압 A와 B.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저기압이래. 근데 딱 봤더니, 여기는 전선이 있네. 얘 온대저기압을 얘기하는 거야, 온대저기압. 그럼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 다툼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중위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는 뭐찬 공기와 뭐 따뜻한 공기가 있는 뭐 상당히 중고위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온대 지역 또는 한대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등합성 간격이 굉장히 좁고요.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는 열대적이야. 얘가 이제 우리 지역에 충분한 영향을 줄수 있는 뭐 태풍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등합성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의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 이제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온대저기압이고 열대저기압이잖아. 그럼 열대저기압이 더센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강하다? 틀렸구나.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압의 세기는 중심 기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중심 기압을 꼭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얘의 중심 기압은 1004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얘의 중심 기압 볼까요? 이쪽에 1008이니까 한참 작아. 저기압은 중심 기압이 작을수록 세력이 센 거기 때문에 얘가 압도적으로 센 거야. 아셨죠? 이렇게 자료로 가야 된다고. 아셨죠? 왜냐면 온대 저기압 중에서도 정말 세력이 센 녀석이 있거든. 아셨죠? 그래서 중심 기압이 작기 때문에 얘가 세력이 센 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약한 거고. 자, 저기압이 발생한 지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죠? 얜 중위도 이상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는 세력 다툼을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열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 자, 지표 부근의 공기는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B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불어 들어간다. 모두 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둘다 공기는 수렴을 합니다. 북반구라고 한다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오른손 법칙.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상승 기조. 아셨죠? 그러니까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너가 틀렸지?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저기압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스티커 붙여놨죠?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18번. 자, 18번 문항 보면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뇌우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 뇌우 관련된이라고 이미 줬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뇌우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밤새 땡땡 지역에 땡땡 지역에 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다. 얘가 뇌우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기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그런데 이 네오 현상이 언제? 밤새. 며칠 동안이 아니라 밤새. 그러니까 밤 안에 이런 현상이 있었대.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곳곳이 통제되고 가옥이 파괴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가 그쳤어. 밤새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비 그쳤어요. 그랬더니 무더위가 찾아왔대. 그리고 폭염경보가 발효했대. 폭염경보 어느 지역, 어느 시기? 여름에. 한 여름에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아, 뇌우라고 하는 이 현상은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야. 밤새 비가 내렸으니까 밤새 뇌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쳤고, 그 다음에 완전 다른 날씨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뇌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적란운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볼게요. 자, 기억은 뇌우의 발달 단계 중 성숙 단계. 그죠? 뇌우는 어떻게 되죠? 적응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서 소멸 단계로 가는데, 성숙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악기상이 잘 발생한다고. 아셨죠? 그 악기상 성숙 단계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은 우리나라가 주로 한대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령된다. 니은이라고. 폭염 경보인데 더운 건데 여름철인데 한대 기단은 언제? 얘는 겨울철을 얘기하는 거잖아. 틀렸지. 그다음에 뇌우의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 여기 시간 규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간 규모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속 시간을 생각하면 돼. 지속 시간. 뇌우라고 하는 이 현상은 밤새.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이라는 거, 영향을 줄수 있는 시기가. 그런데 태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며칠 전부터 뉴스에 나오고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영향을 줍니다. 몇 시간,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이 태풍에 계속 날씨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규모는 태풍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크다. 아셨죠? 얘는 며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얘는 뭐 밤, 한밤, 아니면 한낮, 요 정도의 시간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뇌우의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 맞는 거.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항 봤어요. 자, 이제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악기상에 대한 거죠. 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악기상,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다. 볼게요. 얘는요,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강풍.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폭설. 자,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에 제한 없이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호우. 이렇게 됐죠? 바로 보겠습니다. 기역은 봄철에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한다. 강풍은 언제? 주로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줄 때.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 또는 여름철에 태풍 같은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요 시기가 아니야. 요 시기도 아니고. 자, 한랭 기단의 변질은 니은의 발생 조건 중 하나다. 자, 폭설. 겨울철 우리나라 폭설 잘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한반도 그려놓고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세력을 확장해요. 확장을 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다가 황해를 지나면 여기서 가열되죠? 수증기 공급받죠? 적란운 잘 만들어지죠? 그 적란운이 서해안에 딱 도달하면 폭설을 내린다. 그래서 한랭 기단. 시베리아 기단 같은 한랭 기단의 변질은 니은의 발생 조건 중 하나 맞는 거. 니은과 디귿은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잘 발생한다. 둘다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야지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 있는 상황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문제. 자, 19번 봤고요. 이어서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박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우박이라고 하는 뭐냐? 두꺼운 적운형 구름에서 요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얼음 조각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 주변에 있었던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관행각수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이 얼음 덩어리가 성장하다가 충분히 커지면 떨어지는 거야.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요런 현상을 우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우박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상승과 하강이 반복이 될수 있는 거,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적운형 구름에서 이러한 강수 입자가 떨어진다? 그러한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적난운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박은 적난운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박과 관련된 이제 우박의 발생 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가 꼭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지식이 아니라 자료 해석을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면 자료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우박은 주로 적란운에서 생성된다.

정란운, 정운형 구름 중에서 충분히 두꺼운, 그래서 강수 입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름, 정란운, 정란운색 우박이 떨어진다. 아셨죠? 맞는 거. 자, 나에서 우박은 밤보다 낮에 잘 발생한다.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박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대로 봤을 때, 낮 시간이죠. 그러니까 밤보다 낮에 잘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뇌우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뇌우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야 대체? 뇌우라고 하는 건 아주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 뇌우가 제일 잘 발생하는 계절은 주로 여름철. 강한 일 사이에서 구름이 확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강수입자가 생기고, 이 두꺼운 구름에서 천둥번개 생기고, 강수입자가 함께 천둥번개와 동반된 현상. 여름철이고요. 뭐 또는 이제 한랭전선 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계절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름철입니다. 그럼 우박은 언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이러한 정란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봤을 땐이 얼음 덩어리가 녹은 상태로 떨어진다고. 즉, 얼음 덩어리가 땅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철, 특히나 아주 뜨거운 여름철은 절대 우박이 잘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뇌우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 이제 틀렸지. 아셨죠? 우박 같은 경우는요,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고요. 한겨울 같은 경우는 지표가 충분히 뜨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이 잘안 만들어져. 그래서 잘 발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뇌우가 우박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봄철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계절적 특성이 있지만, 주로 이런 문제, 우박 같은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자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쨌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점 테스트 다 봤고요. 자, 이제 3점 테스트 볼 건데, 자, 보기에 앞서서 역시나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포인트. 자, 용스픽 보겠습니다. 자, 보면 선생님 용스픽, 자, 3점 2번 문항. 일기도와 위성 영상 보는 거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6번과 9번은 온대저기압과 날씨, 그 다음에 11번, 13번, 15번은 열대저기압과 태풍인데, 실제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는 요두 가지. 그러니까 온대저기압과 날씨, 그 다음에 태풍, 제일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항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셨죠? 그리고 20번에 황사 가지고 왔는데요. 악기상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악기상에서도 뭐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서는 틈틈 이렇게 한 문항씩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중위도 어느 지역에서 지상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주변에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저기압 주변에 바람을 나타낸 거예요. 전선을 동반한.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의 수렴? 아,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 저기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될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저기압 중심을 두고 여기에 한랭 전선이, 여기에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맞죠?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다 만약에 등압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제 등압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등압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것이다. 등압선을 그리라고 한다면 등압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아셨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쪽은 따뜻한 공기예요. 이쪽은 찬 공기예요. 이쪽은 찬 공기예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볼게요. 바람이 불면서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곳, 이 A, 요 곳은 어디? 저기압의 중심. 저기압의 중심,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쪽은 지금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위치를 여기다가 조금 표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있을 것 같네요. 한랭전선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치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북서풍, 전체적으로 남서풍, 전체적으로 남동풍, 그래서 전선을 이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B는 한랭전선의 뒷부분, 그 다음에 C와 D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 요 정도 됐죠?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거야. A에서는 상승기류가 활발하다. A는 어디? 저기압의 중심, 상승기류가 활발하겠죠. 수평 방향의 평균 기온 변화 폭은 BC 구간이 CD 구간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요, 똑같이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인데,
지금 BC 구간은 어디예요?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곳,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온 변화는 상당히 크겠다.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BC 구간이 CD 구간보다 기온 변화폭이 크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디귿. 자, 1번 문항 봤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 일기도 나와 있고 위성 영상 나와 있어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6시간 간격의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와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지금 가시 영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시 영상. 그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두께를 보겠다는 거지, 두께. 두께. 그래서 가시 얇어. 얇으면 어둡게 보여요. 두꺼우면 밝게 보여요. 됐죠? 지금 6시간 간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시간 간격. 그러면 볼게요. 여기 지금 저기압 중심이 있고요.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것은 가시 영상은 두꺼운 구름을 밝게 보여준다고. 두꺼운 구름 영역 볼게요. 두꺼운 구름 영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꺼운 구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 콤마. 콤마 있잖아, 콤마. 이렇게. 콤마형의 지금 구름의 분포가 보이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두꺼운 구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어떠한 이 콤마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주로 패색전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패색전선이. 패색전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온난전선 있겠지. 근데 온난전선 앞은 두꺼운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니까, 위성, 가시 영상에서 구름의 분포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아셨죠? 그럼 회색 전선이 있는 부분에서 구름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한랭선 뒷부분은 아주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C는 한랭선의 뒷부분, 요 정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요런 상태에서 저기압의 중심은 이제 이쯤이 되겠지. 이쯤이. 됐죠? 그러니까 B 부분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겠지. 거기서부터 회색 전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 이동을 하면서 이쯤에 중심을 놓고 지금 구름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로 갑니다. 6시간의 시간 변화가 있는 경우.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6시간 먼저 작성된 것이다. 저기압이 여기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이 원래 위치보다, 원래 위치는 이쯤 되잖아요?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더 지금 북동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 그런 모습. 됐죠? 그거 맞는 거고요. 태양 빛의 반사 강도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자료 해석이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자는 거야. 여기가 더 밝지. 밝으면 더 두껍다. 그러니까 얘가 더 얇다, 얘가 더 두껍다. 그럼 두껍다? 두껍다는 얘기는 물방울과 얼음이 많이 있다, 반사를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반사 강도는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다. 아셨죠? 자, A, B, C 중 평균 기압이 가장 낮은 영역은 C다라고 했는데 평균 기압이 가장 낮다. 저기압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저기압의 중심 부분이 가장 낮겠지. 지금 볼게요. B가 여기 있잖아요. B의 위치가 이쯤 될 거고요. A의 위치는 이쯤 될 거고요. C의 위치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쯤 어딘가에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저기압? 뭐 B는 저기압 중심과 굉장히 가깝네. 이동하고 봤더니 그래도 B는 저기압 중심과 굉장히 가깝네. 그러면 B가 중심 기압이 B가 저기압 중심과 가장 가까우니까 관측 기압이 가장 낮겠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평균 기압이 가장 낮은 영역은 C가 아니라 B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같이 묶어서 문항을 풀이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 형식. 그래서 선생님이 픽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2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등합선 나와 있죠. 자, 그림 가와 나는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의 일생 중 서로 다른 발달 과정에 있는 거기까지 밑줄.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의 일생 중 서로 다른 발달 과정에 있는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수능 특강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대기 변화 부분에서 남반구를 많이 다뤄요. 저 남반구. 이제 교육 과정의 말. 교육 과정의 그 끝자락에 가면 문항이 나올 때 북반구에서 남반구 문항들이 이제 왕왕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 특강에 남반구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대저기압 모습을 생각할 때도 그다음에 저기압이 어떤 공기의 흐름을 생각할 때도 남반구를 이제 좀 많이 좀 생각할 때가 되었다. 아셨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남반구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북반구에서의 온도

대략의 모습 얘기해 볼게요. 저기압 중심 놓고 여기에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난전선. 그쵸? 그래서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 맞죠? 이거를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 자, 만약에 난방구에 저기압이 있다고 칠게요. 얘는 지금 북방구 저기압. 난방구에 저기압이 있다고 한다면 난방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이야.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이라고 이렇게 조금 투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됐죠? 이런 상태에서 난방구입니다. 그러면 난방구 고위도가 이쪽이죠. 자,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방구 고위도가 이쪽이니까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을 보면 이쪽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하면서 전선을 만들어 준다고. 이쪽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전선을 만들어 준다고. 한랭전선. 이쪽을 보면 이쪽은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전선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난방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지금 보면 방위 표시 이렇게 있죠? 이쪽에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쪽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여기에 한랭전선, 여기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빠르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 A는 전선 B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A가 누군데? 지금 A는 한랭전선이고요. 한랭전선이고. B는 누군데? 너는 온난전선이잖니? 그러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지. 그래야지 회색이 되지. 됐죠? 강수현상은 지점 기역보다 니은 지점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역은 한랭전선의 뒷부분, 니은은 한랭전선과 온난전 사이. 자, 여기에서 구름이, 적운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강수현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기는 강수현상. 그래서 강수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은 여기다 표시를 해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기역에 강수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 지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지. 기역 지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자, 이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점 니은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니은은 풍향 변화가, 풍향이 요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북서풍.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선이 통과하면서 풍향이 요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이네? 체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상관없어요. 저기압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어. 저기압 중심이 이동을 하는데, 중심이 이동을 할때 관측자가 여기 있어. 또는 관측자가 여기 있어. 자,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 보면, 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바람은 대체로 이렇게. 중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바람은 대체로 이렇게. 중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바람은 대체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풍향 변화는 무조건 시계야. 이거 마치 태풍과 비슷한 거야. 저기압 중심이 이쪽에 있을 때이 사람이 보면 바람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 바람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그럼 이때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하면 무조건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왼쪽에 위치하면 무조건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지금 이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이 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쪽에 있는 관측자는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푸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티긋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 자, 3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보면 일기도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 보자. 나는 A, B 또는 C, D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연직 기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지금 높이에 따른 등합선 분포 또는 뭐 기압 분포. 됐죠? 자, 보면 이런 일기도가 나오면 먼저 할 것은 뭐예요? 고기압, 저기압을 판단하는 거지. 자, 갑니다. 기압이 높아집니다. 아, 고기압이 여기 있다. 됐죠? 갑니다. 기압이 낮아집니다. 아, 여긴 저기압이 있는 거야.
아셨죠? 고기압 저기압.

여긴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긴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데 신경 쓸 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베리아 지역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고기압이 이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거 겨울철이네. 겨울철이고 얘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고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고 얘 정체성 고기압이네. 정체성 고기압. 요런 거. 아셨죠? 겨울철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정체성 고기압. 아셨죠?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자료로 가겠습니다. 보면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등압선이 나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감소. 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은 증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임의 값을 한번 넣어볼게. 자, 요 등압선을 1000헥토파스칼 등압선이라고 하고요. 요 등압선을 900헥토파스칼, 요 등압선을 800, 그 다음에 요 등압선을 700, 요 등압선을 6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요 기압 분포의 중심이야. 라고 한다면 볼게요. 여기는 1000인데, 주변은 1000인데, 여기는 기압이 얼마일까? 얘가 1000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주변과 비교해보면, 같은 높이의 주변과 비교해보면 기압이 높은 거야. 고기압인 거야. 아셨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비교해보면 얘와 얘는 지금 기압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볼까요?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같은 높이에서 얘는 800이죠. 근데 얘는 700이랑 800 사이야.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인 거야. 여기 비교해볼까요? 같은 높이에서 얘는 700인데 얘는 600이랑 700 사이죠. 그럼 얘는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인 거야. 즉, 요 기압 분포, 지금 이 연직 기압 분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기압 영역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지금 요 구간에는 고기압의 중심이 여기 놓여 있고, 고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고기압의 연직 규모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연직 규모가 작다. 우리가 이런 고기압을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키 작은 고기압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볼 때, 한랭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즉, 얘는요, 여기서 A, B 구간의 기압 분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아셨죠? 나는 A, B 기관의 B 구간의 연직 기압 분포에다 맞는 거고요. 자, 기온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겨울철이고 고위도로 갑니다. 여기 아주 차가운 곳.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위도. 상대적으로 저위도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고위도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 햇빛이 적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기역 지점은 뭐냐면 이 고기압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구간의 거의 중심이잖아. 이 한랭 고기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이 대륙, 시베리아 대륙이 굉장히 추워지죠? 추워지면 그 차가운 지표 위에 있는 공기가 같이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져서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냉각이 돼서, 가라앉아서 냉, 다시요. 공기가 냉각이 돼서 가라앉아서 지표에 쌓여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즉, 가장 추운 곳에 이 고기압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야. 가장 냉각이 많이 되는 곳에 공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고기압의 중심이 된다고. 공기가 많이 쌓여야지 고기압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기온이 낮아라고 풀어도 큰 문제 없다. 아셨죠? 위도를 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고, 여긴 고기압의 중심이잖아. 그럼 가장 냉각이 많이 된 곳이겠지라고 풀어도 문제가 없다. 아셨죠? 자, 디귿 지점에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디귿 지점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고기압이죠? 겨울철이죠? 그럼 우리 북서계절풍이 불거 아니야? 그럼 북서풍이 불겠지?라고 해서 넌 틀렸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자, 여기 보면 등압선이 있죠. 우리가 등압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등압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등압선이 보면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야. 항상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고 싶다고.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고 싶은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 고에서 저로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하여 약간 오른쪽으로 휜다고. 약간 오른쪽으로 휘면서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북서계절풍을 찾아도 좋아요. 아셨죠? 두 가지 방법 다 됩니다. 답은 이제 기억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면 이제 5번 역시나 일기도 나와 있고, 이제 나 자료를 우리가 좀 중심 깊이 봐야 되는데, 나는요,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구름 최상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어볼게요.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B의 북쪽을 통과하였다.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B의 북쪽을 통과하였대. 아셨죠? 요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아,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요 자료는 뭐냐면 최상부 온도래. 구름 최상부 온도. 구름 최상부 온도.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자, 지금 A 지역 여기 있고 B 지역 여기 있는데, 특히나 요 지역을 잘 보면 요 지역은 지금 구름 최상부 온도가 굉장히 낮네. 구름 최상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구름이 굉장히 높이 있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거 있죠? 적외 영상에서는요, 낮으면 최상부 높이가 낮으면 뜨거운 거야. 그러면 어둡게 보여. 적외 영상에서는요, 구름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차가운 거야. 그러면 밝게 보여. 아셨죠? 그래서 가시 얇어. 적외 다 뜨어.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최상부 온도가 낮다. 최상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구름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구름이 굉장히 높다. 아셨죠? 상대적으로 이쪽은 구름이 조금 낮다. 이쪽은 구름이 상당히 높다. 구름이 높아서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아셨죠? 요거 체크.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풍속은 A가 B보다 빠르다. 자료 해석이에요. 풍속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고 있는 건 오직 뭐? 등압선밖에 없어. 등압선 간격이 좁은 게 풍속이 빠른 거야. 요 간격과 요 간격을 비교하라는 거지, 직접. 요 간격이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A가 빠른 거야. A가 B보다 빠르다. 맞는 거고. 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B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하면, 자, 이 B에서 처음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겠지. 그걸 가지고 찾아도 좋은데,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압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중심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했잖아. 오른쪽에 위치하면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라는 거지. 오씨. 왼쪽에 위치하면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아셨죠? 그래, 요거. 그러니까 B는 얘가 통과할 때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름 최상부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최상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낮다. 아셨죠? 낮다. 낮으면 뜨겁다. 됐죠? 낮으면 뜨겁다. 온도가 높으면 낮다. 그럼 어둡다.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낮다. 그러면 높다. 차갑다. 밝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구름 최상부 높이는 어디가 높은 거야? 여기가 훨씬 더 높은 거니까 A가 B보다 낮은 거지. B가 높은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만 답으로 찾을 수가 있다. 자, 5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 선생님 용스픽을 붙인 이유는 요 자료 때문입니다. 하나가 등원선이고 하나가 등압선인데 요걸 해석해낼 수 있으면 일단 이 문제는 성공이야.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한랭전선 놓고 이쪽에 온난전선 놓고. 맞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북서풍이고 남서풍이고 남동풍.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선의 특징은 뭐예요? 전선을 기준으로 등압선이 기압 차이가 확 변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등압선을 그려내면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그려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기압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실선이 등압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와 여기의 기압이 똑같은 거야. 여기에 북쪽에 저기압 중심이 놓여 있는데 그 저기압 중심의 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기압이 똑같다고.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실선이 등압선이 되는 겁니다. 등압선이 되는 거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점선이 등온선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등압선이 여기서 불연속 쪽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전선이 놓여 있는 거지. 전선이. 전선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선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한랭전선이.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습을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A와 B는 한랭전선의 뒤쪽, C는 한랭전선과 온난전 사이에 놓여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온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영역, 여기는 찬 공기가 있는 영역. 됐죠? 지금 기역과 니은은 각각 B와 C와 관련된 건데 얘는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는 곳이고 얘는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B와 C 중에서 북서풍이 불고 있는 곳은 너구나. B와 C 중에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은 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찬 공기가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들쳐 올라가니까 여기에 전선면이 나타난다.
맞고요. 비에서 관측

0: 시간 바람은 기역이다. 맞네요. 자, ABC에서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누구냐? ABC 중에서 보면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A가 제일 온도가 낮은 등온선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압이 가장 높니? 얘는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데 기압이 가장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기억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 문제에서는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용스픽을 딱 붙여놨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보고요. 선생님이 이전 테스트 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레벨을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퀴즈 가져가 봤습니다. 두개 가져왔어요.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건데, 일기도상에서 이 전선과 관련해서 온대적의 발달 과정을 같이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니? 그 다음에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면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가다의 과정이 어느 저기압의 발달 단계라고 가정한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점에 따른 상공의 구름의 양. 얘는 약간 전선면이랑 같이 연결이 되겠지. 요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자, 얘는 뭐냐면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저기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비교 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일기도를 해석하는 거, 등압선 간격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가와 나의 저기압에서 이 저기압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선의 동반 여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는 B로 변할 수 있을까? B는 A로 변할 수 있을까? 요것까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레벨이 업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5강 중요한 문제풀이 전부 문제풀이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16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날입니다. 교재 12강과 13강 뒷부분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24문항, 한 문항씩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항을 풀때 앞에 배웠었던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강의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두 여자가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네요. 먼저 왼쪽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Que niño más bonito라고 이제 감탄문 우리 배웠죠. 13강에서. 그래서 바로 해석이 됐었을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정말 예쁜 애구나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애는 누구냐면 밑에 나오지만 아나 또 이호 에스 구아피시모라고 하죠. 또 이호입니다. 친구의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아나 너의 아들 정말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구아피시모. 자, 이 형태 우리 처음 보죠. 이거를 바로 절대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14강에 우리가 여러분들 예습하시면서 보게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매우 뭐뭐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고아뽀가 잘생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아피시모니까 매우 잘생긴 이란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너 아들 진짜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gracias,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하면서 빈칸 mucho a su padre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의 아빠를 많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뭔가 닮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표현은 parecerse 아입니다. 자,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었어요? 누구누구를 닮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아빠를 많이 닮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3번에 se parece가 들어가면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2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먼저 me encanta la comida japonesa라고 하죠. 자 우리 encantar 동사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encantar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gustar much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encantar mucho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요? 엔칸타로 동사 자체에 무초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칸타로 무초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나는 일본 음식을 정말 좋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너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 혹은 반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동의 반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지를 봐서도 지금 동의 반의 표현이 B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Por qué no vamos un día a un restaurante japonés? 라고 하죠. Por qué no? 해서 요거는 제안 표현이었습니다.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이었죠. 우리 어느 날 가는 거 어때? 어디를요? 일식당, 일본 식당에 가는 건 어때? 그랬더니 헤니알.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13강 할때 아주 좋아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을 푸는데요. 일단 너는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이 지금 구스타르 문형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 문형과 구스타르 문형이 있다라고 이제 교재 12강에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일반 문형에서 너는, 그런 너는, 그럼 너는, 이런 표현을 할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또? 라고 했었어요. 일반 문형에서는 이또?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구스타르 문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자, 구스타르 문형의 기본적인 그 문형을 생각하시면서 뜻을 잘 맞춰보시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요 앞에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일본 음식이 나에게 뭐, 매우 큰 기쁨을 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 음식을 엄청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말로 할게요. 일본 음식이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줘. 너에게는? 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면 돼요? 일단 접속사 이 들어가고, 너에게는 이 아띠가 되겠죠. 그쵸? 너에게는 어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1번과 2번은 이제 일반 문형에서의 이또가 되는 거고 5번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3, 4번만 남게 되는 거지요. 자, 너에겐 어때?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스타르 문형으로 이제 동의 혹은 반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같이 가자라는 거 보니까 본인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됐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옆에다가 동의 반의 표현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의 반의라고 할게요. 반대가 아니라 동의 반의 표현. 자,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기억을 더듬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문형이 있고요. 그리고 구스타르 문형이 있죠. 이게 이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문형에서도 긍정문이 있고, 그죠? 그리고 부정문이 있을 겁니다. 고스다르 문형도 긍정문이 있고, 부정문이 있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또 더듬어야 되는 것은 또한이라는 표현을 할때 어휘, 어떤 어휘를 썼나요? 긍정문이라면 también을 썼고요. 또한이란 뜻, también. 부정문에서의 또한은 뭐였죠? tampoco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질 거고, 다시 이렇게 표가 나뉘어져서, 자, 일반 문형 긍정문에 대한 동의, 반의. 자, 이렇게 나뉠 겁니다. 자, 동의를 하면 어떤 표현을 써요? 아, 이게 너무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조금 적어야 할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긍정문에 대한 동의, 나도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요 también 이라고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부정이라면 요 no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쉼표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자, 이제 부정문이에요. 일반 문형에서의 부정문에 대한 동의, 나도 안 그렇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요, 자, 뭘 쓰면 돼요? tampoco를 썼으면 됐고요. 왜 이렇게 다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렇다라는 표현을 할 때, yo sí 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문형, 긍정문, 부정문에서의 동의, 반의, 동의, 반의였어요. 자, 이제 고스타르 문형으로 오겠습니다. 고스타르 문형의 긍정문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했죠? 이게 제가 문법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A mí también이 되는 거고, 긍정문에 대한 반의는 A mí no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고스타르 문형 부정문에 대한 동의는 아미 담뽀꼬. 그리고 부정문에 대한 반의는 아미 씨.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정리한 걸 바탕으로 저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러 갑시다. 자, 대화의 문맥으로 보아, 비가 일식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죠. 자, 고스타르 문형에 대한, 고스타르 문형 긍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미 담비엔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번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선택지에서도.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주 간단한 대화인데요. A가 먼저 Te gustan los tacos? 라고 하죠. 그래서 너는 타코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어떻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의 혹은 반의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뒤에를 보니까 pero가 들어가 있어요. pero, 하지만 이란 뜻이죠. 하지만 a mis hermanos sí. 내 형제들은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B는 뭐예요? B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너 따꼬 좋아해? 아니, 나는 안 좋아하는데 내 형제들은 좋아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은 고스다르 문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그냥 일단 지워지는 거고요. 뭐가 돼요? 고스다르 문형의 긍정문 형태에 대한 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 노가 되겠죠. 나는 아닌데 그런데 내 형제들은 좋아해가 돼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나온 김에 이제 고스다르 문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스다르 문형은 스페인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문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형은 일반 문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문형이랑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간접 목적, 대명사. Me tele no sos les가 되죠. 자, 감목대가 오고, 뒤에 gusta 혹은 gustan이 오게 되고, 자, 이 형태,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건 뒤에 오는 문법적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단수 명사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다. 그렇다면 gusta라는 3인칭 단수형을 써줬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 그러면 gustan이라는 3인칭 복수 형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하자면 동사 원형의 개수와 상관없이 gust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고스다르 동사는 고스다 혹은 고스단으로만 변화하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오는 주어에 따라 고스다르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노가 어디 앞에? 감목대 앞에 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문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중복형이 있었습니다. 중복형을 써줄 수 있다라고 했고, 중복형을 써주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를 하거나 구체화를 시킬 때 중복형을 쓸수 있다. 그래서 감목대 앞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뒤에 뭐 인칭 대명사 혹은 뭐 명사 등이 와서 중복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스다르 문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시 교재 12강으로 돌아가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항까지 봤고요.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밑줄치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아, 이 문형이 나왔네요. Te importa si. 자, 이거. 일단 뭐라고 묻냐면, Te importa si pongo música? 라고 묻죠. poner 동사가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인데, 켜다, 작동하다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악을 틀다.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내가 음악을 튼다면 si 뭐뭐 한다면이니까 te importa? 자, 이거 뭐로 해석하라고 했죠? 거슬리니로 해석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음악을 트는 게 거슬리니? 그랬더니 no, adelante. 아니, adelante. adelante는 뭐 들어와란 뜻도 있지만 그렇게 해, 뭐 먼저 해, 뭐 이런 뜻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해, 틀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거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A 보시면 no, ponla라고 했죠. 왜요? 아니, 틀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당연히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No hay problema. 무슨 뜻이에요? 문제 없어. 틀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B도 역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C 보면 No, me encanta la música. 아니,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 음악 엄청 좋아해. 자, 역시 C도 바꿔 쓸수 있겠네요. A, B, C 모두

도 바꿔쓸 수 있습니다. 자, D는 Si, me importa. 응, 거슬려. 라는 뜻이죠. Quiero dormir. 나 자고 싶거든. 이 돼서 D는 바꿔쓸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A, B,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te fin de semana quiero ir a la biblioteca a leer libros. ¿Y tú? 라고 했어요. Este fin de semana, 이번 주 말이 되겠죠? 이번 주말에 나는 도서관에 가고 싶어. 책을 읽기 위해서. 너는? 이라고 했더니 요, 나는 뭐 ir a la playa a tomar el sol 이라고 했습니다. Tomar el sol 하면은 일광욕하다란 뜻이죠.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playa 해변이에요. 해변에 가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아니고 얘는 해변에 가고 싶은 거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배웠었던 단어들의 뜻을 생각을 하면 맞아요. 5번 preferir 동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preferir 동사는 뜻이 뭐죠?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일광욕하러 해변에 가고 싶어 가는 걸 선호해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아미 노메 가에비엔 나탈리아 이에띠라고 하죠. 가엘 동사가 마음에 들다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엘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누구 마음에 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예요? 나는 나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거에 대한 동의 혹은 반의를 했을 건데 뒤에 이제 덧붙인 문장을 보니까 es poco amabl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poco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정적이라고 제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mable는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별로 친절하지 않아. Es poco amable.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좋은 얘기를 안 했겠죠. 난 나탈리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넌 어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불친절해. 별로 친절하지 않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동의 반의 표현을 떠올리면은 지금 여기 A가 말한 문형은 고스다르 문형입니다. 그죠? 고스다르 문형인데 부정문이네요. 노가 붙었네요. 자, 그거에 대한 동의입니다. 고스다르 문형,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5번에 아미 담뻐꺼.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é te gusta hacer en tu tiempo libre? ¿Qué te gusta hacer? 너뭐 하는 거 좋아해? En tu tiempo libre. 자, tiempo libre 했어요. Libre는 빈, 뭐 자유로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란 뜻이 됩니다. 아, 그랬더니 너뭐 하는 거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나는 뭐 하는 거 좋아해라고 답을 했겠죠. 자, 뭐 하는 걸 좋아해요? Leer novelas. 노벨라는 소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고 a veces escribir cartas escuchando música tranquila라고 했어요. a veces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무슨 뜻? 때때로란 뜻이었죠.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de vez en cuando 또 아니면 de cuando en cuando 자 이렇게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때때로는 편지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escuchando 자 우리 현재 분사 동시 동작 배웠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가 되겠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편지 쓰는 거 좋아해.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좋아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데 잘 보시면 3번, 4번 놓고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자, 1번, 2번, 5번은 일단 해당되지 않고요. 3번은 좋아하다, 4번은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둘다 들어가도 상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뭘 물어봤는데요. B가 아주 간단하게 아미야 부엘라 라고 했어요. 나의 할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1, 2, 3, 4, 5번을 다 해석을 해봐야지만 적절한 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네키에네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세르데 용법의 뭐에 해당이 돼요? 이거 이제 소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의문사 끼에 내줬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것이야? 아가 되는 거죠. 아니고요. 자, 2번 엔트레 끼에네스. 자, 엔트레는 뭐뭐 사이에 란 뜻이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누구들 사이에가 돼서 역시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네 quién se trata? 그래서 tratarse de 뭐뭐에 대해 다루다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에 관한 거야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보시면 quién te lo va a dar? 그래서 quién te lo va a dar니까 누가 너에게 그것을 간목대, 직목대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줄 거야? 아니고요. 자, 5번 보시면 A quién se parece tu madre? 자, 이거 1번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parecerse a 그래서 너희 엄마는 누구를 닮았니? 나의 할머니를 닮으셨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답 찾기 쉬우려면은 요 이제 쓰여진 전치사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금방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팁 하나 드리고요. 8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A가 qué opinas de Gerardo? 헤라르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라르도 어떠냐고 opinar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creo que es un chico simpático. 친절한 애 같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B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시는 건데 A나 B나 뭐 D나 이거 다 뭐뭐 어떻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는 일단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opino es un chico simpático 하면 안 되고요. opino 뒤에 이제 que가 붙어야 되죠. opino que es un chico simpático가 돼야 돼서 그래서 일단 A는 아니고요. BD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다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 mi parecer 하면 parecer는 여기서 의견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친절한 애 같아. 해서 C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C, D 모두 다 바꿔 쓸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진료실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의사가 물어보는 거죠. En qué te puedo ayudar?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아프신가요? 정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doctora es que 하는 거죠. 선생님, 싫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me siento mal 하면은, 아, 좀 몸이 안 좋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이 상황에선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보시면 me duele el estómago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estómago 위, 뭐 배란 뜻이기 때문에 제가 배가 아파요. 역시 들어갈 수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No me encuentro bien 하면 이거 이제 1번이랑 같은 뜻이에요. 아, 좀 몸이 좀안 좋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no tengo ningún problema. 아,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이거 무슨 뜻이죠? 아,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5번은 Tengo un fuerte dolor de cabeza. 그러니까 fuerte는 강한이란 뜻이죠. dolor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5번도 역시 들어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돼요? 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10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밑줄을 잘 보시면, 아, 그거를 묻는 거구나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según tú, esto es fácil. 예요. según은 뭐뭇에 따르면 이란 뜻을 가진 전치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전치격 인칭 대명사를 취급하지 않는 전치사였어요. 그래서 세군 뒤에는 그냥 주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 됐었죠. 그래서 너에 따르면 이건 쉬운 거야. 가 돼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Quieres salir conmigo?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salir con 하면은 누구누구와 사귀다란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conmigo 하지 않고 conmigo. 라고 이제 형태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귈래? 라는 뜻이에요. 너 나랑 사귈래? 자, 꽃미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Hasta ti tienes dudas de mí?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스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스타는 뭐뭐 마저도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마저도 나에게 의심을 갖는 거야? 가 되는 거예요. 너마저도 나 의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아스타 뒤에 전치격 인칭 대명사가 아닌 뚜가 와야 하죠. 이때 아스타는 사실은 부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요거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Todos estamos aquí menos tú. 라고 했어요. 모두가 여기 있어. 너를 제외하고. 자, menos도 세군과 마찬가지로 뒤에 전치격 인칭 대명사가 아닌 주격 인칭 대명사 와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았고요. 자, 5번 entre tú y yo hay algo importante라고 했어요. entre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세군 menos entre 자 모두 다 뒤에 주격 인칭 대명사 써줘야 되죠.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5번도 맞아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강 마지막 문항, 12번 문항입니다. 산 페르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스페인 축제, 산 페르민 축제 기억하시죠? 자, 산 페르민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최상급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se celebra. 이거 열리다, 개최되다, 이런 뜻이죠. 자, 어디서 개최되냐면,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개최가 됩니다. 열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란테 뭐뭐 동안에죠. 자, 에스토시아스. 자, 이 기간 동안에 자, 사람들은 입는데요. 뭘로 알려진 걸 입느냐면 팜플로나 뭐 드라헤는 이제 뭐 보통 정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팜플로나 전통 의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알려진 옷을 입는데요. 자, 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뭘로 consistir en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로 구성됐냐면 이 팜플로나 전통 의상이 흰색 옷 그리고 파뉴엘로는 손수건, 스카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빨간색 스카프 어디에 두르는 거예요? 목 아니면 이제 손목, 무니에카 손목이죠. 자, 여기에다 두르는 빨간색 스카프로 구성된 이 팜플로나 전통 의상을 입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인기 있는 그 행동, 액티비티, 활동은 뭐냐면, 산페르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바로 엔시에로스래요. 자, 엔시에로스는 뭐냐면, 소몰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엔시에로스에서, 까다리아는 매일이란 뜻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거리에 풀어놓고 사람들은 그들, 그러니까 소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 자, 예나 되니까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위엄과 흥분으로 가득 찬
이 전통은 뭐래요? 이유 중에 하나래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냐면 전 세계에 도덜문도니까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팜플로나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 됩니다. 자, 산페르민에 관한 글다 이해했고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개최되고요. 매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것도 맞고요. 소문이 흥미진진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아요. 멜리그로가 들어있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고 목에 빨간색 스카프 맞고요. 소문이 전통 많은 관광객 불러봅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12강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13강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번 문항. 자, 엔리케가 왜 그렇게 급하게? 엄청 급하게 가나 봐요. 딴따프리사니까 엄청 급하게 엔리케는 어디에 가니? 그랬더니 힘나시오. 체육관이죠? 체육관에 가는 것 같아. 자, 이거 뭐예요? 기간 표현이네요. 거기서 운동한 지 메스했으니까 몇달 됐어. 예바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보세요. 저 니가메. 그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엄마, 안녕 엄마, 저예요. 그러면서, 오늘 집에 늦게 도착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라울? 미라. 라울이니? 미라, 봐봐. No te moviendo. 잘안 들린다. 라고 하겠죠. Hijo, no sé qué estás diciendo. 해서, 아들아,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들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듣다라는 뜻의 동사, 오이르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뭐가 들어가면 돼요? 3번, 오이고. 노떼 오이고 비엔이 됩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페드로. Porque los lunes siempre tienes tanto sueño라고 하죠. 페드로야, 너는 los lunes니까 월요일마다 하겠네요. 왜 월요일마다 항상 그렇게 졸린 거야?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하지요. Los fines semana, 그러니까 주말마다 siempre 항상 뭐를 한대요. Hasta muy tarde 되니까 매우 늦게까지 이제 영화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me quedo가 들어가면 되죠. quedarse, 그리고 뒤에 현재 분사. 기억하시죠?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자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que hace la joven. 라고 하죠. 호벤, 라 호벤이니까 이제 여자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뭐 소녀 정도로 해석할까요? 소녀는 뭐 하고 있니? Pinta un paisaje. Paisaje는 풍경이란 뜻이에요. 풍경을 그리고 있어.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 우리 동시 동작 표현할 때 현재 분사.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escuchar música니까 escuchando música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돼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쉽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ómo te va con las clases de piano? 라고 하죠. 뭐예요? ¿Cómo te va? 그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거예요. 그 피아노 수업 그러니까 피아노 수업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voy 뭐뭐뭐 poco a poco가 됩니다. poco a poco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는 step by step 조금씩. 자, voy의 동사 원형은 이르죠. 그럼 이제 기억이 나셔야죠. 이르 그리고 뒤에 현재 분사가 와서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금씩 뭐 하고 있는 중이겠어요? 배우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voy aprendiendo poco a poco가 되는 겁니다.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문이 계속 짧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평가 요소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짧은 대항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Qué guapo es tu hermano 라고 하죠. 너 남동생 정도로 할까요? 남동생, 아, 오빠? 오빠라고 할까요? 너희 오빠하고 남동생 상관없습니다. Tu hermano 하면은. 그래서 너희 오빠 진짜 잘생겼다.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하니까 Sí, que lo es. 맞아. 그래. 그리고 cocina, cocinar 하면은 요리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요리도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다 의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감탄문에 대한 이해가 됐냐, 안 됐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의문사,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게, 혹은, 꼬모, 혹은, 뭐, 꽌또.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문사를 활용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있었죠. 뭐, 꽌또 동사 목을 이제 꽌토스, 꽌또, 꽌따, 꽌토스, 꽌따스 뒤에 이제 명사가 와서도 이제 당연히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꽌또라고만 적었고요. 자, 이 의문사들이 활용해서 각각 뭐에 대한 감탄을 만든다고 했어요. 깨 같은 경우는 보통 특징에 대한 감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꼬모는 행위에 대한 감탄. 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꽌또 같은 경우는 양에 대한 감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요리하다라는 행위에 대한 감탄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된다? 네, 꼬모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항, 7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erdón, de nuevo llego tarde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de nuev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다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 혹은 또 해서 이제 otra vez 그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또 늦었나 봐요. 죄송해요. 또 늦게 도착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Sí, 조건이죠.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Sí, mo llegando tarde a la oficina. 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늦으면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면 igual un día de estos pierdes tu trabajo 라고 하죠. 뭐라는 거예요? 조만간 un día de estos 하면 조만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만간 너의 직장을 잃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는 구문. seguir 동사 뒤에 현재 분사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된다.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전화 표현인데요. 지금 밑줄은 de parte 됐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quién es? 누구세요? 되죠. 네. 자, B 보겠습니다. de quién e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바로 이게 보이셔야 되지요? 네, 세르 대용법. 그래서 여기서는 뭘 나타내요? 소유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누구의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자, C 보겠습니다. ¿Quién llama? 하면은 이것도 누구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Quién es? ¿Quién llama? ¿Quién habla? 다 누구세요? 라는 뜻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래서 A와 C는 들어갈 수 있고요. 자, D에 con ¿Quién hablo?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세요?가 돼서 D도 역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 C, D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이제 9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잘 보시면 다 현재 분사.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llevo 3 años buscándote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많이 모은 기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바로 동사, 현재 분사. 그래서 뭐예요? 난 3년 됐어. 너를 찾은 지 3년 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A는 맞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Los sábados, 토요일마다란 뜻이죠. 토요일마다 se quedan durmiendo hasta muy tarde. 그래서 그들은 매우 늦게까지 잠을 잔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역시 quedarse 현재 분사 맞죠? 자, C 보겠습니다. Llegando el director, los profesores se ponen de pie.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Director, 여기서 이제 교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라는 분사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 도착하면, 도착할 때 선생님들은 de pie 하면 서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어선다. 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D 보겠습니다. Aún teniendo suficiente dinero, la mujer trabaja duro día y noche.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예요. 그래서 suficiente dinero, 충분한 돈이란 뜻이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la mujer, 그 여자는 열심히 일한다. día y noche, 밤낮으로. 이거 양보의 현재 분사. D도 역시 맞습니다. A, B, C, D 모두 맞아서 아주 오랜만에 전체 정답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너 표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블라라가 들어갔으니까 뭐, 대중적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 대중적인 표현 알아? 아, 그러면서 그 표현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랬더니, B가, 물론이지, quiere decir 하면 significar입니다. 의미하다란 뜻이에요. 의미하는 거잖아. 꽤 이하를 의미하는 거잖아. 물질적인 부, BNS죠. 부가, 뭐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가 돼요. 자, 그럼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은 돈도 말한다. 2번은 뭐예요? 시간은 돈이다. 그다음에 3번은 돈 때문에 개도 춤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돈이라면 걔도 춤춘다. 이 정도겠죠? 자, 그리고 4번은 돈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딱 맞겠네요. 5번, 돈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두 다, 요거, 꽌또, 꽌따, 뭐 이런 식으로 다 변화를 하고 있네요. 자, 뭐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뭐예요? 그 애가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안따가 아고아와 성수 일치되면 되죠? 아고아 여성, 단수형이니까 꾸안따 된거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뭐예요? 오늘 문제 정말 많다 해가지고 문제들이니까 문제는 el problema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형인 꾸안또스가 와야 돼요. 이게 틀렸고요. 3번은 꽌또 디네로 맞죠? 자, 그 선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맞고요. 자, 이 테이블에 엄청 많은 음식이 있다. 맞고요. 자, 5번. 여기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다 성수일치 잘해줬습니다. 몇번 정답? 2번 정답이 돼요.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킨스에아니라에 관한 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요, 15살이 된 소녀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준대요. 자, 그거는 그 파티는 뭘 의미하냐면, 사회로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자, 썰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그거에 따르면, 이 전통은 어디에 기원을 두냐면, 마야와 아스텍의 관습, 풍습에서 기원을 갖는데요. 자, 이 파티를 위해서 그 여자아이겠지요? 라호벤, 그 여자아이는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자, 몇몇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그런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춤을 추기 전에 아빠가 이 킨스야니에라, 15살이 된이 소녀의
그 구두를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바뀌고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겨준대요. 자, 이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여자아이에서 여자로의 그 걸음, 마술을 의미합니다. 가 돼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아름다운 맞춤 드레스 입고요. 나래 신발을 교체해주는 의식 있고요. 15세 이전의 소녀에게 해당하는 전통 아니고요. 굽이 있는 구두는 성숙한 여성 상징 맞고 마야와 아스텍 문명에서 유래한 전통 맞습니다.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 13강의 수능 실전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교재 1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강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습 꼭 해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영어 기초 기술.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은 수능특강 교재 기준으로 해서 12, 13, 14강. 그래서 그 동물의 종류, 그리고 사육과 번식, 가축과 질병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 거예요. 강은 3개인데 보통 평가에서 나올 때 문항이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정도. 그래서 동물의 종류, 애완동물, 이제 그러니까 가축의 종류가 나올 때가 있고, 애완동물 종류, 특히 이제 반려견 관련된 종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사육에서 나올 때도 있고, 번식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가축 질병 한 문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 가축의 질병에서 꼭 한 문항이 나오고, 가축과 사육, 그러니까 가축의 사육에서 한 문항, 또는 번식, 사육에서 한 문항, 번식에서 한 문항, 그리고 동물의 종류에서 한 문항,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2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닭, 돼지, 소, 우리 가축은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세 가지만. 근데 품종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품종의 특징을 답지로 구성하고자 할 때 뭔가 객관적인 게 필요해요. 아, 얘는 뭔가 좀 강하다. 이건 그 뭐랄까요? 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때 꼭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원산지가 들어가요. 원산지. 그러니까 모든 품종에 올 때는 원산지를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일단 산란계, 육계, 난육, 겸연계를 나눌 수가 있죠. 산란계는 알을 주로 생산하는 닭이에요. 알. 그러니까 셋 다 사람이 키우는 거고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료를 소비하는 건 좀 적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을 건 뭔가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산란계는 살이 찌는 것보다는 알을 잘라는 품종들이죠.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곤과 안코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그리고 독일이 원산지인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자, 육계는 살이 잘 찌는 고기를 생산하는 닭이죠. 중국이 원산지인 코친, 영국이 원산지인 코니시, 그리고 까만 닭,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골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토종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육 겸용계 해서 알도 어느 정도 낳고 살도 어느 정도 찌는 그런 품종들. 원산지가 다 미국입니다. 플리머스록, 로드 아일랜드, 뉴 햄프셔 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예요. 총 6개.

원산지에 덴마크가 원산지인 돼지는 딱한 마리 랜드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원산지인 거 라지 화이트 버크셔. 근데 이두 마리가 이렇게 앞에 포진된 이유는 두 마리가 흰색 돼지고 커요. 둘다 대형 돼지예요. 그런데 랜드레이스는 귀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지하이트는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서 있죠. 그거 차이입니다. 둘 다,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고 잘 키워요. 그래서 모든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흰색인 대형인 돼지.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서 있는지. 그래서 랜드레이스, 라지화이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적인 버크셔. 버크셔의 특징은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그리고 다리 4개, 그리고 꼬리 끝부분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6군데가 하얗다고 해서 600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600돈이라는 특징이 아니고 별칭. 600돈.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다몽색, 젓갈색의 돼지예요. 근데 듀록은 엉덩이 부분이 발달돼서 고기 맛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햄프셔는 가슴에 10에서 30cm 정도 둘레에 흰 띠가 이렇게 쭉 둘러가 있어요. 햄프셔. 그리고 한국 계량종, 아니 한국 재래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축의 특징이라 그러면 성장률이 좀잘안 커. 증체율이 좀 작습니다.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에는 강해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 이하, 더울 때는 영상 40도 가까이. 그러니까 이 온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돼지 이렇게 6마리고요. 다음, 젖소. 서는 두 가지죠. 고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젖을 얻을 것인가? 일단 젖소. 젖소의 대표적인 품종, 젖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품종,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입니다. 흑백색입니다. 흑백색. 몸매가 쇠기형이에요. 쇠기형은 앞이 뾰족하고 뒤에가 크단 얘기예요. 젖소니까 어디가 발달돼야 돼요? 뒤에 유방이 있는 부분이 발달돼야죠. 그러니까 뒷부분 올수록 잘 발달되었고 앞쪽은 뾰족한 쇠기형입니다. 자, 산유량이 7,000kg. 1년에 7,000kg. 지금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유지율은 3.5에서 4%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애우라고 그랬어요. 홀스타인보다 양은 좀 작아. 차귀량은 작은데 유지율이 높은 두 마리. 영국이 원산지인 저지와 건지. 그리고 산유량도 홀스타인보다 작고 유지율은 비슷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어셔. 그리고 산유량 적고 유지율은 조금 더 높은데, 높은 스위스 출신의 브라운 스위스. 이렇게 5마리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기소. 유구라고 그러죠. 유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소입니다. 유구 중에 한우. 황갈색. 체고에 비해 다리와 체장이 몸이 길어요. 그래야지 고기가 많이 붙기 때문에 앞가슴이 발달했습니다. 수컷은 650kg, 암컷은 550kg인데 도체율이 50에서 55%로 좀 낮은 특징이 있죠.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와 해리퍼드가 있습니다. 에버딘 앵거스,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 무각종입니다. 해리퍼드, 저 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입니다. 흰 무늬가 있는 몸무게가 850kg예요. 한우가 650kg인데. 자, 샤롤레 하얀색의 대형종입니다. 프랑스 하얀색의 대형종. 어느 정도나 수컷은 1톤이 넘어가요. 1100kg. 1100kg면 우리나라 그 한우 암소의 두 배예요. 두 배. 굉장히 크죠. 다음 인도의 브라만. 어깨에 혹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고기선데 고기 맛은 별로예요. 자, 다음은 애완견 그룹이에요. 1번 그룹부터 시작해서 10번 그룹까지인데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어떻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애완견 그룹에는 이 애완견 그룹에서는 외국 개 중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보더컬리. 보더컬리 쉽게 유명한 개죠. 보더컬리나 아니면 9번 그룹에 속해 있는 개들. 말티즈나 치아와나 시츄나 퍼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들이죠. 네. 시험에 나오든지 보통 이런 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들만 좀 공부를 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산지도 함께 알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애완견 종류에서 잘 나왔던 게 우리나라 토종견들. 진돗개.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제주개, 경주개, 동경이가 있는데 이것도 뭘 알아놓느냐? 굉장히 구체적인 천연기념물 호수를 알아놓으면 천연기념물 호수를 알아놓으면 좀 쉽습니다. 자, 진돗개 천연기념물 53호예요. 빛깔과 무늬에 따라서 황구, 백구, 제구, 호구, 내눈박이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삽살개 이름에서 귀신 쫓는 개로 알려져 있어요. 삽살 천연기념물 368호입니다. 귀신 쫓는 개. 그러니까 키워드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다음 풍산개. 어디에서? 북한의 함경남도 풍산군 일원에서 길러지는 북한 지방의 고유 사냥개입니다. 천연기념물 같아요. 368호. 삽살개는 대한민국에. 풍산개는 북한의 368호. 제주개 아직 그 천연기념물로 등재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숫자가 좀 작아요. 중국에서 건너와서 제주에 정착한 개입니다. 제주 자체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 유전자하고 좀 차단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됐죠. 그래서 고유 품종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주계 동경이 천연기념물 540호입니다. 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애완견 할 때는 그 천연기념물의 호수 꼭 알아두고 이제 나머지 이게 천연 그 진돗개 같은 경우는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 삽살개는 귀신 쫓는 그 이름이 귀신 쫓는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 풍산개는 북한에서 온 사냥개. 제주개는 아직 없어요. 뭐가 천연기념물 호수가. 경주개는 꼬리가 짧거나 없어요. 천연기념물 540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자, 9번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가에 해당되는 닭의 품종이네요. 닭은 크게 산란개, 육용개, 난육겸용개죠. 학생회에 있는 닭의 품종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한 품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어. 자, 이 품종은 원산지가 스페인이네. 사육 특성이니까 취소성이 좋고 검은색이 많아. 탈색은. 산란율이 높아. 알을 잘랐네요. 스페인에서 온 산란개 봅시다. 레고는 이탈리아, 앙코나 이탈리아 햄버그 독일이죠. 뉴 햄프셔는 난육겸용개가 되겠네요.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란개 방금 나왔던 거 스페인 출신의 미노르카 나왔습니다. 미노르카.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고 앙코나 나왔었고요. 햄버그. 그러니까 품종할 때는 어디? 원산지를 꼭 잡아놔라. 그럼 쉽습니다. 자,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하고자 하는 소의 품종. 소의 품종도 역시 두 가지예요. 젖을 주로 생산할 것이냐, 고기를 주로 생산할 것이냐. 자, 1번 보니까 우리 농장을 체험 농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우유 납품하는 일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니까 좀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소를 사육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있는 젖소 말고도 더 사야겠네. 그러니까 일반 농장에서 쉽게 볼수 없는 뿌리 없는 소를 알아보고 있대요. 뿌리 없는 소. 뿌리 없는 소 품종도 있던가 알아보니 영국이 원산지 유구 품종이에요. 젖소가 아니고 고기소 품종. 자, 그러면 영국이 원산지인 유구 품종 중에 뿌리 없는 소는 에버드랭거스. 그렇죠. 그러니까 젖소도 그렇고 고기소도 그렇고 통틀어서 우리가 뿌리 없는 소는 하나밖에 안 배웠어. 그렇죠. 에버드랭거스. 그래서 일단 젖소에는 네덜란드 원산지인 홀스타인. 젖소 중에서 가장 축제 빈도가 높았다. 1년 동안 차귀량이 7,000kg 이상. 그리고 저지, 건지는 차귀량은 홀스타인보다 낮지만 유지율이 높죠. 그리고 유지율은 비슷한데 차귀량이 홀스타인보다 적은

그렇죠. 브라운 스위스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 고기소는 한우, 에버드랭거스, 헤르퍼드, 샤를레, 브라만 있는데 우리나라 한우 얘가 출제가 홀스타인하고 한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무각종인 에버드랭거스, 얼룩소인 해리퍼드, 흰색 대형소인 프랑스, 고기 맛은 별로 없고 그 어깨에 뿔이 혹이 뿔이 아니죠. 혹이 있는 브라만. 네. 다음 이제 사육과 번식이에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좀 많아요. 자, 일단 닭의 특징이에요. 부리가 있어요. 뼈는 아니 부리가 있고 이가 없어. 그리고 조류기 때문에 뼈에 기실이 있고 기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몸속에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어요. 깃털은 얼굴과 정강이를 제외하고 온몸에 다 감싸고 있고 닭은 몸은 머리, 몸통, 나래, 꼬리, 다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피부에는 땀샘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샘이 꼬리 끝부분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자, 부와 이거 세 개는 꼭 알고 갑시다. 일단 입난. 자연적으로 어미닭이 지금 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화기로 넣을 때예요. 입난할 때는 둔단부. 달걀은 완전한 타운형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뾰족한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넓적한 데가 있어요. 그 넓적한 데가 둔단부입니다. 부화기에 넣을 때는 둔단부가 위로 가게끔 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달걀을 먹어보면 비어있는 부분 나오죠. 그게 둔단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검란. 알을 검사를 해요. 속에서 병아리 발생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이 썩어져, 썩어. 그러면 썩게 되면 가스 발생할 거고, 가스가 발생하면 그 부화기 내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부화할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검난을 해요. 첫 번째는 언제? 일주일 차, 5에서 7일 차에 검난을 해요. 그래서 무정란 또는 부화 중지란 또는 부패란을 골라내요. 그리고 검란 2주째, 12일에서 14일째 2차 검란을 해요. 똑같이 무정란, 부패란, 중지란을 검란해서 빼내요. 3차는 18일째. 발육실과 발육실 발생실이 바뀔 때, 그때 3차로 마지막 검사를 해서 발육 중지란, 부패란 및 이런 걸다 골라냅니다. 세 번째는 전란, 알을 굴려줘요. 하루에 5, 6회씩. 며칠까지? 18일까지만. 왜냐하면 18일 이후에는 병아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서 어느 정도 몸을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때 굴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5, 6회씩 좌우로 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5, 6회씩 전란. 다음 산란계의 특수관리에서 일단 부리 다듬기. 부리를 잘라줘요. 부리가 뾰족하면 사료를 먹을 때도 닭이 먹고 싶은 것만 콕콕콕 찍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콕콕콕 찍어 먹기 위해서 그걸 골라야 되니까 해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료 낭비도 있고 해서 윗불이 2분의 1, 아랫불이 3분의 1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콕콕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차에 1차, 8에서 10주경에 2차에서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료 낭비 예방하고 달걀 파손 억제하고 다른 닭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벼도 자릅니다. 2일 정도에 자르는데, 산란율, 겨울철 동상 방지. 사람 귀처럼 이렇게 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동상이 걸려요.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케이지 사육할 경우에, 케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벼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쓸리게 되죠. 그럼 그 부분이 오염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잘라버립니다. 다음 점등 관리에서 불을 그 닭은 불이 오래 켜져야지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화 후부터 관리하고 산란일 저하 및 햇닭의 산란율 촉진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켜줍니다. 강제 털갈이는 닭이 알을 계속 낳아서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어. 그래서 산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잔뜩 주면 산란을 중지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줘야 되냐면 털이 다 빠질 때까지 절수, 절식 등, 그러니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불도 꺼버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극하게 주면 산란을 중지하고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산란을 중지하고 몸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 자체가 며칠 동안 절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몇 퍼센트가 죽어야 된다 이래야지 끝나기 때문에 좀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털갈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돈, 새끼 돼지의 사양 관리. 자, 일단 분만하면 탯줄 잘라야 되고 닦아줘야겠죠. 보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유 먹입니다. 초유. 24시간, 36시간까지 분비되는 모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유 속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면역 성분. 엄마의 면역 성분을 초유를 먹음으로써 그 새끼 돼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이만한데 엄마의 면역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슈퍼맨 되는 거죠.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초유 꼭 먹이고, 그 다음에 철분 주사. 생후 3일차, 생후 10일차에서 두 번에 걸쳐서 철분을 주사 형태로 집어넣게 됩니다.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먹는 걸로는 글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철분 주사를 놓지 않으면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나타나죠. 빈혈이 나타나면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성장이 좀 저해되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다음, 꼬리 자르기. 돼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그냥 보지 않아요. 가서 깨물어 버려. 그런데 돼지가 사는 공간이 그렇게 깨끗한 공간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죠. 원래는 깨끗한 동물인데 돼지는 고기를 생산하는 가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찌고 그러니까 살을 금방 찌어야 되니까 먹이고 움직임을 좀 적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를 합사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똥을 싸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섞여요. 막 몸에 묻고. 그래서 더러운 것처럼 더러워진 환경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연 상태의 돼지는 절대 더러운 동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꼬리를 물어버리면 상처가 생기겠고 그 더러운 환경에서 오염이 되겠죠, 상처가.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일령에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3, 4cm 두고. 다음, 송곳니 자르기. 새끼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8개의 송곳니가 완성이 돼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포유를 해서 어미 젖을 빨아야 되는데, 송곳니가 지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꽉 물어버리면 어미 젖도 상처가 나겠죠. 역시 그러면 그 상처난 부위가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일령에 그 송곳니를 잘라버리거나 연마기로 갈아줍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경우, 거세합니다. 거세. 웅치 발생. 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거세를 하게 되면, 스쿼드 호르몬이 덜 생성이 돼서 서로 싸움을 많이 좀 저하시킬 수 있어요. 다음은, 젖대기. 생후 6주령 10kg 이상일 때, 보통 젖대기를 하는데, 보통, 조기 이후에서 출생 3, 4주경에 요즘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의 비유생이네요. 비유생. 자, 젖을 짜는데, 일단, 우유는 유선 상피세포에서 24시간 만들어지고요. 이때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옥시토신하고 에피네프린. 좋은 환경, 좋은 자궁에서, 좋은 자궁에서 나타나는 옥시토신.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화되어지면 젖 분비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귀를 잘할 수 있어. 차귀량도 많아질 수가 있고. 근데 옆에서 개가 진다든지, 차귀하고 있는데 옆에서 때린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받죠. 이때 나타나는 게 에피네프린. 이때는 나쁜 자극에서 이제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젖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누가 차귀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귀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차귀 환경에 따라서 같은 소라도 차귀량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걀의 형성 과정이네요. 이 부분 이제 누드부 부분이죠. 누드부. 보통 수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수정이. 왜냐하면 그 배가 그난 황에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난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이 난관에 난백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난각막도 분비가 되고
난 각도 분비가 되니까 그게 분비되기 전에 도착을 해야죠. 그래서 누드부 여기서 수정이 되고 팽대부를 거치면서 난 100, 흰자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알끈. 그리고 협부를 지나면서 난각, 막. 우리 그 계란, 삶은 계란 까먹을 때 보면 껍질 까면 흰색 막 나오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난각선에서 달걀 껍질이 이제 액체로 분비가 되죠. 그게 여기서 굳어요. 굳어. 그리고 여기 질부에 1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산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계란이 만들어지는데 딱 하루가 아니고 하루가 조금 더 걸려요. 더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개를 낳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덜 낳습니다. 알의 형성 과정. 자, 이건 이제 난자의 생성 과정이에요. 난자. 난자. 이건 포유류에서, 포유류?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에서. 일단, 하나의 원시 난포가 선택이 되면 그게 성장을 하게 돼요. 1차, 2차, 3차 그라프 난포로. 그라프 난포에서 배란이, 난자가 툭 하고 튀어나와. 이게 배란이죠. 그리고 이제 황체 형성되고, 난자가 돌아다녀요.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정이 안 되면 난자가 죽고 황체가 퇴행되면서 다시 원시 난포 하나가 커지게 되죠. 이게 난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발정과 교배예요. 자, 발정 증상은 이건 소도 마찬가지인데 외연부가 붓고 돼지의 허리를 누르면 보통 일반적 때 누르면 그냥 튀어나가죠. 그런데 허리를 누르면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발정 주기는 21일입니다. 21일. 자, 교배 적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인공 수정도 한번 읽어만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신 기간이 114일이라는 거. 발정 주기가 21일이라는 거. 자, 오늘 발정이 왔어. 오늘 발정이 와서 인공 수정을 시켰어. 그래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21일 후에 발정이 안 오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21일 후에 발정이 다시 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수정을 시켜서 21일 후에 발정이 안 왔다. 그러면 114일 후에, 오늘부터 114일 후에 분만을 하겠죠. 자, 소의 발정 주기도 역시 21일. 발정 주기는 소와 돼지가 21일로 같아요. 근데 임신 기간은 돼지는 114, 333, 3개월, 3일, 3주 또는 114일. 근데 소는 발정 주기 21일, 그리고 지속 시간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 평균 임신 기간이 280일에서 285일. 혹시 임신 기간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280일은 맞고 283일은 틀리고 이렇진 않을 거니까 그냥 280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280일 정도로만. 자, 소가 임신을 하면 오른쪽 복부가 커져요. 그리고 처음 임신한 소는 유방도 커지게 되죠. 분만 완료는 태아도 나와야 되지만 태아 집, 후산, 태반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때가 분만 완료야. 근데 태아만 나오고 태반이 10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걸 후산 정체라서 일종의 질병입니다. 이럴 때는 인공 배출해야 됩니다. 뭐 옥시토신제를 써서.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문항이에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 B, C가 수행한 사형 관리의 공통된 효과네요. 공통된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학생 A는 양돈 농장에서 3일령 스테이지에 음낭을 절개를 했네. 거세를 했네요. 거세. 정서를 제거하는 실습을 했어. 거세를 냈고. 두 번째는 학생 B는 저는 양계 농장에서 디비커를 이용해서, 부리 자르는 기계예요. 디비커를 이용해서 부리를 다듬었어. 부리를 잘랐어. 학생 C는 한우 농장에서 생후 일주일 된 송아지에 뿌리날 자리에 제각 용고를 발랐네. 제각을 했네. 거세를 했고, 부리를 다듬었고, 뿔 자르기, 제각 용고를, 그러니까 뿔을 잘랐네요. 자,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봅시다. 육질이 개선된다. 육질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고기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학생 A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를 제거해서 움치를 낮췄으니까 가능해. 근데 부리를 다듬는다고 해서 육질이 개선되나? 그건 안될것 같아.

안 되죠. 성장이 촉진된다? 일단, 학생 A 같은 경우는 거슬렸잖아. 그럼 거슬라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생겨서 오히려 성장은 촉진보다는 저해가 됩니다. 근데 불의를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각도 마찬가지고, 성장 촉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사료비가 절감된다? 사료비가? 사료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같은 양의 사료를 먹어도 살이 빨리 찌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좀 적게 먹고 잘 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되고. 자, 공격성이 감소한다. 수컷 호르몬이 없으면 공격성이 감소하죠. 부리를 다듬으면 이게 타격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싸움을 덜 하니까 공격성 감소하고, 뿔도 제거되면 이것도 싸움을 할때 타격성이 적으니까 이것도 공격성이 감소하겠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번식 성적이 향상이 된다. 번식 성적이 정소를 제거했는데 번식 성적이 향상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겉에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의 공통된 효과는 일단 가축들의 공격성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한우 사양 관리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공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사육장에서 실습한 한우 사양 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어요. 한우 사양 관리 실습 정리. 준비물이 고무링 장착기네. 안전 및 유의사항 보니까 송아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을 했고, 송아지 뒷발이 차이지 않도록 유의해요. 자, 방법 볼까요? 고무링 장착기에 장착을 하고, 송아지를 보정한 후 보안을 확인했고, 장착기에 장착된 고무링을 확장해서 두 개의 고안을 집어넣고 음낭 상단 부위에 고무링을 장착함이네요. 그러니까 그 고안 위를 고무링으로 꽉 잡고 있다는 얘기네. 우리 그 풍선을 좀 돌린 다음에 이루 치아를 꽉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잠깐 붙죠. 붙어서 공기가 빠지지 않죠. 그것처럼 음낭 상단 부위를 고무줄을 꽉 압축을 시켜 놓으면 음낭으로 가는 정계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죠. 정계 혈관이 막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쪽이 그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나타나게 되죠. 조직이 괴사. 그래서 나중 되면 그냥 그 부분이 뚝 떨어져요. 이거 무슨 사용 관리예요, 지금? 거세하고 있죠, 거세. 거세인데 피가 보이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무혈 거세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0번, 여기서 할수 있는 사용 관리의 목적. 거세의 목적. 새로운 품종 개발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웅치 없는 고급육 생산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당 증체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히려 증체량은 떨어집니다. 자, 다두사육시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컷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되기 때문에 싸움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 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세법은 크게 유혈과 무혈이 있어요. 피가 보이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자, 유혈 거세법은 실제로 메스를 들고 음낭 밑쪽을 절개해서 고환을 노출해서 빼내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절개를 해서. 자, 무혈 거세법은 무혈 거세기, 방금 그 고무링처럼 고환의 혈액을 공급하는 정계혈관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아래 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출혈이 없어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강에 나오는 전염병의 병들. 9강, 8강, 9강, 그러니까 수능 특강으로 오면 8강, 9강이 좀 난이도가 높죠. 그러니까 비료 관련 부분, 그리고 식물 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14강. 동물의 가축의 질병 부분. 가축의 질병 부분. 자, 일단 인수공통 전염병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척추동물과 사람에게 같이

광견병은 알겠고, 결핵도 알죠. 자, 브루셀라, 탄저도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광우병도 들어봤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어떤 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과 사람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거, 서로서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질병, 닭, 돼지, 소, 세 가지 축종 갈 거예요. 근데 닭, 소, 돼지 말고 방금 광견병 나왔잖아. 광견병. 광견병도 출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광견병. 광견병은 제2종 가축 전염병이에요. 이건 그 포유동물이 걸려요. 포유동물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걸려서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100%예요. 그런데 2종 감염병이에요. 이유는 예방접종이 너무 잘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접종이 되었을 시에 항체 형성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2종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닭의 대표적인 질병, 추백리하고 티푸스예요. 둘다 세균성 질병. 질병이 나오면 세균성 질병하고 바이러스성 질병하고 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 두 개, 추백리, 가금티푥스. 추백리는 병아리 추의 힐 백자의 설사리. 그래서 하얀색 설사를 하는 병아리, 하얀색 설사를 하는 병이에요. 둘다 살모넬라라는 세균성 질병이에요. 체온 상승하고요. 추백리, 식욕저하, 회백색 설사를 납니다. 항문이 막혀요. 항문이. 가금티푸스, 회백색 설사 탈수, 항문이 축축하고 폐혈증,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둘다 수직 전파, 수평 전파, 뭔가 같은 병원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염 경로 대체 비슷해요. 자, 특이사항 볼까요? 둘다 2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난개대 감염병이고 어린 개체는 폐사율이 높아요. 잘 죽어, 폐사율이. 그런데 큰 개체, 성게에서는 경증, 증상이 되게 작거나, 증상이 되게 적거나 아니면 불연성이에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닭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종계 정기검사를 해서 곤란해서 없애야 돼요. 성게는 계속 자랄 수 있지만 보균계가 있으면 이 세균을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자꾸 죽여. 그러니까 대가 끊겨 버리죠. 그런 질병, 추백리하고 티푸스. 자, 혹시 이제 닭에서 질병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질병 두 개. 가금 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이에요. 일단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이 있는데 고병원성은 인수공통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평가한 것그 수능의 문항에 나와도 저병원성보다는 고병원성이 나올 거고, 일단 둘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AI 보면 사료 섭취와 산란율 감소하고 청색증 녹, 설사 녹, 설사 녹변이 발생합니다. 감염은 분변, 비말, 그리고 오염된 공기, 물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책은 차단 방역이에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방접종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차단해야 돼. 그리고 살처분. 걸리면, 걸린 놈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농장에 있는 거다 살처분해야 되고 그 농장에서 반경 내에 있는 것도 살처분해야 됩니다. 자, 고병원성 1종, 저병원성 3종입니다. 자, 뉴캐슬, 엔디바이러스. 뉴캐슬병. 이거 엔디가 뭐예요? 뉴 디시즈. 그대로 뉴캐슬병 바이러스예요. 자, 콧물 호흡기 증상 있고 녹변 나타나요. 둘다 지금 같이 녹변이 나타나요. 감염 경로는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상. 얘는 예방접종 있어요. 근데 치료제는 없습니다. 제1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이에요. 둘다 인수공통이야. 폐사율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사람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뉴캐슬병이 사람이 감염되면 결막염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수공통으로 분류를 해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도 뉴캐슬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돼지보.

돼지. 돼지에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그나마 출장률이 높은 질병이에요. 일단 돼지 콜레라고 하죠. 콜레라. 열병이니까 주요 증상이 어때요? 40도 이상의 고열이야, 고열. 그 다음에 밥맛이 없어. 식욕 또는 원기가 감퇴. 그리고 변비 후에, 변비가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까 속에서 변이 싸고, 설사를 하면 어떻게 악취가 심한 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하출혈, 멍든 듯한, 멍이 든 거죠, 피하출혈. 피하출혈이 나타나요. 감염 경로는 감염기체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예방대책은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야 돼요. 걸리면 살 처분해야 되고, 치료제 없습니다. 제1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자, 돼지 일본내염. 이것도 바이러스고, 이건 빨간 작은 집 모기가 감염을 시킵니다. 주요 증상이 임신돈의 유사산이야. 그러니까 엄마 돼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어. 태아가.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 그러니까 일본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애매하죠? 애매해. 굉장히 한겨울에도 더운 날이 있어서 모기 발생이 꼭 이때가 되지 않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보통 이제 겨울에 다 접종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2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돼지열병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에서 잘 나오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둘다 돼지열병인데 이 돼지열병 CSF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연구를 해서 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개발돼서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인데 어디서 유행하던?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감염 시 증상 같아요. 같아. 걸리면 다 살처분. 살처분. 자, 다음 소외 질병입니다. 소외 질병.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 14강에서 다루었던 질병보다 훨씬 더 압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들로만 지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소외 질병 일단 구제역. 이건 소외 질병도 되지만 돼지의 질병도 됩니다. 발굽이 두 개인 애들 우제류가 감수성 있는 질병이에요. 증상은 구강 점막 발톱 이 발톱 사이에 수포 결정적인 키워드 수포 형성 감염 경로는 직접 간접 비말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던 질병입니다.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 그래 걸리면 살처분하고요. 1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린 개체를 사람이 만져도 사람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탄저예요. 탄저. 이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탄저 고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폐사가 나타나죠. 굉장히 무섭죠. 입, 코, 항문, 치료. 그러니까 몸에 그 가축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인 데서는 다 응고되지 않는 혈액이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경구감염, 피부감염, 흡혈곤충 등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2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이유는 백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항체 형성도 높고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탄저, 소외 질병 중에. 자, 다음 결핵하고 브루셀라. 둘다 세균성입니다. 자, 방금 나왔던 거 구제역 바이러스, 탄저균은 세균성. 자, 둘다 세균성이고 결핵, 브루셀라 둘다 2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입니다. 결핵은 투베르쿨린 검사나 엘라이자 검사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키워드입니다. 혹시 문항이 나온다면 요거 들어갈 거예요. 이 문항. 그리고 브루셀라는 증상, 봐요. 생식기관 증상, 생식기관. 생식기관과 태막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산을 하거나, 불임을 일으키거나,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걸리면 둘다 살처분해야 되고요.
둘다 이종과충격면병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그리고 곧창증. 반추동물에서 제1, 제2 이두 개의 위장에서 가스가 급격하게 발생되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균성 질병 아니고요. 바이러스성 질병도 아니야. 이건 신진대사, 대사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대사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의 제1, 2, 이 위대에 이상 발효, 가스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에요. 치료는 일단 빨리 가스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포질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식용 기름, 식물성 기름을 같이 넣으면 치료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 투약을 해서 이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빵빵한 배를 찔러야 돼. 투관층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빼내야 되죠. 경증일 때는 좀 운동시키면 가스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중증일 때는 꼭 투관층 써야 됩니다. 예방은 항상 적당히 운동시키고, 부패된 또는 발효가 잘안 된, 그러니까 발효가 잘될수 있는 건 조금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죠. 자, 9번. 다음 기사에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자, 산란계 농장에서 전염성 질병이 발생이 됐네요. 이 질병은 H5N1, N1이었는데 H5N8로 변형됐어. 이 질병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헤마글루타닌, 그리고 류나 미니다제가 각각 하나씩 결합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로 순간 많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자, H와 N이 각각 9개, 16개로 총 144가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아유, 고병원성 키워드가 나와버렸네. 고병원성으로 분류되는 H5H7과 결합한 바이러스 폐사율이 75%, 굉장히 높죠. 이 질병의 전염 흐름도는 다음과 같아요. 아, 천둥오리에서 닭으로 가서 사람도 발생이 되는 질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질병은 뭐예요, 지금? 고병원성 조류독감 AI네요. 자, 고병원성 AI는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3종 아니죠. 고병원성은 1종, 3종은 저병원성. 그렇죠? 녹변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녹변 청색증, 그 질병 얘기, 질병 문항이 나오면 키워드들이 있어. 키워드. 자, 녹변 청색증, 고병원성 AI.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금 인플루엔자였죠. 고병원성. 자, 혹시 그 닭의 질병이 나온다면 이두 질병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많을 겁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게시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으로 적절한 것이네. 적절한 것. 자, 어떤 가축이 감염되네요? 되나요? 아니까 그러니까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돼지에 감염이 되네. 바이러스인데 돼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인수공통은 아니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하 일종 가축 전염병이네.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제1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 감염체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주로 경구를 통해 소화기로 감염이 되는데 감염 시에 하하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네요. 고열. 그리고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는 가능한가요? 하니까 전염성이 매우 강해.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떻게 돼? 안 돼. 치료 안 돼. 급성 폐사성 질병으로 감염 때는 감염 의심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해야 되네요. 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치료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돼. 돼지의 바이러스 질병 중에 예방접종이 있어. 걸리면 살처분해야 돼. 증상은 40도 이상의 고열과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나요. 그리고 발병하면 살처분해야 되는 돼지 질병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돼지 열병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물자원기술까지 해서 총 25강의 수능 특강 교재를 좀 완기를 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일단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동물 정원. 자, 이 개념 정리가 끝나면 다음 이제 수능 완성해서
한 10전

0: 응용해 보고 거기서 그 수능 완전 끝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 기출 문제로서 이제 완벽하게 다져서 1등급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나중에 수능 완성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1: 네.
0: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1: 네.
0: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1: 네.
0: 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소설이다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1: 네.
0: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1: 네.
0: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1: 네.
0: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0: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네.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자, 네.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네.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네.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 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네.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2: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네. 로봇공학 3원칙을 맞아요. 만든 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 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2: 그 정도.
0: 이 정도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네.
0: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1: 네.
0: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네.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0: 하셔서 아이자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네.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네. SF 쪽에서 약간 광,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네.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한가? 네. 무슨 소리야? 맞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네.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네.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정말, 이거,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네.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네.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네.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네.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레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레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종교적 의미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보세요. 신앙에서 묻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네.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개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데커드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하고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네.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네.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 던지고.

0: 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 그럴 때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뭐라고요?
0: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1: 네.
0: 샀어요.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1: 신생아.
0: 가죽?
1: 네.
0: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0: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어머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캔이라는 거예요. SF가
1: 아.
0: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1: 아.
0: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1: 딱딱하다.
0: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1: 네.
0: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쵸. 남학생 비율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오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1: 네.
0: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1: 네.
0: 라니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피를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수 있어. 이거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하는 건 낭만주의예요.
1: 네.
0: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금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썼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네.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 학생,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 역학 같은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해. 이게 안 되잖아요. 양자 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네.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도대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필립 케이 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0: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2: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2: 그죠?
0: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1: 네.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써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만, 몇 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학생은 약간 푸르스름한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노르스름한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다르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1: 네.
0: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몬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1: 네.
0: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노, 노란 먼노,
1: 맞아요.
0: 파란 먼노, 초록 먼노 해놓고 입에 꼭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트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1: 네.
0: 그 추리소설을 대할 땐 현우학생이 막 추리소설도 알아요! 막 이렇게
1: 재밌었어요.
0: 좋아했었는데. 그쵸?
1: 네.
0: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0: 맞아요.
1: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에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SF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2: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자전거.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5: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6: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5: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5: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6: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6: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6: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5: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7: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5: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7: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7: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일본인들은 은봉기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1: 46년도에 윤봉기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손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제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영면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란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뭘 느끼셨냐면,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다. 그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딱 아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좋은 문자를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냐? 왜 굳이 한자를 쓰냐? 한국어야말로 연설을

0: 때 가장 적합화된 언어다라고.
1: 에?
0: 그게 무슨 말이냐?
1: 봐봐요.
0: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에요. 나머진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음이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뭔 소리야, 야, 야, 아라리오야. 아라리오야.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밤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친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포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시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시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기사를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요.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일본은. 어떡하지? 할 수가, 영국 국민이니까. 특히 여러분, 그 국채보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시작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머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호머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0: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 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언론에는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농산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배들.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배들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또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신라 방송대곡.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었어요, 이걸요. 배대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배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 이걸 깨버려.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전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써요. 호머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 네 고생을 안 해?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 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것.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실력의 부스터 슝 달기.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Good morning. 아침이에요. 엄마가 깨우러 오셨네요. Wake up. 일어나. 아, 비몽, 사몽. 어떻게 대답하지? 너무 졸려서 좀 더 자고 싶은데 5분만 더요. 클릭.
1: Wake up.
2: Just 5 more minutes.
1: You're late. Hurry up.
2: Okay, I will.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들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대화 채우고 한번 문장의 뜻도 알아볼게요. 오늘 채울 빈칸은 깨다, 다섯, 오, 그리고 늦은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잘 기억하고 있어 봐요. 자, 첫 번째, 엄마가 일어나라 하고 깨우시는 문장이에요. 일어나렴, 일어나라, 일어나. 어떤 말씀은 좋을까요? 그렇지. 일어나는 게 친구들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아침에 누가 나를 깨운다면 눈을 번쩍 뜨겠죠.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눈을 뜨는 상태로 오는 걸 깨어나는 거 wake 쓸 수 있어요.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아침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 일어나렴. Wake up. 그랬더니 아이가요. Just 다섯 more minutes래요. Just는 그냥 단지 이것만요 이런 뜻이고요. 다섯은 친구도 알고 있지. 그렇지.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Just five more은 더, 그리고 minutes, 분. 우리 시, 분, 초 할 때 분이에요. 그럼 딱 5분만 더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답하는 문장이죠. Just five more minutes. 엄마 5분만 더요. 그랬더니 you're, 너 말이야. 늦었어. 늦으면 그래요. Late. Late. You're late. 너 이미 늦었어. Hurry up. Hurry up. 서둘러야 해. 그랬더니 아이가 Okay, I will. 우리 친구들 표정, 아침에 자기 표정 생각해봐요. 아, 알겠어요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Okay는 알았다는 대답이고요. I will은 나는 뭐뭐 할 거다란 뜻인데 뒤에 생략이 돼 있어. 뭐가? I will hurry up 또는 get up, wake up. 뭐 일찍 일어났으니까 wake up, get up, hurry up처럼 일어날게요, 잠에서 깰게요, 그리고 서두를게요. 이런 말이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I will이에요. Okay, I will. 네, 일어날게요.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우리 완성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화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 이렇게 리듬이 생긴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wake up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이거는 둘 다 강조해줘요. 깨어나다라는 말도 중요하고

0: 있고요. 완전히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up까지 다 강조해서 wake up, wake up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내가 엄마다,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wake up. 좋아요. 이번에는 딱 5분만 더요. Just 5 more minutes는 어디 강조할까? 친구들 놀라지 마요. 다 강조해요. 딱!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5분도 너무 중요하고, 더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just 5 more minutes. 이거는 다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하기 할때 말이에요. 리듬도 중요하고, 정확한 발음도 중요한데,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지금 너무 졸려서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는 느낌으로 just 5 more minutes. just 5 more minutes.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you're late 아주 단호하셔요. 너 늦었어. 서둘러야 돼. hurry up. 여긴 어디 강조할까? 그렇지. you 이런 건 강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늦은 거 중요하죠? 서둘러. hurry up. 요거까지 강조해 볼게요. you're late. hurry up. you're late. hurry up. 좋아요. 마지막 문장. 알았어요. 할게요. 어디 강조? 알았어요. okay. 할게요. will. 강조하면 되겠죠. okay. I will. Okay, I will. 좋아요. 자, 이제 이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앱 준비됐죠, 친구들? 오늘도 speaking 눌러서 가족 들어가서 scene 4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코드로 따라 말해보기.
1: Wake up.
0: Wake up.
1: Just 5 more minutes.
0: Just 5 more minutes.
1: You're late. Hurry up.
0: You're late. Hurry up.
1: Okay, I will.
0: Okay, I will. 와, 어때요, 친구들? 원어민 선생님 그래프랑 내 그래프를 비교해보니까 말하기 연습이 쏙더잘 되는 것 같죠? 좋아요.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나만의 문장을 좀더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Talk more. 이번 시간에는 your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대화에서는 너, 늦었어가 있었잖아요. Your, 너는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요런 뜻이고요. 여기에 뭐 바쁜, 늦은, 결석한 이런 말들을 넣어서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대화에서는 너는 늦었어. Your 다음에 늦은이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You're late. You're late. 너 늦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말 보면서 나만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일찍 왔네, 일은. 이런 말을 넣어볼 거예요. You're, 그렇지, early. You're early. You're early. 이 문장은 어때요? 너 바쁘구나. Your은 똑같고, 뒤에 바쁜을 넣어줘요. 바쁜, busy. You're busy. You're busy. 좋아요. 마지막. 너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lost. lost 에요. 그렇다면 너 길을 잃었구나. You're lost. You're lost.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우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대화를 연습해 봤어요. 우리 시작할 때 5분만 더요 말고 다른 대답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앱을 켜고 그 대답을 눌러서 나 혼자 또 말하기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약속?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5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 뒤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 모아서 우리 한꺼번에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죠. 자, 볼게요. 자,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에 대해서 알수 있다. 자연 명소. 아마 여행 간 친구들 베트남에, 아, 그런 데가 있었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베트남의 주요 이동수단. 뭔지 알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 베트남에 이런, 교통, 운송 서비스가 있어? 이런 것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후에 축제. 자, 이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베트남 중부에 있는 고도, 옛 도읍지예요. 베트남 봉건 왕조의 도읍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어. 거기서 이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료를 주제로 학습을 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 증상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프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나와. 자, 우리 나우는 이 나우는 아픈 것 중에서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게 나우였어.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프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어. 몸 배가 아프다. 아, 몸 배야. 또 여기 지금 러우가 머리야. 자, 그런데 여기 니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나왔죠? 이 니윽은 쑤시다 그런 뜻이다. 아픈 것 중에서도 쑤시는 통증을 니윽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보통 어디 머리가 쑤시다 하고 또 어디가 쑤시다라고 얘기하지? 이가 쑤신다. 그래서 여기 나와 니기 같이 나왔어. 머리와 이. 자, 요번에는 나홍 이렇게 돼 있는데 이홍 우리 목 속이죠. 목이 부어서 아픈 거. 그래서 위엠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위엠은 염증이지. 그래서 목에 염증이 있는 거. 여기 인후염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안 좋은 거. 인후염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 미 썼죠. 요번엔 옴이 나왔는데 이 옴은 아픈데 병이 들어서 아픈 거야. 그래서 보통 감기 걸리다, 몸져 눕다라고 했을 때 옹 이렇게 써요. 역시 이것도 이 비와 함께 쓰일 수가 있어. 우리 나우가 비와 함께 쓰이는 것처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요번에 깜이 왔는데 이 깜은 감기 할때그 감자야. 그래서 미깜 하면 감기 걸리다, 안 좋은 거 당하다. 자, 그런데 낭을 함께 쓰면 이 낭은 무게가 무겁다잖아. 그래서 증세가 심한 감기에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가벼운 감기 하는 건 이거의 반대 뜻이겠지. 무게가 가벼운 거? 니에, 아니에. 자, 역시 허,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심하게 해. 똑같이 썼어요. 역시 가볍게 해. 요번에는 소스인데 이 소스는 열이 나다란 뜻이에요. 열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고열이 난다. 열이 높게 난다는 거지. 그래서 까오를 썼어. 우리 까오 하면은 사람에게 까오를 쓰면은 사람이 키가 크다. 높을 고에서 나왔어. 건물에 쓰이면 건물 높이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저열이라고 하지 않죠? 미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미열. 그래서 역시 미열은 예,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를 써준다. 그러면 한번 이런 표현을 알고 이런 문항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M, 너는 터이 느껴요. 쩜거이. 우리 응어이가 지금까지는 사람이란 뜻이 스스로만 쓰였는데 여기 질병이 나오는 데서 몸이라고 하는, 신체,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 몸 속이 어떻다고 느끼냐? 너 몸이 좀 어떠냐?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때요? 라고 하는 어떤 뭐 증상, 증세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A가, 아, 그럼 너 하이 뭐뭐 하렴. 그렇지? 병원에 가렴. 이런 뜻인데, 응아이가 왔어요? 즉시, 바로. 너 그러면 빨리 병원 가. 이런 얘기지? 자, 뭐라고 할까? 니 캄소이. 자, 캄이 진찰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진찰하러 가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라는 거거든. 자, 요번에는 B. 깽싯 밭 했는데 우리 수동태 기억나나요? 깽싯 경찰이지.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경찰. 경찰이 밭 잡다, 체포하다야. 그걸 당하는 거야.
자, 경찰이 A를 체포했어.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능동태야. 주어가 서술어,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잡는 주체는 경찰이야. 이 옷은 변하지 않고 경찰이 잡는 걸이 주어가 당했어. 당했어.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지? 근데 의미상 맞지 않아요. 자, 아퍼, 배가 너무나. 그리고 안 좋은 거니까 미를 썼어. 배가 너무 아파요. 너 빨리 병원 가. 유력한데? 자, 여기는 의사를 만나러 가다.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의사 만나러 가다. 병원 가서 진찰하러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 근데 했다는 거야. 완료형. 너 빨리 병원에 가라. 아니죠? 틱 좋아해요. 친구와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증상, 진료 관련한 표현. 자, 찌이는, 언니는, 누나는 어디가 아파요? 이런 얘기야. 여기 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 어떤 곳, 그런 거지? 어떤 자리란 뜻도 있고, 좌석, 자리란 뜻도 있고. 자, 어느 곳이 아파요? 찌터이, 느껴요? 몸이 어떻다고 느껴요? 나는 느껴, 쩜맛하다고 느껴. 자, 쩜맛이 어지러운 그런 뜻이에요. 자, 너는 나우 아파 언제부터? 그렇지? 자, 그럼 언제부터 아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저는요, 어제주 험과가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램은 밤이야. 그래서 어젯밤부터 아파요. 저기서 아프다는 말을 따로 반복하진 않았어. 너 언제부터 아팠니? 그랬을 때 직역을 하자면 어젯밤부터 그래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지. 이걸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친구 너 우리 코이가 나왔는데 그리고 머잉은 우리 질병할 때 병자라고 그랬지? 병이 코이 했니? 우리 찌어는 뭐뭐 했느냐?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 코이는 원래 어디로부터 벗어나다란 뜻이 있어서 병으로부터 벗어났니? 나았니? 조이, 했어. 나는 병으로부터 벗어났어. 병이 나았어. 완료형이지?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이것만 써준 게 바로 이거야. 긍정대다. 뭐뭐 했니? 했어. 뭐뭐 했어. 여기서 이제 풀 센텐스로 다 써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을 한번 풀어봐. 자, 짜오, 조카 너, 조카뻘 된 사람에게 또는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 얘, 너, 뭐뭐니? 라고 했을 때 역시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뭐 삼촌, 고모, 그렇지?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앞에서 자기를 역시 짜오라고 부르는 거야, 스스로. 짜오, 제가요, 고열이 나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너뭐 증세가 어떻니? 어디가 안 좋니? 이런 걸 물어봤겠지? 아퍼, 자, 어디에서, 직역을 하면, 자, 어디가 아프니? 유력하지? 요번에는 아픈데, 언제부터 아프냐 물어본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지? 자, 여기에 왔어, 바우저. 자, 여기 바우저는 언제지? 그리고 찌어는요, 뭐뭐 했느냐 여부지. 그러니까, 언제고 뭐뭐 했어? 뭘 물어볼 때 이걸 했지? 경험. 뭐뭐 한 적이 있어? 여기에 온 적이 있어? 아니고. 터이 느껴요. 몸속이 어떻다고. 몸이 좀 어떠냐. 몸이 어떠냐. 저 열이 나요. 역시 이것도 유력해. 자, 그럼 A와 D지. 2번이네요. 2번. A와 D. 자, 11번 하나 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전화 통화해요. 친구 너. 너, 라우, 찌어, 이렇게 돼 있어. 뭐뭐 했어? 라고 하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자, 라우는 아프다지. 통증에서 아픈 거야. 너는요? 너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1번 의미가 뭘 이렇게 떠받치다. 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이 질병과 관련해서 덜하다, 증세가 좀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게좀 나았어? 좀덜 아프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아직이네요. 아직 나는 뭐 아직 안 났어. 나는 여전히 아파. 뭐 이런 얘기지? 아프게 생겼어, 지금. 생긴 것도 아주 사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코이, 엄소이. 자, 아픈 게 병이 들어서 아픈 거에서 벗어났어. 아니지? 아직이라고 그랬어. 터이, 느껴. 매우 부의하다고 느껴. 이건 즐거운, 기쁜 상태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우 아프네요. 통증이 있어서 아파. 머리가 너무나 아파. 그렇지? 머리가 너무나 아파. 맞는 말이지? 유력해. 자, 여긴 지금 다 코이, 이제 이미 벗어났어. 병으로부터 벗어났어. 병이 다 나았어. 완료형으로. 아픈 것이 덜해. 니우, 많이. 그리고 완료형이야. 아, 나 지금 많이 나아졌어. 아픈 게.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아직 나 여전히 뭐뭐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판시팡 산이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 여행 가서 여기에 가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 같은 데서. 자, 이게 판시팡이야. 산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해발 3,100m가 넘는다고 나왔어. 베트남 북부의 라오카이 성에 위치해 있고, 이 성은 우리의 도에 해당해. 자, 이곳은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 트레킹을 하거나 케이블카로 정상에도 오를 수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퐁냐 깨방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언 꾸억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고유명사고 국가란 뜻이죠. 국가 그리고 우언은 정원이란 뜻이야 원래 정원. 이것을 지금 국립공원이라고 해석을 했어. 자, 이것도 퐁냐케방 국립공원은 베트남 중부의 꽝치 성에 위치하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며 4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국립공원은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동굴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그래서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2015년에 재등재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야. 외우지 말라고 했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만약에 나오면 베트남어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미리 알아야 되는 해석을 해서 할수 있으면 돼.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베트남어로 이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썸 메콩 이렇게 돼 있지? 메콩 강이야. 송이 강이야. 자, 메콩 강은 에일라비아 강이야. 큰 강. 가장 큰 강. 최상급. 자, 강에 대한 분류사가 건이야. 예외적이야. 건은 동물에 쓰이는 거였지? 우리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근데 강 또는 길. 아, 그런데 저 건이라고 하는 분류사가 쓰였어요. 어디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야. 맞다고 시작해. 뜨 어디부터?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리과 진화가 통과의 진화가 각늑각 국가들 나라들 뭐뭐와 같은 자 미얀마, 라오스, 타일란이 태국이야, 캄부치아,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이 다섯 국가를 지나간다는 거야. 자, 뭐뭐하기 전에 그런 뜻이죠? 바다로 나갔다는 뜻인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 강이 이제 흐르다가 바다로 나가는 거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 강이 찌야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란 뜻이야. 찌야 에이 람비 A를 B로 나누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A가 강이 됐잖아. 목적어가 주어가 됐지? 수동태. 그러니까 이 강은 나뉘어지는 거지 수동태 뭐로? 아홉으로 나뉘어져. 여기 냥이 나와 있죠? 지류. 아홉 개의 지류로 나누어졌어.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바다로 나가는데 베트남에서 바다로 나갈 때 거기서 아홉 개의 지류로 나눠져서 나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우의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메콩강, 어디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메콩강 그 구간, 베트남에 있는 구간은 불려지기도 해. 뭐라고? 끌렁강이라고 불려지기도 해.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이 에이 라비지. 그런데 A가 지금 앞으로 갔어. 메콩강이.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야. A는 불려지는 거야. 뭐라고? B라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울렁이인데 이게 구용이야. 용용자.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할롱이라고 하는 거. 할롱만. 그렇지? 용이 내려온 곳. 그때 그 용용자야. 이건 아홉 구자야. 한자어로. 아홉 개의 용이 서로 얽혀 있는 아홉 개의 지류가 그렇게 부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구룡강이라고 불리운다. 자, 이렇게 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콩강에 관련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중국에서 시작된다. 맞지? 중국에서. 3개국을 걸쳐 흐르는 게 아니라 5개국을 걸쳐 흘러. 이게 틀렸어. 베트남에서 아홉 개 지류로 나누지. 그래서 구룡강이라고 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했었지. 베트남에서 구룡강으로 불린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강 수능 따라잡기로 가서 이제 다의어를 정리했어요, 여기서. 자, 이 반. 우리 지금까지 탁자, 테이블로 알고 있어. 이 탁자 위에는 세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동사로 탁자에서 뭐 하냐? 토론한다, 논의한다. 우리는 하이, 뭐뭐 합시다. 자, 명령형인데 복수, 1인칭 복수니까 뭐뭐 하자는 청유가 되는 거지, 토의하자는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또, 즉, 조직하는 거야, 개최하는 거, 졸업식. 졸업식을 개최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자. 지는 단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가리키다. 뭔가를 가리키다. 또, 실. 그렇죠? 실.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 실이라는 뜻도 있어. 자, 단지,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이. 알아. 뭐에 관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단지 두 사람만이 안다. 그런 뜻. 짜오는, 그리고 배가 나왔네. 이 배는 작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짜오배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짜오는 조카 손주였지. 그래서 어린 아이가 랑뭐 하고 있어? 지 가리키고 있어. 와우는 동사로 원래 들어가다란 뜻인데 뭔가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로쩌이는 장난감이야 한 단어로 장난감을 가리키고 있어. 아이가. 자, 나는 당 현재 진행형 띰 찾고 있어. 지를. 이게 명사지요? 실을. 근데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검은색 실을 찾고 있다. 기출에서 이것이 나왔죠. 이렇게 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우리 따스는요, 전기를 끄다라는 뜻도 있고, 줄이다, 간략하게 줄이다라는 뜻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 M, 저는요, 자주 꿰는, 잇단, 까먹는다는 거야. 따뗀 하는 거를요. 불을 끄는 거를 자주 까먹어요. 이런 얘기. 자, TPHCM은 라, 뜨, 어떤 글자인데 뭐냐? 줄여서 쓰, 이게 쓰다란 뜻이지? 줄여서 쓴 거. 생략해서 간략하게 썼다는 거야. 간략하게 쓴 글이야. 무엇에? 이것을. 이거, 이 글자의 줄인 글자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도시지 호찌민 시를 줄여서 이렇게 첫 글자들만 따와서 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호찌민 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지에우. 오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치수, 어떤 높이나 너비, 길이 등의 치수, 또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다. 오늘 오후에 나는 뭐 하려고 해? 자,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아, 어머니를 위해서 그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자, 그리고 지혜가 치수라고 그랬지? 근데 자이와 함께 쓰였네. 자이는 뭔데요? 긴. 그러니까 뭐겠어요? 긴 치수, 긴 그쪽의 치수, 길이가 되는 거야. 높은 치수가 되면 뭐겠어요?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길이. 자, 이 길의, 자, 역시 길인데,
분류사가 뭐라고? 건이라고. 예외적으로. 이 길의 길이는 약 5km야. 자, 이것은 능. 길이야, 길인데 못 지어오니까, 방향인데 못 지어오니까 한 방향이야, 한 방향. 자, 길이 있는데 한 방향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방통행. 일방통행로. 일방통행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못 지어오. 베트남어로. 자, 그리고 띠엥이 나왔어요. 띠엥은 원래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응에 들었어. 자, 터이는 느끼다. 그래서 들어서 느끼는 거야. 뭘요? 소리를. 근데 어떤 소리야? 너이 쥐엔 하는 소리. 자, 너이 말하다. 쥐엔 이야기. 그래서 너이 쥐엔 하면 대화하다. 예,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어디에서? 맨가잉, 옆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과거형. 자, 너는 비엣 알어? 너이 말하는 걸. 베트남어를 말하는 걸 아니? 라고 질문해. 자,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한 시간, 두 시간. 자,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뜨 A, 덴 B. 멋 걸려요. 소요돼. 약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야. 원래 멋은 잃어버린다는 뜻이었지? 두 시간 잃어버려.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소요된다.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풀어봐요. 자, 이것은 드엉, 길인데 한 방향길. 우리 방금 했으니까.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하여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언제 들어서? 오늘 오후에 들어서. 그렇지? 자, 이 찌우를 넣어보면 찌우가 오후란 뜻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또한 방향길. 그렇지? 자, 왜는 어디 볼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 원래 있는 자리로 왜라고 그랬어? 또 뭐뭐에 관하여 그런 뜻이 있고, 우리 땃된 등을 끄다, 불을 끄다라고 하는 거, 또 글을 쓰는데 생략해서 간결하게 쓰다, 호찌민시를 줄여서 쓰는 거, 그런 거 있었죠. 르엉, 길이라는 뜻이 있고, 이또 음식 중에 설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르엉이. 그리고 띠엥, 소리, 언어, 그리고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그래서 정답은 찌우가 되겠고. 자, 하나 더 해봐요. 아주 그림이 좋죠? 색깔이 아주 좋아요. 사오는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왜? 또이? 자,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1인칭 또이는 이거야. 성조 없어. 근데 여기 봐서 성조 위로 올라갔지? 저녁이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 뭐겠어요? 저녁이니까 어둡다라는 뜻이 있어. 어두워, 텐은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강조해 주는 거. 야,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그랬더니, 넨, 전등이 사실 여기 있거든? 전등이 막, 이 우어는 근접 과거지, 막 뭐뭐 했어? 뭘 당했어. 안 좋은 거야. 뭘 당했어. 전등이 막 나갔어요. 막 꺼졌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완료형. 자, 그럼 여기 1번. 땃은 불을 끄다란 뜻이잖아. 근데 꺼진 거야. 당한 거야. 이렇게. 망은 뭐뭐만큼. 또는 뭐뭐로서. 수단, 방법. 까익은 우리 방법이란 뜻의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치, 이동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A가 까익 B로부터, 그리고 거리가 나오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있었어. 찌우, 오후도 있고, 어떤 치수, 길이, 그런 거할 때, 또 방향이란 뜻도 있고, 띵, 소리, 언어, 시간.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교통수단이 나왔어요. 우리 리보, 걸음 보자라고 그랬지, 일보, 이보. 걸어가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딱시, 택시에서 나왔어. 세브잇 역시 버스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따오 화나 셀르가 다 기차를 의미해요. 따오 투이, 배. 그리고 나르는 기계라고 그랬지? 비행기. 그리고 시클로라고 하는 것. 들어봤나요? 기본 어휘는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준 거야. 베트남의 전통적인 그 운송 수단이었지? 시클로. 사람이 뒤에서 자전거에 타서 이제
미는 거야. 발로 밟아서 자전거를 뒤에다가 붙여놓고.

비이기도 하다야. 자, 냥은 빠른 거지요. 빠를 뿐만이 아니라 디엔러의 한자어야. 편리하다. 편리. 위, 왜냐하면 그것이 꽃에 뭐뭐 할수 있어. 닐라에 가고 올수 있어. 동사 다음에 쨍잉 꼰드엉. 길들 위에 다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길이야? 써우한 길, 그리고 헵한 길. 써우는 나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 그리고 헵은 좁다 그런 뜻이야. 좁은 길. 그 외에 베트남에서는 껀꼬 뭐가 있기도 해. 직부 서비스지요? 뭐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 뭐라고 불러? 쎄옴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기도 하다는 거야. 자, 쎄옴. 차긴 무슨 차지요? 근데 옴 하는 차야. 자, 과연 이 서비스는 뭘까?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느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거야. 손님, 객자지, 손님을 어디까지? 너희 장소야. 어떤 장소? 자,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러이러한 장소까지 손님을 데리고 가는 또는 데리고 오는. 자, 칼 무언 손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뭐로써요? 뭘 수단으로? 오토바이로써. 즉 뭐예요? 오토바이 택시가 바로 세움이라고 하는 거야. 워낙 오토바이가 보편적이니까 오토바이로 택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문항이 나와요. 빈칸에 들어갈 교통수단으로 알맞은 거. 자, 똑같은 거야. 다 해석을 했어. 다 해석을 했어. 그럼 이건 뭘까? 자, 여기선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거를 다른 단어로 쓴 거야. 쭉 설명을 했어. 그럼 이게 뭘까? 가장 보편적이고 이 수단을 이용해서 택시 역할도 하고, 그렇지? 좁은 길도 가고 나쁜 길도 가고. 이게 뭐지? 해석은 다 했는데. 이건 미리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오토바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놔야 돼. 그래서 지식을 요구하는 문화 문항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교통수단 중에서는 혹시 오토바이 정도? 그렇지? 그런 정도. 인물에서는 호치민 주석. 만약에 명절 중에서는 음력 설. 그렇지?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어.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것을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선생님들이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아, 이런 정도는 내가 미리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19강 볼게요. 자, 상관없고가 나왔어. 자, 이미 A인데 또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거야. 자, 그 호텔은 안전한데, 안 또한 안전이야. 이미 안전해. 그런데 또 뭐뭐 하기도 해. 섹스의 한 단어야. 깨끗한. 또 A님 B, 비록 A지만 그러나 B이다. 날씨가 비가 오지만 나는 여전히 뭐 하러 가요? 운동하러 간다. 자, A 외에 B 하기도 하다. 여기 지금 계좌번호죠? 계좌번호 외에 아잉은 형은 오빠는 건 파이 뭐뭐 해야만 해? 기록해야만 해. 뭘또 더? 니었지. 주소예요. 당신의 주소를 더 기록해야만 합니다. 험융 A 마건 B, A일 뿐만이 아니라 B하기도 하다. 이 느어는 더 그런 뜻이지. 의미상. 자, 그 친구는 노이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뭘요? 영어를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건 뭐뭐 하기도 해.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기도 해. 더.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람사오라고 하는 것이 쓰였는데 이 람싸오는 어떻게 그런 뜻이야. 자, 람싸오마 어떻게 뭐뭐 하냐. 여기 지금 겉에는 뭐뭐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드엌 동사 나오고 드엌 하니까 뭐뭐 할수 있다.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사할 수가 있어. 그럼 동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반대로 이거 봐봐. 요번에는 동사 앞에 컴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동사하지. 동사할 수가 없어. 동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뭐할수 있다는 거야. 자, 해석해 볼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매우 멀어. 어떻게 니보 할 수가 있어? 걸어갈 수가 있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야. 날씨가 그처럼

더우니 어떻게 뭐뭐 할 수가. 그런데 커미부터 부정이야. 마이 디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 디우화가 원래 조화예요. 한자어로 조화를 이룬다 할때 기온, 공기를 조화롭게 하는 기계야. 에어컨. 에어컨을 뭐 열다는 거지. 에어컨을 열지 않다는 거죠. 커미부터 쓰니까 열지 않을 수 있냐.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항을 한번 풀어봐요. 자, 네개 중에서 두개 문법적으로 옳은 거. 람싸오마코 태가 나왔네. 어떻게 뭐뭐 할 수가 있냐. 니보 걸어갈 수가 있냐. 그렇지? 거태하고 덕을 함께 썼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걸어갈 수 없어. 의미는 문법적으로 맞죠. 이 집이 안또한 안전한 데다가 또 뭐뭐 하기도 해 깨끗하기도 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까가 아니라 나를 써야 맞죠. 우리 까가 아니라. 그치? 나 이미 뭐뭐 하기 한데다가 또 뭐뭐 하기도 해.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자, 뚜이 에이 니응 비지 비록 에이지만 그러나 비하다. 비가 오지만 나는 여전히 운동하러 간다.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이 치마는 컴닝 에이 마콘 비 예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싸기도 더 싸기도 하다. 그렇지? 이거 맞는 표현. 자, 그러면 A와 D가 되네. 2번. A와 D. 그렇죠? 자, 그리고 베트남 화폐에 대해서. 자, 지금 베트남 화폐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 금액이 써져 있고, 또 여기 앞면에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이 이미지가?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런비라고 돼 있어. 단위야, 한자어, 단위. 그리고 디엔떼가 화폐야. 그래서 이게 베트남 화폐.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농이야. 그래서 동화. 베트남 돈은 꼭 있어요. A와 B가 있어. 자, 종이 돈이지, 지폐. 그리고 여기 김로아이라고 했죠? 김로아이 금속이야. 이 김이 금자야. 금속할 때. 그리고 로아이가 종류할 때 류자야. 금속류야. 금속류. 자, 그래서 동전, 금속류 돈, 종이돈과 지폐는 12 종류가 있어. 자, 뭐부터 뭐까지? 100동부터 50만 동까지. 50만 동이 가장 큰 액수야. 자, 동전, 금속류 돈은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베트남 사람이 사용한다. 근데 잇숨이지, 잇은 적은 그런 뜻이야, 원래. 적은 그런 뜻인데,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부정의 의미에 가까워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여기서 적게 사용한다. 즉,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돈 종류를, 즉 금속류, 동전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비엣, 우리 특별이죠? 특히 지은은 제외하다는 뜻이에요. 백동, 우리 떠가 지폐지 종이지? 그러니까 백동짜리 지폐를 제외하고 깍떠야 종이돈들, 그렇지? 종이돈, 지폐들, 다른 종이돈들은 다, 그렇지? 여기가 주어, 복수 개념, 그리고 다 뭐뭐한다? 가지고 있어요. 힝아잉, 이미지란 뜻이야. 우리 형태할 때 형자지, 그리고 아잉은 사진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 누구의? 주띠, 호찌민, 호찌민 주석의,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이라고 그랬지? 호찌민 주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맛집 앞면이란 뜻이야. 앞면에, 이렇게, 앞면에. 호치민 주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화폐 보면 우리 위인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죠? 종이 그 금액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이 100동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있다는 거. 호치민 주석의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문항이 나왔어요. 베트남 화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12종류의 지폐가 있어. 자, 종이돈은 12종류. 동전은 모두 5종류, 여기 있죠? 김로아의 동전류는 5개가 있어. 50만 동이 가장 큰 액수야. 100동부터 50만 동. 그렇지? 일상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동전을 사용한다. 반대죠. 아까 여기서 잇룸이라고 그랬어. 동전은 5종류가 있지만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자, 100동 지폐의 앞면에는 호치민 주석의 모습이 없다. 그렇지. 100동을 제외하고 다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100동을 제외하고 100동을 제외하고 다 있다고 했으니까 100동짜리 앞면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바로 이거죠. 일상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동전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자, 이제 20강의 수능 따라잡기를 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내가 이 트는 뭐뭐 해보다란 뜻이었지? 그래서 동사와 함께 입어보다란 뜻이죠. 막이 옷을 입다란 동사. 그래서 입어보다라는 거지. 아우사이. 자, 아우사이를 이 옷을. 자, 그리고 요 앞에 찌익을 썼는데 분류사로 찌익을 썼어요. 원래 옷은 이 찌액을 쓸 수도 있고 까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이것을 쓰기도 해요. 보통 아오자이에 이 찌액을 많이 쓰기도 해. 자, 그래서 이 아오자이를 입어본다 가능해요? 이런 얘기죠. 이 트는 동사 앞에도 쓸수 있고 동사 뒤에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수락하는 표현이 먼저 나왔어요. 느억즈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느억이고 말고, 우리 찌는 뭐뭐이고 말고, 할수 있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떤니엔, 우리 필연이라고 그랬지? 당연하다라는 거. 우리 저희 완료형과 함께 쓰여서. 또 이렇게도, 당연히 라 이하이다. 당연히 느억이다.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 이제 거절하는 표현도 한번 봐봐요. 끝이라고 그랬지? 이번 주 끝. 주말. 이번 주말에 우리, 니저이. 자, 몸소, 배스켓볼이라고 그랬어. 바구니공, 농구를 플레이하러 가다. 응? 자, 우리 농구하러 가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런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자, 싸우는 뒤, 다음이야. 그러니까 런 싸우 하면 다음번이라는 거야. 다음번으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런 싸우니 하면 다음번으로 해. 응? 이런 뜻인데 이걸 네와 함께 써야 했어. 대는 뭔데? 놔두다, 두다. 다음번으로 두자.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에 하자. 슬로이, 미안해.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완료형. 저띠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우리 띠액은 유감이다 그런 뜻이에요. 띠액이 안타깝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안타깝다.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오면 거절하는 거지. 자, 컴덕. 역시 르은 가능하다는데 컴이 붙었으니까 할수 없다는 거죠.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 파이 람. 자, 람은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지. 그리고 파이 함께 써서 뭐 해야만 한다. 일해야만 하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이런 문항을 한번 풀 수가 있겠어요. 자, 4번 문항부터 볼게요. 관련된 문항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주 7번째 날, 토요일이라고 그랬지? 토요일에 너 나의 생일 파티에 오는 거. 할수 있어? 가능해?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고마워 친구 그러면서 만날 걸 약속해. 어디서? 자, 일곱 번째 날 토요일 낮 12시에 ABC 식당에서 만날 걸 약속해. 응? 그러면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 오겠다는 거죠? 자, 느억즈, 느억이고 말고 이렇게 당연히 느억이지. 가능하지.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지금 C하고 D는 아니지? 자, A, B가 되겠죠. A, B. 그랬을 때 고마워, 친구.

만나자, 이런 얘기. 자, 7번. 자, 오늘 오후에 너, 여기 찐 람이 있죠? 전람회 할때 전람. 전시회란 뜻이야. 사진 전시회에 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가능해? 거기에 이르는 거죠? 거기에 가자, 이런 거야.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몇 시에 만나? 그러니까, 나갈수 있어. 그러면 몇 시에 만나? 오후 5시에 만나자. 응? 자, 갈수 있다는 거지. 느억즈. 드억이고 말고 유력한데 나는 세덴 어디에 이를게. 역시 가능해. 나는 갈수 있어. 야, 런싸우 나왔죠? 다음번으로 두자. 응? 거절하는 거지. 자, 이건 안 돼. 근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정답으로서 유력해. 당연히 드억이지. 할수 있지. 그렇지? 의미상으로는 되는데 4번이 안 되죠? 알맞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4번이죠. 7번에 4번. 자, 이제 8번.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미안해. 나안 되죠? 컴 리더. 갈수 없어. 또 다른 약속이 있어. 그렇지. 나 시간이 많이 있어. 아니지? 자, 다른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아. 전혀. 강한 부정이라고 했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와 B가 되겠지. A와 B. 1번. 자, 그리고 이제 11번. 자, 내일 너는 나의 집에 와. 놀러 오는 거죠? 누구네 집에 와서 노는 거야? 가능해?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고마워, 친구. 뭐이가 초대하다죠? 나를 초대해 줘서. 자, 헨갑. 그랬더니 만날 걸 약속해. 내일. 내일 만나자. 그럼 가겠다는 거지. 내일 우리 만나자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만나. 응하는 거야. 느억즈. 가능하지. 가능하고 말고. 안 돼. 다음번에 하자.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서띠에? 아, 유감인데, 안타까운데, 나갈수 없어. 다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되겠지? 1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제안하고 수락하고 거절하는 걸 풀어봤어요. 이제, 지문, 베트남어 지문을 한번 볼게. 우리 후에 축제 나온다고 했죠? 후에 지역의 축제야. 자, 후에 축제는, 뭐뭐들 중에 하나야. 레호이. 축제. 큰 축제. 어디에? Time for 후에. 후에 시의 큰 축제 중에 하나야. 자, 이 축제는 보통 조직되어져. 개최되어져.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리고 꽤 많은, 우리 칸은 꽤 상당히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소식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과 밖에. 나라. 그러니까 국내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국내외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가해. 자, 다시 한번. 국내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러 오는 거죠? 참가하러 오는 국내외 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축제에는 보통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행사들이 있어. 두비 흥미로운 행사들이 있어. 뭐뭐와 같은. 우리 비우스에는 공연이에요. 공연. 어떤? 네트워크. 예술. 예술. 자, 티로 끝났지? 예술. 리을 받침. 저이티우. 소개해. 완화. 문화를. 뭐에? 후에에. 언제? 나이스. 옛 후에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리고 또 예술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내용은 똑같아요. 이 후에 축제에 관한 걸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개최되는 거죠?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전혀 엉뚱한 소리죠. 하노이는 북부에 있는 베트남 수도지. 이건 후에 도시의 축제야. 이거 틀렸어. 보통 개최되어 조직되어져. 두 번, 1년에 반대지?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된다고 그랬지? 아니고.
외국 사람은 비엣 알다지요. 이 축제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허미부터네. 알지 못한다. 다른 말이지, 국내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온다. 자, 그리고 이 축제에 꽃이죠. 꽃 화자야. 꽃 진람, 전람이라고 그랬지. 전시회. 꽃 전시회가 매우 유명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이 없어. 자, 그러면 프로그램, 뭐뭐에 관련된 프로그램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데, 뭐에 관련된? 옛 후에의 문화에 관련한. 여기 있죠? 옛 후에의 문화에 관련, 문화를 소개하고 그 예술 공연하는 그런 많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알맞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5강 강의를 다 마쳤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이 25강 시작할 때 상당히 흥분한 거를 본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예민한 학생들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 왠지 알겠죠,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강의를 마친 것이 무척 기뻐요. 부담도 덜고, 우리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이 완강을 한 학생들은 축하드리고, 그 완강을 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가 되면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수능 완성은, 우리 수능 모의고사 똑같은 형식의 최대한 선생님들이 기출 수준, 기출의 난이도, 그 형식과 내용을 맞춰서 10회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수능 완성. 그러면 그거를 내가 풀어보면, 아, 내가 지금 실제 이 실력으로 베트남어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몇점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회를 쭉 풀어보면서 점점 우상향하면, 점점 풀어보면서 점점 점수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치면서 공부라는 것을 이러이러한 태도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면 좋겠다 한 것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 공부 기본으로 공부하고 수능 완성 모의고사를 하면서 점점 다져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능 특강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하반기에 수능 완성해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간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금 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H활도로 별을 분류해 보았었고요. 또 이 별의 진화 과정도 한번 살펴보았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것을 알았느냐. 우리 별의 진화 경로, 진화 단계를 결정하는 데는 별의 무엇이 상당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단계가 결정이 되고요. 또 이 진화 단계에 따라서 별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들도 달라진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보았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개념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오셨죠? 우리 내신 기초 문제 16번부터 풀 차례이거든요. 그래서 1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요. 별의 집단 가나다라를 H활도에다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다라가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은 분광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광형은 이 별에 무엇이랑 관련이 있더라? 맞아요.

바로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광형 7가지 순서가 O, B, A, F, G, K, M 이렇게 되는데 어디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이더라. 그래서 O형이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분광형이 되겠고요. M형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로축을 보니까 광도예요. 즉, 별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느냐, 밝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H활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바로 가입니다. 우리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모든 별의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지. 거의 90%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가 되는 계열의 별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계열성이 90%를 차지하는 이유는 별이 전체 진화 과정 중에서 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 다 먼저 볼게요. 달을 보니까 주계열성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면 온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광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반지름은 어떻다? 반지름은 큰 편이겠지. 그래서, 아, 다가 거성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나는 그것보다 광도와 반지름이 더 큽니다. 거성보다 크다? 초거성이라고 부르지. 따라서, 나가 초거성. 자, 그 다음 마지막 라예요. 라는 주계열성에 비해서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단 왼쪽에 위치하니까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 높고요. A형 별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A형 별의 색깔은 무엇이다? 백색이더라. 그래서 백색깔, 흰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광도 낮고 반지름도 상당히 작죠. 그래서 흰 색깔의 작은 별이다. 뭐라고 불렀지? 백색 외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가 백색 외성이구나. 이렇게 가나다라 정리해 줄수 있겠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주계열성은 가이다. 맞는 보기. 자, 평균 반지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H활도에서 반지름은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더라? 그렇지.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반지름이 큰 것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다보다 나가 더 오른쪽 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가 평균 반지름이 더큰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평균 표면 온도 물어보고 있어요. 표면 온도를 물어보면 오로지 이 가로축만 봐주시면 되고요. 라는 지금 B형, A형, 요런 별들이 분포하고, 라, 지금 나죠? 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G형, K형, 요런 별이 분포하기 때문에, 아, 표면 온도는 라가 더 높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습니다. 답 5번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선생님이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죠. 우리 별은 진화 과정이 다르더라. 그런데 이 진화 과정을 다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더라? 맞습니다. 우리 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별의 일생, 별의 앞으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바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질량을 전부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중심별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진화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었죠. 태양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진화했더라? 맞아요. 크기가 커지는데 엄청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거성으로 진화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했었고요. 반면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상당히 중요했었죠. 똑같이 원시별과 주계열 단계까지는 오지만 그 다음에 거성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진화하더라? 그렇지. 거성보다 광도와 반지름이 큰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더라. 그리고 별의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 누구? 철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이 철로 이루어진 중심액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지. 중력에 의해 별이 붕괴하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남을 수 있는 천체가 두 가지였습니다. 중성자별이랑 블랙홀. 이 모든 것이 바로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진화 과정이 달랐던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원시별 A, B가 주계열에 도달하는 진화 경로, 그러니까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열에 이르기까지의 진화 경로를 H열도에다 나타낸 것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 주계열성은요, H열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은 표면 온도가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표면 온도가 다양한데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계열의 특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A는 지금 주계열성일 때 왼쪽 위에 위치하고요. B는 주계열성일 때 오른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둘 중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게 누구야? 왼쪽에 있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니까 이 A별이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뭐일 때? 주계열성일 때. 자, 그런데 우리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 어떻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위에 위치한다. 광도 큽니다. 그리고 반지름도 어떻다라고 했지? 반지름도 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고 반지름이 크고 광도가 큰 이유가 별의 뭐가 크기 때문이다. 방금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별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더라. 따라서 이 주계열성에서 H활도의 왼쪽 위에 위치할수록 질량이 큰 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질량이 큰 별이고요. 상대적으로 B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니까 질량이 작은 별이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선생님이 이거 진화 경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H활도상에서 진화할 때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우리가 진화 경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질량이 큰 별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수평 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질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요 방향, 수직 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게 되더라. 이것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에 도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도 질량이 큰 별은 대체적으로 수평 방향, 질량이 작은 별은 대체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별의 질량은 누가 더 크냐? 그렇지.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큰 것이기 때문에 A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니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짧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원시별에서 빠르게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성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질량이 큰 별이 항상 어떻다? 항상 성격이 급합니다. 질량이 크니까 중력 수축도 빠르게 해서 주계열에 빠르게 도달할 거고요. 이 주계열 단계에서도 광도가 되게 크잖아. 광도가 되게 크다는 건 그만큼 수소 연소를 엄청나게 빠르게 한다. 그래서 수소를 빨리 소모해버리니까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아, 질량이 크면 성격이 급하구나. 그러니까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짧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주계열로 진화하는 동안 표면 온도의 변화량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면 온도는 가로 방향으로 변하는 게 표면 온도야.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 큰 별은 수평 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더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많이 변했겠지.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은 수직 경로

진화 경로를 가지니까요. 이 기간 동안 표면 온도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의 변화량은 A가 더 크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기역, 니, 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심부 온도에 따른 수소핵융합 반응 두 가지입니다. A와 B의 상대적인 에너지 생성량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는 PP, 하나는 CNO 순환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려면 별의 질량이 어때야 돼요? 질량이 커야지 중심의 중력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온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로 갈수록 아, 별의 질량이 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라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B라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고 훨씬 더 가파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PP 반응이야? 그렇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A가 PP 반응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질량이 큰 CNO, 탄소, 질소, 산소를 반응에 참여시키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되더라. 그리고 촉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 B가 CNO 순환 반응이구나. 이렇게 구별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기역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면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요게 10의 6제곱 켈빈이니까 10의 7제곱 켈빈은 요때겠다. 자, 이때는 지금 보니까 A, PP 반응은 일어나.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이에요. 태양의 중심부 N은 B가 A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여러분들, 태양의 중심부 온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 몇이냐? 1500만 켈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더 활발하냐면요. A는 이만큼 일어나는데 B는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잖아. PP 반응이 더 활발합니다. 따라서 B가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라는 디귿 틀렸고요.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20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을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별이다 라고 했냐면, 태양이다 라고 딱 한정을 지워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양은 H활도상에서 G형별이에요. 그래서 G2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 가는 지금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이지. 그러니까, 아, 가에서는 이 태양이 원시별 상태였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오면 주계열성에 도달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면서 주계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은 뭘로 진화한다? 거성으로 진화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다가 거성. 그리고 마지막에 행성 상성운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동안 별의 반지름은 대체로 작아진다. 자, 우리 H활도에서 반지름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도달하는 동안은 왼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컸는데요.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지금 이 기간 동안 반지름은 대체로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원시별은 중력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하는 단계이거든. 이렇게 우리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가장 오래 머무르는 단계 이 중에 무엇이냐? 그렇지. 우리 주계열성 이 단계에서 별의 일생의 90%를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에서 관측하는 대부분의 별도 주계열 단계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단계는 주계열성이고요. 자, 디귿입니다. 다는 초거성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

모양을 가진 별이 초거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은 거성으로 진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렸고요.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가볼게요. 자, H활도의 주계열성에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물리량을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H활도를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 주계열성은 H활도의 어디에서 어디로 분포합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주계열성이 분포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왼쪽 상단이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왼쪽 위에 있을수록 주계열성의 질량 어떻게 된다 라고 했어요. 아까 문제에서 풀어보았었지, 질량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도 볼까요? 3번부터 볼게요. 광도. 광도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도 커지지. 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반지름도 커진다라고 했어요. 왜냐?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크기도 커야 돼. 마지막으로 표면 온도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표면 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수명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우리 너무 빠르게 수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금방 소진하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은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라는 것이고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따라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건 누구밖에 없느냐? 수명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별의 진화 과정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었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핵자당 질량, 그러니까 입자 하나당 질량을 원소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처음에는 핵자당 질량이 계속 감소하더라.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더라. 그때 요 꼭지점. 가장 핵자당 질량이 작은 원소가 누구냐? 이게 바로 철이더라. 따라서 우리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 법칙에 의하면,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결손된 질량만큼,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계속 질량이 감소하는 거였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질량이 감소하니까 그 감소한 질량만큼,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될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질량이 증가해야 돼. 질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에너지를 흡수할 때요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주변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이렇게 주변에 에너지가 많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초신성 폭발 단계였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을 하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내용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모두 풀어보았으니까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AB를 H활도에 나타낸 것이래요.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계속 반복돼서

그렇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특징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주계열성에서 H활도의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위치할수록 질량이 어떻더라? 질량이 크더라. 그래서 A가 지금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고요. B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더라.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걸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질량은 A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다 라고 했어요. 수명은 짧아진다 라고 했지.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 사실 이게 니은이랑 똑같은 얘기지. 수명이 짧다는 건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질량이 큰 A가 우리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짧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A가 더 작은 값.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주계열성 일대의 중심부의 온도. 우리 중심부의 온도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더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중력이 더 강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겠지. 따라서 이것도 A가 더큰 값이더라.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이 맞는 거고요.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질량이 두 가지인 별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의 질량과 같고요. 하나는 태양보다 15배나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선생님이 문제 풀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위치할수록 질량이 크다라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질량이 큰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질량이 작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질량이 큰 별은 상대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은 상대적으로 수직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더라 라는 거 역시나 우리 그림에서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두별 모두 주계열 단계 이후에 반지름이 커진다. 맞지? 왜냐? 둘다 어쨌든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있기 때문에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게 되고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의 광도의 증가는 표면 온도의 감소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질량이 태양이랑 같은 별이 거성으로 진화를 했더니 H활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잖아. 우리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건 광도가 커졌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광도 공식에서 광도는 무엇에 비례하더라? 그렇지.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표면 온도는 낮아졌거든. 적색 거성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아졌어. 그럼 사실 표면 온도가 낮아진 건 광도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H활도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도는 증가한 거야. 그러면 표면 온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증가하려면 반지름이 어땠어야 돼? 반지름이 엄청 증가했다는 거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니은에서 광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표면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표면 온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반지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최종적인 광도는 증가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주계열 단계 이후에 별이 진화하는 동안 절대 등급의 변화량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절대 등급을 우리가 누구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광도랑 절대 등급은 완벽하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값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광도. 태양의 절대 등급 정도는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 4.8등급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등급. 자, 그럼 여기 봐봐요. 태양보다 100배 밝아. 우리 태양보다 100배 밝아. 밝기가 100배 밝아지면 등급은 몇 등급 차이 난다? 5등급

차이나다. 근데 5등급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따라서 여기는 0. 여기는 거기서 또 100배 밝아졌으니까 5등급 더 작아진 마이너스 5등급. 자, 그리고 여기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5등급 커져야겠지. 10등급. 여기는 또 그의 100분의 1이 되었으니까 5등급 또 커져서 15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 등급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질량이 태양의 15배인 별은요, 수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수평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지금 태양이랑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은 세로로 많이 이동했잖아. 수직 방향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지금 질량이 15배인 별이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아서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도 풀어 보았고,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지금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근데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간은요,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을 대류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외워주시라라고 했는데, 태양 질량과 비교해서 0.26배에서 1.5배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1.5배보다 더 질량이 크면은 나와 같이 중심이 대류해. 그리고 그 주위를 복사핵이 둘러싼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질량은 누가 더 크냐? 나가 질량이 더큰 거지.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이에요. 핵에서의 평균 온도. 우리 아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따라서 가보다 나가 더 높습니다.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태양은 어떤 내부 구조를 가질까? 지금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게 가죠. 그래서 우리 태양은요, 중심핵, 그리고 복사층, 그리고 그 바깥을 아주 얇은 대류층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은 가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진다라는 디귿만 맞아서요,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의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를 보니까요, 양성자들끼리 충돌하고 충돌해서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구나. 반면에 나는요, CNO,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역시나 4개의 수소가 공급되고 하나의 헬륨이 생기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CNO가 순환하는 반응이네. CNO 순환 반응이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가에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두개 다, 가랑 나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요, 네 개의 수소가 소모되고 하나의 헬륨핵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잘 봐봐요, 가. 가잘 봐보면 처음에 두 개의 수소가 충돌해서 결합을 했지. 그 다음에 또두 개의 수소가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기냐? 하나의 헬륨과 두 개의 수소가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끝나요. 자, 그럼 봐봐요. 결국엔 수소 6개가 투입이 됐던 거야. 근데 6개가 투입됐는데 두 개가 이제 나머지가 또 생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라진 건네 개인 거예요. 그치만 어쨌든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일단 6개가 충돌을 해야지 하나 만들고 두개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 6개가 필요하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나는 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도요, 결국에는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은 누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야? 그렇지. 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 주계열성이거든요.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핵이 수축하거나 아니면 헬륨핵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헬륨

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 CNO 순환 반응은 거성에선 일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실제로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디귿입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건 CNO가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에너지 효율을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에 해당하겠어요. 따라서 지금 디귿만 맞네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성운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성운이 나와 있는데, 가는요,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성운이래요.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이죠. 아, 요거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초신성 폭발은 아무 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만 생기는 것이지. 따라서, 아, 이 가는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에 속했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나는요, 지금 행성상 성운이에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칠 수가 있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 맞는 얘기. 자, 가의 중심부에는 백색 애성이 있다? 아니지. 중심부에 백색 애성이 있는 건 행성상 성운이고요. 우리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는 두 가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남을 수가 있더라. 틀렸고. 자, 우리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신성 폭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기는 반응이었고요. 따라서 나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으로 17번 서술형 문제 가봅니다. 자, 원시별은 수축하는데 주계열성은 수축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아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별의 크기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중력이었어요. 아, 잡아, 당기는 힘, 별을 수축시키는 힘이더라. 두 번째, 어떤 힘? 그렇지,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그래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항상 고압에서 저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으로 작용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축하려는 힘이랑 팽창하려는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원시별 단계에서는 누가 더 크더라?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었지. 그래서 수축을 했었는데,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면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다?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커졌겠네. 그래서 이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수축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원시별은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더 커더라. 그래서 수축을 하는데 주계열성은 이두 힘이 같아지더라. 즉, 정력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축하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18번 문제 가볼게요. 18번 문제는 간단한 계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태양과 별 가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표면 온도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고, 절대 등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로 쓸 수가 있지. 그죠? 두 개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지금 절대 등급이 더큰 게, 즉, 광도가 더 작은 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태양을 전부 다 기준별로 삼았기 때문에 광도도 태양을 기준으로 1이라고 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10등급 작아. 우리 5등급에 100배였으니까 10등급이면 5등급 더하기 5등급, 즉, 100배 곱하기 100배, 밝기 몇배 차이? 만배 차이 나는 거고요. 지금 등급값이 더 작으니까 만배더 밝구나라는 거 해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기역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은 400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반지름이에요. 자, 우리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1의 값을 넣었을 때 이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넣었어요.

지금 표면 온도가 2대 1이거든. 2대 1. 그러니까 이것에 반비례하는 파장은 1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양이 두 배인 게 아니라 태양이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틀렸다. 자, 그래서 답은 지금, 선생님 여기 잘못 풀었네요. 미안해요. 가는 주계열성이다라고 했군요. 지금 태양은 주계열성이죠. 111이니까 태양은 주계열성인데, 가의 상태를 한번 HI도에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도, 표면 온도라고 했을 때, 여기다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찝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지금 가는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데, 반지름 훨씬 크고 광도 훨씬 커. 그러니까 태양보다 표면 온도 작은데 반지름과 광도는 훨씬 크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지, 가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인데 가는 그것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하니까요. 거성일 수도 있고 초거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계열성은 아니겠다. 그쵸?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력 완성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 실력 완성 문제의 7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액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주계열성이다. 그리고 다에서는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랑 나가 주계열성이니까요.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는 문제에서 알려졌죠. 헬륨핵융합 반응이 중심핵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핵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아, 이거 거성이겠네. 왜냐? 질량이 태양이랑 같은데.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이거 초거성이 아니라 거성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다는 거성이구나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전체 부피 분해. 대류가 주로 일어나는 부분의 부피. 요거는 우리 외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를 보니까 질량이 태양의 0.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질량이 태양의 0.26보다 작으면은 별의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별의 전체가 대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값이 1이 될 거예요. 반면에 나는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지. 1.5배보다 크기 때문에 중심액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복사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중심액의 온도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선생님, 나는요, 질량이 태양의 8배나 돼요. 그리고 다는 질량의 태양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도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액의 온도도 나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액의 온도를 별의 질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무슨 단계에서만 가능한 거냐? 주계열 단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는 거성 단계거든. 그리고 심지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몇 켈빈 이상이 되어야 돼? 그렇죠. 대략 1억 켈빈에 도달하고 나서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는 1억 켈빈에 도달한 거고요. 나는 주계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고, 즉,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다가 더 높은 거예요. 질량으로만 따져주면 안 되고, 별의 진화 과정으로 살펴봐 주셔야 된다. 자, 디귿입니다. 절대 등급은 가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표면 온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광도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H알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잘하려면 H알도를 잘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보면은 가는요, 질량이 되게 작은

주계열성이에요. 따라서 가는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질량이 좀큰 주계열성. 그리고 다는 거성이니까 대략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대략적인 위치. 이렇게 했을 때 절대 등급 누가 제일 크냐? 절대 등급이 크다는 건 광도가 작다. 즉, 누가 제일 H활도에서 아래쪽에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 누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렸더니 너무 명확하게 알수 있죠. 따라서 가가 가장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역, 디귿,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에서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의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는요, 기본적으로 탄소, 산소를 넘어서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마지막으로 철까지도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질량이 상당히 큰 별의 내부 구조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별의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져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팽창하고 있대. 그럼 이건 태양 같은 질량이 거성으로 진화할 때의 상태일 거거든. 따라서 거성으로 진화할 때 우리 헬륨핵이 수축하는 거였죠. 그리고 외곽부, 니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외곽부가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했던 거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수소의 질량비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냐?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디귿 보세요. 헬륨핵이야. 여기는 수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미 수소가 전부 다 소모되었어. 따라서 디귿에서는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계속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비율 줄어들고 헬륨의 비율 늘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기역은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소의 비율 그대로 가지고 있겠네. 그래서 누가 제일 비율이 높으냐? 기역이 제일 높게 됩니다. 왜냐?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뒤에 나오는 빅뱅 우주론이랑도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물론 1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고 이두 개의 원소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역에서는 수소가 한 75%를 차지할 거고요. 헬륨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에서는 거의 수소의 질량비가 75%에 가깝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나 이후에 백색 외성으로 진화? 아니지. 철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만들어지고 나면 초신선 폭발 일어나게 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에 주로 존재하는 원소는 같다. 리을은 철이고 디귿은 헬륨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1번만 맞아서 1번 체크, 기억만 맞아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로 우리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원시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보니까 위쪽은요, 거성. 행성 상성은 백색 외성. 아, 질량이 좀 작은 별이네. 밑에 쪽은 이미 초거성. 초신성 폭발 일어나고 중성자별 블랙홀. 아, 질량이 좀큰 별의 진화 과정이네. 라는 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별의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곳의 평균 온도. 우리 대류가 일어나는 곳을 살펴보았을 때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우리 외곽부에서,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났었고, 반면에 우리 지금 질량이 엄청 커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만큼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 핵 부분이 대류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평균 온도가 더 높은 곳은 표면보다 당연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이겠지. 따라서 기역이 더 낮다라는 기역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의 내부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계열 단계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겨. 그러니까 탄소 존재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탄소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탄소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거 자체가 무슨 소리야?
탄소, 질소, 산소가 존재를 해서 이것들이 반응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탄소가 생성되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 이건 요기에 가도 똑같아요. 요 기역의 주계열성에도 탄소는 존재할 거야. 디귿입니다. 디귿의 내부에서는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지. 철의 핵융합 반응,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반응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일어나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다. 기역, 니은만 지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거 잘못했군요. 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거지. 탄소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기역만 맞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분류,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과 관련된 문제 모두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주에서 더 넓은 곳으로 한번 날아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은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풀이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30강 영자 이슈. 영자 이슈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튜브 보시죠? 알고리즘이 나를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오늘의 영자 이슈는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라고 해서 다이어트 하는 법 이렇게 검색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Carbs are the enemy. 아,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대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하나 보잖아? 그럼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줘?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아, no carbs. Carbs 절대 안 돼. Bread is poison. 아, 빵 먹으면 살쪄. Carb는 곧 지방이야. 막 이런 영상들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나는 탄수화물을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야? 자, 그런 관련된 영상만 계속 나오면서, 탄수화물이 아닌, 뭐, 적절한 운동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라던가,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다던가,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 하나의 이유에만 꽂히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알고리즘의 시대에서 이 확증 편향, 쉽게 말해서 내가 보는 것만 더 많이 보게 되고, 내가 믿는 것만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 풀어볼 요약문 문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문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만날게요.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남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남은 문제까지 확실하게 공부하고 우리 유종의 미 걷어보도록 해요. 자, 이 3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9번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돼. 이거는 나왔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 이번에 알려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other systems within the earth. 자, 모든 다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지구에서. 자, 근데 뭐를 포함하냐면, including continents, regions, and even the remotest islands are not self-contained 라고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륙, 그리고 지역,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러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요, are not self-contained. 자족적이지 않습니다. 자급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내용을 읽어볼 거고요. 아래 내용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를 찾는다? 단절을 찾는다. 자, 단절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면은 단절이 엄청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풀어봅시다. 자, one of the fundamental realities in sustainability science. 자, sustainability science. 뭔가 지속 가능한 과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현실 중에 하나는 is that 무엇이냐면 natural boundary for the system. 자,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자연적인 경계가 is the entire planet Earth. 무엇이냐면 전체 지구라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의 경계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전체 지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1번 볼게요. That includes.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지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everything contained within the earth.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including the physical planet, 이제 물리적인 지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biological system, 지구 안에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human society, 인간 사회, 경제 등등등 등을 다 포함을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 지구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그 지구라는 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물적인 거, 인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지구를 이야기하더라라는 정도의 내용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e reason for this scale. 자, 이러한 규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이라고 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is that It is only at the scale of the earth. 자, 지구의 스케일에서만 that we find a system. 어떠한 시스템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면 it's physically, biolog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reasonably self-contained. 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 합리적으로 자족되는 at least on the time scale of human history. 자, 인간의 역사라는 스케일 안에서는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this scale이 가리키는 말이 앞에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의 전체 경계가 무려 지구입니다라는 거야.

자, 지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안에서 막 몇십억 명이 살고 있잖아. 지구라는 건 엄청 큰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지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엄청 큰 규모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디스케일이에요. 따라서, 일단 1번과 2번 문장은 단절 없이 잘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스케일 안에서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rather 나왔어요. rather. 이거 별표.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죠. rather 또는 instead. 이런 거 나오면은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부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뭐 어떤 부정어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2번 문장과 3번 문장 사이에 단절이 있네? 단절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 빠져나간 건가? 하고 위에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안의 시스템은요, not self-contained, 어떻지 않다, 자급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낫이 주어진 문장에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정답 찾는 거는 되게 쉬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도대체 뭔 소리야. 되게 소재도 생소하고 이야기가 어려워요. 난해하게 쓰여 있는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정답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자스 퀵 체크 나갈게요. 자, rather 또는 instead 같은 표현이 나오면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ather instead 앞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예화나 봅시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것들은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환합니다. 물질적인 에너지, 생물학적인 종들, 그리고 even ideas with each other. 서로서로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교환을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any adequately complete study of sustainability. 자, 충분히 완성된 어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must coherently address.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다루어야 합니다. 충분히. As many of the relevant aspects as possible. 자, 가능한 한 많은 관련된 측면들을 다루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his immediately brings us. 자,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To the need to. 어떠한 필요로 가져다 주냐면은 일관성 있게 모으는 거예요. The knowledge and unique insights. 자, 지식과 독특한 통찰력을 from as many disciplin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학문으로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ther 덕분에 우리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40번 앞에 영자 시크릿 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연구 지문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자, 실험 연구에서는 무엇에 주목하라? 결과에 주목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 연구 지문이 40번 문제에 되게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평가원보다는 아직까지는 교육청 기출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2024학년도 5월 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The study above. 이거 요약문이거든요. 위에 있는 연구는 보여줍니다. 라고 하면서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A와 B를 찾을 수 있게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생겼죠? 여기도 보면은 The study above.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바로 실험 연구 지문이다라는 것을 사실 요약문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People tended to rate studies as high quality only when the results align with their beliefs 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rate 해요. 자, 평가를 합니다. study, 연구를요, as high quality,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only when the results align with their beliefs. 그 결과가 어떠할 때만? 그들의 믿음에 A할 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평가를 하는데 연구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야. 높은 점수를 준대요. 언제?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A 할 때. 이렇게 골라볼 수 있어요. Dismissing the design of other studies. 자, 여기 B 부분 볼게요. 자, 뭐를 하냐면은 다른 연구

다른 연구의 디자인은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야. 자, 언제도, even when they're highly rated study. 자, 그들이 높이 평가한 연구가 the same B, B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근데 그 B는요, found in other studies. 그 다른 연구에서 발견이 된 것이래요. 자, 좀 애매하고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다른 연구들은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연구를 무시한다라는 건그 연구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언제도 낮게 평가를 하냐면은요, 그 높게 평가한 연구가 동일한 B를 가지고 있대요. 이 낮게 평가한 연구에서 발견이 되는. 자, 그래서 뭔가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것을 무시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 요약문은요, 지문을 읽고 다시 와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n a classic example. 자, 어떤 클래식한, 고전적인 예시에서 social scientists, 과학자들. 근데 사회과학자들은요, assembled. 자, 모았습니다. A random group of individuals. 자, 무작위로 개인들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개의 research studies. 근데 made up이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낸 연구인 거야. 진짜 연구가 아니고. 그래서 연구를 보여주었어요. 자, 근데 그 연구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seemingly providing that the death penalty was an effective deterrent. 자, 무엇이냐면 death penalty 하면은 사형 제도잖아요. 사형 제도가 an effective deterrent 무엇이냐면은 효과적인 억제제가 된다라는 거야. To violent crime 어디에 있어서? 폭력적인 범죄에 있어서. 그리고 and the other, one the other이죠. 다른 하나는 seemingly providing 뭐처럼 보이냐면은 자,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 It was not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형 제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형 제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the researchers then ask 연구자들은 그리고 자, 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To rate the quality 무엇을 평가하도록 질을 평가하도록 and relevance of each study. 자, 그리고 각각의 연구의 관련성을, 적절성을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연구가 있는데 이두 개의 연구. 하나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하나는 효과가 없다. 라는 연구인데 이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퀄리티가 좋은지, 관련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고 하면은요. Overall, 전체적으로 the participants tended to give high ratings. 자, 참여자들은요. tended to give 뭐를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디에? To the study.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 supported their own views. 자, 그들의 own views. 뭐를? 그들의 견해에 서포트가 되는 그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그런 연구에는 높은 점수를 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낮은 점수를 줬다는 거야. 어디에는 to the study supporting the opposing view. 자,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지지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아, 이 연구 잘못됐어. 아, 이 연구 퀄리티가 별로야라고 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 연구는 잘 됐고 이 연구는 잘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뭔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they would even sometimes 그들은요 심지어는요 딱 측정해가지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무엇을? Limitations of opposing study. 자, 이 반대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 반대 연구 잘못됐어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라는 것은요, that were also present in the study they agreed with. 자, 또한 어디에도 존재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동의하는 그 연구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한계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한계점인데, 아, 여기 반대 것에는 이거 잘못된 연구예요.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편의 흠만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n other experiment. 자, 그리고 나서는 다른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른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have gone further. 자, 더 어떻게 가냐면 더 진행.

시켜요. By giving participants fabricated studies. 조작된 연구를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자,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그 미국의 정책이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gun control, 총기 규제에 대해서. Two political hot topics. 자, 그것은 두 개의 정치적인 핫 토픽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사용제도 말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조작된 연구를 주고 또 같은 실험을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these studies were more comprehensive. 자, 이런 연구는요, 더 포괄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more powerful and gave clearer results than any true study that had been done.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powerful, 더 힘이 셌고, 더 gave clearer results, 더 명확한 결과를 주었어요. than any study that had been done.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다른 연구보다. 그러니까 이 조작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명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it made no difference. 자, 어땠다? No difference.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차이도 없었어요. 사람들 똑같이 반응했어요. People rated a study as well designed. 자, 사람들은요, 연구가 잘 디자인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If 언제? 그리고 only if, 유일하게 언제? It supported their view. 자, 그것이 그들의 견해를 서포트할 때만,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이랑 맞는 연구만 높은 평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A와 B에 들어갈 거를 보겠습니다. 자, 연구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언제 높은 평가를 했냐면은, when the results, 자, 결과가 그들의 믿음에 어떨 때? 맞을 때, 일치할 때, 서포트할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aligned, 일치하다, correspond, 맞다, matched, 이것도 맞다죠? 자, contrasted랑 disagree는 반대말입니다. 자, 1, 2,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것을 무시를 했냐면요. 자, 그들이 높이 평가한 연구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른 연구와. 그럴 때 또, 자, 다른 연구를 무시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limitations라는 단어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랑 맞는 것은요? weaknesse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4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41,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1, 2번. 자, 이번에는 하나는 제목 찾기, 하나는 어휘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요거, 하나의 긴 예시가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some things can be conveyed better. 자, 어떤 것들은요, conveyed better. 어떻게 되냐면요, 더잘 이해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더잘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At least initially. 최소한 초반에는요, with a parable. 자, 우화를 가지고 하면은요. 자, 우화를 통해서 더잘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자, 근데 그게 뭔데? A story selected or designed to illustrate a point. 또 어떤 이야기인데 선정되거나 만들어진 거예요. 어떠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imagine a society. 아, 뭐가 있어? imagine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어떠한 사회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려나 봅니다. 자, 이 패러블에 대한 예시겠죠. 어떤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우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걸 찾으면 그게 주제이자 제목이 되겠어요. 해볼게요. 자, imagine a society of mere subsistence farmers with rights to land. 자, 어떤 사회를 상상해 보는데, 자, 최저 생계 수준에 가까운 farmer를 상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은요, with rights to land. 자, 어떤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땅에 대한 권리, 땅이 있어요. 땅.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parents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land. 자, 이 땅의 퀄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planting trees. 여기다가 나무를 심음으로써. 자, 나무를 심으면은요, 이 땅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자, 이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trees는 also provide other goods and services. 자, 이 나무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굿,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 various stages of their lives. 자, 그 나무의 삶

삶의 다양한 단계에 있어서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죠. 자, 그런데 the parents might choose to reduce their consumption in their youth to invest in trees. 자, 여기에서 부모들은요,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reduce their consumption in their youth. 젊은 시절에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To invest in trees. 나무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근데 그런 일은 왜 하는 거냐면, in order to have more consumption in the older age. 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함이에요. In their older age.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 부모가 나무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 소비를 아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늙어서 소비를 더 하기 위함이래요. 자, 아끼는 거죠. 노후를 위해서. 자, 그러면, when one's objective is to redistribute rewards. 자, 어떤 사람의 목표가 뭐를 하기 위함이다?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래요. 뭐를? 이 보상을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면, we think of the activity. 그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investment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위해서 지금 아끼는 거.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거를 쭉쭉쭉쭉 이렇게 다시 재분배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one could also invest in trees for oneself. 자, 이 투자라는 행위를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 for oneself, 스스로를 위해서 할수 있고 accumulate them for transfer to one's children. 자, 그리고 그것을 아낄 수 있어요. 축적을 시킬 수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ransfer to one's children.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축적을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소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달. 후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ome of the returns from planting trees are enjoyed by the parent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무를 심는 것에서부터 return, 돌려받는 것. 자, 그것은요, are enjoyed by the parents. 부모에 의해서 즐겨질 수도 있어요. Though, 근데 others go to their children. 자,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갑니다라는 거야. 자, 이거 하나는 부모가 쓰고, 나머지는 아이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the extent to which current consumption is foregone. 자,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소비가 foregone, 포기가 되고, and trees are planted to increase the parent welfare or to meet the parent's responsibility to transfer assets to their children.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the extent to which잖아요. 자, 그럼 뭐뭐 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뭐 하는 정도냐면은, 현재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포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심어져요. 부모들의 welfare. 뭐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또는 to meet the parent responsibility.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부모들의 책임감을 맞추는 데 사용이 되는 거야. 어떤 책임감이냐면은, assets, 자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책임감을 충족시키는 거. 자, 그거의 두 개의 정도, 어느 정도로 그두 개를 맞춰야 되는가? 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물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wealth of course. 자, 이 부라는 것은 물론 does not simply accumulate linearly.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형적으로. 그냥 착착착착 쌓이는 건 아니에요. Some parents, 어떻게 할수 있냐면, 부모들이 chose to cut more wood for timber. 자, 더 많은 나무를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재를 위해서 또는 firewood, 불을 피우기 위해서. Then, what grew during the period they enjoyed the land? 언제보다? 자, 그들이 이 땅을 즐기는 기간 동안에 자라나는 것보다 베어내는 게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두 개를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써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자, transferring more to their children than they had themselves received from their own parents. 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라는 거야.

그들이 스스로 받았던 것보다 그들의 부모로부터.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more 한번 봐볼래요?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잘하는 것보다 배워서 쓰는 게더 많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게더 많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아니라 less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e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the natural disasters and war set the process back periodically.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자연재해라던가 아니면은 전쟁 같은 것이 나면은 이 과정을요, 뒤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a string of good years. 좋은 해들이 몇년 이어지면은 might make greedy parents. 자, 욕심 많은 부모들이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구두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and the total amount. 자, 그런데 총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That can be accumulated at any given time. 어떤 한 시점에 축적이 될수 있는 총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것은 limited by cultural knowledge. 자, 문화적인 지식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술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협동의 특성, 속성에 의해서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Cultural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경제 성장도 딱히 다르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디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가 전달될 것인가, 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2번 볼게요. The dynamics of intergenerational investment 라고 합니다. 자, intergenerational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generation의 간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투자에 있어서 역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투자가 어떤 세대에서 일어날 것이고, 얼만큼 뒤로 보낼 것이고, 후손에게 남길 것이고, 세대 간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죠. 그것의 역동이라고 하면은 얘는 괜찮습니다. 자, 3, 4, 5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arables as a method of explaining economics. 자, 우화인데 경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의 우화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때요? 자, 지금 경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우화를 얘기를 했나? 자, 이거는 경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거고요. 자, life skills parents should teach their children. 자, 페런츠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삶의 스킬들. 이거는 그냥 확실히 틀렸다. 그지? 5번 볼게요. Individual consumption choices throughout life라고 합니다. 자,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비의 선택들이라고 하는데 소비의 선택,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뭐를 아끼고, 뭐에 투자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될 만한 거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휘 문제는 아까 풀었죠? 몇 번이었습니까? more를 less로 바꿔줘야 되니까 5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찐막, 찐막. 자,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3, 4, 5번 풀어볼 거고요. 자, 요거, 자, 쭉 한번 읽으면서 순서 찾고, 지칭 추론 찾고, 내용 일치, 불일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읽고, 마지막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력 풀어지면 안 돼요. 자,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자, 갑니다. Britney had been prepared for a proper job. 자, Britney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잡을요. 자, 그런데 waiting tables at a table, at a restaurant, 어디에서? 레스토랑의 waiting table에서요. 자,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요, she graduated from college. 그녀가 대학을 언제 졸업했냐면 2008년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right in the middle of the Great Recession. 자, 대침체기. 자, 그때 그막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되게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시기에 중간에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So jobs were pretty tough to come by. 잡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desperate for advice. 자, 이렇게 조언이 절실해가지고요. Britney visited her old

Assistant Professor, 브리티니는요, 예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The professor told her to go to law school. 자,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스쿨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Brittany, she continued.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You don't even need to practice law. 사실 변호사가 될 필요도 없어. 변호사로서 행위를 할 필요도 없어. With the degree. 자, 그 학위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지칭 나왔네요. A, you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습니까? Brittany를 가리키는 거겠죠. B,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ust having it already. 자, 그것을 갖는 것만으로도 already opens up so many doors. 이미 너무 많은 도어를 여는 셈이야. 그러니까 많은 문들이 열려. 이 로스쿨에 디그리가 있으면, 학위가 있으면. 그래서 그날 밤에요. 브리트니는 booked on LSAT test. 자, 이 미국 법학 대학원 입학 시험에 시험을 예약을 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180점 만점에 158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B는요, Brittany's eyes widened. 자, 브리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I already paid for it. 내가 이미 돈을 냈어. 갑자기 돈을 냈어. 그냥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오죠. 내용상 연결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B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가볼게요. Sky told Brittany that. Sky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브리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Some years prior, 몇년 전에, she'd opened an accounting firm successfully. 그녀가 accounting firm 하면은 회계 회사거든요. 회계 회사를 성공적으로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스카이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온 것도 이상하죠?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가 나왔잖아요. 180점 만점에 158점을 맞았다라고요. 그러니까 C도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를 보겠습니다. 자, it was an okay score. 자, 이것은요, 그냥 괜찮은 점수였어. 아, 이거 어때요? 아, 괜찮은 점수였어. 158점이 그냥 엄청 베스트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점수였어. 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올 것은 D구나. 우리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Brittany는요, needed a grade 1 to get into a competitive school. 자, 더 좋은, 훌륭한 점수가 필요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려면 into a competitive school. 자, 이런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냥 okay score가 아니라 great score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she looked into a test prep courses. 자, 뭐를 봤냐면 시험을 준비해 주는 코스를 찾아봤어요. 근데 but it came at a price. 자, 어떤 가격에 왔냐면요. 1200달러를 내야 되는 엄청 비싼 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no way. 당연히 그녀는 she afford that. 그것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해요. 자, 여기서 she 나왔다, she. she는 가리키는 게 이번에도 브리트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n on one Sunday morning,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브리트니는요, notice a frequent customer. 자, 무엇을 알아봤냐면은, 자, 자주 오는 손님을 알아봤는데, 자, sky sitting alone in the restaurant. 자, 뭐를 봤냐면 스카이가 혼자서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then 그때 her coworker 그녀의 동료가 말을 했어요. Sky was just talking about law school. 자, 스카이가 로스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You wanna do that?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맞지? 너 로스쿨 가고 싶다고 했잖아. Right? 맞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ou should talk to her. 너 스카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라고 동료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브리트니는요, decided that.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it would be a good idea to have that conversation. 자, 그것이, 자,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to have that conversation. 그러한 대화를 가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he walked over to Sky. 어떻게 했냐면, 스카이한테 걸어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Sky. I heard you know a lot about law school. 자, 내가 듣기로 너가 많은 걸 알고 있다며, 로스쿨에 대해서. Do you know anything about applying?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게 C인지 B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pplying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C의 첫 번째, 스카이가 브리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Some years prior, 몇년 전에 she'd

open an accounting firm successfully, and she signed up for LSAT prep class to be a lawyer. 자, 요렇게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요. 그녀가 뭐를 열었냐면은 accounting firm, 회계회사를 성공적으로 열었는데 and she also signed up. 또한 그녀는 sign up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무엇에? LSAT prep class. 그 브리트니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었던 LSAT prep course에도 등록을 했어요. To be a lawyer. 로이어가 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뒤다음에 C로 연결되는 거 맞죠? 뭐 하는 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스카이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but she never took the course. 그러나 스카이는요, 그 코스를 등록은 해놨는데 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she decided to pursue an MBA instead. 자, 그녀는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MBA 코스를 대신해서 듣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학위가 more relevant to the firm. 회사에는 더욱더 연관이 있는 학위였어요. 그러니까 아, 로이어 말고 나는 MBA 할래라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자, C 볼게요. C. C는 여기서 she decided to pursue an MBA잖아요. MBA를 추구하기로, 따라가기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브리트니가 아니라 스카이죠. 아, C가 가리키는 게 다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I recommend taking a prep course 100%. 자, 스카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추천해요. 뭐를 하는 것을? Taking a prep course. 자, 이 준비 코스를 taking 하는 것을 100% 추천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I know I can get into the best schools with the scores I have now. 자, 그랬더니 브리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I know, 나는 알아요. I can get into the best schools. 자, 최고로 좋은 로스쿨들에는 내가 지금 가진 점수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라고 브리트니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but those courses. 자, 그러나, 그런 those courses는 여기서 얘기하는 prep course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스쿨 준비 코스. 이 준비 코스는 are out of my league.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inancially speaking.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financially speaking 이라고 하면은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우 그런 코스 내가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스카이가 nodded her head.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nodded 끄덕였습니다. As Brittany spoke. 브리트니가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a few days later. 자,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스카이가 returned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want to give you my prep course.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내 prep course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D.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는 스카이가 브리트니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D가 가리키는 거는 마찬가지로 브리트니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C까지 받고 그 다음에 B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자, 내가 너한테 프랩 코스를 주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브리트니의 눈이 widened. 오, 커졌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 헉, 나를 도와준다고? 라고 하면서 눈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D 다음에 C 다음에 B가 오는 것은 완전 잘 맞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I already paid for it. 자, 내가 이미 그 코스 지불을 했어. They are telling me. 그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I'm not allowed to transfer it over to you. 내가 그거를 너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prep 코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아, 양도는 안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나 본데 But I will figure it out. 그치만 내가 figure it out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가 넷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자, 브리트니는요, finish the prep course. 자, 뭐를 했냐면요, 이 prep course, 스카이가 선물로 준 이 준비 코스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마쳤냐면 그 summer, 그 여름에 마쳤고 and took the LSAT the following fall. 자, 뭐를 했냐면은 이 LSAT라는 시험을 그 이후에 찾아오는 가을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her score jumped from 158 to a 167. 자, 180점 만점에 원래 158점이었는데 거기에서 점프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167점으로 점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So, which got her into Boston College Law School? 자, 그것은요, 그녀를 어디로 넣어줬냐면 Boston College Law School로 넣어줬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her이 가리키는 거는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브리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해졌네요. 지칭 추론에서 정답이 될 만한 건 몇 번입니까? 요거 C, 3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브리트니는요, graduated cum laude. 자, 브리트니는요,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졸업을 했냐면 5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2013년에요. 그리고 passed the bar. 자, bar이라는 단어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가 뭐지? bar 하면은 우리 막대기 아니면은 막 이렇게 술 마시는 바 이런 것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bar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사법 시험을 갖다가 bar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bar에 패스했다라는 거는 bar을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제 분사구문으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leaving her. 자, 그녀를요.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with only one 마지막 하나, final hurdle, 마지막 하나의 final, 결정적인 최종 허들만을 그녀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온갖 뭐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로스쿨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법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최종 허들이 남았는데, 그 허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콜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she had to choose. 그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뭐를 결정을 해야 했냐면 between corporate law. 자, corporat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 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끔 회사 그 명칭들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조그맣게 회사 명칭 옆에 C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을 걸? 앞으로 좀 유심히 봐 봐요. 그러면은 회사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C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조그맣게 있는 거 있거든요. 자, 그게 이 corporate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corporate 하면은 회사, 기업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기업의 law, 뭐요? 기업법을 계속해서 할지, 또는 or public service law, 공공 서비스 law, 공공 서비스 법을 할지, 그거 두 개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rittany는요, chose the latter because of Sky.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the letter, 맞음, the letter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거야. 아이고, 마지막까지 꼭 배워야 될 표현이 나오네요. 자, the former, 그리고 the latter 이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각각 무슨 뜻입니까? the former 이라고 하면은 전자의 라는 뜻이고, the latter 이라고 하면은 후자의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제시가 되었잖아요. 하나는 corporate law 이고요. 하나는 public service law 인데, 그 중에서 the latter,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건 뭐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야? 결국 public service law를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the former, the latter. 아주 오래전 수능에서 자 요거를 가지고 변별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때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 표현들이 더 점점 자주 나오고 사실 내신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The former, 전자의, 그리고 the latter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후자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A 다음에 내용을 배열을 한 거 몇 번입니까? D 다음에 C 다음에 B였죠. 그러니까 5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칭 추론 문제 가르치는 게 다른 건 몇 번이었어요? C만 다른 건 다 브리트니를 가르치는데 C만 뭐를 가르쳤어? 스카이를 가르쳤으니까 정답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5번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교수는 브리트니에게 로스쿨을 가라고 조언을 했다. 자, 예전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꼭 로스쿨에 가. 변호사 안 돼도 되니까 그거 가면 되게 좋아. 라고 조언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자, 2번. 스카이는 로스쿨의 준비 과정을 브리트니에게 양도했다. 이거 맞죠. 프랩 코스를 옛날에 등록했는데 안 갔잖아.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퍼 해 주죠. 그래서 2번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브리트니는요, 기업법 분야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설명했잖아. The former, the latter. The latter를 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단어의 의미 쓰면서 영자의 마지막 퀵퀴즈 나갈게요. 자, 다음 단어의 의미 competitive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는 게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30강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 모의고사였는데, 꽤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배울 것도 되게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맨날 시작할 때 영자 이슈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수능 보고 나서 그 수능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능까지 그냥 쭉 계속 지금처럼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은 뭔가 없는 거, 쌓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법도 되게 많이 알려줬잖아.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쭉쭉쭉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알려준 여러 가지 팁들도 시험장에서 맨날 맨날 막 생각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마음은 말로 하지 않고 이걸로 보여줄게요. 슉.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7강입니다. 7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의 3회 문제의 2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이 횟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는 너무 잘알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를 다지는 시간 또는 모르는 거를 찾는 시간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막히면 특강으로 돌아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항상 문제에서 순서 찾기가 나오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문장들 중에서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으면 되게 고마운 거죠. 왜? 평서문이 두 개에다 의문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의문문 어디 있습니까?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의문사가 우리도 까이마트 하, 의문사가 없네요? 이렇다면 어딘가 두개 문장으로 구성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앞에 없다.

그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의문사가 있겠죠. 그럼 C가 여기 들어갔어요. 안 봐도 뻔하죠. 자, 한번 볼게요. Are you head Marti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re you head Martin?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여기서 우리도 가바반, 저는 케밥을 원합니다. 마 살라타티, 마 살라타티, 샐러드와 함께 케밥을 원합니다. B가 까이마타 따아미 민 파들릭. 까이마타 따아미. 까이마타. 그러면 까이마타 따아미 그랬어요. 까이마투 따아미 해도 되고 까이마타 따아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음식표예요. 음식표. 차림표죠. 우리 보통 메뉴라고 하는 메뉴판을 좀 주세요. 민 파들릭. Please 해당되는 거죠. 민 파들리카. Please. 예. 음식표 또는 차림표를 주세요. 메뉴를 좀 주세요. B가 우선 맞는 말이겠죠? B가 먼저 메뉴를 주세요 했더니 하히야 까이마투 땀. 하는 여기서 하다 할때 하다에 하다 이 하다가 무엇의 합성어냐면 하와 다의 합성어예요. 이 하는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리킬 이것입니다 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다가 이게 이제 지시사예요. 그래서 하와 다가 합해져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다에 대괄호 알리프를 쓰는 이유가 이 알리프 장모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 하가 이 하가 바로 이겁니다. 하 하히야 까이마스 땀 하히야 까이마스 땀이 그러면 음식표 차림표 또는 메뉴가 하 여기 있습니다. 히야 이것입니다. 이거 이제 항상 이렇게 쓰죠. 하히야 뭐뭐 하후와 뭐뭐뭐 이렇게. 여기 뒤에가 남성형이면 하후와 여성형이면 하히야. 예를 들면 여권 여기 있습니다. 하후와 저와 사살 이렇게 해서 합니다. 뒤에가 남성형이면 후와로 써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메뉴입니다. 마다 두리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메뉴가 이것입니다. 자, 메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A가 다시 A로 갔죠. A가 우리도 가바반. 저는 케밥을 원합니다. 마살라타티, 샐러드 곁들여서. 샐러드와 함께 케밥을 원합니다. 그래서 B, C, A라는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어요. B, C, A. 순서니까 B, C, A. 4번이 되겠죠? B, C, A. 네. 4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기가 있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문제 푸는 기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자, 의문문부터 공략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여러분이 맞추게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21번, 22번 두 문항이 한 지문에 묶여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우리도 안 아하지자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안 아하지자는 예약하기 또는 예약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아하지자 예약하기를 원합니다.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뭐를요? 아하지자 고르파탄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피 푼도키쿰. 피 푼도키쿰은 당신들의 호텔에. 그러니까 다귀 호텔에 귀사 호텔. 그러니까 지금 전화 걸어갖고는 여러 당신들의 호텔이니까 당신 그 여러분 그여뭐 뭐라 그러죠? 호텔에 그냥 이렇게 호텔에.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아이야 나옴 민 알고르파 알고라프. 아이야 나옴 민 그럼 어떤 종류의 항상 이거는 아이야 나옴 민 그럼 어떤 종류의 이렇게 돼요. 오라프는 방들이에요. 고르파톤의 복수죠. 오라프 방들 중에서 아이야 나옴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아이야예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둘이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 근데 방들 가운데서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싱글 베드룸이나 아니면 트윈이든지 아니면 뭐 더블 베드룸이든지 뭐뭐 뭐 스위트 딜럭스 무슨 뭐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종류들을 어떤 걸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종류의 방들 중에서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B가 몸킨. 몸킨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몸킨. 캄야오만사 도끼이무. 캄야오만사 도끼이무 그러면 당신이 머무실 것입니다. 도끼이무는 체류하다는 뜻이죠. 도끼이무.

그럼 당신은 체류할 것입니까? 캄 야우만,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왔어요. 뭐예요? 몇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캄 기타반 마크. 너 지금 책몇권 갖고 있어? 이렇게 할 때처럼 캄 플러스 미완료 단수 목적격. 캄 야우만 며칠을 머무실 건가요? 며칠을 머무실 건가요?를 물어보면 오일이요 그렇겠잖아요. 리 못다티 함사티 아이암 했어요. 그러면 5일이에요. 함사티 아이암. 5일 동안. 5일 동안이면 실제로 몇 박이에요? 4박이죠. 그래서 호텔에서는 1박에 얼마로 치지, 하루에 얼마로 치지는 않거든요. 보통 시간대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를 1박을 하루로 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리 못다티 함사티 아이암 그러면 실제로 4박을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며칠을 원하십니까? 5일을 원합니다. 4박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질문 빈칸에 들어갈 말 알라줄루 카림 그 남자가 관대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했다면 알라줄루 카림 그럼 그 남자는 관대합니다. 좀 상관없는 말이고 2번 아스타이크 무바키란 아스타이크에서는 나는 눈을 뜹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일어난다는 말은 아쿠무가 있어요. 아쿠무. 아쿠무 미난 나우미.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건 몸을 일으키는 거고요. 아스타이키드는 눈 뜨고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말로는 거의 다 일어난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스타이키드 무바키란. 일찍 일어납니다. 3번. 아세오로 무나십. 아세오로 무나십. 가격이 적당합니다. 4번. 우샤히드. 우샤이든 눈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샤이드 텔레비지오나 텔레비지오나 그러면 텔레비지온 나는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한번 보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우리도 고르파탄 비 사리린 와하드. 이거 사리린 와하드면 원 베드룸이죠. 고르파탄 고르파트 비 사리린 와하드 베드룸 하나. 싱글 베드룸. 그러니까 싱글 베드룸이에요. 싱글 베드룸이에요. 1인실인 거예요. 가장 작은 방이에요. 싱글 베드룸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1인실, 사리린 와하드. 한 사람의 침대만 갖고 있는 고르파. 방을 원합니다. 제일 작은 방, 싱글 베드룸을 원합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우리. 이것은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볼 필요 없이, 아이야 나오미날 고라프 두리드라 했잖아요. 두리드.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드가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드. 이런 식으로 투리드로 물어봤으면 우리드로 답하는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드 이것이 있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중심 내용 물론 호텔 방 예약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방 예약하기. 23번입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메하라잔 필름 알아비 메하라잔 축제죠 축제 그러니까 무슨 제할때 메하라잔이에요 그래서 무용제 무슨 음악제 뭐 이렇게 할때 메하라잔 무스이까 메하라잔 락스 이렇게 뭐 무용제 할때 락스를 쓰고 그다음에 뭐 메하라잔을 아그니 뭐 오그니야 그러면 오그니야 그러면은 저기죠 알 오그니야 틀 아라비야 그러면 아랍 음악제 이런 말이에요. 뭐 노래 대회 이런 거죠. 근데 메하라잔 필름을 아랍 필름제 그 그러니까 아랍 영화제죠. 아랍 영화제. 이타샤라프 그러면 무엇을 해서 자기는 영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이타샤라프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굴 처음 만났을 때 타샤라프투 이거 완전 완료형 동사 써서 타샤라프투 비 마리파티쿰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타샤라프트 이렇게 써요. 타샤라프트 제가 당신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타샤라프트 빌리카이쿰 또는 타샤라프트 비 마리파티쿰 당신을 알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되다, 영광이다라는 말쓸때 타샤라프 씁니다. 타샤라프 알 마르크 사카필 아라비 마르크 사카필 아라비 그러면 아랍 문화 센터 아랍 문화 센터는 영광스럽게도 뭐뭐합니다. 타샤라프 비 항상 비가 오죠. 뭐뭐 하는 것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니까 영광스럽게도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랍 문화센터가 야타샤라프 비다와티쿰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어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런 말인데 그냥 이것은 하는 말이고 실제로 영광 누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리 호도르메 하라잔의 필름 아랍이 아랍 영화제에 참석하시도록 이런 말이 표준 말이에요. 이렇게 리 비다와티쿰 리 호도르 항상 호도르가 들어가야 돼요. 호도르가 리 호도르메 하라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호도르 없이 리 메하라잔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건 한국식 그 아랍어고요. 그건 아랍 사람들 쓰는 아랍어가 아니고 호도 참석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화제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에 참석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와 달리카 달리카 맞다가 들어갔죠. 달리카 자도 아까 하다일 때 설명한 것처럼 자 리카가 달리카가 각각 다른 말들이 연결된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달리카가 됐습니다. 그걸 왜 어떻게 아느냐? 자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자카로만 쓰이는 것도 있고 자카 자 또는 달리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리가 다른 거예요. 이 리가 들어가면 더먼 거예요. 카가 들어가면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먼 거예요. 그래서 멀고 더 멀어졌어요. 나 이거, 나카 저거, 달리카 저것 이렇게 마치 후나 여기, 후나카 저기, 후날리카 저기 더 멀리 이렇게 라가 들어가고 카가 들어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달리카 그것은 앞에 있었던 이 내용은 전체를 받는 말이죠. 이 앞에 언급한 이 전체는 야우마 알 카미스 아셔라 옥토버 알 카미스 아셔라 야우마 알 카미스 알 아셔라 그러면 15일이에요. 카미스 아셔라 옥토버 10월 15일 알페인 와세터와 20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미나 사티 다시아티 서바한 아침 9시부터 하타 알 카미사티 마사안 그러면 오후 언제까지? 마사안은 사실은 마사안 그러면 좀 이제 이상하긴 한데 아스란 쓰는 게 맞는데 아스란 아스란을 써야 돼요. 아스란 마사안은 약간 더 뒤에 한 6시 좀 지나서 했는데 하여간 아스란 그러면 3시부터 6시 사이 보통 아스란 쓰거든요. 낮잠 자는 시각 이때가 아스라예요. 아스란 그러면 약간 늦은 오후 가장 더울 때 그때를 아스란이라 그래요. 근데 마사안 써도 뭐 이해는 되니까 하타사 하미사틸 마사안 그러면 저녁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어디에서 피 살라티 살라트는 홀이에요. 큰 홀. 살라트 마르카즈. 아랍 문화 센터 홀에서 큰 전시홀 같은 게 있겠죠. 홀에서 융키누쿰 그러면 당신들에게 가능합니다. 당신들이 뭐뭐 할수 있습니다. 이스티흐다무 융키누쿰 스티흐다무 이렇게 되죠. 융키누쿰 스티흐다무 알하필라티 라크미 티사 그러면 9번 버스 이게 하필라트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크미 티사 9번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알맞은 거. 이 내용 중에 두개 알맞은 건 찾는 겁니다. A, 총 9편의 아랍 영화가 상영된다. 9편은 아니죠? 영화가 몇 편인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B, 아랍 영화제는 8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랬나요? 8시간 동안? 시간은 없었는데, 민사틸 타시아티, 9시부터 하탈 하미사티, 5시까지. 그러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5시간, 8시간. 아, 맞네요. B가 맞고요. C, 아랍 문화센터가 주최한 영화제이다. 맞죠? 아랍 문화센터가 주최했습니다. D, 영화제 당일 입장료 구매가 가능하다. 입장료 얘기는 없었죠? B, C가 맞는 말이니까 B, C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와살티? 할 와살티 그러면 도착했어? 라는 말이죠. 할 와살티? 아시파툰 아시파 아시파 보통 아시파툰 해야 되는데 아랍어 그 구어체로 말할 때는 마지막은 발음하지 않거든요. 아시파까지만

합니다. 타마로부터 발음 잘안 하니까 아시파 이렇게 아시파. 남자는 어떻게 하냐? 아시프 푸로 끝나면 남성, 아시파 아로 끝나면 여성이에요. 아시파툰 미안 뭐뭐뭐 했어. 사아실루 무타히라탄 칼릴란. 사아실 와살타의 와살라의 1인칭 미완료 형태입니다. 와살라에서 와살라의 1인칭 미완료면 아가 붙어요. 아가 붙고 특징 모음은 이예요. 여기가 특징 모음이 붙는데 이예요. 그러면 이 와로 시작하는 게 와가 없어지고 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징 모음이 이라 그랬죠. 여기가 특징 모음이니까 아실루 이렇게 됩니다. 아실루. 아실루 타실루 타실리나 야실루 타실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실루 타실루 타가 2인칭이죠. 타실루 타실리나 그러면 2인칭 여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파 뭐뭐뭐 사아실 사아실 그러면 사아실루 도착할 거야. 어떻게? 뭐 다히라탄 늦게 도착할 거야. 알리란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조금 늦게 도착할 거야. 그랬더니 A가 라 바사 괜찮아. 라 바사 괜찮아. 사 안타디루키 사 안타디루키면 너를 기다릴게. 하타타티 잘못됐습니다. 야가 있어야 돼요. 하타타티야 하고 야가 이렇게. 왜? 하타는요. 하타와 같은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들. 아랍어의 접속사 리 같은 거 있죠. 리 아두르사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수 없거든요. 원래 어떤 말이든지 전치사 뒤에 오는 동사는 없어요.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랍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치사 뒤에 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뒤에 원래 전치사 뒤에서 접속법이라 말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접속법이 있고 안이라 그접접 접속사가 있고 그것에 따른 동사 지배 접속사에 지배받는 동사가 있어서 아라고 이렇게 다 디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접속사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전치사 뒤에서는 접속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이 생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타타 디야 이렇게 됐습니다. 교재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나는 널 기다릴 거야. 너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 천천히 와. 뭐 이런 말이겠죠? 들어갈 수 있는 말 뭐겠습니까? 미안해. 뭐라고 했어요? 1번 하다 가비룬 알라이야. 이거 저한테 좀 크네요. 지금 제가 입은 옷 이거 좀큰 거죠? 약간 그러니까 좀 크다 그랬을 때 하다 가비룬 알라이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날씬하게 입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은 거 보면 하다 가비룬 알라이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엠쉬 일랄 아마미 앞으로 곧장 가세요. 앞으로 똑바로 가세요. 엠쉬 가세요. 일랄 아맘 꼭 앞으로 가세요. 3번 얍두 안나카 마스루룬 내가 기쁜 것처럼 보인다. 너 되게 기뻐 보이네. 즐거워 보인다. 너 되게 기뻐 보이는 뭔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할때 야부도 안나카 마스루룬 이렇게 했습니다. 기뻐 보인다. 밝아 보인다. 뭐 이런 말이죠. 4번 아샤리오 무즈다힘은 짓단 샤리아 거리가 무즈다힘. 무즈다힘은 원래 무즈타히문인데 파형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타가 와야 되는데 타가 무즈타히문이 어려우니까 무즈다 이거에 가까운 즈와 드가 그 자음 동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무스타힘은 그럼 파형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스타힘은 복잡하다, 혼잡하다. 일단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 아시프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말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아샤리아 무스타힘은 일단 5번 우리도 마카산 무나시반 리 저에게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치수를 원합니다. 저에게 좀 알맞는 치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주세요. 하는 말이죠. 여기서 거리가 복잡해서 늦을 것 같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사메트. 사메트 그러면 내가 들었어. 들어서 알고 있어라고 말이죠. 들었다는 말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나를 썼어요. 사메트 안나 옥타키, 옥타카. 옥타카 그러면 너의 누이가 하살렛 알라 무엇을 얻었다, 획득했다. 얻었다 또는 구했다, 획득했단 말이에요.
المركز الأول

웰피 서프. 서프는 반에서, 학년에서. 서프는 원래는 반에서가 아니고 학년에서죠. 서프. 학년에서 마르카스 라 웰. 1등 했다고 들었다. 1등을 획득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 너희 누이가 1등 했다며?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B가 남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사히훈 맞아. 인나하 무시타히다툰 아이단. 맞아. 그리고 그녀야말로 인나하는 히야, 인나 플러스 히야의 이렇게 연결형입니다. 그럼 인나는 뒤에 무슨 격 주어가 와요? 인나, 안나, 리안나, 라킨나. 이네 개는, 즉, 이렇게 눈에다가 샷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샷다. 눈이 두번 있는 경우. 이런 접속사들은 인나 뒤에 목적격이 옵니다. 목적격. 주어가. 그러니까 히야가 못 오는 거죠. 주격이니까. 그러니까 히야 대신 뭐가 왔어요? 하가 왔어요. 인나 하. 그녀야말로. 강조예요. 인나는 문장 맨 앞에 올때 강조예요. 그녀는 정말로. 이런 말이에요. 그녀는. 무시타히다툰, 무시타히다툰은 근면 성실해 또는 열심히 공부해 뭐 이런 말이죠. 그녀는 아주 성실해 또는 근면해 또는 열심히 공부해. 아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기까지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이런 말이에요. 근면하기도 해. 그럼 뭐라 그랬을 거예요? B가 자, 들었어. 나는 너희 누이가 뭐뭐하다고.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자기 누이에 대해서 하이야 나 후루쥬. 자, 나가자. 그 다음에 2번, 하람은 알레이크. 너 그럼 못 써.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우흐티 자키야툰. 우흐티, 나의 누이는 자키야툰, 똑똑해. 자키야,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자키윤, 그럼 남자에게 쓰는 말, 자키야툰, 여자에게 쓰는 말. 3번이 정답이겠죠? 그래, 누이가 좀 똑똑해. 그랬더니, 맞아.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하달 히다우 다이익, 다이익, 다이익, 뭐예요? 꽉 껴. 이렇게 다이익, 꽉 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발이 아파 이런 말이죠. 다이익, 꽉 껴서 발이 아파 이런 말이에요. 이 신발은 발이 아프네. 또이 신발은 꽉 끼네 이런 말이에요. 나라조탈 하라라티 아리아툰. 날씨가, 온도가, 이렇게 이때는 이제 온도죠. 나라조탈 하라라. 더운 곳에 도가. 더위에 도니까 온도죠. 더위에 온도가 아리아툰 높아.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똑똑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문화 문제가 나오자마자 이거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좀 어질어질한데 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알 아다불 아라비유 아랍 문학. 아랍 문학이죠. 아답을 아랍이 아랍 문학은 야니 뜻합니다. 야니 아랍 문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뽑았어요. 이렇게 맨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원래는 야니 아답을 아랍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아랍 문학이란 해놓고 딱 주어를 던져놓고 주제를 던져놓고 야니 즉 그것은 제미야 아말일 아다비야티 빌로가틀 아라비야티 아랍어로 된, 아랍어로 쓰여진, 이런 말이죠. 아랍어로, 아말 아다비야, 문학 작품이에요. 아말 아다비야. 아말이라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인데, 아말 아다비 그러면 문학적인 일이니까 문학 작품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제미, 야니 제미야 아말 아다비야티. 그럼 모든 문학 작품을 의미한다. 아랍 문학이란 모든 아랍어로 된 모든 문학 작품을 이야기한다. 뜻한다. 야니가 뜻한다예요. 야슈말로 또 포함한다. 알 아답을 아라비유. 야슈말로 아답을 아라비. 아랍 문학은 포함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 나오는 건 쓰지 않죠. 그러니까 와 야슈말로 하면 될 걸. 와 야슈말로 아쉬아라. 쉬아라는 시예요. 시.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는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는데 정형시 같은 경우는 되게 운율을 맞춰서 뭐 예를 들면 하이야 사하바이야 룸마라라이 와하다라 따르팔 아이니알 하우라이 뭐 이렇게 그 높낮이가 이렇게 있는 그 운율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가군이 맞춰지는 맨 끝에가 이이이이로 쭉 나가는 그런 식의 그 시들을 갖다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슈말로 아셰라 시가 있고요.

시를 포함하고요. 와 끌사타. 끌사는 원래 이야기인데, 끌사 그러면 원래는 뭐 단편 같은 거를 끌사라 그래요. 끌사. 그래서 끌사토 까시라라 그러는데, 끌사 그래도 보통 그냥 이야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단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와 리와야타. 끌사타와 리와야타. 리와야는 장편 소설. 그러니까 저건 단편들이고요. 이건 장편 소설들 얘기예요. 장편들, 장편 소설. 와 가이라하. 보세요. 야슈말로 쉐어 하나, 끌사 두 개, 리와야 세 개죠. 세 개니까 세 개를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 것들 했으면 와 가이라하. 가이라하.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이외의 것. 그 하예요. 만약에 두 개만 언급했다. 쉐어로하고 리와야만 언급했다. 끌사 없이. 그러면 여기 어떻게 쓰느냐? 와 가이라, 와 가이라 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후마. 왜? 앞에 두 개만 있으니까. 쉐어로하고 리와야만 있었다면 와 가이라 후마를 썼을 거예요. 두 개만, 두개 이외의 거니까. 근데 지금 앞에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로 받았어요. 여성 복수로. 여성,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와 가이라하.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학에는 시도 있고 단편도 있고 소설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와 가이라하 등등이 있습니다. 민 아쉬하르 쿠타빌 아랍. 아랍이라는 것이 복수 형태예요. 아랍이라는 것이 복수 형태인데 단수는 어떻게 씁니까? 아라비윤이라고 써요. 아라비윤. 아라비윤 이러면 아라비윤 그러면 이것은 단수 형태예요. 복수가 뭐예요? 아랍. 그럼 저거 복수 형태냐? 아니고 단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예요. 의미가 복수인 것들이 있어요. 바두우 그러면 바두우. 바두운 그렇게 되면 바두우는 유목민들이에요. 베두인이죠. 바다위운 그럼 바다위운. 그럼 이게 복수 형태고 이건 단수 형태예요. 이거 근데 복수 형태가 아니라 이건 단어 자체가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아랍도 마찬가지. 집합명사인데 단수를 만들 때 이게 이를 붙여서 만들어요. 이렇게. 아라비윤, 바다위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라비 할 때도 이가 이제 그렇게 붙은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알쿠탑을 아랍 그러면 이건 복수예요. 쿠탑. 작가들이죠. 아랍 작가들 중에서 아슈하르 가장 유명한 작가. 최상급이죠. 최상급은 어떻게 씁니까? 최상급은 비교급 이 단어 아슈하르 플러스 뒤에 올수 있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한정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아슈하르 카티빈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복수 한정 복수 소유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슈하르 알쿠타비 알 아랍 이렇게 아슈하르 쿠타빌 아랍이 이러면 가장 유명한 아랍 작가들이 작가예요. 근데 민을 앞에 썼어요. 그러면 작가 혼자가 아니라 가장 유명한 아랍 작가 들 중에는 이 민을 써갖고 뭐뭐 중에는 임무르 울 가이스, 임무르 울 가이스, 예, 무알라카트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된 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알라카트라서 이제 그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6세기까지 6세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6세기 시작 7세기 초반에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된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이 무알라카트 어디 걸렸냐면 카바에 걸려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려 있는 시 이런 말인데 그시 중에 유명한 7개 시 중에서 어떤 사람 10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7개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에무를 까이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월 무타나삐, 무타나삐라는 되게 그 정복하기 힘든 시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랍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타나삐 시인이 아빠스 시대, 그러니까 헤즈나력 4세기에서부터 8세기 사이에 그 시대에서 시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인인데 현대학자들이 이 무타나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타나삐는 아랍 시를 망쳐놓았다. 왜냐면 무타나삐 때문에 아랍 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타나삐가 가장 최고봉에 이르러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또는 최고의 아랍 시인입니다. 무타나삐 시는 정확하게 어떤 정거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역에 시가 하나 번역돼서 작품이 게시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길에 붙어 있을 정도니까. 무타나삐가 있고 임무르 까이스가 있고 무타나삐가 있고 나지부 마후딘 이렇게 되겠죠. 나지부 마후딘. 이집트 말로는 나깁이에요. 나깁 마후 이렇게 쓰는데 와
غير

루홍. 자, 보세요. 임무룰 가이스 한 명, 무타나피 둘, 나주이브 마후딘 세 명이죠. 그래서 홍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외에 등등이죠. 이렇게 가이라하 그다음에 가이루홈 이렇게 쓸 때는 앞에 몇 개가 언급되는지에 따라서 홈될 수도 있고 후마가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하나만 됐으면 가이루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명이니까 가이루홈 그들 이외에 등등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작가들 중에 세명 이외에 누가 더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알맞은 내용이니까 무타나삐는 아랍의 유명한 문인이다. 맞죠? 가장 유명한 문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랍 문학은 아랍어로 쓰인 작품이다. 당연하죠. 아랍에서는 우화로 아랍어를 가르친다. 있습니다. 우화가. 칼릴라와 딤나처럼 이솝의 우화의 그 기원이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 그 중학교 교과서도 번역되어 있는 그 우화가 있어요. 칼릴라와 딤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랍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아니죠? A, B가 맞는 말이네요. A, B가 맞는 말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리윤하고 마이클. 마이클은 외래어죠. 그래서 외국어이기 때문에 경모음 표시가 없어요. 마이클 하고 끝났습니다. 자, 로버트인데 로버르툰, 로버르탄, 로버르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합니다. 그냥 알리윤하고 마이클의 대화입니다. 사우사페로 나는 여행을 갈 거야. 사우사페로 어디로 갈 거야? 일라 마카타. 마카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 있죠. 어디에 메카다, 뭐 어디에 성지다, 뭐 어디에 뭐 중심지다 할때 예를 들면 성수동은 빵집의 메카다, 뭐빵뭐뭐뭐 젊은이의 메카다, 뭐 빵집들의 메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한다면 그 메카란 표현이 어디에 중심이다, 뭐 이런 이렇게 뭐 가장 번화한 거리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메카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지명이에요. 사우디의 지명이에요. 사우디 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사우 사피르 일라 마카타, 마카로, 마카로. 그러니까 메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메카로 여행 갈 거야. 언제? 피 하딜 오틀라티. 피 하딜 오틀라티, 이번 방학에 또는 이번 휴가에 나는 메카 갈 거야. 마이클이 마후 와사바부 사파리카. 너의 여행의 이유가 무엇이니? 우리말은 여행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여행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행 온그뭐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 여행한 목적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아랍어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공항에서 물을 때 여행한 목적, 오신 목적이 뭐냐 할 때, 오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오신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목적을 이렇게 사바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게 우리나라식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정서는 목적이고요. 아랍식으로는 이유, 이렇게 여행 이유, 방문 이유 이런 말이죠. 방문 이유가 무엇이니? 일라 마카타, 메카로의 방문 이유가 무엇이니? 메카로 여행 가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랬더니 알리가 뭇뭇이야 말을 한 거죠. 메카로가 뭘 했을까요? 메카가 가면 5대 의무 중에서 이슬람 5대 의무 중에서 한 개를 수행하러 가는 거가 꽤그 중요한 그 어떤 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하러 가는 걸 거예요. 파 후와 와지분 디니윤. 파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후와 와지분 디니윤.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이다. 와지분 보통 여러분 와지바틀 만질리에툰 그러면 숙제란 말이에요. 집에서 해야 되는 의무들. 근데 와지 그러면 의무예요. 와지분 디니윤. 종교적인 의무이다. 알라 쿨리 무슬림인 모든 무슬림들에게 있어 모든 무슬림들이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이다. 그랬을 때 종교적인 의무가 뭐겠습니까? 하지. 1번 하지죠. 하지. 예, 1번 하지는 성지 순례가 되겠죠.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하지 또는 하자투 하준 하준과 하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지 이렇게. 그래서 알 하지 그러면 하지 다녀온 사람 예를 들어 홍길동 이렇게 하면 알 하지 홍길동 됐습니다. 알 하지. 알 하지 홍길동 이렇게. 그다음에 아싸움. 1번 정답이죠. 하지. 2번 아싸움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은 라마단 이슬람력 9월달에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래서 아싸움 그러면 이슬람력 9월달이 앞에 언급됐으면 모를까? 관계없고요. 자카트

자카트는 자기 소득의 40분의 1, 2.5%를 내는 종교 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 그러니까 종교세예요. 자카트는 종교세예요. 그래서 왁파에 내는 종교세예요. 자, 종교세. 살라트. 살라트는 하루에 5번 하라고 명한 그 이슬람의 기도 또는 예배 그 의무입니다. 아침에 파지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샤까지 이제 저녁까지 해가 지고 나서 하는 그 기도까지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이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추가로. 그리고 또는 잘 시간이 없어 못하면 두 개를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쳐서 한꺼번에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샤하다라는 말은 이건 증거예요. 증거. 증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의무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의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는 아샤하 나 타니 아샤하다 타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샤하다 타니 이게 그 왜 이렇게 쓰냐면요. 우리말로 샤하다 샤하다 그래서 그래요. 이슬람의 5대 기둥,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5가지 의무 중에서 자, 성지순례, 금식, 그다음에 뭐 자카트. 자카트가 이제 희사금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살라트, 예배. 그다음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아슈하드 안 해 놓고 라 일라 일랄라.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와 무함마둔 라술룰라.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럴 때 아슈하드 안 하고 뒤에 한 문장에 나오고 또 아슈하드 안 무함마드는 라술룰라. 그러면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찾아보면 아르칸 함사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르칸 알 이슬람 이렇게 찾아보면 아르칸울 이슬람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슬람의 기둥들 이런 말이에요. 앞에 함사가 떨어진 거죠. 함사 다르캄인데 함사란 말 빼고 이슬람의 기둥이란 말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사항인데 이거를 인터넷 검색해보면 샤하다가 안 나오고 샤하다 타니가 나옵니다. 왜? 이게 잘못된 아랍어예요. 아랍어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샤하다 샤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랍어로 써놓는 순간 이거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고 이것은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로 양수로 써야 돼요. 두 개. 두 개라고 하는 표시. 양수로 써야지만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그 EBS에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샤하다는 이슬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냥. 네,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8번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스타크디몰 아랍을 무슬림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아랍 무슬림들은 아랍 사람 중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도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자, 아랍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사용합니다. 마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제? 아인다마 연두루나 일라 샤인 저밀린 아우 아디민 연두루나 일라 무엇을 보았을 때 아인다마 연두루나 일라 보았을 때 샤인 저밀린 예쁜 것을 보았을 때 아우 아디민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보았을 때 예쁘거나 위대한 것을 보았을 때 무슬림 아랍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마샤알라 뭐예요? 알라가 원하시는 것. 누군가 발표를 되게 잘했어. 마샤알라 너 오늘 최고야. 어우 너 나 100점 맞았어. 마샤알라 너 너무 잘했어. 옷이 너무 예뻐. 마샤알라 이거 벗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발 너무 예쁜 좋은 거 신고 막 자랑하면 마샤알라 마샤알라로 쫓아오면 너 그거 벗어놔줘 이런 말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예, 마샤알라 하는 건 이렇게 칭찬도 되고 약간 시기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마샤알라를 씁니다. 와야꾸루나 하람은 알레이크 또 하람 알레이크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너에게는 그것은 하람이야. 너에게는 하람. 하람은 금지된 것. 동명사예요. 동명사 하람. 하람과 할랄은 여러분 잘 알죠? 할랄은 허락된 것, 하람은 금지된 것. 뭐가 있어요? 하람은 돼지고기 같은 게 대부분 하람으로 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람에 해당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금과 비단 같은 게 하람이에요. 뭐 여자에게는 뭐 향수 같은 게 하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 걸프 지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씁니다. 뭐 그냥 약간 서양

된 거죠. 그래서 하람은 알레이카, 그럼 너에게는 금지된 거야. 그럼 못 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런 말 합니까? 아인다마 야팔루 샤흡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야팔루는 행하다 두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야팔루 아말란 사이안, 사이이안, 사이이안. 나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할 때, 하람은 알레이크. 너 그럼 못 써. 야, 그거 너 먹을 것도 아니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나서 왜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럼 다 아이스크림 녹잖아. 그럼 안 돼. 꼭 닫아놔야지. 이럴 때 하람 알레이크. 문 닫아.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먹는 거 중심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침이 고이죠. 어쩔 수 없어요. 자, 하람 알레이크. 그럴 때 나쁜 일을 봤을 때 씁니다. 아, 다 먹고 동생 과자 뺏어 먹을 때 하람 알레이크. 이렇게 쓸수 있어요. A가 라 탈라부 빌 하티프 전화기로 라 탈랍. 라 탈랍. 뭐뭐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부정명령형입니다. 부정명령형 잘안 나와서 모를 잘 기억을 못할 텐데, 단축법에다가 라를 붙이면 부정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하면 일압 그럽니다. 일압. 일압 그러면 명령형이에요. 그럼 명령형. 부정명령형 뭐뭐 하지 마는 그냥 단축법. 달압의 단축. 단축이라는 것은 모음을 짧게 끊어버린 거죠. 모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달압 했는데 앞에 라를 붙였어요. 라 탈랍. 그다음에 뭐 라타르콧 뛰지 마. 라타르콧. 라타르콧 이렇게. 그다음에 라탈랍 이렇게 합니다. 놀지 말아라. 뭘로? 빌하티프. 전화기로 놀지 말아라. 전화기로 게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아스나 아다르스. 아스나 아다르스. 그러면 수업 중에는, 공부 중에는 전화기로 놀이를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가 칼라무카 사히훈.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사 아다울 하티파 쟈니반. 아다는 와다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와다. 와다아에서 1인칭 미완료동사 1인칭 그 행위자 아가 붙어서 와가 생략되고 아다우가 됐어요. 아다우. 사 아다우. 내가 내려놓을게. 내가 내려놓을게. 어디에? 전화기를 쟈니반. 옆으로 내려놓을게. 내가 전화기 옆으로 내려놓을 테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전화기 옆으로 내려놓을게. 이랬을 때쓸수 있는 말. 전화기로 게임하고 있거나 전화기로 뭔가를 하고 장난치고 있을 때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전화하지 마. 이렇게 전화기로 그러지 마 했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말. 1번. 살라마투카. 너의 안녕을 위하여. 너의 안녕. 뭐, 잘 지내기를. 뭐, 이런 말들인데. 하람은 알레이크. 그럼 못 써. 2번이 정답이겠죠. 너 전화기 갖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마. 또 놀지 마. 그럼 못 써. 하람 알레이크.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샤파칼라후.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네, 전혀 상관없고요. 4번 인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신다면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할 때 인샤알라 쓰죠. 그다음에 5번 밀하나 와시파. 자, 밀하나 와시파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불어로 보나페티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28번 문항을 이렇게 길게 봤는데 사실은 이 말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고 바로 와도 여러분 풀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나온 말이 마샤알라와 하람 알레이카 두 개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마샤알라는 없습니다. 그냥 하람 알레이카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여기 저 있어요라고 손 들고 있는 깃발에 가까운 문제인데 이런 문항에 여러분들이 되게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29번. 쿠스쿠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 쿠스쿠스 파문 타클리디운 필 마그립 왈 제자이르와 투니스 와 가이리아. 투니스와 가이리아. 그러면 모로코와 알제리와 투니지 등지에서 전통 음식입니다. 쿠스쿠스는 그런 음식이에요. 야트부호 아할루 하디 두알. 그러면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아할은 백성들이 사람들이죠. 야트부호 요리합니다. 알 쿠스쿠스야. 이 쿠스쿠스는 어떤 요리사가 쿠스쿠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파스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그만 알갱이들이 전부 파스타래요. 그게 그냥 밀가루 묻힌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파스타인 쿠스쿠스가 뭘 만들었냐? 미날라함이 고기로 만들었어요. 마아델 코다리 일부 야채 몇 가지를 넣은

고기 딱 봐도 호박이 있고 뭐 당근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야채가 들어간 고기와 함께 만든 그런 스파게티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와 아다탄.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요카디모나 아할릴 하디 두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요카디모나 하다타마 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내놓습니다. 피 사하닌 케비린 큰 쟁반에 큰 대접에 큰 접시에 냅니다. 와야 쿨루나우 그리고 그것을 그 요리를 먹습니다. 아크사라 더 많이 먹어요. 언제 더 많이 먹느냐? 필 모나사바틸 아일리야 가족 행사할 때 가족 행사나 왈 아야디 또는 명절 때 먹습니다. 보통 큰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맞죠? 채소와 고기와 채소를 재료로 사용한다 맞죠? 사막 지역을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맞을진 모르지만 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네요. 모로코나 알제리 등에서 전통 음식이다. 맞고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더 많이 먹는다. 맞죠? 그래서 돌아가서 사막 지역에서 많이 먹는, 즐겨 먹는 음식이다. 이것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압둘 하미드 분 하두카. 압둘 하미드 분 하두카라는 사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복에서 고른 것은 압둘 하미디 부누 하두카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기 때문에 압둘 하미드가 자기 이름이고요. 이분 하두카는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분 하두카의 아들 압둘 하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두카의 아들 압둘 하미드라는 사람은 1925년에서 96년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고요. 카티블 자사 이리윤 알제리 작가입니다. 나라사피 발라디히 그의 나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나라 또는 그의 지방에 자기가 태어난 지방에서도 돼요. 그건 발라드가 꼭 나라는 아니고 지방도 돼요. 와피 자메 자이투나 티피 비투니스 아이단 튀니지의 유명한 자이투나 사원에서도 공부했어요. 타라칼라나 리와야탄 라야탄 멋진 소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타라카 남겼습니다. 비 언완 리 헬전옵 남풍이라 불리는 남풍이란 제목의 멋진 소설입니다. 야타비로 캐시르베나나스 많은 사람들이 간주합니다. 하디 리와야타 아우왈 리와야틀 자사 이리야 밀로가틀 아라비아 아랍어로 쓰여진 첫 번째 알제리 소설로 간주합니다. 그랬을 때 알맞은 거 리회 작 맞죠? 남풍의 저자다 맞고요. 자이톤 사원서 법학을 전공했다 아니죠? A는 맞았습니다. 최초의 아랍 소설을 썼다 알제리 최초 소설사 C 맞고요. D는 아니죠? 그래서 AC가 정답이네요. AC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좀긴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천천히 문항들 대하면서 자신감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정말 장기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도함수 활용을 가지고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유형 문제는 저번 시간까지 정말 다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도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다 끝나면 마치 미적분 1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왜? 적분은 또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고, 지금의 수능의 경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선배, 1년 선배,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 세대지만 교과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교과명이 바뀌었죠. 여러분 선배들은 수학 2라고, 수학 2라고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은 미적분 1이라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다

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근데 그때 이제 수학2 지금까지의 어떤 수능의 경향성을 보면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11문항 중에 2문항, 그다음에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분이 안 되면 적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도함수의 활용까지가 미분 파트가 이 미적분 1에서의 거의 하이라이트다. 예. 이 메인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우리 오늘 도전까지 다 끝나더라도, 고난도 문제가 다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파악이 됐을 거고, 잘안 되는 게 뭔지를 잘 체크해 뒀다가, 또 적분 연습하면서도 또한번 연습해 보고, 그리고 적분 들어가기 전에도 또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체화해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50강이라는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3시간씩이라고 그러면 거의 17주가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3시간씩이라면 그러면 이게 거의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학교 수업은 이보다도 더 빠를 겁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보다 더 빠르게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을 얼마나 자세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를 쫓아간다기보다 강의에서 익혔으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그런 연습이 이루어져야지 이 미적분 1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의 속도를 충분히 커버하면서 가실 수 있는 거다. 학교 속도에 맞춰 나가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용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학교 속도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서술형 완성하기부터 볼 텐데요. 자, 서술형이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때 그냥 그림 그려서 끝나. 근데 그렇게 그려놓으면 서술형인데 그건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제가 요령껏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L이 있다. 여기까지 갑니다. 먼저. 그래서 L을 찾으려니까 쟤를 미분을 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 X equal 1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기울기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접선 L이라는 걸 살피면 Y는 기울기 1X. 근데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직선 L과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 A, 1, 마이너스 1에서는 분명히 만나겠지. 근데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재. 그 얘기는 다시 우리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X 마이너스 2, 너를 연립해줘야 되는 거야.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 돼버리는 거고 조립제법을 써준다면 0 마이너스 3 2 해주면 얘가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돼서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1일 때가 지금 A점이잖아. 그럼 B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는 게더 편하죠. 왜? 어떤 3차 함수가 직선과 지금,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면 요 점에서 접선이 있었던 거고 다시 만난 점이니까 요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다 이래서 B점의 좌표를 찾았지. 여기까지 찾은 거야. 여기까지 간 거야. 그다음 직선 L과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줬을 때 너가 기울기가 1이 되는 X 값을 보면 넘어가면 얼마야? 이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또 3x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제곱은 1, 그래서 x는 1 또는 x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서술형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붙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쭉 기입해 줘야 되지. 근데 이제 실전에서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고 푼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잘 봐봐. 제가 이 3차 함수라는 게 원점 대칭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0이고 요 점이 얼마인 거야?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지금 3차 함수로 주어진 상황이다. 예. 그리고 여기를 구한다면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루트 2. 1이라는 건 그러면 요 얘보다는 더큰 점이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접선이 생길 건데 우리 요 점에서의 접선 거쓸 때 3차 함수 점 대칭점 그리고 다시 만난 점 비율이 여기가 얼마? 얘가 1대 2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여기가 1이었어. 이점 대칭점이 1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기울기 똑같은 거를 거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점은 예. 요 점대칭점이라면 여기 다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점대칭점 이렇게 내려보더라도 그러면 얘가 1대 1대 1이어야 되니까 얘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고 요 점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서 예. 이 마이너스 2를 그냥 이 직선 구하지 않고 저기다 대입해 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1로 주면 1이라는 거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끝난다. 요건 제외하고. 그래서 실전에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버리겠죠. 서술형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점 구하고, 또 기울기가 1이 되는 이 A점이 아닌 요 C점, X좌표를 찾아서 C점을 완성시키는 거고.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요령인 거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봐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면 3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를 이거라고 할때 범위 찾으라는 문제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미분해 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얘가 4, 5에서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이렇게 돼버릴 거고 결국 감소하고 있는 게 4, 5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 이게 4, 5가 여기 와도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4가 있고 이쪽에 5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부터 5까지 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4가 여기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5가 여기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를 곱했고 부호는 같은 건데 마이너스 2k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그다음 여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k 값이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은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k 마이너스 1이고 너가 k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 4, 5라는 건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관계식이 나오는 거잖아. 이런 그림만 있으면 서술형에서 충분히 다 맞춰. 맞게 해줘요. 그럼 k 마이너스 1이라는 게 4보다 작다? 같아도 된다. 이거와 동시에 이 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5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같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넘기면 4보다 크거나 같다.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얘 넘기면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최종적인
K값의 범위를 구해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너가 A, 너가 B 두 개를 더하면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GX가 X는 1에서 극대값 4를 가질 거야. G4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진 거야. 그 FX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X제곱, 최고차항의 계수가 1, 1차항 AX 플러스 B 이렇게 나보지 뭐. 이렇게. 그럼 우리가 GX라는 게 1에서, 그럼 GX, 얘를 미분해. 그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고, 그 1에서 극대값 4를 간다는 건 G'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로 줬을 때0 나와야 돼. 1로 주면 얘가 0이야? 그럼 0이지. F1이 얼마인지 몰라도 1로 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F'1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F'1이 0이다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다음 극대값이 4라고 그랬으니까 G1을 구해보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F1이죠. 이게 4란 얘기니까 아, 여기에서 나오는 식은 F1이 마이너스 4다. 요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럼 1 넣어줘. 1 넣어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미분의 F'X를 보면 EX 플러스 A가 될 거고, 1 넣어줘. E 플러스 A가 0 나올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G4의 값이라는 건4 넣어주면. 4의 제곱 16에서 2, 4, 8 빼니까 8 곱하기. F4네. 그럼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8. B 마이너스 3. 해줄 거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11 해주면 5. 그래서 4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 맞죠? 네, 어떤 함수가 줬을 때 x값 1에서 극대값 4를 간다. 아, 그럼 미분에서 1로 준게 0이고 그때 1에서의 함수값이 4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앞에서 했던 문제들이 똑같아요. 이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너를 같게 놓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12x 이퀄 k. 그래서 너를 갖다가 fx라고 놓겠다. 이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6으로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해줄 거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2, e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 요 극대값 필요하고 극소값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F 얼마? F2의 값이 필요해. 극소값 2 넣어줘. 아주 귀찮죠. 8, 4, 32. 4, 9, 36을 빼주고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4. 이게 마이너스 28이네. 예. 숫자 좀 그렇죠? 예. 그 다음 F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줄 거야. 그럼 3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예. 그럼 4로 맞춰버릴까요? 예. 4, 6에 24, 마이너스 9,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4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분의 13.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4분의 13이고, 너가 마이너스

되니까 세점에서 만나는 정수는 마이너스 27부터 되겠죠. 세점에서 만나죠? 얘는 이 값이 4, 32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까지? 3까지. 마이너스 27부터 3까지. 둘 다 포함돼. 이거에서 이거 빼? 둘 다 포함되니까 플러스 1 해주면 아, 정수의 개수 31개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이 식이 좀 완벽하네요. 그냥. 그러면 x제곱으로 fx를 묶어보면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3 거기에다가 k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가 0과 3에서 0에서 튕겨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고 그러면 여기 값이 y는 k가 돼버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요 그림 그려주고 k 더해줬으니까. 예. 네. 근데 3에서 6까지 최소값이 6이 돼야 된다. 아니, 3부터 6은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근데 최소값이 6이다라는 얘기는 너가 얼마라는 얘기야? 6이지. K가 6이 돼버린 거지. K가 6. 그러면 최대값이 2가 돼야 된대. 최대값이.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최대값. 2가 되도록 하는 그 알파값을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보면 얘가 2대 1이 될거 아니야? 요 값이 얼만지 요값 아닙니까? 일단 요 값을 이 값이 답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가 2야. 2, 2일 때 함수값 봐봐. 2일 때 함수값. 2 넣어줘봐.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4. 마이너스 4. 플러스 6을 하면 2가 나오네, 여기가. 2,2야, 얘가. 그러면 얘가, 이게 2대 1이니까, 이게 3, 2분의 3만큼,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최대값이 2가 나와야 된다며.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최대값이 2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값 끝났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아, 제가 이거 실수했어. 얘가 여기가 제가 이 값이 아니고 제가 여기를 2대 1로 잡았네. 여기서부터죠. 얘가 2대 1이잖아. 그 여기 길이가 2였으니까 2대 1이려면 여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1,2였던 거지.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거의 비를 갖다가 2대 1로 봤어. 여기의 비가 2대 1인 거지. 여기는 2니까. 얘가 2대 1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해야지 최대값이 2가 나오는 거예요. 더가? 그럼 최대값은 얘지. 2보다 더큰 값이 최대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비율 관계를 여기서 잘못 써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잡아내실 수 있죠. 제가 설명하면서, 거기가 왜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러고 분명히 있으셨어야 되겠죠. 네. 분명히 그러고 있으셨을 거야. 그지? 선생님이 이걸 알아채나 못 알아채나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위치가, 이렇게 미지수를 주니까 좀 어려워. 근데 출발한 후 3에서만 속도와 가속도가 같도록 해야 된대. 그러면 속도를 보니까 얘를 미분해 주면 t제곱 플러스 2pt 플러스 q가 될 거고, 그다음 가속도는 한번더 미분하면 2t 플러스 2p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식과 얘가 속도와 가속도가 같게 되는 t는 3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같게 놓을 거니까 t제곱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P-1T 플러스 Q-2P 이퀄 제로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자, 해석을 잘 해보라고요. 얘가 0이 되는 T값 3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T-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면 T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분의 Q-2P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여지시죠? 예.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 근데 3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3 넣어줬을 때, 여기다 넣어줬을 때도 같은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지. 3 넣어줘봐. 9 플러스 6p 플러스 q가, 예. 여기다 3 넣어주면 6 플러스 2p. 요 식은 만족해야 되는 거지. 넘어가. 4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요런 식. 다시 말하면 q가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로도 정리가 되겠지. 제가 왜 갑자기 q는 p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냐? 여기 p의 범위가 있더라고. p의 범위. 이걸로 바꿔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t 이퀄 3이거나 또는 T 이퀄 얘인데 얘를 바꿔버리면 3분의 Q가 이거야. 거기서 마이너스 2P니까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너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야. 자, 0이 되는 값이 얘가 3이거나 아니면 얘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얘를 잘 봐봐. 이 값을 보면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1보다. 그럼 마이너스 2배 해봐. 그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배 하면 2. 그럼 부동산이 바뀌고, 거기서 1 빼, 여기서 1 빼. 그럼 너의 값은 1보다 큰 값이야. 얘가 음수가 나오진 않아, 절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3에서만 속도와 가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지. 이 3은 상관없어. 근데 너가 1보다 큰 어떤 3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와버린다면, 아니,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게3 말고도 또 있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3이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2p가 마이너스 4니까, P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P가 마이너스 2니까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거의 합을 구하면 얼마가 정답? 3이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것까지 클리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해석이 되느냐? 예. 그냥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서 조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함수를 주고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든지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해석을 하게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유형들의 문제들하고 얘는 질적으로 조금 얘가 더 높은 거죠, 수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에 쭉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술해 주면 된다. 선생님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말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다. 가능하겠죠. 자, 이제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보겠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하여 마이너스 1,K에서 3차 함수에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너가 나오는데 A값, B값 찾아라. 이런 얘기네. 이 문제 해설지대로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그냥 해설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3차 함수에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너무 완벽하죠?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림이, 예,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 돼서,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럼 미분의 3x제곱 마이너스 1,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접선이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울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원점 지나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끝. 이 직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1, k. k는 양수래. 여기죠? 여기죠? k가 양수래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여기 어딘가의 점에서 이 3차 함수의 접선을 걷을 때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된대.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 봤을 거야. 여기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점대칭점. 그리고 요점에서 접선은 하나밖에 못 끈다. 요 곡선 위에서는 두개긁수 있다. 여기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요 영역에서는 세 개, 요 영역에서 한 개. 대칭이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세개 긁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음수인 접선 벌써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런데 요점에서는 몇개 긁을 수 있다고? 세개 긁을 수 있다고 그랬고. 요 점에서 몇개 그을 수가 있어? 두 개. 여기서 두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 세개 그을 수 있고, 올라가면 몇 개? 한 개밖에 못 그리니까, 너는 일단 탈락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근데 요 점에서 접선 근다 그러면, 기울기 음수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선 하나가 나올 테니까, 이건 기울기 양수야. 너도 탈락이야. 너도 탈락.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그러면 이 K 값은 얘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요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1이니까 y 좌표가 1까지지. 1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건 나오는 거야.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야. 전 기하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데에서 보면, 아, 접선 세 개, 하나,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 두개 그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쪽으로 하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음수 하나, 양수 두 개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점에서 거주면, 아, 요 극대값에서 그으면, 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거주면 양수, 이쪽으로 거면 음수. 음수, 0, 얘는 양수. 그러니까 요 값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거주면 음수 하나, 음수 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하나 양수. 이렇게 나오거든. 아, 그러면 극대값보다 크면 되는 거구나. 그 이게 얼만데? 여기를 보면, 극대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아냐? 아, 이거 아시잖아.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호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함수값이니까 이거의 3제곱이야?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플러스 얘도 9분의 3 루트 3이 될 거니까 9분의 2 루트 3. 아, 9분의 2 루트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1 곱하나 말하니까 이게 정답이었다. 9분의 2 루트 3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잡아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가르쳐 드렸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근의 부호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까다로운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영양이 세 정수 AB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K를 넣어준 값과 여기다 K를 넣어준 값이 같아야 돼. K 넣어주니까 K 세제곱 마이너스 12K가 K를 넣어주면 0이 돼버리니까 B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 ABK는 0이 아닌 세 정수야. 근데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 자, 일단 얘가 우리가 아는 그래프지. 여기가 0,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다.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런 거 알아. 그리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 K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 K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거 1대1 아니라는 거 알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알 거야. 그럼 K는 얘보다 작은 쪽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가다가 함수가 만약에 위로 볼록여서 감소하는 함수가 나타난다면 1대1 함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될까?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잡아내 주셔야 되는 거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K 값은 여기여도 상관없고, K 값 여기여도 상관없고, 점점 여기까지. 마이너스 2보다 넘어가는 건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A 마이너스 K가 얘가 최소가 돼야 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그런 값들을 찾아줄 건데, 그렇다면 너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고, 너는 큰게 돼야지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에서 많은 걸 빼면 최소가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A는 양수면서 계속 커지는 거거든? 제일 작은 거, 1이지. 1. A가 1일 때, 그럼 K는 커야 돼. K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가장 큰게 얼마일 때야? K는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크잖아.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럼 B 값도 나오네.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4를 해줄 거니까 B값은 16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때 구하라는 거는 F K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 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값. K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은 위에 있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3 따라가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36이니까 9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밑에다가 대입해 주겠지. 1. 그러면 A 값이 1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을 해줄 거니까 요거 1의 제곱 1에다가 16 더해서 17. 그래서 너랑 너를 더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2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이게 좀 어렵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못푼 친구는 A-K가 최소일 때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야. 3차 함수에다가. 그때 F4의 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0과 3에서만 극소고 극소값은 전부 같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너가 돼버리는 거야. 절대값 여기는 극소값이야 얘는. 그런데 그게 두 개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극소값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간 거야 모습 아니겠어? 아 너도 극소값이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얘가 0이고 너가 3이고

그런데 2에서? 아니, 이거 비율이 안 맞잖아. 바뀌었겠지. 아, 지금 함수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서 튕기고 이렇게 가는 함수. 여기가 0, 여기가 3이면 이거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함수니 너가 비율을 보면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래서 극소값은 0과 3에서 극소값은 같고 얼마로? 0으로 써. 그리고 2에서 뭐다? 극대이다.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fx가 나왔지. 저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는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0에서 튕겼어. x제곱, x-3. 이렇게 돼버린 거. 뭘 구하래요? f4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의 제곱 16에다가 4에서 3 빼면 1.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3번도 이 함수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하셔야 된다고. 이 4번도 마찬가지야. 4번. 나중에 식을 계산하는 건 매우 귀찮을 수 있으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양의 상수 K야. 양수야, K가. 이게 직선이지. 그 직선에서 FX를 빼. 그걸 GX라고 할 거야. 근데 이 GX가 1과 6에서 최소야. 최소이고. 최소값이 0이야. 이 상황이 뭘까? 이 상황이. 그래, 여러분들 보시면 이 GX라는 걸 생각할 때 K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게 이게 KX야. 거기에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어디에서? 1에서, 그 다음 6에서, 이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이 값이 얘에서 얘를 빼봐. 간격이 점점 줄어서 0이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내려가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음수로. 근데 최소값이 0이라며. 그럼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란 얘기지.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여기 직선이 있었어.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근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게 이 길이지.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된 거지. 그리고 음수로 길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잖아. 여기가 1일 때0 나오고. 근데 1에서 최소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요 1에서 튕긴다라는 얘기야. 6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튕겨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이 값이 줄어들다가 0 됐어? 다시 커져. 줄어들어서 0 됐다가 다시 커져. 이렇게 되는 모습이다. 나 조건. 근데 fx가 x축에 접해야 된대. 어? 여기 접해야 돼. 그 이런 모습이지. 4차 함수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주실 수 있냐 이거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g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kx 마이너스 fx라는 건데 여러분들 잘 봐봐. fx 4차 함수야. 근데 최고 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여기까지는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고 1차 더해봤자 4차 함수,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그런데 얘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했잖아. 1차에서 4차하고 연립한 게 1에서 접했고 6에서 접했잖아. x-1의 제곱. x-6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gx야. 네.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걸 보면 fk-7이거든요. k값을 찾아야 돼. k값. 그 k값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여기가 지금

알파에서 뭐 한다? 접한다. 그러면 이게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거고 f 알파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 자체를 fx로 바꿔줘. fx라는 거는 k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fx가. 그럼 먼저 여기에다가 알파 넣었을 때0 나와야 돼. 그러면 k 알파라는 거는 여기 알파 알파 알파 넣을 거야. 그게 0이니까 얘 넘겨.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식 나오는 거고. 그다음 미분의 그러면 k f 프라임 x는 k 마이너스 요 앞에 거 미분 두 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미분한 게. 그럼 여기다 알파 넣어줬을 때또0될 거니까, 알파를 넣어준 게 0이다? 그러면 k는 2의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6, 이 식을 만족시키고 있다고요. 너 정리 좀 합시다. 두 배의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6, 그다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2알파 마이너스 7이지. 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K값이. K값이. 그럼 너는 K값이 지금 2에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6, 2알파 마이너스 7 거기에다가 알파를 곱해준 거지. 얘가 K 알파라고. 됐죠? 그러면 지금 알파는 1과 6 사이의 값이잖아. 얘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 여기서 튕겼어. 여기서 튕겼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6 하나 약분해 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6이 이거 약분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알파를 곱해 버릴 거니까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에 14 알파. 얘는 그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 알파 플러스 6. 넘어가. 그러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7 알파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게 맞는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파, 3 알파. 예, 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3, 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버린다. 이퀄 제로. 그러면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3 나오는데 알파 값 얼마? 3이지. 1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알파 값이 3이면, K 값은 알파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알파에다 3 넣어봐. 그럼 2의 제곱 4. 3이지. 9. 알파 값 3K. 3K가 될 거니까 3으로 약분해버리면 K 값은 얼마? 1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F12에서 7 빼니까 F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F5, 여기. FX에다가. K 값 12에다가 X에다 5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5에서 1 빼주면 4의 제곱 16 곱하기. 5에서 6 빼면 1의 제곱이니까 1. 그러면 60에서 16을 빼주니까 얼마 나와? 4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문제였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 좀더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 이 5번 문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제가 한번더 강조했을 거야.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나타내는 함수, 최소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빨리 잡아내는 연습을 안 하면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버퍼링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너무 쉽다고.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더 강조해야 될것 같아서 바로 5번을 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고난도 문제, 우리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 개념 설명 시간이죠. 근데 그 개념 설명에 앞서서 이그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5번부터 8번까지를 풀고 제가

개념 설명해 드릴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상황으로 잘 가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GX에서, 아니, KX에서 이 FX를 빼주는 함수를 GX로 보겠다 이거야. 직선에서 4차 함수를 빼라 이거야.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고,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지금 K를 보면 12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가능할 거다. 근데 여기가 1에서, 6에서 이 바라볼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이 직선에서 얘를 빼주면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양수에서 0이 되고, 근데 직선에서 얘를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는 거니까 음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최소값 0이라는 게 위배가 된다고. 근데 최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분명히, 그리고 0이 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튕길 수밖에 없다. 1이라는 점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6에서도 튕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X축에 접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그림에서 X축 접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분명히. 그럼 4차 함수 끝나버린 거잖아, 벌써.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접해서 가는 어떤 함수의 모습을 띄어야 될 것이다. 이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알파에 여기 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식으로 대수적으로 해서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고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산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번부터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철학자 세네카 아십니까?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에게 시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시간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회로 잡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낼까요?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잡을까요?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1번. 어느 도시의 공유 자전거 한 대 하루 이동 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평균, 그리고 모표준 편차. 자, 36대를 이미 추출했을 때, 아, 맞다. 선생님이, 모평균의 추정을 구할 때는 4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했었지. N, C, X, bar, K. 이렇게 써놓고서 읽자. 일단 36대를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36이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알려주지 않았다. 대충 느낌이 오죠. 실내 구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내 구간을 알려주고서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실내도 95%니까 1.96을 K값으로 쓰면 되겠다. 자, 표본 평균을 알려줬니? 표본 평균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X바라고 두자. 미정계수 두 개니까 여기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식을 두 개 끌어낼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9%의 실내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값만 바꿔주고서 새로운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내 구간을 보면 일단 시작은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이니까 루트 36은 6이 되고요. 위에는 시그마 이렇게. 자, 6과 시그마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플러스 1.96, 6분의 이렇게 모 표준 편차를 쓰면 되죠. 이때 첫 번째 친구가 바로 뭐냐면 15.02예요. 그래서 써봐. 15.02는 x바 마이너스 1.96 그리고 6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6.98. 16.98은 x바 플러스 1.96, 여기는 6분의 시그마. 이걸 통째로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얘를 기억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좀 더해볼까? 자, 두 개를 잘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소거돼서 x바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정수끼리 더했을 때 31이고요.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니까 결국 좌변은 32가 되고, 우변에는 x바가 두 개가 있으니까 x바의 값은 16이다. 이렇게 한 친구를 구했죠. x바를 둘 중에 한 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자,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빼볼게요. 니은 마이너스 기역. 어떤 점이 좋냐면 x바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자, 정수끼리 빼면 1이 되고요. 소수끼리 뺐을 때 1.96이라는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우변은 2 곱하기 1.6 곱하기 그리고 6분의 시그마.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좌변은 1만 남는다.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6분의 2니까 3분의 시그마가 돼서 시그마보다 3. 이렇게 해서 x바와 시그마를 구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99%의 신뢰도로 새로운 신뢰 구간을 구해야 돼요. 자, 보면 n, c, x바, k가 있는데요. 아까 있는 k와 다르니까 k 프라임으로 구분할게요. 자, 표본의 크기는 처음부터 알려줬잖아요. 36.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했잖아. 3. 그리고 표본 평균도 16인 거 구했고요. 이번엔 99%니까 조건에 주어진 2.58 쓰면 되겠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추정을 해볼게요. 자, 시작은 x바죠. 16 마이너스 그리고 2.58 곱하기 자, 루트 n 6이 되고요. 시그마는 3이 되고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자. 16 플러스 2.58 그리고 6분의 3. 자, 간단히 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자, 2로 2.58 나눠주면 1.29가 되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본 a는 뭐예요? a는 16 마이너스 1.29가 돼서 여기다 이제 15를 쓰고 90을 잘 써서 빼보면 14.71이 되고 자, B는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17.29가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A 플러스 2B죠. 2B죠. 그래서 A 플러스 2B. 그러면 A는 14.71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자, B는 17.29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잘 계산해 보면 답은 49.29. 답은 49.29가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자,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다. 처음에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였죠. 자, 네개 데이터 중에서 두 데이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을 알려줬죠. 그 말은 식을 두개 줬으니까 연립해서 두 값을 구해. 그래서 두 값을 구해서 이제 네개 데이터를 다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99%의 신뢰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1.96을 2.58로 바꿔줘서 대입하면 되죠. 그다음부터 뭐 단순한 계산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21번. 자, 뭐 단순한 아이디어로 풀수 있었지만 좀 과정이 많았다. 자, 난이도는 상. 자, 상 이게 좀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어려웠던 친구가 있다면 미안합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그 전에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저번에 배웠었던 개념을 약간 좀더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 xy 값이 스몰 xy일 때, 자,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a부터 b면, 자, 이렇게 a, b가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2번과 3번이 새로운 거고요. 2번과 3번 같은 것들은 암기를 해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계산 과정에서 한 줄이나 두줄 정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암기하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그냥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신뢰 구간이 있잖아요. 모평균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오냐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고 여기는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겠다. 이때 k는 뭐냐? 신뢰 구간에 따라 바뀌는 개수. n은 표본의 크기다. 그리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만 가끔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쓰지는 않는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이만큼의 이제 구간에서 어디엔가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이 값이 이제 b고요. 이 값이 a잖아요. b에서 a를 뺀게 뭐냐면 x바는 사라지고 그리고 2 곱하기 k 곱하기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이거예요. x바 빼기 m은 2k가 아니라 그냥 k입니다.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표본 평균과 바로 모평균의 차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만약에 n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n의 값이 커지면 루트 n이 분모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질까요? 길어질까요? n의 값은 이 길이에 반비례하잖아요. 따라서 n의 값이 커지면 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죠. 이건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모평균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요거는 직관적으로 자명하죠. n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어때요? 모집단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의 값이 크면 정확도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좀 정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에는 곱하기 2가 있지만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이에서는 곱하기 2가 없기 때문에 요 점을 잘 기억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문제 풀때 계산 과정을 줄이도록 노력하자. 이상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4개 데이터를 쓰고서 시작할게요. n, c, x바 k 이렇게. 자, 지금 한 명의 대기 시간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겠네. 자, 평균이 m. 자, m의 값을 추정하는 거니까 알려주지 않았다. 자, 모표준 편차가 5가 됐다. 자, 그 다음에 49명을 임의로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49. 자, 한 명의 대기 시간의 표본 평균이 x바. 자, x바의 값이 스몰 x바가 되고요. 자, m에 대한 95% 신뢰 구간 추정. 95%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추정하면 되죠. 근데 지금 추정해서 구간의 왼쪽 값은 안 알려줬고, 오른쪽 값은 알려줬죠? 그럼 지금 미정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여기 x바 하나가 있고, 지금 a가 있으니까, 식두 개를 연립해서 a와 x바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 자, 신뢰 구간은 일단 x바인, 자, 스몰 x바 마이너스, 그리고 1.96. 자, 루트에는 7이잖아요. 그리고 5가 있겠다. 자,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x바 플러스 1.96. 여기는 7분의 5. 자, 1.96을 7로 나눴을 때 간단해집니다. 사라지고 지워지고 0.28. 두 개를 곱해봐.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면 1.4가 되죠. 1.4. 그럼 좀 쉽게 갈수 있겠네.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x바 마이너스 1.4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a 플러스 b 꼴이니까 x바 플러스 1.4가 되잖아요. 그리고 왼쪽 수는 a, 오른쪽 수는 25.4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a 25.4가 되겠다. 그러면 x바를 좀 간단히 구할 수 있겠네.
1.4를 넘겼을 때 X반은 뭐예요? X반은 24고요. 여기다 이제 2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A란 친구는 24 마이너스 1.4니까 A는 뭐가 돼요? 22.6. A는 22.6. 그럼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X바 플러스 A를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X바 플러스 A는 X바는 24고, 자, 그리고 A는 22.6이니까 더해보면 46.6. 답은 46.6이다. 정리할게요. 자,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뭐 미정계수 두 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줬죠. 데이터 네개 중에서 하나만 안 줬고, 실내 구간에서 한쪽 값을 미정계수로 뒀기 때문에 어차피 연립방정식 푸는 면에서는 뭐 앞에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서 넘겨주면 문제를 좀 단순하게 쉽게 풀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단원이니까 정말 이 단원 공부할 때는 내가 풀수 있다고 정말 자만하지 말고 초집중해서 계산해서 안 틀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자, 23번. 자, 난이도는 하. 자, 마음이 좀 가볍죠? 자, 이때도 뭐 추정 문제니까 하던 대로 할게요. N, C, K, 그리고 X바. 자, 오평균 추정의 F4라고 보면 될것 같아. 내 친구. 자, 써놓고서 이제 문장을 읽으면, 자, 모평균 스몰 m. 그리고, 그러니까 확률변수 x가, 복숭아 한개 무게가 바로 확률변수 x가 되죠. 자, 표준 편차. 누구의 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돼서 6. 이렇게. 자, 그리고 복숭아 중에서 n개를 추출했대. n의 값은 안 알려주지. 자, 복숭아 한개 무게의 표본 평균. x바가 300. 62다. 자, 그리고 99% 신뢰도니까 99% 해당되는 2.58을 이렇게 K 값으로 쓰면 되겠다. 이걸 통해서 이제 추정할 거예요. 자, 신뢰 구간을 A에 관해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알려준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는 몇 개예요? 두 개죠. 뻔한 스토리네. 자, 가보면 자, 지금 362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2.58 곱하기. 자, 루트 n. n 몰라. 자, 모표준 편차는 6이고요.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그리고 362 플러스, 2.58. 여기는 루트 n분의, 이렇게 6이 되겠죠. 여기서 뭐더 이상 간단히 할거 없으니까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0.28이에요. 자, 그대로 써볼게. a 플러스 0.28은 362 마이너스. 그리고, 2.58 루트 n분의 6. 자,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오른쪽 친구가 a 플러스 3.72야. a 플러스 3.72. 이거 모양이 참 예쁘죠? 이거 두개 더했을 때 4니까 출제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되겠다. 자, 이름 붙여볼까? 기역, 니은. 자, 적절히 더하고 빼면 되잖아요. 자, 먼저 더해볼까요? 자, 기역 플러스 디은. 자, 좌변끼리 더했을 때 뭐예요? A가 두 개고요. 숫자끼리 더했을 때 4. 그래서 2, A 플러스 4가 좌변이고요. 자, 오른쪽은 두 친구가 상수에 대해서 사라지고요. 361을 두 배했을 때 뭐가 된다? 724. 4를 넘겼을 때 720이고요. 손쉽게 A 값이 360인 것을 구했다. 자, 이번에 빼볼까요? 자,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빼볼게. 자, 니은 마이너스 기역. 자, 아래식에서 위 있는 식을 좌변에서 뺐을 때는 3.72에서 0.28을 뺐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자, 2점. 자, 바로 뭐가 되냐면 44. 2.44가 되죠. 자, 3.44구나. 자, 3.44. 그리고 우변끼리 뺐을 때는 362가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마뿔 돼서 두 배가 되겠네. 2 곱하기 2.58 곱하기 이렇게 루트 n분의 6이 되죠. 그럼 여기는 3.44와 루트 n의 자리를 바꿔주면 다음처럼 쓸수 있죠. 루트 n은 자, 쫙 그어주고 2 곱하기 2.58 곱하기 6이고요. 여기는 3.44로 나눴을 때 자, 복잡한 계산은 선생님이 해왔어요.
9가 돼. 그러면 NA 값을

깊다면 큰 위태로움 없이 다잘풀수 있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이 문제는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실내 구간 자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내 구간이 A, B였을 때, A 이상 B 이하였을 때,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자, 이 문제는 뭐 하던 대로 데이터 4개를 채워가면서 풀어볼게요. N, C, 그리고 X바 K. 자, 모평균 추정의 F4. 자, 일단 표준 편차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표준 편차 한개 확보했고요. 자, N명을 추출했다. A 표본의 크기 안 알려주네. 그리고 신뢰도가 95%인데 대응되는 K값이 1.96. 자, 이거 뭐 1.96을 외운 사람도 있을 텐데 때론 문제에 따라서 1.96을 2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95%만 보고서 바로 1.96을 가지 말고 문제에서 준 K가 1.96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X바도 안 알려줬죠? 표본 평균 안 알려줬잖아. 그냥 스몰 X바라고 두자고. 그럼 미정 계수가 몇 개야? 여기 N과 X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B-S를 구할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은 X바죠? 이렇게 X바 마이너스 그리고 1.96 루트 N. 어쩔 수 없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알려줬네. 자, 크거나 같다, M이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물론 공식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은 점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정석대로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는 B-A니까.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A고요. 요게 이렇게 B가 되죠. 그래서 B-A는, B-A는 일단 X바는 사라지고요. 여기는 마마뿔 돼서 두 배가 되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는 루트 n분의 5. 이 값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4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여기는 루트 n과 여기는 4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와 5를 곱하면 10이죠. 1.96을 곱했을 때 19.6인데 이걸 나눠줄 거야. 넘어온 4로 그리고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n. 그리고 또잘 나눠주면 4416, 4936. 그래서 결론 4.9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양변을 제곱했을 때. 자, 4.9를 잘 제곱해주면 24.0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n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에 부합하는 n은 뭐가 있을까?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24.01보다 큰 자연수니까 25부터 출발하겠지. 26, 27, 땡땡땡. 그중에 최소값은 뭐다? 25. 답은 25가 되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과정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잖아. 왜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 기억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공식이. E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고요. 더 나아가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어떤 차이는 뭐가 되냐면 저이 친구는 작거나 같다. 누구?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긴 E가 있고요. 여긴 E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인데 여기 있는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는 어떤 시간을 다투는 그런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을 덜 쓰는 것이 상당한 이점입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것들은 최대한 잘 외워둬서 적재적소에 쓸수 있게끔 연습하자. 자, 24번 여기까지. 자, 25번 굉장히 문제가 길지만 자, 걱정할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뭐 4개 써놓고 시작할까? N, C, X바 K, 내 친구. 자, 모평균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고요. 표준 편차가 0.3이래요. 자, 누구의 표준 편차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리고 81개를 추출했대. 81개. 이때 95%의 신뢰도니까, 여기 보니까 95%에 해당되는 개수가 1.96이어서 1.96을 쓸 거고요. 자, X반은 알려줬나요? 자, X반은 알려주지 않았죠? X 반은 우리가 구해야 되네.

자, 지금, 자, 평균. 자, 표준 편차 0.3, 81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자, 어디에도 표본 평균 알려주지 않았잖아.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44개를 추출했대요. n의 값에 144를 대입하는 거죠. 99%니까 1.96 대신에 2.58.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지만 뭐 못할 건 없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B-A 실내 구간의 길이죠. 사실 요거 구할 때는 표본 평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양 끝값을 뺐을 때 X반 어차피 사라지니까 X반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자,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면 자, B-A 일단 실내 구간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X반 빼기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루트를 씌웠을 때 9가 되고요. 시그마는 0.3 크거나 같다 m 자, 그리고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9분의 0.3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 요 과정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 요게 b고 요게 a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어차피 X바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게 b고 요게 a인 거죠. b-a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요 과정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 d 빼기 c를 구하기 위해서 또 4개 데이터를 써볼게요. 이번엔 n의 값이 뭐예요? 144개. 144. 그리고 시그마 값은 변하지 않죠. 어떤 표본을 뽑냐에 관계없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0.3으로 고정돼 있잖아. 그리고 이때는 표본 평균이 바뀌겠죠? 81개를 뽑을 때와 144개를 뽑을 때그 표본 평균은 달라질 거야. 이때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데 어차피 이 값은 문제 풀때 영향을 안 미친다. 자, 마지막 친구는 이제 99%니까 2.58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통해서 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공식에 바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뭐 정석대로 잘 풀어보면, 이때는 이제 X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 N이니까 144의 양의 제곱근 11을 쓰고요. 그 다음 시그마는 0.3.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바 플러스, 자, 2.58. 여기다가도 12분의 0.3을 곱하면 되죠. 이게 바로 D구에 여기 C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뺄 거야. 빼면 어차피 X반은 사라지고요. 2.58. 두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D-C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12분의 0.3이야. 그럼 다 구했네. 자, 지금 좀 전에 구했었던 B-A와 자, 지금 구한 D-C를 이용해서 어떤 B를 구할 수 있잖아.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좀 갖고 와 보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B-A를 D 빼기 C로 나눌 건데, 자, B-A는 뭐냐? 2 곱하기 1.96 곱하기, 그리고 9분의 0.3. 자, 여기는 D 빼기 C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12분의 0.3.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날아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을 곱해볼까? 100 곱해보면 196 그리고 258이 되고요. 12분의 1, 9분의 1잘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9분의 12 그러니까 3분의 4예요. 이렇게.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2, 여기는 129가 돼서 자, 분모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387. 자, 분자끼리 곱했을 때 392가 돼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뭐다? P가 되고요. 이게 Q가 되죠. 그러면 P 플러스 Q는 자, 9, 7. 그리고 여기는 7이 되죠. 답은 779. 답은 779. 자, 좀 풀이 과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빈칸도 많고 이런 거 여백이 좀 많잖아. 실질적으로 문제 읽고서 금방금방 이런 것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전에서. 딱 요거 구해내고 그리고 딱 요것만 구해내서 이것도 사실 실전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 정석대로 좀 풀었고요. 좀 간단히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겠어. 그리고 계산 연습할 때도,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도 좀 주어진 빈칸을 좀 밀도 있게 쓰려고 좀 노력해봐. 글씨도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왜냐면 고난도 문제 풀때막 마음이 급하면 막 계산 면적이 적을 때막 뒷장도 넘겨서 막 조마조마해서 풀고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평소에 글씨를 좀 크게 쓰지 말고 작게 작게 잘 채워서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여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26번 볼게요. 26번. 자,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생수 한 병의 용량은? 자, 평균이 20M이고요.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N병을 이미 추출했을 때, 자, 표본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았죠? 자, 판매하는 한 병의 용량의 평균 20M을 99%로 추정할 때. 자, 중요한 얘기 나오죠? 표본 평균과 그리고 모 평균의 차가 이보다 작거나 같을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저번에 공식 때 설명했었죠? 이렇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이. 차이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때는 EK가 아니라 그냥 K 곱하기.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이값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2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을까? 2를 여기에다 자, 지금 두개 보여줄게. 질문이야. 잘 답해봐. 자,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자,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을 씌운 거. 그리고 이두수 사이에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안에 2를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번이고요. 2번은 x바 마이너스 m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고 여기 2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바로 세운 걸까요? 식을. 자, 만약에 1번이면 어떨까? 지금 문제에서는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 얘를 넘어서지 않는 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얘만 안 넘어서지 않으면 돼. 얘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2를 넘어설 순 있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걸 보장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이게 x바 빼기 m이 있는 거 이렇게 양수겠죠? 0이거나. 그리고 지금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얘보다 오른쪽에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는 거야. 확실히 얘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고. 그럼 2는 어디 있어야겠어? 2가 여기 있으면 돼요? 2가 여기 있으면 얘가 2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항상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에 안 맞잖아. 따라서 어때야 되냐면 이건 안 되고 얘가 맞는 거야. 얘를 그려보면 이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절대값 x바 빼기 m이 있고요. 항상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만약 2가 얘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두 친구의 관계에 의해서 절대 얘는 2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지 맞는 거고요. 이렇게 세우면 틀린 거지. 자, 그 점에 주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공식을 쓰지 않고서. 자, 이번에도,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개 한번 써볼까? n, c, 그리고 x바, k. 자, 생수 한 병의 용량은,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고요. 모평균은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이 20m이고요. 자, 모표준 편차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값을 알려줬다. 자, n병을 추출했다. 자, 표본의 크기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알아내 이런 얘기고요. 자, 99%로 추정하니까 0.99에 해당되는 k는 2.58. 그리고 x바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네. 그냥 x바라고 쓸게요. 그럼 추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추정을 해보면 x바 마이너스 2.58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6이다. 이렇게 6 크거나 같다. 그리고 m 계속 써보면 x바 플러스 2.58 여기는 루트 n분의 6이 되죠. 자, 그다음에 각 변에 x바를 빼줄 거야. x바 x바 x바를 빼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58 그리고 루트 n분의 6 여기는 m-x바. 자, 스몰 x바라고 가정했으니까 작은 걸로 쓸게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x바를 뺐으니까 남는 것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되겠죠. 지금 이두 친구가 어떤 관계예요? 얘가 마이너스 a면 얘는 플러스 a잖아.
부호만 다르죠.

있잖아. 따라서 절대값의 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다. 절대값 n-x 반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공식을 아는 친구는 이두 과정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유리하지. AB 두 학생이 두 문제를 똑같이 맞춰도 이두 개를 쓰지 않고서 바로 여기로 간 친구는 이득이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보다 어때야 돼? 2가 크거나 같을 때이두 친구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요세 번째 관계가 보장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풀 것은 이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 자,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 루트 n과 2의 위치를 바꾸면 좋잖아요, 이렇게. 자, 바꿔 보면, 자, 2.58 곱하기 6이 있고요. 이걸 2로 나누면 되잖아. 자, 2.58 곱하기 6을 2로 나눴어요. 얘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나누기로 나눠주니까, 그리고 분모에 있던 루트 n은 이동했을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2.58과 3을 잘 곱했을 때 7.74예요. 7.74가 작거나 같다. 루트 n보다. 양변을 제곱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자, 7.74를 잘 곱하면 이렇게 59.땡땡이 되고요. 우변은 n이 되니까 조건에 부합한 n은 60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당연히 n의 최소값은 뭐예요? 이렇게 60이 되죠. 어때요?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x바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뭐 x바와 m의 차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x바가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1번은. 그리고 우리는 3번을 원하는 거잖아요. 3번을 원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2번이라는 브릿지가 필요했어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았다. 그래서 그 부등식을 푸니까 이렇게 n의 최소값이 6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자, 요 문제 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 잘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그런 부등식, 등식. 잘 기억하세요. 부등식이죠. 자, 이제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 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자, 어떤 성질을 가지는 대상이 추출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표본 비율 p hat. 자, 모자에는 캡이 있고 햇이 있잖아요. 이것은 햇입니다. p 햇은 n분의 x이다. 자, 모듈이 p이고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클 때, n이 충분히 클 때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거든. 이때 표본 비율 p 햇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p 햇의 평균이 p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p 햇의 평균이 바로 모 비율인 거죠.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 확률 변수치. 자, 지금 p 햇의 평균과 분산을 아니까 이두 개를 재료 삼아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죠. 자, 잘 들어. 개념 설명 자세하게 해볼게. 이 엄마 집단이 있어요. 엄마 집단이 거대해서 이 엄마 집단에서 모 비율 구하는 것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친구들의 비율.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조사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걸 직접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조사한다. 아, 그것도 좀 많네. 뭐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해서 이 수원에 있는 친구들의 안경 쓴 비율을 조사하고 그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의 안경 쓴 비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개를 뽑았잖아요. n명 중에서 안경 쓴 친구의 명수가 x라고 할게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비율, p-hat, 표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p-hat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p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p-hat을 구하는 게 쉽죠. 모집단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 p를 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귀염둥이 표본을 조사해서 p-hat을 구해, 그리고 p-hat을 통해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추정이에요. 첫 번째 추정은 뭐였어요?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었죠? 이두 번째 추정은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X가 있어요. X. X라는 친구가 어떠냐면, 자, 지금 정규분포란 얘기는 없잖아요.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란 얘기는 없지만, N이 충분히 컸을 때, 요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출발은 P햇에서 가야죠. 자, 여기. 자, P햇이 이렇게 있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렇게. 그런데, P햇의 평균이 뭐다? 모비율, P다. 자, 정확히 얘기해 볼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다. 그리고, 자,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다? n분의 pq. 자, 그대로 써보면 n분의 pq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는 평균과 이렇게 분산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정규분포. 자, 좌우대칭인 종모양이고요. 평균이 뭐다? 모비율 p가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p햇,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q다, 이렇게. 그럼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여기 있는 p햇을 표본 비율을 표준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준하면 되겠어? p햇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p햇의 평균을 빼고 나눠주죠. 누구로? p햇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이게 뭐가 되냐? 어김없이 표준 정규분포 지가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좌우대칭인 종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평균이 0이고요. 매우 잘 알겠지만 표준 편차는 1이 되죠. 이런 스토리예요. 더 나아가서 뭐 여기 있는 넓이가 마이너스 1.96부터 2.96까지 넓이가 뭐0.959 이렇게 가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모비율의 추정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풀 거야. 딱요 정도까지만 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 출발은 어디서 했다? 여기선 이제 모비율이 뭐 정규분포란 그런 얘기는 없다. 모비율이 정규분포란 그런 얘기는 없지만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컸을 때 표본 비율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 p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다. 근데 여기 있는 표준 편차와 평균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자, 27번 볼게요. 대표 문제. 자, 고등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교생의 90%가. 그러니까 지금 모집단이 뭐예요? 전교생. 전교생의 비율이니까 모비율. P다. P햇이 아니야. P햇은 추출한 집단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건 전체 집단의 비율이니까 모비율. 자, 전교생 100명을 추출했다. 다시 말하면 n의 값이 100이 되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산을 결정할 때 n의 값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한 학생 87명 이상. 근데 100명 중 87명이니까 즉 표본 비율이 0.87 이상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해석해 줘야 돼.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범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서 우리가 표본 비율의 범위를 이걸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게 중요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총몇 개가 필요하냐면 일단 여기 표본 비율이 있어요. n이 충분히 클때 정규분포를 구성하잖아요. 지금 표본 비율의 평균이 뭐예요? 모비율인 90%. 0.9죠. 여기다 써볼까? 자,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뭐다? 0.9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의 분산이 중요한데, 이거는 n분의 pq니까, 일단 n이 뭐예요? 100이니까 n분의 1. 100분의 1 곱하기. p는 뭐예요? p는 0.9. 그러니까, 10분의 9고요. Q는 바로 P의 여사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만분의 9예요. 이거는 100분의 3에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0.03의 제곱인 점이 특징이고 여기는 평균과
여기는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를 표준화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면 지금 100명 중 87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표본 비율이. 그래서 표본 비율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0.87보다. 자, 표준화할까요? 표준해보면 자, p햇을 표준화했을 때 뭐예요? 어김없이 g가 되고요. 그다음 0.87에서 빼면 되잖아. 누굴 빼야 돼? 표본 비율의 평균인 0.9. 즉, 모비율이다. 그래서 0.9를 빼고요. 그 다음 뭘로 나눠야 될까요? 자, 이게 0.87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인 0.0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분자는 뭐가 돼요? 0.03만큼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0.03이고, 분모 분자를 간단히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P는 자 열고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다음부터 뭐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이죠. 자 좌우대칭인 모양을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쯤 어딘가 있다고 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영역 A와 0.5의 합을 구하면 되죠. 자 영역 A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일단 표를 이용하려면 출발이 0이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좌우대칭성. 0에서의 좌우대칭성을 고려하면 A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자, 0부터 1까지로 대체할 수 있고요. 뒤에는 0.5를 더하자. 그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뭐냐? 0부터 1까지는 0.3413이었고 뒤에는 0.5가 되니까 답은 0.8413. 답은 0.841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걸 통틀어서 이제 전에 배운 것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자, 처음에 x의 정규분포에서 출발했었죠. x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좌우대칭인 모양이고 이렇게 n이 만약에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이때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차이가 있다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였다면 여기 있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일반적으로 시그마보다는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중심에 몰려 있죠. 그래서 좀더 삐죽하다 이렇게. 이렇게. 뭐 n의 값이 1인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둘게요. 1이라 하더라도 작거나 같죠.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표준화. 그래서 x 바에다가 빼는 거죠. x 바의 평균. 그리고 x 바의 표준 편차를 나눴을 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친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96이야. 여기가 1.96이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넓이를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0.95인 것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추정한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P 가로 열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인데, 여기는 Z 대신에, G 대신에,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요 녀석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점점점. 이걸 통해서, 뭐,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가 아니고, X바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와 같이,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신뢰도 95%로 추정했기 때문에 K값으로 1.96을 썼고요. 만약에 99%로 추정하면 2.58을 쓰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까지 배웠냐면 모비율의 추정까지 지금 가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비율의 추정을 하지 않았고 이제 모비율이 표본 비율이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비율을 표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표본 비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0: 성별의 평균은 모 비율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pq. 여기는 두 데이터를 통해서 표본 비율도 표준화할 수 있고요. 표준했으니까 또 아까처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0.9인 걸 이용하면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어요. 95% 신뢰 구간으로. 그래서 추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 첫 번째는 뭐다? 모 평균의 추정이다. 두 번째는 뭐다? 바로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강의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난도 문제들을 풀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서술형 완성하기 6번 문제 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술형 완성하기 6번 내신 기출,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고요. 각 A가 주어져 있고요. AB 길이랑 AD 길이의 합, 그리고 BC 길이와 CD 길이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분 BD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붙어서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네,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어서 합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었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 A, B, D의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로 삼각형 B, C, D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쌤, ABC랑 ADC 두 개 더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60도로에서 요거가 심지어 특수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넓이 공식 두 변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끼인가 요걸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삼각형 ABD, 삼각형 BCD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 ABD 그리고 삼각형 BCD, 여기서 우리가 변의 길이는 각각 이 원에서 내접해 있는 사각형의 각각의 변 길이로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 길이를 문자로 두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를 X, AD의 길이를 Y, 그리고 BC 길이의 정보를 G, 그 다음 CD 길이에 대한 정보를 W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이 AB 더하기 AD 하면 X 더하기 Y가 1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C 더하기 CD 길이는 G 더하기 W 해서 4 루트 3이라고 정리를 미리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러면 요거 60도 변 길이를 다 각자 문자로 둔 상황.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네,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문자 또는 숫자로 박혀 있고 그리고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뭘 쓸 수 있다? 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아이디어가 뭐냐?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뭐를 써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변 길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각각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 씁니다. 자, 6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하고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할 건데요. 그러면 66에 36. 얘는 36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는, 네, 중학교 때 배웠었죠. 네, 지금 우리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갰을 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해서 2까지 곱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3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x 더하기 y가 얼마? 네, 노란색으로 써놨죠? 12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녹여내기 위해서 x 더하기 y의 제곱 한 다음에 위에 마이너스 xy만 남아야 되니까 얼마를 빼줘야 될까요? 네, 3xy를 빼주면 동일한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3xy는 결과적으로 36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이에요라고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잘못 넘겼네요. 그러면 넘어간 게 여기가 마이너스 xy, 여기는 마이너스 3xy에서 플러스 3xy가 그죠? 네.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12의 제곱하고 36이 이쪽 우변으로 넘어와서 이항하면 이게 36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144에다가 36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144 마이너스 36. 그럼 xy의 값이 나오네요. xy의 값은 얘를 3으로 나누면은 얘는 48 빼기 12 해서 얼마 나와요? 네, 2 또한 36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ABD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의 xy sin 60도가 되겠죠. 아, xy는 근데 36이지. 거기에 사인 60도. 특수각에 대한 사인 값. 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탈 계산을 정리를 해보면, 2, 그럼 여기 18, 그 다음에 여기 2 해서 나누면 9 해서 토탈 얼마? ABD 넓이는 9루트 3이 되겠네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남은 BCD 넓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줄 거예요. 그럼 BCD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6의 제곱이 G제곱 W제곱 마이너스 2GW에다가 코사인 이번에는 몇 도일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쌤, 이 끼인 각은 내가 현재 모르는 것 같은데요? 싶은데 지금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죠.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에 마주 보는 두각의 합은 항상 몇 도다? 네, 180도다라는 것을 우리 중학교 때 학습을 했었습니다. 마주 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그래서 여기가 뭐다? 120도라는 걸 압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코사인 뭐라고 쓰면 돼요? 120도 이렇게 써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은 우리는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 있었냐? 개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파이가 180도죠. 그건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정보. 그 다음 코사인의 경우는요. 뭐가 붙어야 돼요? 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네, 요 정보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120도는 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계산은 어떻게 될 거냐? 36은 G제곱, W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플러스 1이 돼서 GW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식에서 G랑 W랑 더한 게 4루트 3이었던 그 숫자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 또한 G 더하기 W의 제곱 한 다음에 이거 식을 완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GW 하나만 꺼내면 얘네 두 개가 같은 식이 되겠죠?

우리는 G 더하기 W를 뭘로 바꿔치기 할수 있었어요? 네, 4 루트 3으로 바꿔치기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GW는 36 마이너스 이 4 루트 3을 제곱한 값을 빼줘야 되나요? 네, 지금 반대로 쓴건 아니죠? 네, 4 루트 3을 제곱하면은 48이 되죠? 그러니까, 아, 얘는, 죄송합니다. 48에다가, 네, 36을 뺀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GW의 값은 12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의 GW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120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거 미리 썼는지 알겠죠? 우리 사인 60도는, 네, 사인 120도랑 똑같아요. 왜? 파이가 180도니까. 그래서, 아, 얘는 또다시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2, 2, 4, 4, 12로 나누면 3. 남는 게 뭐다? 3 루트 3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9루트 3. 삼각형 BCD의 넓이는 3루트 3이에요. 그래서 9루트 3과, 그죠? 여기가 9루트 3. 여기는 얼마? 3루트 3.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게 사각형 ABCD의 넓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2루트 3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패턴은요, 두 개의 삼각형을 더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보를 볼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굳이 쪼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품고 있는 상태의 삼각형을 온전히 남겨둔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요거 지나가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난도가 조금 올라가서 고난도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고 오셨겠지만, 네, 숫자들이 만만치 않죠? 저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느꼈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숫자들이 좀 약간, 좀 버거운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네, 그치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 B, C, D. 되게 조그만하게 있지만 사각형이네요. 한 원에 내접하고 하는 순간, 아, 원에 지금 다 내접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 AD 길이가 2루트 3, 그리고 AD 길이가 2분의 루트 3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도가 BAC랑 CAD랑 서로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 같다라는 표현을 점박이 두 개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점박이 대신에, 우리 이제 세타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각을요, 저는 그냥 세타라고 두고 쓸게요. 왜냐면 매번 저거 CAD, 뭐 BAC 쓰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타로 만들어 놨고,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가 K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 호에서 양 끝에 점을 연결한 현 있죠? 이현 길이도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네 두 개가 서로 같겠네. 따라서 CD의 길이도 똑같이 동일하게 얼마일 거다? K일 거다라고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 외접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 나왔어? 우리는 항상 무슨 법칙이 생각나? 네, 사인 법칙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외접원에 반지름의 길이까지 등장했다면 분명히 뭐를 활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 있게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 길이 K에다가 선분 AC 길이의 값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답을 찾는 그 일부에 해당되는 선분 AC 길이는요, 모르니까 얘는 저는 X로 두고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얘는 풀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 설계.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지금 현재 각에 대한 정보들은 같다라는 표현 외에는 딱히 막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요 각이 뭔지 모르니까 세타라고 두자. 그럼 일단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 보는 변 길이 K는 ER, 즉2 곱하기 2K라고 식을 한번 더 보자. 왜? 정보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볼 거예요.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아, 사인 세타분의 X가, X 아니죠? K죠. 죄송합니다. 사인 세타분의 이 마주보는 면의 길이 K가 ER, 즉, E하고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가 2K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즉, 뭐다? 4K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보여요. 이거 바꿔치기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네, 4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코사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그럼 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데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얘가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예각이잖아요. 예각에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곱해서 16분의 15 나오는 것 중에 양수인 거 해서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죠? 코사인 정보도 알아. 변 길이도 다 구체적으로 잡아냈어. 무슨 법칙 쓰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자.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같은 값에 대해서는요, 코사인 값이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적용을 할 건데, 하나는 각 BAC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고요. 즉, 삼각형 ABC에서의 적용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x 분의 2 루트 3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 12. x에 해당하는 거 제곱하면 x제곱. 그리고 마주보는, 그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길이는 k였으니까 k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삼각형 AC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각이 지금 현재 DAC가 똑같이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X분의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플러스 X제곱하고 그각 세타랑 마주보는 변 길이가 K였었잖아요?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2x는 똑같으니까 2x 양변에 양쪽에다 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3도 똑같으니까 루트 3도 지워내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은, 그죠? 근데 이거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되죠. 2가 아니라. 그러면 6 더하기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제곱은 2를 이제 곱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예요. 그럼 이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분모가 다 2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다 2를 곱하고 식 한번 정리할게요. 1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3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여기 3x 제곱. 여기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3k 제곱. 얘도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9가 되고요. 요거 두개 더한 게 3x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3 더하기 k 제곱은 X제곱이구나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K의 값이 또 나오나 하고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X제곱의 값을 3 더하기 K제곱으로 해서 여기다가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사실상 우리 이 값이 다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4분의 루트 15라는 정보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요거 정리된 거를 이 자리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값이 4분의 루트 15다라고 둔 다음에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대신에 3 더하기 k제곱을 넣을게요. 그러면 15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밑에 분모 뭐였냐면 4 루트 3 x였고요. 걔가 뭐다?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5였어요. 그럼 k제곱, k제곱 지워지고 나면은 4 루트 3x 곱하기 루트 15가 4 곱하기 15랑 같고 4, 4 나누어서 들어가고 루트 15도 한 번씩 나누어 들어가면 루트 3x가 루트 15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x 뭔지 보이죠? 어차피 루트 15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니까 x의 값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 구했어요. 우리가 찾은 x가 뭐냐면 현재 ac 길이죠? 근데 ac 길이 말고 하나 더 찾아야 되잖아요. k 값을 구했어야 되는데 k도 금방 나옵니다. 우리 3 더하기 k 제곱이 x 제곱이었으니까 3 더하기 k 제곱은요, x 제곱인 5예요. 즉 k 제곱은 얼마다? 2다. 그래서 k는 얼마다? 길이니까 루트 2가 될 거다.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네. k 곱하기 ac 길이인 x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정답은 얼마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량이 조금 많을 순 있지만 정리해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도전 1번 같은 문제는 각이 지금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공통으로 변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코사인 값 구해서 서로 일치한다. 단 공통인 변을 포함해서 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은 얘네들 연립해가지고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번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외접은의 넓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 외접은의 반지름 길이를 알수 있다. 파이 r 제곱 2파이니까 외접은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정보 하나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코사인 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사인하고 뭔가 버무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B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BC는요, 우리 통상적으로 마주보는 각이 A니까 스몰 A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이 스몰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 가능하죠? 네, 사인 법칙의 활용. 사인 A는 뭐다? ER분의 A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A는 ER 사인 A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ER 사인 A, 즉 E 루트 2 곱하기 사인 a 얘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할 거예요. 즉 내가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인 a 값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 이 정보들이 사실 변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 길이 정보를 활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코사인 정보를 이용해서 역으로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얘 풀이를 설계를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전부 다 되는 이 정보들을 뭐에 대해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정보 변환을 하자. 그럼 변 길이를 세 개를 다 얻어내면 우리 뭐할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코사인은 사인이랑 각각 제곱해서 합치면 1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해서 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풀이 설계되는지 보였죠? 자, 그럼 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건데 이 코사인의 값에서 같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에서 말이죠. 삼각형에서는 어차피 각각의 각들이 180도보단 작잖아요. 근데 코사인 함수 그래프 여러분, 파이까지만 그려보세요. 즉, 180도까지만 그리면 1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에서 끊겨요. 0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 우리가 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무슨 함수? 1대 1 함수가 나옵니다. 언제만?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서로 같

딱 들면 반드시 각도가 서로 같게끔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각 B랑 각 C랑 서로 같다는 얘기고, 그죠? 각 B랑 각 C랑 같다는 얘기는 걔네들하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C가 서로 같다는 거 알았고, 방금 전에 쓴 sin A는 2R분의 A입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하면 3 곱하기 2R분의 A가 2R분의 B 더하기 2R분의 C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2R을 싹다 곱하면 샥샥샥 다 지워지고 3A가 B 더하기 C가 되는데 B랑 C랑 서로 같기 때문에 3A는 2B가 돼요. 그럼 B는 2분의 3A가 되고 BC 모두 길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아,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값을 찾을 수 있어?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어. 코사인 값들 중에서 A, B, C가 있는데 나는 답을 사인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굴 찾아야 돼요? 코사인 A 값을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A 어떻게 계산한다? 2, B는 3, 2분의 3A, 그 다음 C는 2분의 3A. B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예제곱이죠? 4분의 9A제곱. 똑같이 4분의 9A제곱 빼기 A제곱. 네.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 나누어서 들어간 다음에, 분자 분모에 4 곱하자. 그러면 9 더하기 9 빼기 4가 될 거니까 14. 얘는 4 곱하면 싹다 사라지고 6, 3, 18. 이렇게 나오죠. 즉, 얼마? 예, 9분의 7이 나옵니다. 9분의 7. 그럼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9분의 7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9제곱분의 9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써드리려고요. 뭘 쓰면 얘는 편리하냐면 합차 공식을 쓰면 편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한 거, 그 다음 뺀 거. 네, 9제곱 마이너스 7제곱이 16 곱하기 2거든요. 근데 내가 사인 값을 찾을 때 어차피 a는 파이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왜? 삼각형이니까. 얘의 사인 값은 항상 삼각형에서는 반드시 0보다 큰 양수로 나와서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제곱 됐으니까 밑에 분모 9. 제곱해서 16 나올 수 있는 거 4. 제곱해서 2 나올 수 있는 거 루트 2. 그래서 사인 a의 값이 9분의 4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내가 찾아야 되는 BC의 길이는 2R sin A.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다? 아, 9분의 16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9분의 16이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하나 딱 지우고 다른 풀이를 하나 그냥 소개하려고요. 다른 풀이. 지금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썼는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얘가 명확하고 쉽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2분의 3A, 여기가 2분의 3A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얘는 반드시 못 한다? 네, 2등분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A를 2등분했으니까 요 점을 제가 H라고 할게요. 그러면 BH의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A가 돼요. A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AH의 길이를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루트 2A가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원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을 그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은요, 항상 현의 수직 이등분 선을 지나서 중심은 요 노란 선, 선분의 AH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B에서 중심까지 그으면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2고요. 얘도 요만큼이 루트 2가 되는 건데 루트 2에서 2A에서 루트 2만큼 뺀 길이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루트 2A 마이너스 얼마? 반지름 길이 루트 2가 됩니다. 얘는 뭐예요? 2분의 A. 근데 여기 90도.

2는 양수니까 마음대로 나눠도 돼요. 0은 2a-4 플러스 4분의 a. 그러면 2a 더하기 4분의 a가 플러스 얼마? 4구나. 양변에 4를 곱하세요. 그러면 8a 더하기 a는 16이니까 9a는 16, a는 똑같이 얼마? 9분의 16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요 다른 불이를 이용해서, 근데 얘는 중학교 성질을 쓴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수학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보조선 긋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계산은 더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요 예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3번 계산하면서 조금 계산이 막 헉헉거리면서 풀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보면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을 알게 돼요. 그죠? 아, 저 정보는 지금 어떤 거다? 사인 B 대 사인 C가 몇대 몇? 네, 3대 4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값의 비율이 결과적으로는 그 각이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선분 B 길이 대 C 길이가 3대 4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양수 K에 대해서 선분 B를 3K, 선분 이 C, 스몰 C에 대해서 4K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코사인 B는 3, 코사인 C인 삼각형에서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D라는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네,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어디서 뭐를 적용할지 파악을 할수 있고, 이 그림 그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 답이 다 D랑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D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BC가 어떤 삼각형인데, 지금 보면은 C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더 C의 길이가 길게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B, 여기를 C. 그러면 C의 길이가 더 길어지지 않고 반대로 됐네요. 다시 그릴게요. B랑 C 해서 C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니까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게. 그래서 여기 B, 여기 C. 그럼 스몰 B가 3K니까 이쪽이 3K. 스몰 C가 요 마주보는 변길이니까 여기 4K. 그럼 여기가 얼마? A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BC 길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BC를 1대2,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해서 이 점을 D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 A가 마주 보는 선분은요, 보통 스몰 A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A가 마주 보고 있으니까 스몰 A로 써서 여기가 1대2 비율이어서 각각 뭐로 쓰면 좋을까요? 네, A를 3분의 1로 나눈 3분의 A. 1대2니까 여기는 3분의 2a라고 작성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선분 AD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AD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AD 길이로 현재 매번 AD라고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X라고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뭘 쓰고 싶으냐면 이쪽 각도랑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각 B를 끼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두번 적용을 해보려고요. 자, 코사인 B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그다음 4K 분의 앞에 거얘 제곱 제곱하고 얘 빼주면 되죠. 제곱한 것을. 그래서 16K 제곱 플러스 9분의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코사인 B를 구한 겁니다. 자, 이제 큰 삼각형으로 보도록 할게요. 큰 삼각형 ABC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2 곱하기 그다음 A 곱하기 그다음 4K. 그러면은 또다시 4K의 제곱에다가
A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B랑 마주보는 변 3K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네, 이 식을 정리해 보려고요. 그럼 삼각형을 ABD로 본 거랑 ABC로 본 거랑 어쨌건 같은 각세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것들은 지워내면 되니까 EA4K, EA4K 지워내고 한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1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6K 제곱 더하기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은 16K 제곱 플러스 9분의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양변에 제가 뭐 9를 곱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답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AD 길이를 내가 X로 놨으니까 요거 X 제곱. BD의 길이가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뭐다? 예, 9 곱하기 X 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눈 거여서 최대한 요 모양을 맞춰보려고요. 자, 그럼 한번 식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정리하면은 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할게요. 얘 이항시키기 전에 3을 빼주면 3분의 9를 빼주는 거니까 3분의 7K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3분의 7K 제곱. 그리고 나서 여기 9분의 3a 제곱인데 9분의 a 제곱을 빼줄 거니까 9분의 2a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될 겁니다. 9분의 2a 제곱. 근데 지금 계산 결과상 우리가 답은 a 제곱분의 9x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양변에 9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9 곱하게 되면 3 남고 3하고 7하고 곱해져서 21k 제곱 플러스 2a 제곱. 여기에다가 9를 곱하면은 6, 9, 54에다가 144K 제곱. 예,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9X 제곱. 요렇게 정리될 거고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9X 제곱은 여기다가 21을 뺐으니까 123K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A 제곱분의 9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A 제곱으로 나눈 게 답. 여기 그러면 a제곱으로 나누고 a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현재 a제곱분의 k제곱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안 써먹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 네, 앞에 있었던 코사인 b가 3코사인 c랑 같다는 정보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계산해온 코사인 b를 먼저 가져와서 8ak분의 16k제곱, 9k제곱 미리 뺀 7K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3 곱하기 코사인 C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코사인 C는 2 곱하기 B랑 C에 해당하는 길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B는 3K. C에 해당하는 길이는 4K가 되겠죠? 아니, C가 아니죠? CA. 그래서 A. 그 다음에 9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 16K 제곱 요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분자는 A 제곱 마이너스 7K 제곱이 될 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7K 제곱. 자, 3, 3 똑같으니까 지워내 주고요. KK 양쪽에 곱했다고 생각하고 A도 양쪽에 곱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도 양쪽에 곱했다고 생각해 주면 여기는 4.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8K 제곱이 7K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랑 같고요. 즉, 3A 제곱이 35K 제곱이랑 같습니다. 계산량 많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 A 제곱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분의 K 제곱은 뭐가 나오나? 35분의 3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 35분의 2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문제임에는 뭐 해설지를 보셔도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글씨 노트에는요, 또 다르게도 푸는 방법들을 또 적어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BC를 우리가 1대2로 내분을 했대요. 그럼 길이 B가 여기가 1대2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ABD의 넓이가 S라고 하면 ADC의 넓이는 ES가 될 거예요. 여기 길이비가 1대2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얘가 밑변, 밑변으로 보면 똑같은 높이에서니까 삼각형 BED의 넓이를 T라고 하면요. 삼각형 DEC의 넓이는 ET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각형의 넓이에 정확하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삼각형 ABE의 넓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다? 사각형 넓이에다가 3분의 1에서 구할 건데, 이 사각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네. 각을 품고 있는 정보. 지금 각을 품고 있는 정보가 BAC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 요각이 있구나.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있구나. 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삼각형 ABC로 더할 거예요. 누구랑? 삼각형 BC랑.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 더하기 삼각형 BEC. 얘네들을 각각을 더한 다음에 3분의 1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삼각형 AB 길이랑 삼각형 ABC 길이랑, AB 길이랑 AC 길이를 알아야지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값을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세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사인 BAC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의 값은요, 5분의 3일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얼마다? 180도,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 개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늘 동일하다. 요걸 알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사인 값과 여기서의 사인 값은 서로 같을 거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BE와 CE 길이, AB 길이, AC 길이를 찾아낼 겁니다. 자, 그 전에 어쨌든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고 해서, 네,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칙을 쓸 거냐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BC의 길이는 ER sin 세타 5분의 3 곱해주면 BC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 6. 근데 1대2로 내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뭘 봐야 되냐면, 정보 중에, BE와 CE가 서로 길이가 같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BE랑 CE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결과적으로 호의 길이인 BE, 호의 길이인 CE의 길이도 서로 같겠죠. 그러면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해서는 뭐가 같다? 왜?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었구나, 선분 AB가. 그래서 각이 이등분됐다는 거 아니까, 아, 얘는 결과적으로 1대2인데 선분 AB, AC의 비율도 몇 대면? 1대2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K라고 두고 선분 AC의 길이를 2K라고 둘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K와 2K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6의 제곱인 36은 K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다.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5K제곱 36은 5K제곱,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곱해서 플러스 16. 5분의 16K제곱. 양쪽에 5를 곱하면은 얘는 180은 25K제곱 플러스 16K제곱. 결과적으로 41K제곱이 18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K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K제곱은 41분의 180. 여기서 멈출 거예요. 왜냐? 나는 삼각형 ABC 넓이만 알면 되니까.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랑 동일하게 2분의 1 곱하기 2개 곱한 거, 즉, 이 K제곱이니까 K제곱을 그대로 갖다 와서 쓰고, 사인, 뭘 보면